0: 표현이 있어요. 바로 장점을 살리다. 장점을 살리다? 무슨 뜻일까요?
1: 더 멋있고 강하게 하는 게 장점을 살리게 하는 게 아닐까요?
0: 오, 맞아요. 장점을 살리다는 장점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다란 뜻이에요. 좋거나 잘하거나 긍정적인 점은 잘 나타날수록 좋은 것이죠. 장점을 살리는 건 장점이 잘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멋진 장점을 살려 방송반에 들어갔어요. 또는 요리를 잘한다는 장점을 살려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장점이 있는데 그러한 장점을 잘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장점을 살리려면 더 힘내고 더 노력해야 돼요.
0: 노력을 해야죠.
1: 연습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실패해도 계속 시도해요.
0: 오, 그래요. 우리 민준이와 제니는 열심히 해서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장점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장점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단점. 단점? 무슨 뜻인가요?
1: 장점의 반대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점은 자신이 못하는 것과 같아요.
0: 그래요. 단점은 모자라고 허물이 되는 점이란 뜻이에요. 장점은 잘하는 점, 좋은 점이고, 단점은 모자라는 점, 안 좋은 점.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반대의 뜻을 가진 짝꿍 단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단점이 있나요?
2: 저는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0: 그렇구나. 우리 제니는요?
1: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색칠은 잘하지만요.
0: 그렇구나. 제니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단점, 민준이는 수영을 못하는 단점이 있구나. 여러분은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다른 친구들은 제니의 그림을 보고 잘 그렸다. 또 민준이의 수영을 보고 나는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민준이는 물에는 들어가네. 라면서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자신감은 가지세요.
3: 네. 네.
0: 어떤 물건이나 사람도 100% 장점만 있거나 100% 단점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점과 모자라는 점을 한꺼번에 말하는 장단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단점이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 사람들은 모두 다 장단점이 있다.
0: 맞아요. 또 물건을 살 때는 장단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앞으로 물건을 살 때는 장단점을 잘 비교해보고 또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3: 네. 네.
0: 그럼 오늘 배운 장점과 단점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0: 펼쳐서
3: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0: 장점, 좋거나 잘하거나 긍정적인 점, 단점, 모자라고 허물이 되는 점.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부터 발표할까요?
3: 민준이의 장점은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을 갖고 있다.
1: 선생님도 민준이의 장점은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준이 이 장점 꼭 기억하세요.

0: 네, 아주 훌륭한 점이에요. 우리 제니 발표해 줄래요?
1: 나는 텀블링을 잘하는 장점이 있다.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 단점이 있다.
0: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제니가 텀블링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 좋아요. 오늘 선생님과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이제 장점과 단점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2: 네!
0: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새로운 단어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2: 안녕!
3: Lucy.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3: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4: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거기 있나요?
1: 올해도 그림남매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관용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나는 마법의 펜 라라야.
2: 안녕.
3: 안녕. 오늘도 재밌게 관용어 퀴즈 풀어보자.
0: 그래.
1: 그래.
3: 라, 가, 넓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0: 어! 알겠어.
1: 뭔 것 같아?
0: 땅이 넓다.
1: 땅이 넓다? 땅이 넓으면 재산이 많은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0: 혀가 넓다. 혀가 넓다.
1: 어? 손이 넓다?
0: 혀가 넓다.
1: 혀가 왜 넓어? 혀가 넓으면 그게 많이 먹을 수도 있겠다.
3: 힌트를 줄게. 오늘의 이 관용어는 많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 사람에게 쓰는 말이야.
1: 많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고? 마음이 넓다? 아닌데. 둘 자라서?
0: 말? 말이 넓다? 말이 넓으면 고마운 말도 많이 해줄 수 있고. 일단 왠지 말이 넓다 같아.
1: 그래, 나도 그냥 손으로 할게.
3: 좋아. 그럼 우리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그려볼까요?
1: 여깄다. 깜짝이야. 연주왕이 없는 줄 알았네. 손, 손을 이렇게 그려주고.
3: 우준아.
1: 어?
3: 우준이는 왜 손이 넓다라고 생각했어?
1: 손이 넓으니까, 뭔가 막 덕이 많고 더 많이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봤어.
3: 아, 손이 넓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그래서 인기가 많다는 말이야?
4: 응.
3: 그럼 윤슬이는 왜 말이 넓다라고 생각했어?
0: 친구가 화났을 때 나쁜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지만 착한 말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니까 말이 넓으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3: 아,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친구들이 많다는 뜻이구나.
0: 응.
3: 좋아.
0: 넓다 할 때, 넓할 때 받침이 니을 히읗이야?
1: 니을 비읍이야.
0: 니을 비읍? 고마워. 비읍. 응.

0: 피읖. 넓다.
1: 그럼 윤슬이는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어?
2: 당연하지. 그 친구가 나한테 나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아. 나한테 예쁜 말만 써주고 착한 말만 써줘.
3: 좋은 친구네.
1: 그럼 우준아.
3: 응?
1: 우준이는 손이 넓다라는 말을 한번 넣어서 예시를 한번 만들어볼까?
3: 손이 넓다. 만약 한 김씨라는 사람이 손이 넓어서 사람들한테 나눔을 하는 걸 좋아하고 또 많이 기부도 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럼 친구가 많으니까 야, 손이 넓네 하면서 그렇게 칭찬해줄 수 있지 않을까?
1: 그렇구나. 윤슬이가 생각하기에 예쁜 말은 어떤 말이야?
2: 너 잘한다. 파이팅! 너 해낼 수 있어.
3: 정말 따뜻한 말이네.
1: 좋아. 그럼 우리 한번 정답을 맞춰볼까요?
2: 그래.
0: 두 번째가.
3: 이번엔 내가 먼저 할게. 아까 너 네가 먼저 했잖아.
2: 가위가위보.
3: 전에 네가 먼저 했잖아.
2: 아,
3: 내가 먼저 할게.
2: 아이, 맞췄어.
3: 자, 난 이렇게 그랬어. 이렇게 손이 넓어서 기부도 잘하고 이렇게 양심도 넓고 되게 착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와, 손이 넓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2: 난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다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하는 거를 그리고 친구가 말이 넓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뜻으로 설명하면 만약에 친구가 착한 말을 많이 해주고 예쁜 말을 많이 해줄 때 너 말이 넓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좋아. 자, 그럼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오늘의 관용어는 발이 넓다야.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적 미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람의 발을 가리켜 최대의 걸작이자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했어. 발에는 강한 근육과 힘줄이 발달해 있지.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활동을 할 때에도 발이 필요해. 이때 발을 밟았던 곳을 지도에 표시한다고 상상해봐. 많이 움직이고 멀리 돌아다녀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면 아마도 지도의 넓은 영역에 표시가 되겠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은 그만큼 활동 범위도 넓을 거야.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발이 넓다라고 표현을 해. 만약 우리 엄마가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엄마는 정말 발이 넓어요.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라 아는 사람이 정말 많답니다. 라고 말이야.
2: 나도 발이 넓은 사람 돼야지.
3: 나도.
2: 나는 운동도 잘하고 양심도 넓고.
3: 글쎄.
2: 오빠는 글쎄. 오늘의 관용어는
4: 발이 넓다.
3: 아는 사람이 많고 활동 범위가 넓다는 뜻.
2: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4: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잭! 잭! 잭! 이 게으름뱅이! 이제 제발 일을 하란 말이야!
1: 게으름뱅이 잭. 게으름 피우지 않고 매일 고스레를 찾아와주는 친구들 반가워.
2: 나도 반가워.
1: 시원이, 소령이, 지인이, 니키타.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자. 뿅뿅.
2: 뿅뿅.
3: 잭이 빈둥거리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 잭은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 잭이 졸고 있다고? 아니라니까. 잭은 생각하고 있는 거야.
4: 무슨 게으름을 피울까?
3: 잭은 사람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하며 지낼 뿐이지. 지금도. 하지만 잭을 아는 모든 사람은 잭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 단지 게으르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잭을 게으름뱅이 잭이라고 불렀어. 잭의 엄마마저도 말이야.
0: 잭! 잭! 잭! 잭! 잭! 이 게으름뱅이! 이제 제발 일을 하란 말이야!
3: 참다 못한 엄마가 잭에게 소리를 질렀어.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잭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지. 첫째 날, 잭은 목장에서 일을 했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우유병 하나를 받았어. 엄마가 중요한 건 주머니에 넣어야겠지?
2: 어? 뭐냐?
3: 잭은 우유병을 주머니에 넣고 갔어.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우유가 다 쏟아졌지 뭐야? 엄마는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
0: 아이고, 잭, 생각을 좀 하렴. 머리에 이고 왔어야지.
3: 둘째 날, 잭은 농장에서 일을 했어. 이번에는 그...

0: 대가로 암탉 한 마리를 받았어. 엄마 말씀대로 해야지. 잭은 암탉을 머리에 이고 갔어. 그런데 암탉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 푸드덕 푸드덕 날갯짓을 하더니 멀리 달아나 버렸어. 엄마는 입에서 불이 나올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야단쳤어. 묶어서 데리고 왔어야지. 셋째 날, 잭은 푸족관에서 일을 하고 고기 한 덩어리를 받았어. 잭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야 엄마가 말한 대로 했지. 고기 덩어리를 끈으로 묶어서 질질 끌고 갔어. 흙범벅이 된 고기 덩어리를 본 엄마는 화가 나서 쓰러질 지경이었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어깨에 메고 왔어야지. 넷째 날, 잭은 농부를 찾아갔어. 일주일 동안 농부를 도와주고 당나귀 한 마리를 받았어.
1: 저거는 불가능이야.
0: 잭은 이번에도 엄마 말을 들었을까? 당연하지. 잭은 당나귀를 어깨에 불러 메고 갔어. 아가씨가 잭의 모습을 보았어. 저 사람 좀 봐. 아가씨는 잭을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어. 사실 그 아가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말을 한 적도 웃은 적도 없었지. 아가씨는 생각할 게 아주 많았거든. 하지만 아가씨의 아빠는 딸이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어. 그런 아가씨가 잭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리고 말까지 했던 거야. 아가씨의 아빠는 몹시 기뻐하며 얼른 잭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
2: 세상에, 자네가 내 딸의 병을 고쳤네. 내 딸과 결혼해주게나.
0: 아가씨는 잭을 보더니 수줍게 웃었어. 잭은 아가씨의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지. 아가씨와 결혼한 잭은 그 뒤로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날마다 일을 해. 아가씨도 종알종알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생각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3: 두 사람 정말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
4: 맞아, 맞아.
3: 잭은 어떤 아이인 것 같아?
4: 그 약간 바보스럽긴 하지만 어머님이 하란 거를 그 똑같이 따라하잖아. 아주 착하고 남의 말도 존중하는 그런 삶일 것 같아.
3: 이야기의 제목이 왜 게으름뱅이 잭인 것 같아?
5: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잭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누워있거나 그냥 가만히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거를 좀 잭의 모습을 좀 생각해서 게으름뱅이 잭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 같아.
3: 내가 잭의 엄마라면 잭에게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
6: 무거우면 끌고 간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이 움직인다면 묶어서 그렇게 가져온다든가 그렇게 뭐 갖고 오는 법을 알려줄 것 같아, 그냥.
3: 생각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7: 생각이 많으면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잡생각도 많기 때문에 잡생각은 자기 스스로 걸러내고 필요한 생각들을 잘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다.
3: 그럼 우리가 이야기의 제목을 바꿔본다면 어떨까?
4: 생각하는 잭.
5: 멍 때리는 것 같지만 생각을 자주 하는 잭이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아.
3: 게으름뱅이 잭이 더 이상 게으름뱅이로 불리지 않길 바래.
4: 그래.
3: 잭
4: 그래.
3: 화이팅!
4: 화이팅!
3: 때로 누군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그 속도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이

0: 빛나는 순간이 꼭 찾아올 거야.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네, 시원한 아이스 초코가 생각날 땐 안전 초코, 핫초코입니다.
1: 아, 맞습니다. 어? 여름엔 아이스 초코죠.
0: 어? 곰통령님?
1: 근데 철수님은 시원한 곳으로 여름 휴가 안 가시나요?
0: 여름 휴가요?
2: 우와! 가요! 우리도 여름 휴가 가요! 어디로 가지? 바다 산? 바다 산?
3: 아이, 곰초이가 신났네요. 아이, 두 분 여름 휴가 꼭 다녀오셔야겠어요.
0: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2: 어디로 가지? 초수님, 우리 정말 가는 거예요? 신난다. 초수님, 제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면 좋은지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녀올게요.
0: 시끄러운 곰초이랑 같이 가는 건 휴가가 아닌데.
4: 너희 오늘 수학시험 봤어?
2: 응, 우리도 오늘 봤다.
5: 아, 빠르게 개고생 가겠다.
2: 곰씨!
5: 안녕, 초이야.
2: 있잖아, 보통 사람들 여름휴가 어디로 가?
6: 우린 계곡으로 가는데.
5: 맞아, 우리 같이 가기로 했어. 너도 갈래?
2: 우와, 그래도 돼?
5: 응,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6: 다 같이 가면 진짜 재밌겠다.
7: 예!
8: 철수는?
2: 저기!
0: 야. 안녕?
5: 철수야, 안녕!

0: 이렇게 커? 짐이 이렇게 많아?
1: 하, 무슨 짐이 이렇게 많냐고 물으신다면 자, 안전에 필요한 구명조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선크림, 자외선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모자, 물에서 발을 보호할 워터슈즈, 물에서 눈을 보호할 물안경, 각종 약이 들어있는 구급 상자. 이런, 깜빡하고 직사광선으로부터 윤기 있는 털을 보호할 내 모자를 안 챙겨왔군. 전 하초코 가게 들렀다 갈 테니 먼저들 출발하시죠. 곰초이, 먼저 가라.
2: 네, 철수님. 이따 만나요.
1: 그래. 조심히들 가십시오. 예스! 아.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휴가지. 나 혼자 핫초코 가게에서 평화롭게 아이스 초코를 마시는 거.

0: 아, 혼자 휴가를 보내니 마음이 참 불편하군. 곰초의 이 녀석, 나 없이도 안전하게 놀고 있겠지? 그래, 신경 쓰지 말.
1: 조수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0: 곰초이, 계곡의 구조용품들은 비치돼 있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쓸 튜브나 장대 같은 것들 말이야.
1: 그런데...
2: 어디 보자... 저건가?
3: 아, 있어요. 준비돼 있어요.
0: 좋아. 그럼 물놀이 전에 준비운동은 했나?
1: 준비운동이요?
0: 아, 안 했군. 좋아, 날 따라 하도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물놀이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갑작스럽게 쥐가 나거나 부상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지.
1: 잘했다. 들어가자.
3: 잠깐!
0: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 그러니 심장에서 먼 쪽부터 차차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진짜 나만의 휴가를 즐겨볼까? 컴온. 혹시 이 녀석...
4: I'm gonna love you.
0: 곰초이, 구명조끼 입었나?
1: 구명조끼요? 아니요.
0: 뭐? 구명조끼를 안 입었... 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조수. 내가 가서 구명조끼 제대로 입혀줄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아, 곰초이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빨리 가야겠어.
1: 아, 참. 조수님, 어떡하지? 어떻게 기다려?
5: 얘들아, 빨리 나와. 구명조끼 입자. 엄마가 깜빡했네. 초이도 나와. 빨리 와, 빨리.
6: 됐다.
7: 초이 워터슈즈도 안 신었구나.
1: 아, 맞다.
7: 이러면 발 다쳐. 아줌마

0: 워터슈즈 가지고 올게. 기다려.
1: 네.
2: 초이야, 여기 작은 물고기 엄청 많아.
3: 아, 초이야, 뭐해? 빨리 와.
2: 진짜?

0: 워터 슈즈.
1: 아, 네, 잠깐만요.
0: 곰씨 뭐해?
1: 아, 먼저 가. 나 슬리퍼 때문에.

0: 덥군. 어? 이건 곰초이의 슬리퍼?
1: 살려주세요!
0: 야, 곰초이가 위험해! 빠진 사람을 구하겠다고 같이 들어가면 위험해. 그러다가 둘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1: 그럼 곰초이는 어떡해?
0: 저기 끝. 이걸 잡아라, 곰초이. 잡고 있어. 자, 잡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1: 네. 고마워, 철순이. 고마워, 바비. 알아서 다행이다, 친구야.
0: 자,
2: 감사합니다.
0: 한 잔씩들 하십시오.
3: 역시 곰시멜론 넣어서 이렇게 고소한가?
2: 그러게요.
4: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초코는 처음이네. 고마워, 철수야.
1: 어? 어디 갔지? 응? 어디
0: 시원한 계곡에서 아이스 초코 한 잔 좋군. 응? 이거야.
5: 안녕하세요, 곰통령입니다. 물놀이하다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이 구명조끼만 입어도 막을 수 있죠. 그럼 구명조끼 입는 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양팔을 넣고 지퍼를 올려 잠근 후 가슴 단추를 딸깍딸깍 채우고 가슴 조임줄을 양옆으로

할까요? 생명줄을 하나씩 다리 사이로 통과시켜서 조끼 아래에 고리에 걸고 몸에 맞게 당겨줍니다. 다른 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으면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잘 알겠죠? 이 방송은 여러분의 안전을 생각하는 곰돌이 협회가 함께합니다. 곰곰!

0: 펑펑펑펑펑 버스가 갑니다. 펑펑펑.
1: 어? 어떡해. 낭떨어지라 앞으로 갈 수가 없네. 어떻게 건너가지? 아, 줄을 이용해서 건너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줄을 연결하면 출발! 우와! 줄에 매달려서 낭떠러지를 건너가고 있어! 우와! 버스가 줄에 매달려서 이동하니까 마치 케이블카 같네! 어? 어? 진짜 케이블카다! 우와! 줄에 매달려서 이동하고 있어! 와, 나 진짜 케이블카 탈래!
2: 떠나요, 케이블카!
1: 우와, 케이블카!
3: 고마워요.
1: 안녕하세요! 어, 저도 케이블카 타고 싶어요!
3: 아, 우리 오케스트라 들어가세요!
1: 네?
3: 예쁘게 사진 찍고 올게요.

0: 자, 어때? 멋지지?
1: 우와! 케이블카에서 보는 풍경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
0: 정타요! 놀마 놀마! 깜짝이야!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네? 무섭지만 용기를 내보겠어. 우와! 무리를 걷는 것 같다! 케이블카 정말 신난다! 나는 하늘을 나는

0: 재밌다. 처음 타요 싱싱싱 예.
1: 케이블카 재밌다. 우와 케이블카 진짜 재밌네. 어? 사진 찾는 곳? 우와 내 사진 정말 잘 나와.

0: 탈락에 무슨 일이세요?
1: 제가 장난감을 보내렸어요. 이거 잡수시켜야 돼요.
0: 탄담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케이블카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에 도착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탄담회에 탑승한 케이블카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에 곧 도착을 할 거예요.
1: 다시 돌아온다고요?
0: 오케이.
1: 다행이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0: 네, 다행입니다.
1: 케이블카는 돌아오는 거야! 케이블카는

같이 나니까 너무 좋지. 나도 최고 최고야. 우리를 나르는 느낌을 느껴봐. 어때 신나지?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언제 돌아오는 거지? 언제 돌아오는 거야? 아니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1: 왜 힘들게 꼬아서 만들어?
2: 여러 개의 강철로 만든 선을 꼬아서 사용하면 케이블을 더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 케이블 안에는 수많은 철사들이 모여있어. 철사 하나보다 여러 개가 모여있으면 더 튼튼하겠지? 그래서 여러 사람을 태운 케이블카가 매달려 있어도 끄떡없지.
1: 아, 그렇구나.
2: 이렇게 튼튼한 케이블은 케이블카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 크레인, 짚라인, 엘리베이터, 그리고 수세 구조 헬리콥터에서 봤던 호이스트. 모두 케이블을 사용하지.
1: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철사로 확인!

0: 여기 일반 철사 한 개와 가는 철사 여러 개가 모인 케이블이 있어. 내가 이것들을 여러 번 구부렸다 펴볼게. 먼저 하나로 이루어진 일반 철사를 내가 구부렸다 피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져. 곧 끊어질 것 같아. 끊어졌어. 자, 다음은 가는 철사 여러 개가 모인 케이블을 힘을 줘볼게. 끄떡없어. 일반 철사 한 개보다 얇은 철사 여러 개가 모인 와이어 케이블이 훨씬 더 유연해. 케이블카의 케이블도 이런 거 맞지? 무겁고 흔들리는 케이블카를 버티기 위해서 여러 가닥이 모인 와이어 케이블을 이용하는 거 맞지?
1: 맞아. 바로 그거야.
0: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 씽씽. 케이블카는 운전기사님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서 움직이는 거야?
1: 케이블카 양끝에는 엄청나게 큰 원판이 있어. 이 거대한 원판이 돌아가면서 케이블을 이동시키는 거야.
0: 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돌을 해! 이게 바로 케이블카가 이동하는 원리지. 자, 이걸 이렇게 세워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고정 도르래와 모양이 같지? 케이블카는 양쪽에 누워있는 도르래의 원판이 돌아가면서 줄을 이동시키는 거야. 케이블카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도르래로 움직이는 튼튼한 케이블의 힘이야.
1: 바로 그거야, 탄다맨.
0: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튼튼한 케이블에 매달린 케이블카 움직여!

0: 제이와 섬 친구들.
1: 제이와 친구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2: 아유, 하나도 안 잡히네. 곧 잡히겠지. 어? 크다.
3: 축하해, 제이.
2: 너희도 곧 잡을 수 있을 거야.
4: 끼르고, 끼르고, 끼르고.
5: 갈매기잖아.
2: 안녕. 배고파? 자, 잘 가.
5: 겨우 잡은 걸 치면 어떡해.
2: 괜찮아.
5: 좀 아깝다.
2: 또 잡으면 돼.
3: 저기 좀 봐. 뭐 하는 거지?
5: 길을 잃었나?
2: 저쪽으로 가보자.
3: 왜?
2: 갈매기가 뭔가 알려주려는 것 같다.
5: 여기도 안 잡히는데.
2: 잡았다.
3: 나도 잡았어. 여기 물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알았어?
5: 그러게.
2: 갈매기 덕분이야.
5: 정말.

0: 신기하다.
1: 이제 우리 집 갈래?
2: 좋아.
1: 자. 섬 구경시켜줄까?
2: 응.
0: 그래.
1: 숲속에 멋진 폭포가 있거든.
0: 가보자. 응. 와, 코코넛이네.
3: 와, 정말
1: 맛있겠다. 내가 따볼게.
0: 응. 자.
1: 아휴, 어쩔 수 없지.
0: 해리, 괜찮아? 내가 해볼게.
1: 우와, 잘 올라가는데? 힘내.
0: 안 되겠어.
1: 그럼 내가 해볼게.
0: 그걸로 따려고? 응. 예예예.

0: 안녕? 뭐지? 원숭아, 코코넛 좀 따줄래?
1: 오케이.
0: 다녀와.
2: 고마워.
0: 잘 가. 와.
3: 예. 제이, 원숭이도 친구야?
0: 응. 노래를 불러주면 부탁을 들어주거든.
3: 그랬구나.
4: 자꾸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은데.
3: 이 길 맞아?
0: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걱정 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3: 왜? 눕히잖아.
0: 호피, 가만히 있어.
3: 가만히? 왜?
0: 움직이면 더 빠지거든.
3: 그렇구나.
4: 그럼 이제 어떡해?
0: 아!
4: 방법이 있어?
0: 아니, 폭포로 가는 길이 생각났어.
3: 뭐?
4: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피라미드!
0: 왔구나. 오랜만이야. 이번에도 늪에 빠졌어. 좀 도와줄래? 친구들도 부탁해. 고마워.
3: 고마워.
0: 잘 가.
3: 제이는 친구가 많구나.
0: 응, 섬에 사는 애들은 전부 친구야.
4: 와, 멋지다. 제이, 걸들도 친구야?
0: 응.
4: 그럼 꿀 좀 달라고 하자. 친구잖아.
0: 그래, 잠깐만 기다려. 안녕, 꿀 좀 가져가도 될까? 대답이 없네. 그럼 조금만 가져갈게.
4: 빨리 먹고 싶다.
3: 나도.
0: 얘들아. 도망쳐. 빨리.
4: 주의, 엄청 빠르잖아. 도망쳐. 벌게 친구라면. 얘들아!
0: 호비, 제이!
4: 괜찮아.
0: 저게 내가 말했던 폭포야.
3: 멋지다.
4: 힘들게 온 보람 있네.
0: 그치?
3: 시원해.
0: 정말.
5: 제이와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4: 와, 맛있겠다.
0: 이제 먹을까?
4: 아까 그 갈매기잖아.
0: 너희도 왔구나. 다 같이 먹자.
3: 좋아.
0: 맛있어.
3: 잘 먹었다.
4: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0: 집으로 들어가자.
3: 안녕. 비가 많이 오네.
0: 걱정 마. 금방 그칠 거야.
3: 정말?

0: 우와, 정말 비가 그쳤어.
1: 이제 돌아갈까?
0: 그래, 늦기 전에 가는 게 좋겠어.
1: 아쉽다.
0: 또 놀러 올게. 배가 없어.
1: 정말.
0: 바람에 휩쓸려 갔나 봐.
1: 어떡하지. 다른 거 타고 가면 되지.
0: 다른 거?
1: 잠깐만. 뭘 타라는 거지?
0: 그러게.
1: 자, 여기 있어. 그걸 타고 언제 가? 천천히 가면 되지. 나도 같이 갈게.
2: 친구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뽀롱뽀롱 마을로 향했어요.
1: 아휴, 이러다 밤에 도착하겠네. 죽은! 우리 배다! 고래가 찾아줬나 봐.
0: 정말?
1: 응, 고래도 친구거든.
3: 우와, 이제 빨리 갈 수 있겠다.
1: 왜 저러지? 재채기를 하려나 봐.
0: 배가...
1: 고래가 미안한가 봐.
0: 괜찮아.
1: 어쩔 수 없지. 하, 고래야. 뽀롱뽀롱 마을까지 태워다 줄래?
0: 우와. 고마워.
1: 고래야, 고래야, 아주 아주 커다란 고래야.
2: 호비와 해리가 제이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네요.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플리랑 꼭꼭 약속!

0: 요술 이불.
1: 모두 잠든 밤. 뽀로로네 집에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2: 알라딘이?
3: 공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 손을 잡으세요. 알라딘과 공주님이 양탄자 위에 올라탔습니다. 알았어. 요술 양탄자가 별이 가득한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1: 크롱이 꿈을 꾸었네요. 어? 크롱의 이불이 움직여요. 크롱은 또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자야지. 그럼 안 자고 밖에서 뭐 해?
1: 빠야야!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그 이불이 요술 이불이라고?
1: 크랑!
0: 아닌 것 같은데.
1: 크랑!
0: 그럼 또 이불에 오줌 싸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건 아니야?
1: 크랑! 크랑!
0: 어디 오줌이 있나 볼까? 오! 아하, 오줌은 없네.
1: 크랑, 크랑.
0: 혹시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어?
1: 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이불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요.
0: 벌써 내리는 거야?
1: 크랑크랑!
0: 그래, 조금만 더 놀자. 어? 제발.
2: 이불은 뽀로로와 크롱을 태우고 먼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0: 앞이 안 보여.
1: 크랑크랑!
2: 저런, 이불이 찢어졌어요.
1: 크랑, 크랑.
0: 괜찮아? 이불이 찢어져서 못 나나 봐.
1: 크랑, 크랑, 크랑.
0: 그래, 우리가 꿰매줄게. 그럼 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 어느 쪽이지? 어두워서 길을 잘 모르겠어.
1: 크랑? 크랑, 크랑. 어?
0: 그래, 일단 저기서 잠깐 쉬자.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크롱, 뭐해?
1: 크랑, 크랑.
0: 우와, 예쁜 실이네. 이걸로 이불을 꿰매주자.
1: 크랑, 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은 실을 따라서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0: 어? 저건... 크랑? 바늘도 있으면 좋을 텐데.
1: 크랑!
0: 어? 저건 또 뭐지?
1: 크랑?
3: 다른 실이 필요한데.
0: 혹시 이거 네 거야?
3: 어?
0: 잠깐만. 이야!
3: 괜찮아?
0: 괜찮아.
3: 어?
1: 크랑.
3: 우와, 내 실. 고마워. 그런데 너희 누구야?
0: 난 뽀로로고. 얜 크롱이야.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아. 저기 어? 우리 이불이 찢어졌는데 혹시 바늘이랑 실 좀 빌려줄 수 있어?
1: 크랑, 크랑.
3: 당연하지.
0: 정말 고마워.
3: 뭘, 너희도 소중한 내 실을 찾아줬잖아.
2: 고민형은 찢어진 이불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0: 우와.
3: 자, 크랑. 다 됐다.
0: 어때? 이제 날 수 있겠어?
1: 크랑!
0: 우와! 잘 됐다!
3: 다행이야.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3: 고맙긴.
0: 정말 고마워. 우린 이만 가볼게.
1: 크랑!
3: 벌써 가려고?
1: 크랑?
0: 어, 맞다. 우리를 도와주느라 네 걸 못 만들었네.
1: 크랑? 어?
0: 그래, 이번엔 우리가 널 도와줄게.
3: 우와, 정말 고마워.
2: 뽀로로와 크롱은 열심히 곰인형의 솜니부를 만들었어요.
3: 고마워.
0: 짠! 다 됐어!
3: 우와, 정말 멋지다.
0: 다행이다.
1: 크랑크랑.
0: 그래, 이제 집에 가자.
1: 크랑크랑.
3: 잘 가. 또 놀러 와.
0: 안녕. 크랑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요술 이불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0: 요술 이불아, 고마워.
1: 크랑. 크랑. 크랑.
0: 이제 자자, 크롱.

0: 우리 왔어.
1: 들어와.
2: 안녕.
3: 아직 자고 있었구나.
1: 어서 일어나.
4: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2: 맞아.
1: 아 참, 그랬었지. 그랑? 연돌집꽃 크랑크랑.
2: 우와, 다시 깨끗해졌네.
1: 역시 요술이불이야.
5: 무슨 말이야?
1: 어? 크롱 이불은 요술이불이야. 어젯밤엔 하늘을 날았어. 크랑.
4: 말도 안 돼. 이불이 어떻게 날아?
1: 아니야, 정말 크롱이랑 나를 태우고 날았다니까.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4: 에이, 요술이불은 무슨.
1: 진짜라니까. 이불아, 빨리 날아봐.
2: 아휴, 둘 다 잠이 덜 깼나 봐.
1: 이불아, 자고 있니?
4: 크랑크랑.
6: 뽀로로와 크롱은 정말 꿈을 꾼 걸까요?
1: 이불아, 일어나봐.

0: 오해 너머로 닿은 진심.
1: 위대하신 카르노님, 말씀하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방진 미니특공대의 잔당들은 항복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2: 그럴 줄 알았지. 너희에게 내 힘을 나눠주겠다. 내 힘을 이용해 지구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지구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3: 알겠습니다, 위대하신 카르노님!
4: 수지야! 밥 줘! 배고프단 말이야! 도대체 며칠째 밥도 제때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5: 아, 너무 배고파.
2: 수지가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4: 아이,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6: 나 지금 바빠! 여기! 방에 금지 표시 안 보여? 밥은 이따가 줄 테니까 좀 참아!
0: 아니, 이건 빵구 쓰레기?
4: 엄청 맛있어!
7: 방금 수지 입가에 크림이 묻어있었던 거 다들 봤지?
4: 설마, 우리한테 밥도 안 주고 수지 혼자 방에서 맛있는 걸 먹고 있었던 거예요?
8: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군. 우리에게도 먹을 권리가 있어.
7: 그래, 맞아. 우리도 저걸 달라고 하자.
4: 수지가 그냥 줄 리가 없지.
2: 뭐라고? 그럼...

0: 어떡하지?
1: 하하! 다들 모여봐. 나한테 작전이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2: 택배요! 택배 왔어요!
3: 아우, 거의 다 만들었는데 웬 택배지?
1: 수지가 방에서 나왔다. 지금 돌입하겠다.

0: 게 어디 있는 거지?
1: 아, 저기! 못 보던 상자다. 저 안에 있는 게 분명해.
0: 세미, 기라!
2: 응! 어? 뭐야? 아무도 없잖아?
0: 얘들아! 조금 더 오른쪽! 아니야! 조금 왼쪽!
2: 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친 거지?
0: 긴급상황! 긴급상황! 사진을 거!

0: 제발 다시 나가라 수지야.
1: 와하, 드디어 다 했다. 이런, 수지가 상자를 들고 나가버렸어.
2: 그렇게까지 혼자 먹고 싶었던 건가?
3: 작전 실패군.
4: 이걸 받으면 좋아하겠지.
1: 지구는 이제부터 우리 가르노군단이 접수한다.

0: 괜찮아요?
1: 네, 네.
0: 수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

0: 저건 또 뭐야? 어?
1: 다이노 엠페러라, 재미있군. 하지만 내 힘을 받은 두 아들을 쓰러뜨릴 수는 없을 거다. 자, 끝장을 내버려라! 내가 직접 없애주지! 카르노님께서 주신 힘을 느껴봐라!

블랙 캐버!

0: 일은 다 됐어요.
1: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0: 고마워요, 미리 특공대. 아, 참! 다행이다. 멀쩡해. 이거 받으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1: 이건 머핀? 히링?
0: 여기. 자. 여기. 제가 늘 미니특공대에게 받기만 해서 제 목숨을 구해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말이에요. 미니특공대가 아니었다면 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늘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미니특공대.
2: 오해해서 미안해.
0: 네?
1: 고맙다고요. 더 힘낼게요. 오늘처럼 또 악당들이 쳐들어와도, 그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저희가 미니특공대가 꼭 모두를 지킬게요.
0: 네, 믿어요. 미니특공대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빨리 집에 가봐야겠어요. 친구들을 며칠째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만.
3: 이제야 수지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돼.
4: 수지는 하루라도 빨리 미니특공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5: 수지에게 미니특공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껴지는군.
1: 얘들아, 우리 꼭 카르노를 무찌르자. 반드시 카르노를 무찔러서 미니특공대를 향한 수지의 마음에 보답하는 거야.

0: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우주에서 온 악당이 블루시티 인근 사막에 나타났습니다. 전원이 감돌고 있는 지금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미니 특공대.
2: 카르노, 본인의 왕좌를 만들다니. 저건 자신이 행성을 지배했다는 뜻이다.
3: 에이, 저 녀석. 자기 맘대로 지구의 왕이 된 것처럼 굴다니. 오만하게 짝이 없군.
1: 잠깐. 다들 진정해. 카르노의 행동에 굳이 흥분할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가 곧 카르노를 끝장낼 테니까.
4: 이제 최후의 결전만을 남겨두고 있군. 회원들, 전력을 다해 싸워라. 그리고 반드시 카르노의 저 오만한 콧대를 꺾어라.
5: 네, 사령관님.
6: 왔군.
7: 미니 특공대, 이 카르노님께 경배를 올리러 왔다.
3: 카르노, 우린 널 처단하러 왔다. 네가 지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어.
7: 어리석게,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3: 아니, 틀렸어. 힘을 가진 자는 힘이 약한 자들을 지켜야 해. 그것이 바로 정의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반드시 막겠어!
7: 이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힘인가 보지?

0: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했나 본데 너희 미쳤다.
1: 다이노 엠페로가 이렇게까지 밀리다니.
2: 다들 포기해선 안 돼.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카르노를 쓰러뜨리는 거야.

0: 이럴 수가.
1: 말도 안 돼.
2: 그럼 이제 내 차례. 백대야, 불러오며 떨며 마음껏 좌절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와 나의 힘의 차이다. 우주의 제왕 카르노님을 경배하라.

0: 안 돼. 얘들아. 야. 고작 여기까지라니.
1: 이런 설수가.

0: 미니 특공대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미니 특공대.
1: 다 같이 힘을 합쳐 가르노 군단을 무찌르자.
2: 해낼 줄 알았네. 자네들이 자랑스럽군.
3: 너희가 지구의 전사군.
4: 잘 부탁한다, 미니 특공대.
1: 고맙다, 지구의 전사를.
5: 미니 특공대, 믿겠다.
4: 미니 특공대,
5: 고맙다. 미니 특공대.
4: 미니 특공대.
1: 미니 특공대.
6: 미니 특공대.
7: 미니 특공대.
8: 미니 특공대. 미니 특공대.
0: 미니 특공대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9: 우린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우리의 믿어주는 사람들을 반드시
0: 지키기 위해서
9: 끝까지

실사! 이럴 수가. 미니트 공대의 의지와 다이너 엠페러 코인의 힘이 합쳐져 슈퍼 그레이트 코인으로 재탄생했다!

0: 고맙다, 미니 특공대. 너희 의지가 우리를 부활시켰다. 이제부터 우리도
1: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2: 그래봤자 헛수고다.

감히 이 가르는 입을. 이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0: 나가라!
1: 카르노, 넌 모두를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 수 없어!

0: 않았군.
1: 고마워요, 미니특공대.
2: 고맙다, 미니특공대. 너희 덕분에 우주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 우린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모든 걸 재건하려 한다.
3: 티라, 지구에서 널 항상 응원할게.
1: 네가 많이 그리울 거야.
4: 언제든 지구로 놀러오라고, 티라.
2: 정말 보고 싶을 거다, 모두들. 수지에게도 꼭 안부 전해다오.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겠다고.
4: 물론이지.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너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교시라고 해도 애매하고, 이교시라고 해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0: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야,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0: 눈보라를 조심해.
1: 그래서 공중 구조에 대응하고 또 일렉트로도 상대할 겸 서둘러 에어로제트를 완성했단다.
2: 그리고 너희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테디가 파일럿인 것도 숨겼는데 어때? 깜짝 놀랐니?
3: 당연하죠.
4: 마침 일렉트로 때문에 귀찮았는데 잘 됐네요.
5: 그럼 테디 오빠도 이제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인 거예요?
6: 물론이지. 잘 부탁해, 선배님들.
4: 그래, 선배들만 믿고 잘 따라오너라. 에헴.
2: 태호도 오랜만에 형과 함께 지내게 되어서 좋겠네.
7: 전혀요.
4: 어? 어? 어?

0: 테디 형이 파이어로버가 된 게 그렇게 싫어?
1: 내가 볼 땐 딱 적임자 같은데? 국제소방관이라 능력도 있고.
2: 그런 거 아니야.
0: 그럼 뭐 어릴 적 기억 때문인가? 옛날부터 날 못 살게 굴었단 말이야. 재밌는 건 모두 독차지. 맛있는 것도 몽땅 독차지.
3: 글쎄 아니라니까.
4: 그런 거였어? 그건 어릴 때 얘기지. 그만 잊어버려 동생아. 가서 잠이나 자자.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형제의 우애를 가져보자고.
3: 뭐? 같이 지낸다고? 진짜 싫어!
4: 에이, 여 귀여운 녀석. 그럼 선배님들 잘 자요.
5: 잘 자요.
6: 여보, 우리 좀 쉬었다 가자.
3: 힘내 여보, 5분만 더 올라가면

0: 아까도 5분이라면서. 그 전에도 5분, 전전에도 5분. 혼자 타임머신이라도 탔어?
1: 아, 이번엔 진짜야. 아, 저기 봐. 메가봉 보이잖아.
0: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2: 누가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학교에 오는 거야?
3: 처음 보는 천데 누구지?
2: 어떻게 된 거야?
4: 형이 태워다 줬어. 싫다는데 굳이.
1: 그렇게 말하면 형 섭섭하다. 그 찔찔이 꼬맹아.
3: 저분이? 눈부셔.
4: 그놈의 그 찔찔이 소리 좀 그만해.
3: 그 찔찔이?
4: 정말
3: 왕자님은 이름이 뭐예요?
1: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베이비들. 그리고 우리 꼬맹이한테 또다시 저런 짓을 하면 이 오빠가 대치할 거야.
3: 네, 왕자님.
1: 우리 코찔찔이 꼬맹이 괜찮아?
4: 또! 코찔찔이도 꼬맹이도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왜 형이 오는 걸 싫어하냐고? 이래서 싫어해! 맨날 잘난 척하고 내 인기 다 뺏어가고 또! 날 어린애 취급하니까!
5: 얘들아, 긴급구조 요청이야.
6: 오늘 아침 내가 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두 명이 돌풍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후 곧바로 구조 헬기가 출동했지만 믿기지 않게도 눈보라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아니, 겨울도 아닌데 웬 눈보라요?
5: 우리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지만 사실이야. 구조 헬기를 돕기 위해서는 일단 공중으로 접근해야 해. 태호와 테디, 너희들에게 맡길게.
6: 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정말 저기만 눈보라가 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1: 날씨 얘긴 나중에 하고 우선 구조에 집중해, 꼬맹아.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2: 알고 있다고. 이럴 때까지 잘난 척을. 이카로스!

0: 흔들려서 절벽에 부딪히겠어. 고속도로 올려.
1: 여보, 정신 차려.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2: 흔들림이 심해서 쉽지 않아요.
1: 여보!
0: 부스터 최대 출력!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해요.
1: 여보.
2: 고마워요, 파이어 로보.
0: 천만에요. 어서 병원으로 후송하세요.
2: 벌써 벌써 연료가 받아올랐어요. 무슨
3: 뭐 하는 거야? 안전한 곳까지 유도했었어야지, 이 꼬맹아. 에어로 테스트 액션. 구조 헬기 확보 완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헤치!

0: 어? 저건 또 뭐야? 어? 조심해! 제... 가! 가! 어느 쪽을 구해야 하지? 그래. 오늘의 안전 교육.
1: 오늘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산에 오르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어린이 혼자서는 절대 산에 오르지 말아요.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가요.
0: 또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해서 다녀야 해요. 그리고 위험 또는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
3: 너무 무거운 배낭도 메지 않도록 해요. 중간중간 꼭 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어른에게 말해요.
4: 그래, 어린이는 쉽게 지치니까 우리 꼬맹이처럼 말이야.
0: 꼬맹이 아니라고 했지!
1: 구급약품을 챙기고 손전등, 건전지, 비상식량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아이돌의 삼형제 신기한 집.
1: 강한 강수, 강풍 같은 심한 대류성 날씨가 예상되니 모두 유의해야 해.
2: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곤충들에게 비조심하라고 해야겠어. 빨리 가보자.
3: 응.
2: 잠자리야 조심해.
0: 비가 많이 온대. 조심해야 해.
2: 어? 날돌이야 안녕. 오후에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할 테니까 미리 피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4: 아, 안녕. 알려줘서 고마워.
3: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
4: 아, 집을 짓고 있어. 우리 날돌애들은 몸을 보호할 집을 지어서 이렇게 얹고 다니거든.
0: 우와, 신기하다.
5: 아유, 답답해.
4: 형.
5: 집 짓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짓고 있어?
6: 그러게, 나뭇잎으로 집을 지었으면 벌써 다 지었을 텐데.
5: 누가 힘들게 돌로 집을 짓냐?
4: 그렇지만...
5: 나뭇잎으로 지으면 얼마나 가볍고 예쁜데. 잘 보고 배우라고. 짜잔! 나뭇잎 집 완성!
3: 우와!
7: 솜씨가 대단한데?
6: 그렇지? 우리 날돌이들은 집 짓기 전문가라고.
3: 근데 집이 너무 가벼워서 떠내려가면 어쩌지?
8: 떠내려간다고?
2: 응, 오후에 큰 비가 내리거든.
5: 비 정도는 끄떡없어.
6: 끄떡없지.
4: 알려줘서 고마워.
2: 고맙긴. 그럼 우린 가볼게.
0: 안녕.
6: 다 했다.
5: 이제 놀러 가자.
4: 형들 잠깐만. 어? 아까 다이노들이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형들도 돌집을 짓는 건 어때? 돌로 집을 지으면 더 안전하고 튼튼할 거야.
5: 나뭇잎으로 지어도 문제없거든.
6: 맞아.
4: 그래도...
5: 아, 몰라. 우린 가자.
6: 돌집이나 열심히 지어.

0: 형. 나 혼자서라도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지.
1: 아, 정말 재밌었다.
2: 어? 막내 어디 갔어?
0: 어? 형들아!
2: 정말 돌로 만들었네?
0: 응, 튼튼하고 정말 좋아.
1: 너무 무거워서 힘들걸?
3: 맞아! 우리처럼 가벼운! 진짜 비가 오네?
4: 물살이 점점 세져!
0: 형들, 이쪽으로 와!
3: 그쪽으로 못 가겠어!

0: 분위기가 좀 그쳐가는 것 같아.
1: 도와줘!
2: 어? 이게 무슨 소리지?
3: 날도래 형제 목소리 같은데? 빨리 출동하자!
0: 응!
3: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4: 헤이지! 이루타워 갱신!
3: 넥슨 슈퍼이파이! 날도래야 괜찮아? 집이 정말 튼튼하다.
0: 난 괜찮아. 우리 형들 좀 구해줘. 모래 떠내려 갔어.
2: 뭐? 어? 내가 볼게.
0: 저기 있다.
2: 힝, 집게 발사.
0: 어떡하지? 어떡해?
5: 도모, 파워 불도저!
0: 핑!
2: 불살이 너무 세!
6: 빅키 터보 엔진 가동! 빅키 튜브 발사!
3: 내가 갈게! 선, 저 돌에 매달리자!
6: 어? 저게 뭐지?
3: 얘들아, 물고기가 있어!
2: 물고기가 왜?
6: 우리가 작아진 게 문제지!
2: 아, 우리 지금 작아졌지?
0: 도망쳐!
3: 얘들아, 날 잡아! 렉스, 슈퍼 갈고리 발사!
0: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어떡해.
3: 안 되겠어. 고고가디언, 얼른 출동해줘.
7: 알았다, 렉스. 고고가디언, 모션 파워

0: 형들을 구해줘서 고마워 고고다이너.
1: 무사해서 다행이야.
2: 막내야 미안해. 네 말을 들었으면 떠내려가지 않았을 텐데.
3: 집을 빨리 짓고 놀러가고 싶은 마음에
2: 우리도 너처럼 성실하게 튼튼한 집을 지을게.
0: 저희 집 짓는 방법을 전부 다 알려줄게.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의 하나씩.
1: 자, 링 앞에 서봐요.
2: 네!
1: 하나씩 나눠줄게요.

0: 피크닉. 그럼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1: 내가 하나씩 나눠줄게.
2: 좋아.
3: 라시 하나, 바 하나, 솔 하나, 도도 두 개.
1: 왜 두 개지? 하나는 내 거구나.
3: 한 친구에 하나씩.
0: 이제 씨앗을 만들어요.
1: 씨앗을
4: 만들어요? 그건 사과인데요.
1: 사과! 나 사과 좋아.
0: 잘했어요. 사과를 먹으면 이렇게 씨앗이 남는답니다.

0: 최고영웅 선계맨. 자, 맛있게 먹어.
1: 있잖아 얘들아, 내가 초능력이 나오는 또 다른 공식을 발견했어.
2: 뭐? 또 다른 공식?
3: 응? 그게 뭔데?
1: 들어봐. 우주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엄청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어. 난 노래를 잘하는데 소리로 괴물을 날려보냈고.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3: 듣고 보니 그러네.
1: 게다가 항상 초능력은
2: 초능력은
1: 괴물이 나오면 나오더라고.
3: 헐, 그것도 맞아. 어, 가만 있어봐. 잘하는 게 초능력이 된다면 난 초천재가 되려나?
4: 맞네. 난 혹한 걸 제일 잘하는데.
5: 뭐야?
6: 코를 빨아.
7: 난 그럼 역시 천둥맨? 나도 이제 초능력을 깨울 때가 됐지.
3: 좋아, 내 초능력은 내가 직접 깨워주겠어. 괴물아, 나와라! 이 천둥맨이 무찌려주마!
8: 무찌려주마!
3: 아, 빨리 나오라고! 괴물이 나와야 친구들도 구하고 내 초능력도 나오는 건데. 아, 들리냐고! 나와, 이 못된 괴물아! 헐. 진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
9: 아니,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꼬마야? 혹시 졸기라도 한 거냐?
3: 나와라, 천능력! 불쌍은 왜 안 반짝이는 거야?
9: 이 가시는 블랙 게마왕님이 너의 쓸모없는 고속을 신이 모셔가지마.
3: 오지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 가버리라고!
10: 천둥아!
11: 천둥아! 천둥아!

0: 지키지가 않아.
1: 한봉기 선생님.
0: 언제 도망갔어? 저기.
2: 어느 모습부터 잡아볼까나.
3: 저리!
2: 뭐야?
3: 빛나 공격도 잘 안 통해. 공개맨! 어디서 뭐하고 있어요?
4: 그만 둬! 블랙 대마왕,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2: 소문으로만 듣던 번개맨이로군. 장비야!
4: 셋!
2: 제법이야. 요건 절대 감당 못할 거야.

잘 가라, 언니.

0: 엄청난 힘이야.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그거 해라. 번개 파워.
1: 번개넷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0: 휴, 괴물이 너무 강력해서 하마터면 질 뻔했지 뭐야.
1: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0: 맞아, 이게 다 친구들이 서로 힘을 모아 도와줬기 때문이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자, 그럼 또 보자.
2: 안녕.
3: 이 방어막 덕분에 우리가 안 다쳤어.
1: 맞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 방어 부럽다. 어떻게 했어?
3: 이렇게?
1: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4: 이제야 보게 되는군, 땅땅벨 대장장이. 전
5: 처음 뵙겠습니다, 번개 대장. 땅땅.
4: 그래, 번개맨과 힘을 합쳐 아이들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더군.
5: 당연히 도와야죠.
4: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아 기쁘군. 자, 그럼 번개맨,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라.
0: 네. 빛나 친구뿐만 아니라 우주 친구, 도영 친구까지 초능력을 쓰게 됐습니다.
4: 이제 두 명의 아이들만이 남았군.
5: 맞아요. 전준 친구랑 강희 친구요.
4: 번개 고속검이 힘을 되찾을 날도 머지않았군. 하지만

0: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네. 나가왕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1: 물론입니다.
0: 앞으로 아이들이 초능력을 제대로 다루려면 분명 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거야.
1: 네, 알겠습니다.
2: 얘들아, 초스피드로 내가 해결할게.
3: 내가 도와줄게. 방음아!
4: 나한테 맡겨. 저리!
5: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6: 괴물이라도 왔다 갔나 봐요. 땅땅.
7: 그게 아니라 갑자기 벌이 들어와서 애들이 우리 지켜주러다 그렇게 됐어요.
6: 윙 날아다니는 벌?
7: 네.
8: 초능력 쓰다가 꽈랑 부딪힌 거예요.
6: 어떡하죠? 애들이 초능력 쓰는데 힘 조절 못하고 있어요.
9: 알아서 잘 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6: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9: 친구들에게 수업을 해야겠어요.

0: 자, 친구들. 오늘은 조은 선생님과 이 한번개 선생님이 영웅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 예쁜 꽃이 보이죠?
1: 네!
0: 이 꽃친구의 이름은 희망이에요. 희망이는 이틀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대요. 영웅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빨리 희망이한테 물을 줘야죠.
0: 그렇죠. 그러면 물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요?
2: 무조건 많이요. 목이 엄청 마르니까요.
0: 그럼 이걸 가지고 이만큼 주면 될까요?
3: 저거 너무 많지 않아?
4: 맞아. 희망이 목이 부러질지도 몰라.
2: 맞아. 식물한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고.
3: 맞아.
0: 그럼 이 양동이보다는 이 물뿌리기로 물을 주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여기서 희망이를 구해줄 영웅 여기 있나요?
5: 저요.
6: 그럼 우주가 도와줄래?
5: 네.
0: 자.
5: 어때, 희망아?
6: 우와, 너무 시원해.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0: 잘했어요, 우주 친구. 자, 친구들. 오늘 수업에서 뭘 배운 것 같아요?
2: 희망이한테 물을 줄 때는 적당히 줘야 돼요.
1: 맞아.
0: 그렇죠. 힘을 가진 영웅이라면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울지 먼저 생각해보고 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해요. 모두들 잘 알았죠?
1: 예, 쏠, 치, 쏠, 도레미, 파, 쏠!
7: 난 언제쯤 초능력이 생기는 걸까?
8: 전동맨, 걱정 마. 언젠가는 생길 거야.
9: 최가, 응? 너 방금 내 속마음을 읽은 거야?
8: 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아까 괴물이랑 싸울 때 생겨버렸나 봐.
10: 왜 죽여꾼이가 피해? 공격해주지 번개맨.
2: 번개맨 어느 정도 피해요?
9: 뭐? 너까지 초능력이 생겨버렸다고?
5: 뭐? 강희도 초능력이 생겼다고? 축하해!
0: 축하해, 강희야.
9: 그럼

0: 만나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2: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1: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3: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1: 오늘이 무슨 날인데?
4: 응?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1: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5: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1: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글룩사키 챔피언 마이티!
3: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금리를 해내기! 기가 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6: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7: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5: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1: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3: 잘 되고 있어, 얘들아.
1: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5: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8: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거의 다 됐어.
2: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1: 응? 딸기가 다 어디 갔지?
0: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뭐야, 두더지들이잖아.
2: 빨리 뒤쫓아가자.
1: 그래. 다들 조심해.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3: 누나!
1: 그거 봐, 맞지?
0: 기가 들떠,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4: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1: 스케이봇 변신 완료!
2: 기가빌더 뒤쫓아!
1: 너희 도망가봐.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잖아.
0: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5: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잡혔지? 도망치고 있어!
1: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순 없어!

0: 어떡하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 가지들은 안전해!
1: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야 해! 예!
2: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에?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지 녀석들!

촉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니들은 기가 빌더잖아.

0: 인정! 임무 완성!
1: 우후하하!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오. 마지막 장식 할게요.
2: 어?
0: 놀라진 생일 축하해, 화이팅! 어?
2: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너무 맛있다.
5: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나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1: 뭐?
0: 거기서!
1: 블루카, 괜찮아?
0: 걱정 마춘. 이 정도쯤은 평소는 다를 거 없어. 괜찮아.
2: 내 눈은 못 속인다네. 준?
1: 알겠어. 나이트 그리폰, 4번 아들을 따라가 줄 수 있을까?
3: 어려운 일은 아니시지.
1: 우린 블루캅을 치료하러 갈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알려줘.
3: 분부대로.
4: 미안하네, 블루캅.
2: 응?
4: 난 마취 전문이라 메가 앰블러처럼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는 없겠다.
0: 신경 쓰지 마, 블러드윙. 덕분에 편해졌어. 다 끝나고 준의 메탈버스 안에 있으면 괜찮아.
5: 상처는 가능한 대로 봉합시켰어. 변신이나 합체엔 지장 없을 거야.
0: 매번 고마워요, 애들아.
5: 너 요즘 자주 다치는 것 같다. 내가 다 걱정이야. 준도 생각해야지.
6: 이제 알겠나? 사바나 내 흉폭함을. 가만 냅두면 한 놈 더 강기다.
7: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다.
6: 냥?
7: 블루캅을 공격했을 때 사바나드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 마치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거든.
0: 여긴 어디지? 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8: 죽음을 몰고 다니는 모아의 대지에 고립내리는 모두를 네가 실패한다.
0: 아니야, 난
8: 와일드 카르봇의 피를 영원히 뒤집어쓸 것이다.
0: 아니야, 아니라고!
6: 겁을 먹어? 그만아! 하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라! 네가 착각한 거겠지!
9: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진실에도 여러 관점에 있는다.
0: 글로버!
1: 지각이다!
9: 좋은 아침이야, 준.
1: 에? 글로버?
9: 그 표정 한번 사납기는. 네가 타키온의 딸이구나.
6: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9: 얘기 많이 들었어. 너 진짜 타키온이랑 붕어빵이구나.
6: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엄마는 진짜 멋있는 와일드 카드봇 전사다. 메탈

0: 친구 따위 있을 리가 없다.
1: 난 대륙을 넘나드는 떠돌이 모험가거든. 메타리니 와일드니 골치 아픈 문제는 관심 없고, 내가 와일드 카드봇의 영역을 모험할 때 네 엄마를 만났지.
2: 설마 혼자서 말인가?
1: 뭐 그때 그랬지.
3: 메탈 카드봇 지금 배짱이 도둑한 녀석이고
4: 학교원한테 인정받을 만하구만. 그 줄무늬도 멋지고 말이야.
0: 냥 그럴 리가.
1: 다현이랑은 밤마다 수다를 떨어댔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다현이 이런 말을 하더군. 어? 전설의 파괴신을 깨운다고?
5: 어, 모아의 대지에 잠든 전설의 파괴신이 부활하면 적대를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1: 그런 녀석이 깨어나면 너희도 멀쩡하지 않을 텐데.
5: 어느 정도 희생은 따르겠지. 메탈 카드봇을 모아의 대지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1: 제정신이야?
5: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우리가 제정신인 게 이상한 거 아이가?
1: 네 딸은 어쩌고? 그런 정신나간 계획에 휘말리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잖아. 아니 잠깐만, 어째서 나한테 이 얘기를...
6: 뭐라고?
7: 정말이야 글로버?
6: 우리 동족들이 직접 타일런트 제로를 부활시켰다는 얘기야?
3: 하지만 내 두 눈을 똑똑히 봤어. 모아의 대지를 가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검은 미용 라피드족의 족장이 네 엄마 말대로라면 부활의 의식으로 타이런트 제로를 깨운 게 사실이었군.
8: 부활의 의식이라고?
4: 그 금단의 의식을 진짜로 했다고?
9: 그게 제대로 통했다는 게 충격인데.
10: 어쨌든 글로버, 자넨 사바나드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하네. 뭐
1: 알다 마다. 너희들 사바나드가 메탈 카드봇인 건 이미 알고 있지?
9: 응,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루는 요상한 메탈 카드봇.
1: 정답, 붕붕이 쉽지. 게다가 녀석은 보통 메탈 카드봇이 아니란 말이지.
11: 정신이 좀드나 서바라드. 아니, 옛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겠지. 스타가디언의 돌격대장 세이버나이트.
12: 나타나셨군.
7: 그 녀석도 스타가디언이었다고?
6: 세이버나이트.
8: 블루캅 아는 사이야?
6: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전장의 최전선을 누비던 돌격대장으로 알려진 스타가디언이야.
1: 다키오는 녀석과 몇 번이나 맞붙었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했어. 근데 세 가지 야생의 힘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
12: 여기 나이트 그리퍼 헤비아이언이 나타나셨어.
6: 우르 카카이서 돌아왔군.
12: 게다가 사바나드와 뜨겁게 다투고 계셔. 끼어들면 안 되겠지?
7: 안 돼. 지금 갈게. 위치를 알려줘.
1: 우리 주인공께서는 오늘은 쉬어야겠구만.
7: 블루캅, 넌 여기서 쉬고 있어. 에드 아저씨, 부탁할게요.
13: 너도 밤새 싸우고 왔으면서.
8: 걱정 마세요, 에드씨. 여기 블레이온과 친구들 있잖아요.
9: 다 부서주자고.
6: 맡겨둬. 이번에야말 결판을 낼 거니까.
1: 응? 아, 다케!
7: 쟤 어딘 줄 알고 가는 거야?
1: 모를걸?
0: 아니, 어딘지 알도!
6: 헤비아이언, 마키나 행사도 데우스 마키나도 없는 지금 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
11: 넌 없어도 나에겐 있다.
6: 뭐라고?
11: 이 녀석은 스타가디언의 돌격대장으로서 한 와일드 카드본 무리를 공격하도록 지시받았겠지.
6: 그래, 분명 난 그들의 영역으로 참입해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11: 녀석들을 궁지로 몰았던 타이런트 신전에서 네가 본 것을 말해라.
6: 타이런트 신전? 타이런트 신전에서? 정보가 사실이었군.
14: 기피던은 파괴신이지요. 눈을 뜰 신 없어서 무화의 대지를 침탈한 자들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려치소서.
6: 멈춰라! 스타가디언, 어떻게 여길?
0: 세버나이트!
6: 타키온, 거품 대체 뭘 하는 거야?
14: 막으시오!

0: 그 신전에서 부활의 의식을 저지하는 것이 내 임무였어.
1: 하나 한 발 늦었지. 에어와일드 가드봇들은 자신들의 코어메탈을 제물로 바쳐 파괴신을 부활시킨 거지. 그 현장에 있었던 나라면 파괴신을 봉인할 단서를 낼 수 있을 터. 자,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거다. 기억해라!
2: 아참, 천천히 좀 가지.
3: 시간대마!
2: 사바나드는 네 엄마와 싸울 때면 결정적인 순간에 늘 물러났었대. 마치 싸우고 싶지 않다는 듯이.
3: 엄마한테 들은 적 없다 않겠나?
2: 녀석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0: 저길 뿐만
1: 헤비 아이언.
2: 저 녀석은 또 무슨 꿍꿍이지?
3: 설마 사바나를 동료로 만들려고 그러나?
1: 도끼!
3: 도끼! 어떻게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가!
4: 내가 갈게, 엄마!
3: 안 돼! 도망쳐! 우리 엄마가 박이 싫을 때면 이런이었다고. 누가 말아 카드 상관없다. 난 엄마를 믿으니까! 도끼!

0: 꼬마는 나 비교적인가? 작기면 데우스 마키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가져야겠다. 과연 짐승 도살자 세이버 나이트. 하지만 신타의 역사는 곧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하늘신여 마지막 제물을 마칩니다. 안돼.
1: 나를 잡아갈 기가.
0: 아니, 이 임무를 마지막으로 스타 가디언을 그만둘 거야. 싸운 다음 이제 지쳤어.
1: 그래.
0: 뭐야?

0: 어? 저건 사바나드가 다루던 에너지?
1: 아니, 와일드 카르보들의 원원이다.
2: 원원?
3: 사바나드의 몸에 들러붙어 있었던 건가?
2: 세이버나이트가
3: 내 몸에서 나가. 나는 스타가디언 섹스버스터입니다. 다키언, 도망쳐.
2: 뭐?
1: 대응아, 거기 시비를 와일드를 질타한 메탈 카르본 놈들에게 심판의 칼질을 내리소서.
2: 위험해!
3: 이런?
2: 글로벌 세럼!
1: 제발,

0: 괜찮아?
1: 밤의 신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곤란하게.

다음 너희 마음대로 해라.

0: 사바나드 봉인.
1: 엄마, 내는 어떻게 해야 돼?
2: 불안가 보군 꼬마야. 힘없는 자는 희망조차 잡을 수 없는 법이지. 힘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자도 마찬가지다.
1: 아저씨는 알아?
2: 알아가는 중이지.
3: 헤비아이언!
2: 의사 양반은 살아있나?
3: 메가인블러는 괜찮아.
2: 그렇군. 설마 너?
3: 터킬!
4: 누구들 만나서 반가웠다.
3: 터킬! 헤비아이언!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Mr. Red.
1: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3: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 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봇카 폴리랑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조명이 켜지고 등장한 무대 위의 한 소녀.
1: 한 꿈 많은 소녀가 있습니다. 눈앞을 가로막는 높은 벽이 있어도 꿈을 향해 나아갔던 소녀는 드디어 꿈을 이룹니다.
2: Tomorrow, tomorrow, I love you.
0: 마치 자신의 얘기를 하듯 노래하는데요.
2: Always a day away, always.
0: 큰 무대를 홀로 가득 채운 이 열창을 하는 사람은 바로 12살의 뮤지컬 배우 안소명 양입니다. 아침부터 어디선가 들리는 음악 소리. 어디서 나는 소린가 했더니 소명 양의 모닝 노래였네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거기에 연기까지.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열정을 불사릅니다.
2: 뭐야 후. Tell me more, tell me more. 첫눈에 뿅 간 거야? Tell me more, tell me more. 정원이 길다. 주파.
0: 숨 가쁘게 뮤지컬곡 연습을 하더니
1: 아, 너무 힘들어.
2: 자유의 싸웠고 이제는
0: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번엔 좀 더 깊은 감정 연기에 돌입. 곧 배역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런데 연습이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뮤지컬 배우는 발음도 정확해야 한다는데요.
3: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0: 노랫말이 관객들에게 정확히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죠.
3: 브로트사우루스라는 뇌룡이 있고 스테고사우루스라는 철과 공룡이 등이 있다. 발음 꼬이지 않게 평상시대로 책 같은 것도 읽고 그런 발음 연습하는 문장을 많이 읽어서 좋은 것 같아요.
0: 정확한 발음을 하는 소명양.
4: 테스트 한번 해봤대?
1: 네.
0: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미션고 연속으로 말하기도 힘든 고난이도 발음.
4: 이걸 한번 해봐줄 수 있어?
1: 네.
0: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그녀는 간장 공장 공장장의 친구 중원청 찰상 고창 쌀시청 창쌀상 창사를 관리했어. 애착 속 사진 속에 그 왕바빠 왕바빠 왕바빠 왕바빠 왕바빠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0: 오, 연습 한 번 없이 어려운 구간들을 손쉽게 통과.
1: 그립다 그리워 왕바빠 왕바빠 왕바빠 왕바빠 왕바빠.
4: 미션 성공!
0: 소명양을 발음 장인으로 임명합니다. 이어 밝혀진 소명양의 또 다른 능력. 바로 빨리 외우는 건데요. 소명양, 테스트 한 번 더. 무작위로 빼낸 책을 주자. 곧바로 외우기에 돌입한 소명양.

0: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 다 외웠습니다.
0: 오호, 벌써 다 외웠어? 그럼 한번 확인해볼까?
1: 해볼게요. 나는 그냥 신문에 광고를 냈을 뿐이야. 누나들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그런 거라고. 누나들이 재빨리 지난 신문들을 뒤적여 광고란을 훑어보았습니다.
0: 네, 이번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웁니다.
1: 수잔 하게트, 베시 하게트.
0: 성공! 외우기 잘 늘어! 인정! 정확한 발음에 외우기 능력까지 갖춘 소명양. 그야말로 천생 뮤지컬 배우인데요. 사실 뮤지컬 한 지 올해로 6년째나 된답니다.
1: 이렇게 제가 제일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나이까지 한 대로 이렇게 딱 진열을 해두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이건 제가 진짜 데뷔작.
0: 이후 뮤지컬 명성황후, 레미제라블 등을 거쳐 올 2월까지 공연했던 마틸다까지 국내의 크고 작은 무대에 참여했답니다. 그중 첫 주연작 마틸다는 무려 8개월간 총 7번의 오디션을 거쳤던 작품.
1: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600대 1이었던 거예요. 왜냐, 한국에 처음 들어온 초연 작품이고 정해진 안무나 그런 게 막 한국 버전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틸다를 영어로 달달달 다 외웠고, 그리고 동작도 TV로 보면서 다 막 연습했었어요. 세계 최초로
0: 선보이겠습니다! 독서 광이자 만 5살짜리 천재 소녀가 주인공으로 세계적인 흥행작 뮤지컬 마틸다. 5개월 동안의 혹독한 연습을 거쳐 비로소 마틸다로 소명양이 무대에 당당히 올랐던 건데요.
2: 소명이가 무대에서 너무 당당하고 어쩜 저렇게 떨지도 않고 잘할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공연 전날 유독히 그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매번 공연 전날 아이가 온몸이 땀으로 젖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엄마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0: 그렇게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대장정이었던 마틸다 공연을 끝낸 소명양. 하지만 연습엔 끝이 없고 뮤지컬을 하면 할수록 배울 건 더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작한 보컬 트레이닝.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일단 선생님 오늘 좀 체크해 볼 거는 호흡이랑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 보고 같이 네. 그다음에 곡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자. 자, 우리 저번에 기본적으로 했던 것처럼
0: 그동안 소명양 혼자 노래 연습을 하다 보니 발성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했던 거죠.
4: 오케이. 자, 이번엔 바이브레이션 해 볼게.
0: 그런데 유독 긴장한 듯 보이는 소명양. 노래할 때는 내뱉는 숨이 중요한데 이 훈련이 잘 안 된답니다.
4: 그렇지. 8비트. 4, 2, 3, 4.
0: 계속되는 훈련.
4: 16.
0: 점점 빠르게 숨을 내뱉어야 하는데요.
4: 잘 안 되네. 연습 많이 해야 돼. 1, 2, 3, 4.
0: 아직은 역부족.
1: 이게 안 되는 게.
4: 단시간 안에 소명이가 좀 보면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열정보다도 정확성이 중요해.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될 거야. 소명이의 장점은 흡수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도 어른처럼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게 소명이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단시간 안에 뭘 하려고 해요. 열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저희는 4개월, 5개월, 뭐 길게는 몇 년 동안 바라보는 거들 소명이는 1개월 안에 다 마무리 져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돼야 돼.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울고 이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오늘 보컬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해 집에서까지 이어진 소명양의 연습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때 연습 중인 소명을 발견한 엄마.
5: 왜 그래?
1: 나 안 돼.
2: 야, 잠만 자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자, 왜 뭐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
1: 이거 내가 했는데 안 돼.
2: 아유, 지금 오늘은
1: 아니, 아니, 봐봐. 봐봐. 안 돼.
2: 빨리 이제 시간 너무 늦었어. 자자.
1: 아, 조금만.
2: 뭘 조금만이야. 연습 너무 많이 했어.
1: 아, 몇 비트만.
2: 지금 시간 학교 가야지.
0: 만류하는 엄마를 내보냅니다.
1: 제가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 미래에는 멋진 뮤지컬 배우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힘든 거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2: 걱정되죠. 키 안 클까 봐 걱정되고 빨리 자야 되는데 본인 한번 뭔가가 안 된다 막힌다 하면은 일단 될 때까지 하고 그리고 자요. 오늘은 몇 시에 잘지 모르겠어요.
0: 내 사전에 포기는 없다. 뮤지컬을 향한 소명양의 노력과 열정이 빛나는 밤입니다. 다음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온 소명양. 또 뭘 하려고? 그동안 틈틈이 만들어 올린 SNS 영상을 보네요. 취미 겸 놀이로 시작한 SNS는 소명양의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공간이죠.
1: 스트레스 쌓이면 브이로그 같은 거 찍거나 제 거 영상 보고도 그래요.
0: 어제의 스트레스가 좀 풀렸는지 이번엔 뮤지컬 영상을 찾아봅니다. 연신 감탄을 하며 완전 심취해서 보는데요. 그렇게 좋아?
1: 브로드웨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하시고 제가 브로드웨이에서 꼭 한번 공연해보고 싶어서요. 멋지게 공연하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0: 브로드웨이 대신 오늘 설 무대는 아파트 놀이터. SNS 영상을 촬영한답니다.
3: 안녕!
0: 발레리노 친구와 함께 만들 영상이 궁금한데요.
3: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안소명입니다.
0: 뮤직비디오로 결정하고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음악이 나오자 댄스 본능이 발동합니다. 완성된 영상 잠시 감상해 볼까요?
3: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럼 안녕!
1: 유튜브란 제가 쉴 수 있는 쉼터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방? 그런 것 같아요. 저만의 콘텐츠를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3: 안녕하슈 나린 카브로.
0: 그렇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뮤지컬 연습에 매진하는 소명양.
3: 만세!
0: 흔히 뮤지컬을 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때문에 단순히 노래만 잘한다고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 힘들었던 어제는 과거로 보내고 오늘 더 열심히 연습하며 미래의 뮤지컬 스타를 꿈꿉니다. 그날 밤 밀린 공부를 하는 소명양. 공부와 뮤지컬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 또한 노력하는 중이죠.
1: 천사가 노래 부른 거죠. 10개씩 세 줄 이어 붙였다면 전체의 넓이는 몇 미터입니까? 뭔 소리야.
0: 그런데 수학 문제를 풀며 자꾸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2: 안소명.
1: 네?
2: 공부 안 하고 노래만 해?
1: 공부

0: 지금이잖아요. 근데 받아왔는데 화도 나죠, 당연히. 근데 화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건뭐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초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밖에 없었고, 이제 마틸다가 끝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5학년인데 학교에서 회장이 된 거예요. 아이 스스로가 엄마 저 수학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가정에서는 만족 못하시겠지만 어느 날 60점을 맞고 65점을 맞고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한 85점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 네, 저 입장에서도 그래도 대견하더라고요.
1: 이제 좀 공부하나 했는데 그때 들려오는 반가운 소리. 공부하다 말고 달려나가 퇴근한 아빠를 맞이합니다. 참 정다운 부녀 사이.
2: 오늘 뭐 했어?
3: 엄마한테 구박 받았어.
2: 뭐 늘상 있는 일인데 뭐 그게 뭐
0: 그러니까 뭐
2: 어때서? 새삼스럽게?
1: 아빠가 씻으러 간 사이 다시 책상에 앉았지만 노래를 멈추지 못하는 소명양.
0: 야, 안 소매. 나가.
3: 같았던 워워 지난 썸머
0: 야,
3: 나이트.
0: 연필라.
3: 아니야.
0: 너 나가 빨리. 네가
3: 아싸.
0: 안 그만 너. 아빠 보고 있고 직매야. 빨리 나가. 나가, 너 아주, 어?
3: 나 진짜 나가버린다?
0: 나가, 나가.
3: 인생의 공포가 전부 아니야?
0: 어머, 쟤좀 봐.
1: 정말 나갔네요.
0: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하고, 뭐, 노래 연습을 하겠다고 하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했다가 공부했다 이런 거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늘 부딪히는데 제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죠.
3: 집에서 못
1: 엄마의
3: 부르니까
1: 불호령을
3: 연습을 해야.
1: 피해 나왔는데 어째 더 즐거워 보입니다.
3: 넌 정말 최고의 댄싱 퀸.
1: 마치 제무대인 양
3: 흰
1: 한껏
3: 카레 입고야
1: 노래하고 춤을
3: 나를
1: 추는데요.
3: 춤추네. 따다. 집에서 엄마 그렇게 말하면 밖에 나와서 다 해소해버려요. 엄마의 마음은 한30% 이해돼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왜 집에서 못하게 하는 거야? 왜내꿈 뮤지컬 배우야? 막 이런식? 아름다운 뮤직.
1: 낮에는 노래하고 밤에는 춤추고 소명양에겐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창야무가 맞겠네요. 한참 만에 집으로 돌아온 소명양이 이번엔 독서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수학 공부할 때와는 사뭇 다르죠? 주로 뮤지컬 원작들을 읽는데, 그런데 읽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같은 내용의 버전이 다른 책을 동시에 봅니다.
4: 제가 왜두 개를 보냐면 레미제라블을 좋아하는데 어떤 내용이 다르고 어떤 내용이 비슷한지 보려고 보고 있었어요. 한 가지 책만 읽어도 되지만 이 책에서 나오지 못한 얘기가 이 책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읽고 있었어요. 어느샌가 한 5분밖에 안 읽었는데 한장다 읽고 막한권다 읽고 있고 뭔가 2시간 후딱 지나가고.
2: 안승미야, 뭐 하는 거야 또? 응? 또책 읽어? 눈 봐, 눈. 눈 아프면서 무슨 맨날 책을.
1: 딸에게 그저 한없이 자상한 그야말로 딸바보 아빠.
4: 아빠, 내가 주문해 줄까?
5: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마.
1: 하지만
4: 난
1: 소명양이
4: 주소
1: 뮤지컬 하는 건 처음엔 반대했었답니다.
4: 일하고 오느라 수고했어요.
2: 고마워요.
6: TV에 나오는 아이돌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막 그게 크게 뜨지도 않고 반짝하다가 막 그런 게좀 상처받을까 봐 나중에 혹시라도. 그래서 좀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마틸다 때는 정말 와, 우리 애가 저 정도구나. 와, 아빠로서도 무척 많이 놀랬고 첫 공연 보고 좀 울었어요, 사실은.
0: 왜?
4: 에퍼니
0: 야,
4: 노트.
0: 이거 다 이게 뭐야? 난리가 났어.
4: 이거.
1: 책을 보다 갑자기 모자는 왜?

0: 하려고?
1: 노래.
0: 그거 입고 노래한다고? 못 말려요.
1: 팔을 살짝 이렇게. 이제 나는 에폰인이 될 거야.
0: 뭘 또 보여주려고요?
2: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애절한 사랑을 노래하는 역인데요. 완벽히 재현하기 위해 옷까지 차려입고 엄마 앞에 선 소명양.
1: 뭘로 말해 그는 못 들어.
2: 공부 때문에 매일 티격태격하지만 누구보다 소명양을 가장 잘 이해하고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엄마. 지금은 그런 엄마에게 오롯이 바치는 딸의 노래랍니다.
1: 사랑해 매일 아침 눈 뜨지만 너 없이 거리는 낯선 풍경 난 알지.
2: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는 소명양의 노래. 엄마도 마음으로 느낍니다.
1: 나 홀로.
2: 그래서 만감이 더 교차하는 엄마.
1: 엄마 왜 울어?
3: 그러니까 소명이가 6년 가까이 이제 뮤지컬 배우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좋았 어떤 부분도 있지만 힘든 과정이 더 많거든요. 마틸다 때 7차까지 오디션을 봤던 그 모습이나 제가 뭐 학원을 막 보내주거나 이러지도 못했는데 그런 게 문득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또 보컬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소명이 이제 호흡이나 이렇게 내준 미션적인 숙제들을 본인이 해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왠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2: 그리고 며칠 후, 여긴 바로 EBS 방송국인데요. 소명양, 여기 어쩐 일로 온 거야? 궁금하다, 궁금해.
1: 떨리고 설레고 과연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2: 오디션을 보러 온 걸까요?
1: 진짜 크다. 엄청
3: 여기서
1: 떨려.
3: 소명이가 할 거야.
1: 우와.
3: 떨려, 떨려. 우리 무대에서 한번 연습하고 있어볼까?
2: 많이 긴장한 듯 보이는 소명양. 서둘러 목을 풀고 노래 연습을 하는데 그때 공연장으로 들어온 의문의 남성.
4: 노노 컨티뉴. 하이 스위티.
2: 소명양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뮤지컬 배우.
4: I'm Brad Little. Do you know what I have done musical?
2: 미국 브로드웨이 최고의 배우로 꼽히는 브래드 리틀. 세계 최다 팬텀 역을 한 오페라 유령을 비롯해 지킬 앤 하이드, 캐츠 등 세계적인 대작에 참여한 뮤지컬 탑스타죠. 이렇게 보게 되니 제가 다 영광입니다.
1: 감사합니다.
4: Would you sing for me? I would be so honored if you would sing for me. Yeah?
1: 레미제라블 온 마이 온이고요. 그 제가 나중에 커서 그 브로드웨이 가서 꼭 부르고 싶은 노래입니다.
2: 그동안 준비했던 오늘의 무대, 소명양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1: 예. Yeah.
2: 드디어 시작된 소명양의 노래.
1: 나 홀로 너와 함께 한 상상.
2: 브래드 리틀 씨도 진지하게 노래를 듣습니다.
1: 맞이한 아침.
2: 서서히 긴장을 풀고 한 소절 한 소절 진심을 담아 부르는데요.
1: 길을 잃고 눈 감으면 네가 찾아오네.
4: 소명? 소명? Just pause that for a second.
2: 노래를 멈추게 한 브래드 리틀 씨. 무슨 일일까요?
4: I want you to really think about your breathing. Crescendo. So it'd be I have never known.
2: 소명량의 부족한 부분을 개최한 브래드 리틀 씨. 즉석에서 코치를 해줍니다.
4: Follow me. Okay, now sing it. Sing it.
1: 가버리는 너.
4: Okay?
1: Yes.
4: Here we go.
2: 이어 바로 노래가 다시 시작되고.
1: 사랑해.

0: 선망하던 뮤지컬 대스타를 앞에 두고 당차게 노래를 하는 소명양.
1: 날 두고 그
0: 과연 브래드 리틀 씨가 가르쳐준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못할 행복으로 가버리는 너. 사랑해.
0: 다행히 그 사랑해. 부분을 잘 넘기고.
1: 사랑해. 하지만 나
0: 그렇게 무대를 무사히 마칩니다. 소명양, 수고했어.
2: 브라보!
1: 감사합니다.
3: Yes, honey. Yeah. I got goosebumps when you did that. You need to practice more on long notes.
4: So you just practice, practice, practice.
0: 브래드 리틀 씨는 마지막까지 칭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3: Good job, sweetie. Really, really wonderful. I'm so proud of you. You're going to be great. You're really, really going to be wonderful. Seomyung has actually great talent, and her acting is pretty solid. There's something there that's natural. If I just look at her natural abilities, I think her strength actually is her acting. Once she creates all the other stuff around that, she's going to be a real powerful actor.
1: 처음에는 설레고 브래든 리트님 배우님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니까 조금 긴장되기도 했는데 만나고 나니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조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바꿔주신 부분도 계셔서 정말 뿌듯하고 좋았어요.
0: 그 후 소명양은 어떻게 지낼까요?
1: 엄마, 나 리틀 아저씨 만나고 오니까 애니 너무 하고 싶어지고 다른 뮤지컬도 다 하고 싶어졌어. 한번 떴는지 봐봐, 한 번.
5: 아이, 뭘 떠? 오디션 공지 나왔냐고? 응. 아니야, 지금은 아직 멀었어. 너 이제 키 커서 못해.
1: 할 수 있어, 엄마.
5: 아니야, 그만해.
1: 아니, 나 진짜 할 수 있어. 한번 볼래?
5: 뭘 봐, 보기는.
1: Tomorrow,
0: 뮤지컬에 대해 더 타오르는 열정.
1: Tomorrow,
0: 내일의 꿈을 위해 오늘도 희망을 노래하는 소명양.
1: Always.
0: 꿈과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응원하며 기다릴게요.
1: 감동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영원히 뮤지컬 배우 안소명, 잊혀지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0: 소명양, 곧 무대에서 만나요.

0: 그럼 오늘의 퀘스트는 폭발 실험을 이용해서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라.
1: 잠깐만. 아, 찌그러졌어. 안 돼. 어, 이거 뭐야?
0: 오늘은 또 어떤 퀘스트를 한번 해볼까?
2: 아, 그러게요.
0: 나는 그게 좋았어. 그 드라이 아이스를 좀 이용해가지고 거품 이렇게 해서 우리 매직쇼 했었잖아.
2: 임팩트가 있어야 돼.
0: 그래, 한번. 그렇지. 임팩트가 중요하단 말이지. 그렇지. 임팩트 있는 게 뭐가 있을까?
2: 뭐가 있을까?
0: 깜짝 놀랄 수 있는 것.
2: 깜짝 놀라는 뭔가 폭발 이런 거.
0: 폭발?
3: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폭발? 콜라에 넣고 터지는 거.
0: 그러면은 폭발쇼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2: 폭발쇼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폭발은 재밌긴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이들 했단 말이죠.
0: 그치.
2: 뭔가 저희만의 차별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 폭발하면 생각나는 게 약간 좀 영화에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약간 좀 영화, 전쟁 영화라든지.
0: 전쟁 영화.
3: 약간 영화 같은 거를 패러디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패러디? 네.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뭐, 무슨 뭐 그런 거를 재현하고, 우리 거기서 뭔가 이렇게 되게 비장한 표정을 딱 하는 그거를 딱 찍어서 포스터를 만드는 거죠.
2: 좋다.
0: 괜찮지? 대박. 그럼 오늘의 퀘스트는 폭발 실험을 이용해서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라. 오, 괜찮다. 좋아.
4: 사이언스타 큐!
0: 네, 오늘의 게스트 폭발 실험으로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라. 와,
2: 자, 여러분, 폭발 실험인 만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0: 그렇죠.
2: 네, 저희 지금 보이시나요? 우비도 갖춰있고 지금 장갑도 꼈어요. 이렇게 안전장비와 그 다음에 보호자와 함께 실험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실험은 어떤 영화와 어떤 과학 실험이 들어있는지 SNS 영상의 중점입니다.
0: 실제 영화보다 더 재밌고 신기한 저희의 영상 기대해 주세요.
2: 첫 번째 실험은 바로 콜라랑 이 민트 사탕을 이용한
0: 그렇죠
2: 폭발 실험입니다.
0: 자, 한번
3: 넣어보면 돼요?
0: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
2: 오! 우와! 우와! 우와!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0: 우와!
2: 나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0: 우와! 오! 우와! 하나밖에 안 넣었는데 이렇게 바로?
2: 그러네.
0: 우와!
2: 한번 더 넣어볼까?
0: 신기하다.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야?
5: 그건 콜라 속에 들어있는 탄산염이 사탕에 들어있는 아라비아 고무 성분과 반응해서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또 사탕을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구멍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이 구멍들이 이산화탄소가 빨리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죠. 이렇게 순식간에 생긴 이산화탄소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콜라병의 좁은 주둥이로 뿜어져 나오면서 분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0: 뭔가 이거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영화의 장면을 좀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잖아.
2: 뭐가 있어요?
0: 로켓 어때, 로켓?
2: 이렇게 거꾸로 해야 돼요?
0: 거꾸로 하면 얘가 이렇게 팍 되지 않을까? 그냥 다섯 개를 한꺼번에 확 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빡 뿜지 않을까?
2: 저는 한꺼번에 저거 따자마자 한꺼번에 다섯 개를 팍
0: 한꺼번에
2: 깊숙지 깊숙지 넣고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0: 멸시 찍어놔.
3: 네, 이걸 먼저 다
0: 조심해.
3: 지금 뜯어.
0: 자, 아니 거꾸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3: 먼저
0: 거꾸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3: 거꾸로 잡아요?
2: 그러면 이제 소스를 어떻게
0: 콜라 어떻게 넣어야 되지? 잠깐만.
2: 소스를 집어넣고 뒤집어야죠.
0: 근데 집어넣는 순간 얘가 이렇게 확 나오죠.
3: 이렇게 막고 있다가 나오죠.
2: 아, 그러자.
0: 그러면은 넣으면서 막는 게 낫지 않아? 거나?
2: 그치.
0: 잠깐만. 넣으면서 막는 게 낫지 않아? 거나?
2: 그치.
0: 잠깐만.
2: 자, 여기.
0: 자.
3: 뒤집으면 돼요, 지금.
0: 잠깐만, 나 손이 지금 뚫릴 것 같아.
2: 뒤집어.
0: 가만있어. 잠깐만.
2: 와.
3: 어, 끝났는데?
2: 오, 된다.
3: 장난 아니다.
2: 오, 된다.
3: 장난 아니다.

0: 콜라가
1: 잠깐만.
0: 아 이게 바로 되네.
2: 머리를 써봅시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3: 방금 그 막았던 상태에서 뒤집어서 손을 떼면 되는 거 아닌가?
4: 그러면 뚜껑에다가 핫도그를 넣고 넣다가 넣고.
3: 아 뚜껑을 닫자고? 좋은 아이디어긴 하다. 그러면은 테이프 같은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1: 자 준비.
3: 좀 높 낮게 해서 그 확실히 여기에만 튀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아 어? 뭐야?
4: 안 되네.
1: 아니면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차라리 드라이 아이스로 하는 게 어때? 드라이 아이스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게
4: 콜라 드라이 아이스.
3: 추진력이 좋을 것 같아.
1: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여러분 만지실 때는 꼭 손을 만지시면 안 돼요.
3: 잠깐만.
1: 타다.
3: 아까 그
1: 넣고 여기다가 제가 특별히 잘 빠지는 뚜껑을 했습니다. 아니지.
3: 그 뚜껑이 날라가 버렸어.
1: 오, 시커멓게.
3: 그 뚜껑 날라간 거 본 사람 있어요?
2: 안 보였어.
3: 그래도 안 보였죠.
1: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되게 흥미진진하면서도 무섭다.
3: 그러니까요. 우리 우리가 아니라 방탄복을 입고 왔어야 되나?
1: 빨리.

0: 3분.
1: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냉각해서 만든 거예요. 공기 중에서는 승화하여 다시 기체가 되는데요. 병 속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로 변하면서 병 속의 압력이 커지거든요. 그 압력으로 마개를 밀어내면서 반작용으로 로켓이 발사되는 것이죠.
0: 근데 다행히도 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좀 세팅을 재빨리 해놓고 도망가면 되니까.
2: 아, 물이랑 드라이 아이스 많이 안 해도 되니. 그치?
0: 그러면 이따가는 이거 좀 더 큰 페트병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야외에서 한번 해보고.
2: 그래. 로켓 성공!
0: 성공!
2: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코끼리 치약을 한번 해봅시다. 네.

0: 이제 이걸 넣습니까?
1: 다섯 스푼까지. 과연?
2: 과연? 틀라!
0: 우와!
2: 틀라!
0: 우와!
1: 오, 진짜 화장 같아.
0: 이게 되는 게 맞아요?
3: 아, 된 거예요?
0: 맞아, 맞아.
3: 아, 우와.
4: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거품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돼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오딘 화칼륨을 넣으면 촉매 역할을 해서 반응을 급속하게 일어나게 하죠. 그럼 많은 양의 산소가 발생되는데 이 산소가 세제와 만나 거품을 만드는 것이죠.
1: 그 제가 알던 코끼리 치약과 다르죠?
2: 왜?
1: 원래 이렇게 코끼리 코처럼 나와가지고 찌르찌르찌르찌르 하는 건데.
2: 근데 그렇긴 하다. 나도 약간 알고 있던 게 좀 뭔가 고체스럽게 그거 말하는 거지.

0: 저희는 화상 폭발을 하는 거니까 네. 이게 더 힘든데요.
1: 우리는 이걸
2: 하는 화상 같아.
1: 와, 성공. 성공. 네. 우리가 이걸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뭔가 물에도 이렇게 숨겨가지고 하면은 예. 될 것 같아. 와. 저희가 이제 사전 실험은 다 성공했고요. 네. 우리가 진짜 이제 영화의 장면을 그렇죠. 진짜 재현을 해봐야 되니까 네. 이걸 치우고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영화를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장면들을 좀 이렇게 재현할지를 한번 찾아보자. 한번 보자. 자.
0: 네. 일단.
1: 첫 번째 영화는 마션. 네.
0: 둘 다 그 맷 데이먼이 나와가지고.
1: 그치.
2: 맷 땡이요?
0: 맷 데이먼이라고.
1: 맷? 누구야, 맷 땡이? 맷 데이먼.
0: 웃겼다.
1: 됐다. 오!
0: 아, 이거.
1: 아.
0: 어? 드디어 로켓 발사 장면이다.
1: 좋았다. 그러면은 다른 거. 좋았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0: 인터스텔라.
1: 어? 대박.
0: 뭐죠? 아.
1: 우와.
0: 아. 이건 완전
1: 로켓이 완전
0: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네.
1: 그니까.
0: 어떻게 찍었을까? 궁금하다. 우와.
1: 그럼 우주복 이런 것도 괜찮겠다. 우주복을 좀 빌려가지고 우주복을 입고 네. 우리 로켓 아까 했잖아.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쏘는 거야. 그러면서 우주 뭔가.
0: 저 우주복 진짜 입어보고 싶었어요.
1: 우주복?
0: 어?
2: 진짜 그럼 형이 하는 걸로.
0: 그냥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희 프로의 어떤 정체성을 좀 반영하면 좋으니까
1: 사이언스타 큐를
0: 사이언스타로 해서 이제 여기 얘가 딱 새로운 별을 발견한 거죠. 근데 그 별 이름이 이제 사이언스타인 거지.
1: 아니면 사이언스타로 갔는데 네. 사이언스타로 이 우주인이 로켓을 타고 갔어. 그럼 우리가 딱 있는 거야. 조금만 이렇게 어때? 괜찮지 않아? 그럼 사이언스타로로
3: 답정? 네.
1: 전박이?
0: 아, 화산 폭발도 해야 되니까 그 공룡 나오는 전박이.
1: 우와. 공룡이 사는 거야. 공룡이 살던 그 완전 옛날 이럴 때로 가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0: 그래서 그때 이제 인간이 공룡 등에 탔는데 공룡이 그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달리는 거야. 그래서 제목은 공룡 타고 산만 리.
1: 한 명이 공룡 분장을 아예 하자.
0: 그럼 이거 다들 하기 싫은 눈치인데 게임 같은
1: 게임,
0: 걸로
1: 게임으로 정하는 거. 그거 하자. 드라이 아이스 페트병에다 넣고 풍선을 위에다가 씌운 다음에 그게 부풀어 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끝말잇기를 해서 그거를 터지는 사람이
2: 끝말잇기. 좋아요.
1: 괜찮지? 이렇게 자. 남자 아이돌 그룹 이름 대기.
0: 아, 네네. 오케이.
1: 준비. 시작! EXO. EXO 방탄소년단.
0: 동방신기.
1: 빅톤. 자바. 와, 빅톤. 임팩트.
0: 빅뱅.
2: 바이칼.
1: 바이칼이 뭐. 바이칼이 뭐. 우와!
4: 우와!
1: 우와!
4: 우와!
1: 우와!
4: 우와!
1: 우와!
4: 우와!
1: 세상에서 제일 컸어.
0: 와.
1: 심장 멎는 줄 알았어.
0: 와, 진짜.
1: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놀래본 적 좀. 그러면은, 형이 공룡을 할게. 한 명 더.
0: 건이.
1: 건이?
2: 제가 하겠습니다.
1: 그래, 그러면은, 영주이가 우주선. 아, 우주선이야.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0: 우주인, 우주인.
1: 그럼 영주이가 우주. 아, 우주?
0: 자, 제가 우주인, 그 다음에 둘이 공룡. 그래서 그 우주인 할 때는 이제 형이 로켓을 날리고, 건이가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공룡 할 때는 제가 연출을 할게요.
1: 여기 가자. 와, 근데 여기서 하면은
2: 풀스톱인데요?
1: 진짜 뭔가 그런 느낌 나긴 하겠다. 그, 막 공룡들 막 나올 것 같고. 자, 이제 촬영 준비는 끝났고요. 자, 옷을 이제 좀 입힐까, 우리가?
0: 네, 입혀주세요.
1: 자, 옷 입어주세요. 이 장화도.
0: 근데 이거 됐어. 오, 너무 완벽한 거 아니야?
1: 어,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어제 많이 봤는데 그 김치 있잖아. 김치 공장 가면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입고 있단 말이야. 그런 느낌인데?
0: 이게 거품.
1: 어, 진짜, 오. 우와, 진짜. 우주복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찍어봐야 되는데 어떤 포즈를 할지 한번 봐봐. 해봐.

0: 스타로 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가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을 바라보면서
1: 한번 바라봅시다.
0: 내가 가야겠다 막 이런.
2: 그러면 제가 이제
1: 걸로 꽤 바로
0: 어 오케이 이 상태로 고정을 해줘야 돼. 표정 완전 진짜 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정 알지? 오케이. 네.
1: 자 그러면은 드라이 아이스하고
0: 바로 물을 요 이 정도만 내면 돼.
1: 네 그럼 일단 바로 할까요?
0: 어디다가 하지?
1: 여기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그러면은 여기? 영둥이가 그 포즈 계속 하고 있어. 잘 잡고 있어야 돼.
2: 그러면은
0: 뒤에서 쏘는 게 낫지 않을까? 영준이 아, 앞에
2: 네,
0: 있고.
2: 그러네. 네.
0: 그럼 살짝 이쪽에서 이쪽.
2: 그리고 뭔가 제가 좀 더 왼쪽에 있는 게 안 나나?
0: 그럴래? 그러면은
2: 그쯤에서.
0: 자 준비됐지?
1: 형물물 물 넣어주세요. 마개로 바로 닫을게. 넣자마자.
0: 그러면은 닫고서는 딱 꽂아야 돼. 할게.
2: 옙. 이러고 있다가
0: 으아
2: 아 너무 낮다.
0: 잠깐만 근데
2: 너무 낮았지 않아요?
1: 네.
0: 여기 여기 앞에가 찜다 됐었구나.
1: 괜찮아요.
2: 여기 좀 살려야 될 것 같아.
1: 이렇게.
0: 자, 또 다시 한번 다시 해보자.
1: 형, 물 넣어주세요.
0: 자.
1: 자, 형 엄청 보이 제일 잽싸게.
0: 잽싸게?
1: 진짜 잽싸게 할 거야. 하나, 둘, 셋.
0: 안 돼! 안 찌그러졌어! 앞에! 어. 안 돼! 안 찌그러졌어! 앞에! 어, 이거 뭐야! 다시. 자, 준비!

0: 데뷔! 데뷔! 됐나? 확인해보자! 얍!
1: 확인해보자.
0: 준비!
2: 봐봐.
0: 하나, 둘, 셋.
1: 오!
0: 와!
1: 성공! 성공! 성공! 예스!
0: 이번에 해볼 포스터는요?
3: 바로 공룡 타고 산만리입니다.
0: 그렇죠. 이제 건희와 제가 공룡을 타고 산만리를 가는 그런 장면을 촬영해 볼 건데요. 이제 감독님 준비되셨죠? 네.
3: 그럼요.
0: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4: 해볼까요?
0: 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자, 우리가 처음은 일단은 산을 만들어야 돼.
3: 산 폭발이니까.
0: 그치. 네. 이거를 일단
3: 이거 뒤집어 보고.
0: 뒤집어 봐. 뒤집어. 그걸 위에 올리면 우리가 이만큼의 높이를 다 쌓아야 돼, 흙으로.
3: 대충 허리 높이 정도?
0: 그렇지.
3: 오케이.
0: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삽으로
3: 삽질을 해야겠네.
0: 삽질을 해야 돼요. 일단 삽질을 합시다.
3: 위에서부터.

0: 아, 그래도 거의 다 쌌네.
1: 자, 다 된 것 같아. 와, 드디어 다 쌌어.
0: 이 정도면 됐다.
2: 이 정도 된 거거든.
3: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진짜 산 같아. 와, 화산이야, 화산. 이거 완전 딱.
0: 여기다가 이제.

0: 넣고
1: 하고. 그럼 제가 그걸 하고 있을 테니까 두 분은 그 공룡 옷을 입고 오세요.
2: 네.
3: 자, 우리 해볼까요?
4: 부끄러워라. 아우, 부끄러워라.
3: 그러면 이제 바람 낼까요?
2: 네, 하나, 둘, 셋.
3: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우리 이제 짤로 이거 돌아다니면은. 제가 여기 사이언스타 와가지고 새로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갑니다.
2: 저도요.
3: 점점 이해가지고.
1: 와, 오, 모양이 완전 이제 중요하네. 와. 화산화수 성소 1kg랑 세제 1kg 정도를 섞어 놨어요. 과산화수 소수 35%짜리를 이용해서 했는데 아까보다 농도가 높은 걸 쓴 이유가
3: 뛰어다녀.
1: 아, 요란스러워. 아까는 너무 쉽게 흘러내려가지고 점성을 위해서 35%짜리를 썼어요. 오, 그게 그렇게 해야겠다.
2: 이게 답이야.
3: 쇼다리야, 쇼다리. 오프. 뭐 먹어. 먹어.
1: 왜? 우주인이 나왔어.
3: 고기 없나, 고기? 고기 없어요, 고기?
1: 이제 폭발합니다.
3: 자, 준비하시고.
2: 자! 오, 된다.
3: 우와! 좀 더 넓어. 우와, 오!
1: 근데 쫄로 나오니.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안 되는, 안 돼, 안 돼. 아, 이게.
3: 이게 앞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치?
1: 이게 딱 이렇게 됐으면 대박인데. 이게 이 정도면 그래도 앞으로도 좀. 이게 이번에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3: 오! 오!
1: 아이고.
3: 오!
1: 오!
3: 우와.
2: 약간 이쪽으로 온다는 것 같기도.
3: 괜찮아. 많이만 그냥 쏟아지면 돼요.
1: 아니, 계속 일로만 쏟아지는데? 일로 좀 쏟아지렴. 오, 이제 놔두면 되겠다. 놔두면 되겠다.
2: 나오면
1: 오케이. 되겠다.
3: 저희... 이쪽으로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가 살짝만 틀어가지고 이렇게 찍자.
1: 지금 아예 180도 돌아서
3: 우리 드라이어에서 더 여기 심어놓을까?
1: 오, 오
3: 진짜 들잖아. 우와 이거 오 더 더 잘 돼. 우와 대박. 오 진짜 같아 완전. 가자 건아. 네? 살짝 앞에서
1: 자, 화산 가리게 말고 달리면서
3: 쇳다리
1: 정면 보면서 겁에 질린 표정 해주세요.

0: 팟캐스트 폭발 실험으로 영화 포스터 만들어라 대성공!
1: 네, 저희의 포스터와 메이킹 필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2: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네, 지금까지 사연사큐 다음에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0: 이거 내가 어제 많이 봤는데 그 김치 있잖아. 김치 공장 가면은 어인들께서 이렇게 이거 있단 말이야. 데뷔!
2: 어, 이거 뭐야?
0: 자,
1: 해볼까요?
2: 어우, 부끄러워라.
0: 아우, 부끄러워라. 뭐 먹어. 먹어.
1: 우주인이 나왔어.
0: 고기 없나, 고기?

0: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와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진 숲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놀랍고 비범한 숲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신비롭고 유구한 이 숲의 나무들은 묵직한 상징과 전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몸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텅 비고 비틀려 있습니다. 아담한 키에 뒤틀린 몸통을 가진 어떤 나무는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동물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왔죠.

속세를 초월한 듯한 모습으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작은 숲을 이룬 나무들은 독특한 생태계의 기반이자 인간의 영역 한가운데 위치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입니다.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대형을 이룬 숲, 그리고 거대한 군대처럼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수호하며 풍성한 생태계를 키워가는 올리브나무 숲입니다.

유럽의 올리브나무 숲은 주로 지중해 유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 중동, 북아프리카로 확장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은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 더 정확히는 안달루시아일 것입니다. 세계 곳곳의 원숭님들이 인간 앞에 잇따라 무너지고 있지만 올리브나무의 입지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초 올리브나무 경작지는 이미 11만 제곱킬로미터를 넘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치로 보자면 올리브나무 숲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조림지입니다. 쿠바나 포르투갈의 국토 면적보다 훨씬 넓으니까요. 올리브나무 조림지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단연코 지중해 주변입니다. 전통적인 올리브나무들이 서두르지 않고 이곳의 환경에 적응해 느긋하게 자라고 있죠. 그 중에서도 안달루시아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 특별한 산림지에는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몽구스 가운데 유일하게 유럽 자생종인 이 이집트 몽구스도 그중 하나죠. 활동적이고 유능한 이 육식동물은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녀석입니다.

안달루시아의 올리브나무 숲에서 생명의 리듬은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진정한 숲으로서의 자격은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건 올리브나무 숲이 차지하는 광대한 영역과 나무들의 오랜 수령, 그리고 이 숲이 지탱하는 풍성한 생태계가 생명력 넘치는 산림지를 구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올리브나무 숲을 단순한 작물 경작지로 보지 않습니다. 숲을 둘러싼 생태계가 지중해 숲과 특징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달루시아의 올리브나무 숲을 원시림과 매우 유사한 이차림으로 보기도 합니다. 높은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갖춘 생태계이자 수많은 지중해 고유종이 살아가는 보금자리니까요. 이 올리브나무 숲을 고대 올리브의 개간된 숲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죠. 고대의 야생 올리브는 현대의 올레아 유로파에아의 직접적인 조상인 실베스트리스 품종입니다. 차이점은 가지를 보호하는 가시가 있고 잎이 더 둥글며 열매가 더 작다는 정도죠. 올리브의 기온이 어떻든 올리브나무 숲의 활기차고 강인한 생명체들은 1년 내내 부산하게 움직이며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설적인 나무 주변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소우주는 해마다 봄이 되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다시 태어나는 듯하죠.

봄이 되면 올리브 나뭇잎과 꽃 주변은 싸움터로 변합니다. 나무의 가장 민감한 부분과 그 주변부가 나방과 쥐며느리, 진딧물대에 포위당하고 말죠. 작고 탐욕스러운 해충들이 충격적인 속도로 번식합니다. 그렇다고 이 침략자들이 마냥 태평한 건 아닙니다. 올리브나무에게는 꽤 강단이 있는 동맹들이 있거든요. 부모와 생김새가 전혀 다른 무당벌레 유충은 크기는 작지만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성체가 그렇듯 무당벌레 유충은 올리브나무 숲의 해충 억제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대자연의 진정한 친환경 살충제나 다름없죠.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는 풀잠자리의 유충도 같은 방식으로 올리브나무를 돕습니다. 진딧물이 달콤한 과일이라도 되는 양 열심히 쥐어짜며 맛있게 먹어 친죠.

올리브나무 가지에서의 생존은 날마다 투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나무 밑동도 상황은 비슷하죠. 또 다른 포식자가 사냥에 나섭니다. 이 녀석은 특별한 무기까지 갖췄군요. 이 무기를 이용해 치명적인 독을 주입해서 사냥감을 꼼짝 못하게 만들 겁니다. 전갈은 거미강에 속하는 절지동물로 올리브나무 숲 안에 곤충 개체 수를 조절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녀석들입니다. 오늘 사냥감은 신기하게 생긴 이 귀뚜라미인가 보군요. 이베리아 반도와 모로코의 고유종인 이 곤충은 올리브나무 숲이 생물학적으로 무척 풍요롭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귀뚜라미치고는 생김새가 꽤 특이한데 머리에 차양처럼 돌출된 부위의 쓰임새는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목적은 방어와 공격일 겁니다. 영역과 하렘을 두고 싸우는 사슴의 뿔처럼 말이죠.

작은 곤충들과 올리브 나무는 길어지는 가뭄도 비교적 잘 견뎌냅니다. 게다가 올리브 나무는 이 반사막지대의 사막화를 늦추는데도 큰 몫을 하죠.

유부나무 숲을 즐겨 찾는 전갈들은 더운 낮에는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몸을 숨기고 적당한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어둠이 내리면 마침내 사냥의 시간이 시작되죠. 전갈은 다른 절지동물을 먹고 삽니다. 특히 곤충을 좋아하죠. 이들은 먹잇감에 몰래 접근해 강력한 집게발로 상대를 제압한 후 독을 주입해 몸을 마비시킵니다. 먹잇감이 움직임을 멈추면 그 즉시 먹어치우죠. 마치 밀크쉐이크라도 마시듯이 메뚜기를 단숨에 빨아먹는 겁니다. 전갈의 타액은 강력한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곤충의 단단한 피부층을 녹이고 분해합니다. 그래서 전갈은 그 액체를 마시기만 하면 되죠.

올리브나무 숲의 수많은 동식물들이 열기와 가뭄에 맞춰 살아가긴 하지만 봄에는 이 기하학적인 숲도 알록달록하게 변합니다. 만 제곱미터의 올리브나무 숲에서 발견되는 식물은 100여 종에 이르는데 안달루시아에는 그 수가 몇백 종에 달하고 그중 다수는 지중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그리고 올리브나무 서식지의 식물은 그곳에서 발견되는 곤충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종류도 더 다양해집니다. 붉은 줄무늬에 거대한 복부를 가진 이 딱정벌레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특이한 딱정벌레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큰 몸집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서 포식자를 피해 재빨리 숨기는 어렵지만 피부를 자극하고 물집까지 생기게 하는 아주 강한 독성 물질인 칸타리딘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죠. 올리브나무를 둘러싼 생태학적 그물망에는 지중해 생태계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작은 포유동물들이 많은데 유럽 토끼라고도 불리는 굴토끼도 그중 하나죠. 올리브나무 숲은 토끼에게 이상적인 생태계입니다. 영양가 높은 식물종이 다양하게 자라고 곳곳에서 안전한 은신처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래된 올리브나무의 몸통은 인상적인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이런 구멍과 틈새를 요긴하게 사용하죠. 이 토끼는 나무 속 안식처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았군요. 갓 태어난 새끼들은 아직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어미가 집으로 돌아온 걸 알아채고 애타게 젖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만 영양가 높은 젖을 먹으면 되죠. 넉 달 남짓 지나면 이들은 번식이 가능한 성체로 자라 이 올리브나무 숲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올리브나무의 관대한 호의를 누리는 게 토끼만은 아닙니다. 후투티 같은 새들도 올리브나무 구멍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무 근처로 모여드는 곤충을 잡아 새끼들에게 먹이죠.

하지만 벌은 후투티의 식단에 오르지 않습니다. 벌들은 나무 깊숙이 벌집을 짓는데 올리브 나무는 이런 용도로 쓰기에 완벽하죠. 올리브 나무 숲에 흐드러지게 핀 꽃 덕분에 벌들은 꽃가루와 꿀을 충분히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숲은 푸른 잎을 유지하며 나무 내부 또한 쾌적한 환경으로 관리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아줘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올리브나무의 그늘은 일종의 지붕 역할을 해 주변에 자라는 덤불은 물론 토끼나 설치류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물론 올리브나무 숲에도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산토끼와 굴토끼, 비둘기와 작은 새들이 황조롱이처럼 몸집은 작지만 날렵한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죠.

이 황조롱이는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기 몸집만한 먹이 사냥에 성공했거든요. 이 비둘기 정도의 먹잇감이라면 오늘 사냥으로 소모한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고 네댓 마리의 배고픈 새끼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겁니다. 한편 올리브나무 밑동에 있는 전갈은 영 심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개미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겠다고 달려듭니다. 전갈을 쫓아내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할 태세군요.

이들은 개미 공동체의 미래지만 다른 생물들에겐 맛있고 영양가 높은 먹이기도 하죠. 이 녀석은 올리브나무 숲의 습한 구역에 주로 출몰하는 웨스턴 세발가락 스킹크입니다. 녀석이 천천히 개미탑으로 다가가 유충과 번데기를 음미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어느 정도 채워지자 이제 몸을 데우러 숲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개미들은 한숨 돌릴 새도 없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먹이가 풍부한 올리브나무 숲은 도마뱀이 지내기에도 이상적인 곳입니다. 이들은 나무 몸통과 초목, 흙덩이 사이를 자유롭게 누비죠. 이번에는 이 도마뱀이 분주한 개미탑을 공격해 먹음직스러운 애벌레로 배를 채울 모양입니다. 이들은 비록 몸집은 작지만 지중해 당당한 포식자니까요. 하지만 개미들은 굴복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자손들을 지켜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이 번데기들이 허물을 벗고 개미탑의 새로운 군단으로 성장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겠죠.

여름이 되자 봄에는 보이지 않던 동물들이 하나둘 올리브나무 숲을 찾아 모여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며 주변을 살피죠.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들은 나무가 없는 벌판에선 볼 수 없었던 먹이를 찾아 나설 겁니다. 몇몇은 올리브나무에 서식하는 생쥐 같은 작은 척추동물을 사냥하러 오죠.

인적이 드문 외진 구역에는 야생동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곳은 이집트 몽구스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터죠. 쥐와 뱀, 다른 작은 동물들이 넘쳐나거든요. 모두가 몽구스의 잠재적인 먹잇감입니다. 이들은 예리한 감각과 날렵한 속도를 자랑하는 사냥꾼이죠. 게다가 날카로운 이빨까지 갖췄고요.

규모가 큰 올리브나무 숲은 내부에 한적하고 고립된 호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달루시아의 소니아르 같은 작은 호수들은 흰머리 오리처럼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의 마지막 피난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때 흰머리 오리는 거대한 올리브나무 숲 한가운데 고립된 채 개체수가 10여 마리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나무에 둘러싸여 보호를 받은 덕분에 서서히 개체수를 회복해 멸종위기 동물 목록에서 빠지게 됐죠. 가을이 되자 흰머리 오리를 지켜낸 올리브나무 숲에도 작은 변화가 감돕니다.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무르익기 시작한 거죠. 사실 지금이 이 올리브나무 숲에선 무척 중요한 변화의 순간입니다. 올리브는 양분이 많은 완벽한 식량원이라 10여 종의 새로운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느시도 올리브나무 숲에 털을 잡고 나무에서 떨어진 올리브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올리브 열매는 지역과 국지 기후에 따라 보통 11월에서 3월 사이에 무르익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철새들이 가을 내내 올리브나무 숲으로 이사를 오죠. 몇몇 철새들은 나무가 제공하는 안식처에 겨우내 머물며 식량을 비축합니다. 사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새들이 올리브 열매의 유혹을 지나치지 못할 겁니다. 물론 검은 머리 꾀꼬리처럼 열매에 맺힌 물방울을 마시는 걸로 만족하는 새도 있긴 하죠. 올리브는 다양한 품종이 있지만 모두 다 과육이 풍부하고 다량의 나트륨과 섬유질,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리브를 먹는 동물들 중 다수는 봄에 곤충의 공격을 물리치는데 동참했던 이들입니다. 이렇듯 올리브나무 숲은 어떻게든 자신을 지켜준 생명들에게 빚을 갚습니다. 지르레기, 쇠흰턱 딱새, 유럽 방울새, 솔새. 봄에 올리브나무 숲에서 수많은 곤충을 제거했던 작은 새들은 겨울을 맞은 지금 자신들이 지켜낸 나무의 열매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혹독한 겨울에 올리브나무를 찾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비둘기와 올리브나무는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죠. 비와 서리, 가뭄을 이겨내며 뒤틀린 몸통에 역사와 전설을 새긴 이 풍요로운 올리브나무 숲 어딘가에서 금방이라도 올리브 가지를 부리에 문 비둘기가 날아오를 것만 같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출동! 슈퍼강아지 해피!
1: 어? 어? 신호가 왜 저러지? 대체 무슨 일이야?
2: 시간 없어. 나 빨리 가야 한다고.
3: 걱정 마세요, 여러분. 봉반장이 왔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자, 순서대로 갑시다. 이쪽 차들부터 출발. 정지, 반대편 차들 가세요.
1: 아, 이런. 이러다 늦겠는데. 더는 못 기다리겠어.
4: 아, 가도 되는 건가? 좋아, 출발.
3: 안 돼. 조심하세요. 이거 큰일이네.
5: 봉반장. 우리가 도와줄게.
3: 와, 리얼 해피.
5: 준비됐지, 해피? 여러분, 해피의 안내에 따라 움직여주세요.
3: 교통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어. 해피, 최고야.
6: 저 로봇 강아지 꽤 쓸모 있어 보이는데?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말이야. 어? 쟨 여기 왜 있는 거야? 저 녀석 콜칫거린데.
5: 우와, 멋지게 잘 나왔는데?
6: 아하!
3: 둘 다 정말 잘했어. 나 혼자선 못했을 거야.
5: 도움이 돼서 기뻐. 그렇지, 해피?
3: 둘이 최고의 파트너구나. 그나저나 지금 싱가포르 곳곳이 혼란스러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5: 그럼.
1: 여기 좀 도와줘. 어? 이게 무슨 일이지?
3: 보트가 뒤집히려고 하잖아.
1: 나는 못 버티겠어.
3: 호수가 파도라니 말도 안 돼.
5: 저기 봐. 물이 엄청 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어.
3: 내가 물 나오는 곳을 막아볼게. 물살이 너무 세서 버티기가 힘들어. 소용이 없네.
5: 해피, 그럼 우리가 해보자. 해피, 풍선 모드! 어서 가, 해피!
3: 좋은 생각이야.
1: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3: 천만에!
5: 잘했어, 해피.
7: 봉반장!
8: 안녕, 봉반장. 안녕, 리엥. 안녕, 해피.
2: 늦어서 미안. 일찍 오려고 했는데 철새들이 지나가는 걸 기다려주느라 발이 묶였어.
5: 미안해.
3: 그럴 거 없어. 훌륭한 파트너들이 날 도와줬거든.
2: 잠깐! 저 품...

0: 터지겠어!
1: 도와줘!
0: 어서 가서 구해줘야 해! 구중 루프 발사!
1: 잠깐만! 나 높은 곳이 정말 무서워! 내려줘!
0: 조금만 잡아!
2: 움직이지 마! 안 그럼 더 흔들려!
1: 안 돼!
0: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3: 어딘가에 분수를 잠글 밸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가자!

0: 귀엽기도 하지. 걱정하지 마. 네 안에 숨겨진 힘을 깨워주려는 거니까.
1: 됐어. 이제 분수가 멈출 거야. 물이 안 나. 어, 잠깐. 어? 해피가 어딨지? 해피! 응? 해피! 어? 어? 얘들아, 혹시 해피 못 봤어? 해피가 아무데도 안 보여.
2: 어?
1: 해피! 걱정했잖아, 해피. 어? 모두 어서 피해!
0: 이 녀석 이름은 퓨리야. 내 비밀 무기로 다시 태어났다고.
1: 안 돼.
0: 준비됐지, 퓨리? 연습한 대로 해봐. 네 숨겨진 능력을 뽐내는 거야.
1: 안 돼. 이거 나.
0: 보트를 되찾고 싶다면 먼저 퓨리와 싸워 이겨야 할 거야.

0: 저기 방법을 생각해봐.
1: 섀도우 스피드! 잡았다! 해피! 돌아왔구나!
0: 야호!
2: 좋았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3: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
2: 거기! 해피의 구조기능 버튼을 눌러!
1: 어? 해피! 부탁해!
3: 이제 살았다! 고마워, 얘들아!
0: 하, 정말 대단했어, 해피!
1: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뿐이야!
4: 채, 귀찮게 됐네! 오늘은 내가 봐준다!
1: 리엔과 해피인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준비됐어?
5: 그럼 물론이지.

0: 스냅, 도와줘서 고마워.
1: 별 말씀을. 싱가포르의 멋진 풍경도 찍고 아주 즐거웠어. 알았어, 네 사진도 찍어줄게.

0: 위험천만 고드름.
1: 현재까지 파악된 아이스걸의 능력은 얼음을 만들거나 냉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 같다.
2: 아마도 구출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일렉트로가 장갑에서 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야.
3: 부츠와 장갑이라... 같은 편인 걸까요?
1: 그럴 가능성도 있지. 저 장비들이 둘 중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저 둘을 이용하는 더 위험한 악당이.
4: 겨우 일렉트로를 물리친 줄 알았더니 곧바로 다른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5: 자자, 어? 너무 긴장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내일은 야유회라도 가자고.
4: 좋아요.
6: 간다.
7: 나이스 리시브.
4: 역시 최고 존엄 대대형님에게는 안 되지.
7: 저게? 야, 제이! 넌 왜 우리 형만 응원하냐?
4: 어? 대디 형님은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최고로 멋진 국제 소방관이잖아.
7: 그럼 우린? 야?
4: 미안.
7: 저 꼬맹이가.
3: 흥분하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6: 그거 기대되는데?
7: 자. 뭐야? 이런 게 어딨어?
4: 하늘도 안 도와주네.
3: 어? 아니.
6: 맙소사, 토네이가 모두 조심해. 어?
4: 뭔데, 팝콘?
3: 저쪽은 메가시티 중심가인데?
4: 그럼 당장 막아야지. 마리 팀장님.
2: 우리도 확인했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8: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0: 어? 저기...
1: 고마워요, 파열로브.
2: 피닉스 등장! 모두 안심하세요. 저 피닉스가 왔으니까요.

0: 이건 날아가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게.
1: 네, 부탁해요.
2: 메가시티는 토네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 설마 아이스골이 토네이도까지 만들어낸단 말인가?
3: 박사님, 어? 저기 좀 보세요.
2: 아이스골.
4: 토네이도는 어찌어찌 막은 것 같지만 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
5: 전 대원은 즉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출동하라. 그곳에서 아이스글의 또 다른 음모를 막아야 한다.
1: 네!
6: 아유, 오세요.
3: 이거 보세요.
6: 이거 보세요. 어, 뭐야?

0: 마약을 쏴서 막아야겠어.
1: 그러자! 좋았어!
2: 아니야!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 이쪽은 막을 수 없게 될 거야!
1: 아차! 자자! 놓치는 건 일단 내가 좀 나가볼게!
3: 힘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 하하, 그래? 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
1: 방법이 뭔지 말해봐. 이 형님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
3: 간단해. 나는 아이스걸을 막을 테니 형은 고드름을 한 방에 싹 없애버리는 거야. 할 수 있지?
1: 그게 뭐야? 하지만 그런 거야 쉽지.
5: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선물!
3: 사라졌어.
6: 형, 고드름을 부탁해.
1: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님. 열어!

0: 양보! 성공이야! 역시 태병님! 최고 최고 최고!
1: 이번엔 내 완벽한 지휘가 성공한 거라고!
2: 예예, 예. 아무렴요.
3: 이제 팀워크는 충분히 다져진 것 같은데?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로봇은 돌풍과 고드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창문과 유리문 근처는 피해요.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3: 또 공사장처럼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해요. 바람에 날아올 수도 있어요.
0: 나무나 전신주 등도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4: 맞아요. 강풍 때문에 전기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1: 그래, 뭐니뭐니 해도 집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겠지.
0: 그럼요. 바람이 강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집안에 머무르도록 해요.
1: 모두 잘 알고 있네. 아주 좋은걸.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2: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3: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4: 오늘의 주인공?
5: 그럼 난 뭐냐?

0: 새벽의 추격전.
1: 꼭두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2: 두목님!
1: 응? 왜?
2: 그냥 눈이 떠졌어요.
3: 귀여워.
4: 저게 뭐가 귀여워?
3: 안녕하세요.
1: 응? 아, 네.
3: 변장 정말 멋져요.
1: 변장?
3: 혹시 같이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1: 뭔 사진?
3: 제발요.
1: 아, 그래요?
3: 잘 찍어야 해.
4: 어, 응.
3: 너희도 이리 와.
4: 하나, 둘, 셋.
3: 김치. 고맙습니다.
4: 자.
3: 고마워. 어디 보자. 어우, 예뻐.
4: 취향도 독특하다. 그냥 살찐 길냥이 같던데.
1: 뭐야? 릴리리야?
3: 왜 그래?
4: 뭐지? 조금 따끔했는데?
3: 벌레한테 물린 거 아니야?
1: 조금 따끔하다고? 그럴 리가?
5: 선계 반응이 이 근처는 아닌데.
6: 어? 벌써 일어난 거야?
7: 아니야.
1: 릴리리야! 릴리야! 이걸 누가 맞냐고! 거참, 갑자기 힘이 약해진 거냥? 좋아. 릴리리야! 그렇지! 그렇다면 으라차차! 허허, 좋아!
2: 갑자기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1: 아유, 정말 힘이 더 솟는 것 같은데?

0: 너도?
1: 맞아.
0: 남쪽이야.

0: 마법 기운이 사라졌어.
1: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아.
2: 어.
1: 난 이쪽을 살펴볼게.
2: 그래.

0: 어서 오세요.
1: 와, 우리 간식은 못 봤어.
0: 저기요. 그거 계산하시고 드셔야 돼요.
2: 그냥 막 가져오면 어떡해.
1: 밀리리.
3: 북쪽이야.

0: 뭐냐? 환냥?
1: 좀떠둑이냐?
0: 웬 시비냐?
2: 수마수마!
3: 왜? 또 전기라도 쏴보시게?
0: 전기가 우승냥? 릴리리야?
1: 얼레리요!
3: 얼레리요!
4: 어? 저쪽이다! 아자자자자! 아자자! 어? 찾았다!
1: 바라디오!
2: 뭐냐?
1: 우라차차!
2: 난?
1: 잡았다!
3: 도목이!
0: 안 되겠다! 나오심 특공대 출동!
3: 아야! 쟤는 뭐 하는 거야?
1: 참나.
0: 도목을 놔줘!
1: 이 녀석들!
0: 이때다! 릴리비요!
1: 어?
0: 아차! 아! 릴리비요!
1: 어?
0: 어? 으라차차!
1: 그래, 바짜야!
0: 아차! 나오심! 가자! 좋았어!
1: 뭐 하는 거야?
3: 멈춰!
0: 출발!
1: 쫓아가자! 얼레리오!
3: 꼴레리오!
0: 잘 있어라!
1: 이쪽으로 가자! 가자!
5: 다녀오겠습니다!
6: 어, 그래?
3: 조윤호!
5: 어?
3: 안녕!
5: 안녕!
3: 해치는 어디 갔어?
5: 새벽에 나갔어.
3: 어? 뭐가 나갔다고?
5: 어? 아니야.
1: 어? 저기 온다! 걸레리오!
3: 걸레리오!
0: 나차차!

0: 못 갔네.
1: 그만 포기해.
0: 참. 이따 수업 끝나고 축구할까?
2: 넌 축구 별로라니까.
3: 어?
4: 얘들아 잠깐만.
5: 어? 니네 집에서 뛰어나간 고양이 같아.
4: 우와! 여기서 또 만나다니. 반가워. 날 더 쫓으면 얘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3: 어?
0: 삐요삐요.
4: 뭐냐?
5: 어떻게 된 거지?
4: 얘들 어디 간 거냐?
0: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닌데.
4: 뭐야?
0: 네 걱정을 해야지.
4: 아, 깜짝이야! 넌 또 뭐야?
2: 도박! 저기!
4: 또 뭐냐?
1: 알아요!
4: 네?
1: 울트라 각체기!
0: 그러다 쟤 다치면 어떡해.
1: 그 정도는 아니야.

0: 야. 좋았어. 정말 해보자는 거지?
1: 얼레리요.
0: 또 뭐냐? 꿀레리요.
2: 도모.
3: 괜찮아요.
0: 이 정도는 괜찮아.
2: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건.
0: 야! 만지지 마.
4: 어? 피해! 사라졌잖아! 도망쳤어!
2: 여기 있었구나. 미아야,
5: 너희만 도망가면 어떡해.
6: 미안,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2: 빨리 학교 가자.
6: 아, 숙제는 했어?
2: 당연하지.
6: 난 아직 못했는데.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거기서!
1: 블루카, 괜찮아?
0: 걱정 마, 준. 이 정도쯤은 평소랑 다를 거 없어. 괜찮아.
2: 내 눈은 못 속인다네, 준.
1: 알겠어. 나이트 그리폰, 4번 아들을 따라가 줄 수 있을까?
3: 어려운 일은 아니시지.
1: 우린 블루컵을 치료하러 갈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알려줘.
3: 분부대로.
2: 미안하네, 블루카. 응? 난 마취 전문이라 메가 앰블러처럼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는 없겠다.
0: 신경 쓰지 마, 블러드윙. 덕분에 편해졌어. 다 끝나고 준의 메탈버스 안에 있으면 괜찮아.
4: 상처는 가능한 대로 봉합시켰어. 변신이나 합체엔 지장 없을 거야.
0: 매번 고마워요, 애들아.
4: 너 요즘 자주 다치는 것 같다. 내가 다 걱정이야. 준도 생각해야지.
5: 이제 알겠나? 사바나의 흉폭함을. 가만 냅두면 한 놈 더 강기야.
6: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다.
5: 냥?
6: 블루캅을 공격했을 때 사바나드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 마치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거든.
0: 여긴 어디지? 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7: 죽음을 몰고 다니는 모아의 대지에 고립내리는 모두를 네가 재발받다.
0: 아니야, 난
7: 와인의 가을 옷의 피를 영원히 뒤집어쓸 것이다.
0: 아니야, 아니라고!
5: 겁을 먹어? 그만아! 걔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다. 네가 착각한 거겠지.
8: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진실에도 여러 관점에 있는 너.
0: 글로버!
1: 지각이다!
8: 좋은 아침이야, 준.
1: 어, 글로버?
8: 그 표정 한번 사납기는. 네가 타키온의 딸이구나.
5: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8: 얘기 많이 들었어. 너 진짜 타키온이랑 붕어빵이구나.
5: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엄마는 진짜 멋있는 와일드 카드보 천사다. 메탈 카드보 친구 따위 있을 리가 없다.
8: 난 대륙을 넘나드는 떠돌이 모험가거든. 메탈이니 와일드니 골치 아픈 문제는 관심 없고, 내가 와일드 카드봇의 영역을 모험할 때 네 엄마를 만났지.
0: 설마 혼자서 말인가?
8: 뭐 그때 그랬지.
9: 메탈 카드봇은 배짱이 도둑한 녀석이고
10: 타큐한테 인정받을 만하구만. 그 줄무늬도 멋지고 말이야.
5: 냥, 그럴 리가.
8: 타큐언이랑은 밤마다 수다를 떨어댔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타큐언이 이런 말을 하더군. 어? 전설의 파괴신을 깨운다고?
11: 어, 모아의 대지에 잠든 전설의 파괴신이 부활하면 적대를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8: 그런 녀석이 깨어나면 너희도 멀쩡하지 않을 텐데.
11: 어느 정도 희생은 따르겠지. 메탈 카드봇을 모아의 대지에서 몰아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8: 제정신이야?
11: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우리가 제정신인 게 이상한 거 아이가?
8: 네 딸은 어쩌고? 그런 정신나간 계획에 휘말리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잖아. 아니 잠깐만, 어째서 나한테 이 얘기를...
0: 뭐라고?
1: 정말이야, 글로버?
0: 우리 동족들이 직접 타일런드 제로를 부활시켰다는 얘기야?
5: 아니다!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9: 하지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모아의 대지를 가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검은 뉴욕. 라피드족의 족장이 네 엄마 말대로라면 부활의 의식으로 타이런트 제로를 깨운 게 사실이었군.
6: 부활의 의식이라고?
10: 그 금단의 의식을 진짜로 했다고?
12: 그게 제대로 통했다는 게 충격인데.
2: 어쨌든 글로버, 자넨 사바나드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하네. 뭐
8: 알다마다. 너희들 사바나드가 메탈 카드봇인 건 이미 알고 있지?
12: 응,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루는 요상한 메탈 카드봇.
8: 정답, 붕붕이 쉽지.
2: 게다가 녀석은 보통 메탈 카드봇이 아니란 말이지.
7: 정신이 좀 드나, 사바나드. 아니, 옛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겠지. 스타가디언의 돌격대장 세이버 나이트.
3: 나타나셨군.
1: 그 녀석도 스타가디언이었다고?
0: 세이버 나이트.
6: 블루캅 아는 사이야?
0: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전장의 최전선을 누비던 돌격대장으로 알려진 스타가디언이야.
8: 다키오는 녀석과 몇 번이나 맞붙었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했어. 근데 세 가지 야생의 힘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
3: 여기 나이트 그리폰 헤비 아이언이 나타나셨어.
0: 보름 가까이서 돌아왔군.
3: 게다가 사바나도 뜨겁게 다투고 계시오. 끼어들면 안 되겠지?
1: 안 돼. 지금 갈게. 위치를 알려줘.
8: 우리 주인공께서는 오늘은 쉬어야겠구만.
1: 블루캅, 넌 여기서 쉬고 있어. 에드 아저씨, 부탁할게요.
4: 너도 밤새 싸우고 왔으면서.
6: 걱정 마세요, 에드씨. 여기 블레이온과 친구들이 있잖아요.
12: 담소주자고.
0: 맡겨둬. 이번에야말 결판을 내.

0: 뭡니까?
1: 응?
2: 아, 착해!
3: 걔 어딘 줄 알고 가는 거야?
2: 모를걸?
1: 아, 여기지 않노!
4: 헤비아이안, 마키나 행성도 데우스 마키나도 없는 지금 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
5: 넌 없어도 너에겐 있다.
4: 뭐라고?
5: 이 녀석은 스타가디언의 돌격 대장으로서 한 와일드 카드본 무리를 공격하도록 지시받았겠지.
4: 그래, 분명 난 그들의 영역으로 참입해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5: 녀석들을 궁지로 몰았던 타이런트의 신전에서 네가 본 것을 말해라.
4: 타이런트의 신전? 타이런트의 신전에서? 정보가 사실이었군.
6: 깊이 잠든 파괴 신이시여, 눈을 뜰 수 없어서 무화의 대지를 침탈한 자들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려치소서!
4: 멈춰라! 스타가디언, 어떻게 이야기를!
1: 실버나이트!
4: 타키온, 그 도대체 뭘 하는 거야!
6: 막으시오!
4: 뭐지? 그 신전에서 부활의 의식을 저지하는 것이 내 임무였어.
5: 하나 한 발 늦었지. 에어와일드 카드봇들은 자신들의 코어메탈을 제물로 바쳐 파괴신을 부활시킨 거지. 그 현장에 있었던 너라면 파괴신을 봉인할 단서를 낼 수 있을 터. 자,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거다. 기억해라!
7: 아, 참, 천천히 좀 가지.
1: 시간대마!
7: 사바나드는 네 엄마와 싸울 때면 결정적인 순간에 늘 물러났었대. 마치 싸우고 싶지 않다는 듯이.
1: 엄마한테 들은 적 없다 않겠나?
7: 녀석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4: 미룩관!
7: 저기구만.
3: 헤비아이언,
6: 저 녀석은 또 무슨 동공이지?
8: 설마 사바나들 동료로 만들려고 그러나?
1: 엄마! 저기 어떻게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가! 내가 갈게 엄마! 안 돼! 도망쳐! 엄마가 박이 싫을 겸 이런이었다고. 누가 말하든 상관없다. 난 엄마를 믿으니까.
3: 이렇게.
1: 엄마가 근데.

0: 저 꼬마는 럭키부족인가? 드디어는 데우스 마키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
1: 과연 짐승 도살자 세이블 나이트. 하지만 침타의 역사는 곧 종기물을 찍을 것이라. 하교신이여, 마지막 제물을 마치니라. 안돼.
2: 나를 잡아갈 기가.
0: 아니, 이 임무를 마지막으로 스타가드를 그만둘 거야. 싸움 당인 이제 지쳤어.
2: 그래.
0: 뭐야?

0: 먹어.
1: 저건 사바나드가 다루다 내놨지? 아니, 와일드 카드보들이 원혼이다.
0: 원혼?
2: 사바나드의 몸에 들러붙어 있었던 건가?
0: 사바나드!
2: 내 몸에서 나가! 나는 스타가디언 섹스마스터! 다키언, 도망쳐!
3: 대현아, 하비시비여, 와일드를 칠타 메탈 카드본 놈들에게 심판의 칼질을 내리소서!
0: 위험해!
2: 이런? 준?
0: 글로벌 셋업!

다음 너희 마음대로 해라.

0: 사바나드, 봉인.
1: 엄마, 내는 어떻게 해야 돼?
2: 불안가 보군, 꼬마야. 힘없는 자는 희망조차 잡을 수 없는 법이지. 힘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자도 마찬가지다.
1: 아저씨는 알아?
2: 알아가는 중이지.
3: 헤비아이언!
2: 의사 양반은 살아있나?
3: 메가인블러는 괜찮아.
2: 그렇군. 설마 너?
3: 터키!
4: 누구든 만나서 반가웠다.
3: 터키! 헤비아이언!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결승전 경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밤은
1: 안녕 얘들아.
2: 안녕 얘들아.
3: 안녕 터키. 안녕 터키.
1: 오늘 결승전 응원 준비됐어?
3: 네. 아빠가 잠자면 안 된대요.
1: 그야 당연하지. 아빠는 어디에 계셔?
4: 여기에 있지요.
1: 대단한데.
4: 모두 준비된 거지?
1: 어, 그럼 가자 마루스.
3: 잠깐, 우리 팀 색깔이 뭐였죠?
1: 밤색.
3: 밤색? 어? 보라색 같이 보여요.
1: 근데 칠리는 어딨어?
5: 경기장에 있어. 크리스키가 표를 줬어.
1: 말도 안 돼.
3: 엄마가 TV에서 손을 흔들어 주실 거예요. 우와.
5: 아, 있잖아 빙고. 엄마가 약속한 건 아니야.
3: 그럴 거예요. 보세요. 너희 엄마는 어디 계셔?
6: 엄마는 파란색 팀이야. 엄마 고향 팀이 파란색이거든.
7: 잘해라 블루. 네? 우리 팀이 이길 거야. 오!
3: 아빠,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결승전.
0: 자, 그럼 경기 시작합니다.
1: 이제 시작이네.
3: 아빠, 먹을 건 없어요?
5: 여기 육포도 있고 중간 휴식 시간에는 피자도 올 거야.
0: 안에 그러네 버크 선수 태클을 당하네.
3: 엄마가 안 보이잖아. 터키, 너희 아빠는 보라색 팀을 응원하는데 너희 엄마는 파란색 팀 응원하면 너는 어느 쪽 팀인 거야?
6: 우리 엄마는 내 마음대로 하랬어.
3: 우리 엄마 아빠는 모두 보라색 팀이야. 그래서 나도 보라색. 근데 내가 파란색이라 좀 헷갈리기는 해.
6: 응, 나는 금색이야.
3: 금색 팀이 있는 거야?
6: 아니, 보라색이랑 파란색만 있어.
3: 내가 팀 색깔 정하는 거 도와줄까?
6: 좋아, 도와줘.
1: 그래. 잘했어. 잘했어.
3: 어른들이 고춤을 춘 것 같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1: 여보, 오늘 경기 어떻게 생각해?
3: 보라색 팀이 좋겠는데? 춤추는 일이 많잖아.
0: 경기 잠시 멈춥니다. 심판이 플로그 선수가 수비수의 진로를 방해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1: 어?
0: 아, 네, 결과 나왔습니다.
1: 아니라고? 뭐가 문제였단 말이지? 세상에!
3: 무슨 일이에요?
7: 반칙쟁이들이야!
1: 반칙은 거기잖아!
0: 지모 선수에게 길게 찍어줍니다.
3: 아직도 엄마가 안 보이잖아.
0: 네, 이제 정면.
5: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 다시 춤을 추는 분이셔?
1: 그래!
0: 가로채네요!
1: 뭐?
5: 그래!
6: 저기 우리 엄마가 춤을 춰.
3: 와, 진짜 좋은데?
5: 아니, 안 돼.
1: 태클해.
6: 보라색 팀은 아직도 저러고 있네.
1: 안 돼. 이럴 수가.
6: 나랑 같이 우리 엄마한테 갈래?
3: 그래, 가자.
5: 야, 이런.
7: 우후! 예!
3: 엄마!
7: 저기!
3: 우리 같이 경기 봐도 될까요? 같이 춤추고 싶어요.
8: 블루이, 마루스를 응원하는 팬은 반갑지 않아. 하지만 같이 봐도 괜찮아.
3: 맞네.
8: 팝콘 좀 먹어봐. 내가 방금 만든 거야.
6: 아파요.
8: 어서 가서 아빠한테 자랑해볼까?
3: 블루스 파이팅!
1: 아니, 블루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3: 여기 재밌어.
6: 블루이도 파란 팀 하면 되겠다.
3: 응, 여긴 팝콘도 있잖아.
7: 뭐? 안 돼! 아니, 안 돼! 태클해! 안 돼!
6: 이제 저기서 춤을 추는데?
7: 이제 왔어요!
0: 결승전 중간 휴식 시간입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 그건 포워드였어.
5: 아니, 아닌데요.
1: 여보, 우리 지금 같은 경기 보는 거 맞아?
3: 어떤 색깔 팀 할 건지 정했어, 터키?
6: 잘 모르겠어. 아빠 색깔 팀이 기뻐하고 있으면 엄마는 슬퍼. 근데 엄마 색깔 팀이 기뻐하고 있으면 아빠가 슬퍼.
0: 이제 두 팀 모두 올라왔습니다. 후반전은 45분.
5: 왔어. 다시 시작이야.
1: 나중에 봐.
0: 후반전도 기대됩니다.
8: 터키, 누구 팀 경기 볼 거야? 조금은 엄마랑 조금은 아빠랑?
6: 아니요. 하나의 팀만 골라야 해요.
3: 왜?
6: 왜냐면 계속 바꿀 순 없잖아.
1: 원한다면 할 수 있어, 럭키.
6: 그럼 공평하지 않아요.
8: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 터키.
3: 괜찮아요. 색깔 하나만 고를 거예요. 보라색 할래요.
8: 그래, 괜찮아, 터키. 행운을 빌어. 근데 아주 조금만.
3: 고마워요, 엄마.

0: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1: 드디어 시작이다. 준비되셨죠?
2: 가보자. 초록색과 금색.
3: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금색팀이야. 금색팀이라고.
4: 뭐?
2: 이제 뛰어볼까?
3: 또 다른 미식축구 리그야. 여기엔 금색팀도 있는데 엄마랑 아빠가 같은 팀이야.
4: 정말로? 둘 다 같은 팀인 거야?
3: 어, 우린 모두 같은 팀.
5: 저기 맥켄지 친구 빼고 알았지?
4: 그럼요.
6: 우리가 이길 거야.
7: 우리가 이길 거야.
8: 이게 무슨 일이지?
2: 우리는 개미팀.
0: 결정투가 되겠네요.
2: 그래. 이리와 터키.
0: 역시 이런 경기가 재밌는 거죠.
9: 아, 글쎄. 이제 100점으로 가기 위해서.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했어, 김짐. 이번에도 네가 이겼어.
10: 우와, 또 해요.
4: 안 돼. 이제 낮잠 잘 시간이잖아.
10: 어, 알았어요. 김짐이 잠잘 곳이 없는데.
4: 어, 생각났어.
11: 내 생각에 여기 벽을 없애면 거실이 훨씬 커질 것 같은데.
12: 거실은 이미 크다고 여보.
11: 아니야, 여기 너무 비좁아.
12: 비좁다니. 여기서 더 커져야 할 건 TV밖에는 없어.
11: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충분히 크잖아.
12: 아니야, 50인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적당한 크기가 아니라고. 뭐가 돌아가는지 보기 힘들어.
11: 난 줄자나 가지러 가야겠어.
4: 아빠, 우리 쿠션 필요해요.
12: 에? 뭐라고? 왜?
4: 김진 침대방을 만들고 있어요.
12: 그래, 알았어.
10: 여기 이것도 필요해요.
12: 아, 알았어.
10: 그리고 이것도.
12: 아,
10: 고마워요.
4: 블루의 입안 이야기는 작은 방. 다 됐다, 김진. 새 침대방이야.
10: 여기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4: 김진 놀이방 여기에 만들어주면 어떨까?
10: 응, 그렇게 하자.
12: 아, 다른 데 가서 만들면 안 돼. 크리켓 보고 있잖아.
4: 안 돼요.
12: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4: 어, 이 쿠션 가져가도 되죠? 김진 화장실 만들 거예요.
10: 우와, 우리 화장실도 만드는 거야?
4: 당연하지.
11: 5m 50cm네? 아, 이건 너무 작은데.
4: 어? 엄마, 수건 수납장 조심하세요.
11: 미안해.
10: 잘 봐, 김진. 여기가 새 화장실이야. 와, 고마워요. 근데 김진 배고파요.
4: 어, 맞아. 저녁 먹을 시간이야.
10: 우리 어디에서 먹지?
4: 방을 또 만들면 되잖아.
10: 다 먹었어요, 엄마. 김진 저녁을 다 먹었구나. 잘했어. 이제 그림 그리러 가볼까? 우후! 그리기 다 했어요, 엄마. 오, 와우, 그림을 잘 그렸어요, 김짐. 집에 미술실이 있어서 다행이야.
4: 언니가 이거 냉장고에 붙이러 갈게.
10: 근데 우리 냉장고가 없잖아. 주방도 없잖아.
4: 어, 이런 세상에. 집안에 주방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10: 주방도 만들자.
4: 좋아.
9: 네, 이제.
12: 아, 이런, 나도 화장실 좀 가야겠다. 오, 저기 얘들아.
4: 네?
12: 아빠 화장실 가야 돼.
4: 그럼 화장실 가시면 돼요.
12: 근데 화장실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 걸까?
10: 쉬워요.
4: 먼저 주방으로 가서 알파카 농장을 지나고 나서 선인장 정원을 돌아서
10: 별이 있는 방을 지나요.
4: 그리고 네트볼 경기장을 나가요.
12: 아, 알았어.
4: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돼요.
12: 알았어, 출발한다. 좋아, 여기서 주방을 지나가라고 했었지. 에이, 근데 주방이 어디지? 알파카 농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0: 알파카 농장인가?
1: 아니, 여우 원숭이야. 도대체 화장실을 갈 수는 있는 거야? 여기 완전 난장판이네. 여기는 어디야?
2: 아!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1: 아, 나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어?
2: 그냥 저쪽으로 가면 돼.
1: 고마워.
2: 잠깐! 이거 가져갈 수 있어?
1: 알았습니다.
3: 됐다! 펭귄방이 이제 다 끝났어. 오, 김진에게 보여줘야겠어. 빙고!
4: 아, 어디에 있는 거야?
5: 빙고 도서관에 있어.
3: 도서관은 어디에 있어?
5: 마국간방 바로 옆방에 있어.
3: 마국간이라고? 좋아, 빙고. 나 마국간 좋아해.
5: 고마워. 김지는 어딨어?
3: 어? 너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5: 아니, 언니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3: 아니? 김짐을 잃어버렸어!
4: 김짐!
3: 김짐! 어디에 있는 거야?
1: 아, 이런 도대체 알파카 농장이 어디야? 아, 뭐 하는 거야?
3: 지금 김짐을 찾고 있어요!
1: 김짐이 누구야?
3: 우리 아기인데 잃어버렸어요!
6: 우리 나쁜 부모예요!
1: 아, 이런 더 이상 못하겠어. 얘들아, 화장실은 어디 있는 거야?
6: 저기에 있어요.
1: 아, 고맙다. 진짜 화장실이 어디냐고!
3: 김진! 김진! 돌아와, 아가!
5: 아가 어딨니? 김진 여기 있는 거야?
3: 김진 도저히 못 찾겠어!
5: 방이 너무 많은 것 같아!
2: 36m, 어떻게 36m나 되지?
1: 아, 뭐야, 계속 빙글빙글 돌고만 있잖아!
7: 회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곧 경기가...
1: 미안 얘들아, 아빠 잠시 일어나서 봐야겠어.
5: 이게 무슨 소리지?
3: 안 돼,

0: 화장실! 미안해, 얘들아!
1: 볼래 언니, 여기! 김치! 아우, 김치 뿌리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2: 두 번째 득점에 가까웠지만 타자는 쉬어가는 작전을 따르기로 합니다.
1: 하나, 둘, 셋, 넷,
0: 고마워, 여보. 생각해보니까 이 TV도 큰 것 같은데.
3: 거실도 그렇지. 이것 좀 봐.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네.
1: 하나, 둘, 셋, 넷. 끝났다! 이번에도 이겼어, 킴진. 만세!
3: 어? 방이 더 필요하지는 않아?
1: 아니요, 괜찮아요.
0: 휴대폰 친구, 운동음악 틀어줘. 좋았어. 출근하기 전에 10분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 거야. 응?
1: 부릉, 부릉.
0: 아, 이런.
1: 빵빵.
0: 빙고, 아빠 그거 필요해.
1: 빙고 지금 회사에 가요.
0: 버스 타고 가면 안 돼?
1: 근데 일찍 가봐야 해서요.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0: 아, 알았어. 윗몸 일으키기. 아니, 또.
1: 아, 회사에 늦겠네? 아.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운동.
0: 괜찮아. 그래도 방법은 있지.
1: 오늘이 첫날이에요.
4: 어? 괜찮다면 구경시켜드릴게요.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거든요.
1: 어, 고마워요.
4: 재미없는 일이에요. 엘리베이터는 여기에. 여기 버튼을 눌러요. 삑. 그 다음 가고 싶은 층을 눌러요. 삑. 여기에는 사람들이랑 물건들이 있어요. 꼭대기 층이 최고예요. 삑.
1: 안녕. 삑. 해봐도 돼요?
4: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둘이 타면 느려요. 오래됐거든요.
1: 빅 꼭대기층.
4: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분은
1: 라미예요.
4: 새로 오셨어요. 지금 구경시켜요. 그럼 계단으로 갈까요? 이 의자가 난자리예요.
1: 오.
4: 앉아요. 사용법을 알려줄게요. 여기 레버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다시 누르면 위로 올라가요. 지루해지면 전 빙글빙글 돌려요. 그 다음은 저기로 카페테리아 구경해요.
0: 열, 열하나, 열둘.
4: 여기가 열세. 카페테리아예요.

0: 김밥 한 줄 먹을래요? 이제 일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1: 김밥 한 줄 부탁드려요. 네. 네.
2: 혹시 간장도 필요해요?
0: 네, 주세요.
2: 네. 이렇게 찍고 찍어서 여기 있어요.
0: 구경시켜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부터 일을 해야겠어요.
3: 잠깐만, 아직 탁구장을 안 봤잖아요.
0: 저 진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돼요. 사장님이 보시면 곤란해요.
3: 걱정 마세요. 사장님도 탁구 좋아해요. 어서.
2: 잠깐.
3: 준비.
0: 준비.
2: 블루이, 이쪽이야. 이쪽 빨리.
3: 네, 못 막겠어요. 잘 쳤어요.
0: 즐거웠어요. 이제 일하러 가야 해요.
3: 네, 물론이죠. 저도 일을 좀 해야겠어요. 나중에 봐요.
0: 잠깐, 제가 하는 일이 뭐죠? 왜?
3: 여기, 아래에요.
0: 지금 뭐 하세요?
3: 지금 놀이공원으로 놀러 갈 거예요. 어서 가요.
0: 네?
3: 가서 롤러코스터만 빨리 타고 와요.
0: 사장님한테 걸리면 어떡해요?
3: 근데 사장님은 직원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0: 좋아요.
2: 진짜 힘드네.
3: 이제 놀이공원에 다 왔어요.
2: 뭐야?

0: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1: 천만에요.
0: 놀이공원으로 바로 안 따라가서 미안했어요. 저는 그냥 일을 잘해서 사장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1: 이미 사장님을 기쁘게 했어요. 어? 제가 사장이에요?
0: 네? 정말요?
1: 네! 전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0: 저도 행복해요.
1: 좋아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0: 근데 왜 말 안 해줬어요?
1: 설명을 하자면 길지만 지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한 건 이 엘리베이터는 꼭 고쳐야겠네요.
2: 손 고르게 할 시간이야.
0: 다른 질문이 있어요. 제가 할 일이 도대체 뭐예요?
1: 간단해요. 이걸 잡는 거예요. 지루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일을 정말 잘하고 있네요.
0: 고마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장님인 것 같아요.
3: 사장님? 주문하신 차 여기 있어요.
1: 설탕 11개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3: 죄송해요. 죄송해요.
1: 행복하지 않아요. 란, 이제 혼내주는 일을 하세요.
0: 네, 사장님.
3: 다음부터는 정말 시키는 대로 잘할게요.
1: 행복한 사장이 되려고 하지만 이런 일이 가끔씩 생긴다니까.
4: 120에 80.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좋은 상태예요, 밴디트. 헬스장에 다니시나요?
2: 아니요. 헬스장이 절 찾아와요.
1: 안녕하세요. 여긴 마법약 가게예요. 마법약 소개해드릴까요?
0: 괜찮아요. 전 그냥 엄마 아빠 방으로 갈 거예요.
1: 네, 안녕히 가세요.
0: 안녕.
5: 여기 너 나가. 여긴 내 방이고 여기에 오려면 이만큼 키가 커야 한다고. 나가.
1: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이제 마법약을 사고 싶어진 거죠?
0: 네, 맞아요.
1: 그럼 튼튼 마법약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0: 오, 네.
5: 거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내 방이라고 말했잖아. 당장 나가.
0: 아니요.
5: 와? 이거 안 되겠군.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렇게 튼튼한 거야?
1: 마법약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0: 안녕 7.
1: 안녕 1. 널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야.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너 높이뛰기 잘하니?
0: 한번 해볼게.
1: 세 칸! 잘했어. 다시 해봐. 다섯 칸! 정말 훌륭해. 오, 다시 해봐. 왠지 너에게 행운이 생길 것 같아. 7!
0: 더하기 1은?
1: 바로?
2: 8! 1, 2, 3, 4, 5, 6, 7, 8! 8, 8개! 잠깐, 다리인가? 어디 보자. 뭐든 상관없어. 전부 좋아. 나는 8! 나는 너무 멋져! 아무도 없나? 오우, 안녕? 넌 누구니? 난 파리야. 난 또 다른 파리야. 잘 봐. 8.
0: 빼기 1은?
1: 바로 7.
2: 안녕.
0: 우와.
1: 봤지? 행운이 생길 거랬잖아.
3: 안녕!
2: 모두 안녕!
4: 손에 드는 솜씨가 대단한데?
2: 어디 그뿐이겠어?
0: 넌 누구야?
2: 난 파리야. 내 별명은 말이야. 옥토블록이야! 1, 2, 3, 4, 5, 6, 7, 8!

0: 4, 5, 6, 7, 8 등반.
1: 기둥처럼 키가 커 널찍하기도 변신 네모 거미가 되어 기어다니는 발은 스파이더 블럭. 아, 아니
2: 닥터 블럭.
0: 닥터 블럭 거미 1, 2, 3, 4, 5, 6, 7, 8 거미.
3: 달리기 선수야 재빨리 달려나가. 발은 닥터 블럭.
2: 닥터 블럭.
0: 닥터 블럭 달리기 1, 2, 3, 4, 5, 6, 7, 8 달려.
4: 다리 8개 영웅 누구보다도 강해. 문어를 닮은 문어 블록이라고나 할까? 다른 옥터블럭.
2: 옥터블럭.
0: 옥터블럭. 문어가 또 뭘 할 수 있더라?
5: 내 세계 헤엄쳐 나르는 지렁이. 발은 옥터블럭. 옥터블럭.
0: 옥터블럭 수영. 1, 2, 3, 4, 5, 6, 7, 8 수영.

0: 이게 제 편이라고!
1: 옥토블록 간지럼! 1, 2, 3, 4, 5, 6, 7, 8 간지리기!
2: 산처럼 키가 커!
3: 암벽도 오르는!
2: 저그리도 한 번에! 8개씩!
1: 스케이트도 선수야!
2: 무적기도 착착 쳐! 춤 실력도 어마어마하고!
4: 다른 옥토블록! 옥토블록! 옥토블록!
1: 옥토블록! 1, 2, 3, 4, 5, 6, 7, 8!

0: 요리사.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아주 큰 부엌에서 일할 거야. 반죽을 밀고 치즈랑 토핑을 얹은 다음에 피자를 구울 거야. 그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겠지?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피자 삽 같지 않아?

그럼 피자를 오븐에 넣어볼까? 안으로 쏙! 절컥! 띵! 우와, 신난다! 피자 다 됐어! 휙! 꺼낼게. 조심해! 뜨겁거든! 절컥! 부채질해서 피자를 살짝 식히자! 맛있겠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피자 요리사! 그럼 가서 피자 만들자!

0: 재밌었어.
1: 둘 다 잘했어. 어, 딜런 안녕.
2: 안녕 오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린 피자 요리사 놀이 중이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피자를 만들 건데 같이 할래?
0: 좋아.
1: 나도 피자 요리사 할래. 토핑 벌써 준비했어.
0: 자, 소개합니다. 멋쟁이 손님이야. 그게 바로 나지. 그 특별한 피자를 먹으면 난 이렇게 할래.
2: 그래, 맞아. 바로 그 표정이야. 그것도 좋아. 또 그것도. 너흰 놀랐을 때 어떤 표정이야? 진짜 놀란 것 같아. 여기가 손님들이 와서 주문하는 곳이야. 띠링. 만들 준비 됐나요?
1: 준비됐어요. 토마토 소스랑 치즈, 페퍼로니, 그리고 또 깜짝 토핑도 있지. 근데 뭐가 나올지 나도 몰라.
2: 아, 이건 우리 오븐이야. 그럼 피자 가게 드디어 준비 완료! 봐봐!
0: 저 페퍼로니 치즈 피자 하나 주시겠어요?
2: 또 깜짝 토핑도 올라간답니다.
0: 오, 그거 좋네요.
2: 준비되면 부를게요. 이름은요?
0: 스멜링턴 부인이에요.
2: 그건 어떻게 써요?
0: 그걸 내가. 알겠어요.
2: 좋아요. 주문 받아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 하나에 깜짝 토핑 추가요.
1: 네, 알겠어요. 자, 여기요.
2: 우, 우, 나 좀 봐. 어? 어?
1: 어디 갔지? 어? 어?
2: 요리사 친구들, 손상 안경으로 한번 찾아보자. 혹시 피자 반죽이 보이니? 저기 있어.
1: 야, 야, 야. 곧 내려오겠지 뭐.
2: 쉬자고? 벌써?
1: 먼저 소스 펴바르고, 그 다음은 치즈, 그리고 페퍼로니.
2: 잠깐! 또 깜짝 토핑도 넣어야지.
1: 당연하지. 자, 그럼 넣는다. 보면 안 돼. 깜짝 토핑이 뭔진 피자가 오븐에서 나오면 보일 거야.
2: 안녕하세요. 제가 좀...
1: 그러니까
2: 도와드릴까요? 다섯 판이나요? 좋아요.
1: 드릴게요. 깜짝 특별 피자로 드릴까요?
2: 야호! 피자 다섯 판이면 다섯 번 더 깜짝 놀랄게요.

0: 기회가 있는 거잖아. 잠깐만요. 이름이 뭐죠?
1: 삐약 치즈.
0: 삐약 치즈어 씨의 좋아요. 스멜링턴 부인 피자가 다 됐어. 스멜링턴 부인 피자 나왔어요.
2: 오, 피자에 피클이 들었네.
0: 놀라셨나요?
2: 뭐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렇게 은 아니에요. 고마워요.
0: 다음 피자는 아마 더 특별할 거예요. 어떡해. 삐약 치즈옷이 피자 다섯 판. 주문 들어온 걸 깜빡했어. 오지, 깜짝 토핑 피자 다섯 판이 필요해.
3: 깜짝 토핑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0: 안녕하세요. 난 눈사람 코 신사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로 드릴까요?
0: 치즈 듬뿍 든 피자 한 판이요. 깜짝 토핑이랑 당근은 빼고 주세요.
2: 새로운 깜짝 토핑을 찾았어. 바로 당근이야.
0: 와! 당근! 으아!
1: 당근은 안 돼.
3: 네, 알겠어요.
1: 아, 그럼요. 피자 다섯 판. 잠깐 기다리세요. 빨리 피자 다섯 판이 필요해. 아주 특별한 피자여야 한다고.
2: 그럼 다섯 판을 한 번에 구워야겠네. 반죽죠.
1: 내가 소스 바를게. 넌 토핑 얹어.
3: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마시멜로 감자튀김 또 뭐가 있지? 짭짤한 과자랑 또
2: 어 뭐야? 깜짝 토핑이 또 다 떨어졌잖아.
1: 아무거나 써도 돼.
3: 토핑 토핑
2: 핫도그야!
1: 빨리 너는 못 버틸 것 같다고.
2: 됐어.
1: 좋아. 이제 토핑 얹으면 돼.

세상에 이런 피자가 있다니. 그럼 놀랐단 뜻이지? 띠!

0: 이상하게. 그럼 또 만나?
1: 핫도그 가든 피자라니 진짜 특별한걸.

0: 꿈이 늘 있었어요.
1: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2: 그 평생의 꿈대로 발순을 앞두고 지은 노부부의 호텔 같은 집.
1: 하다 하나 보니까 자꾸 이렇게 꺼져가지고.
2: 이왕 짓는 거 여한 웃을 만큼 화끈하게 투자했다는데요.
3: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1: 돈 받아서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2: 그럼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씀.
4: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
2: 빠르게 내달리기만 했던 삶을 뒤로 하고 천천히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지은 집.
4: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2: 소재 하나도 타협 없이 인생 최고로 몰입한 결과물이라는데요.
4: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2: 치열한 삶에 대한 보상이자 여생을 위한 이유 있는 사치.
5: 진짜 한 푼도 아깝지는 않았어요.
2: 오늘은 인생 마지막 집에 돈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통큰 건축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우, 배꽃 참 이쁘다. 이 동네 토박이로 평생 배농사를 지어온 노부부.
3: 사람이

0: 곧 면봉으로 1차, 2차, 3차까지 했어요. 옛날에는 한 4,000평 이상 했었어요. 지금은 한 700평.
1: 놔두면 저절로 열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사람 손이 참 많이 간다네요.
0: 꽃도 원래는 뭐 다 잘 날리네.
2: 잘 돼야지. 원래는 잘 돼야지. 좋은 과일을 많이 맺혀야지.
1: 그럼요. 올해도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3: 농사지으신 지가 그러면 대략 얼마 되신 거죠?
2: 결혼하고 계속
0: 농사지으신 지가. 결혼된 지가 50년이 넘었죠. 50년 이상 됐죠.
2: 결혼하고 계속 농사만 지었으니까.
1: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얼마 전 근사한 새 집을 지으셨다는데요. 감사하게도 집들이 초대를 해주셔서 경북 예천에 왔습니다.
4: 아, 완연한 봄이어서 트랙터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 예천에 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집일지.
1: 웬 트랙터 한 대가 달려오네요.
5: 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6: 예, 예.
5: 방송국에서 제 집에 오신 분 맞지요?
6: 아, 예.
5: 아이고, 예. 아이고, 먼 길에 수고 많으십니다.
6: 예, 예.
5: 제가 전산에 갈 테니까 뒤에
6: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5: 사람들 일인용이라서 살 수가 없는데. 예, 그 전산에 갈 테니까 저
6: 제가 따라갈게요.
5: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아이고.
1: 아이고, 사장님, 뭔데 오신다고 쓰고 많이 오신다.
0: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보시고 또.
1: 아이고, 저 같이 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0: 예, 아니, 집이 꽤 오래됐습니다. 예.
2: 설마, 이 집인가요?
1: 이건 예전에 살던 집이고, 새로운 집은 우리가 저 위에다 새로 뭐 장만했습니다.
0: 아, 요 위에 새 집이 있고. 예, 예. 집을 두 분이나 지으셨네요?
1: 예, 예.
0: 그럼 여기서 애들 다 키우시고?
1: 예, 여기서 사남매 다 키우고, 부모님하고도 여기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요거 집 짓기 전에 초가집에서부터.
2: 여든을 앞두고 지은 인생 마지막 집은 과연? 오, 여긴가요? 언뜻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베이커리 카페나 갤러리 같기도 한데요.
0: 집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1: 우린 처음에 저 헌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네. 하려고 하니까 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써 한번 적고.
3: 저는 고집만 버렸어요. 그냥 막 밀고 나가요. 그냥 어떠든지 좋은 집에서 네. 좋게 짓자. 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4: 그러니까요.
3: 예, 그래.
0: 아버님 눈에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집이라서 설득이 잘 안 됐을 것 같거든요.
5: 맞아. 네. 많이 힘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집하고 저희가 또 생각하는 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0: 작전회의를 막.
3: 재정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0: 네. 어머님 소원 들어주신 것 같은데.
1: 내가 반대하면 자녀들 단체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엄마 그만 이건 잃고 저건 잃고 이래 얘기하면 또 내가 또 뭐 기가 솔깃하게 넘어가고.
5: 안녕하세요.
1: 40년간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마누라를 위해서 좋은 집을 선물한 정진윤입니다.
3: 텔레비에 나오는 좋은 집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최성자입니다.
5: 부모님의 꿈을 위해 총대를 맨 첫째 딸 정혜연입니다. 언니를 따라서 물신 양면으로 도운 둘째 딸 정은진입니다.
1: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매 세끼마다 상을 차려드리고 4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이 동네에 그런 미느리가 없었어요.
6: 그때는 안 힘드셨어요? 그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모셔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3: 그래도 젊으니까 또 힘이 다 되어가지고.
1: 사과도 짓고 또 배, 가수원이 한 4천 한 500평 정도 했었고.
3: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이제 집에 살림은 밤에 와서 하고 그렇게. 새참을 그때만 해도 배 농사 지을 때는 자전거 앞에 싣고 뒤에 싣고 그래가지고 새참 가져가고 정신 와서 또 정신 가져가고.
2: 구남매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와 시부모 봉양에 끝도 없는 집안 대소사 거기다 고된 농산 일까지 손발에 굳은 살 가실 날 없는 한평생이었다죠.
1: 아무 불평 없이 40년간을 정말로 극진히 부모님을 봉양했는데 그 고마움을 생각해서 집을 짓자고.
3: 처음에는요 이 시골에서 그냥 목조집 이 정도로 그냥 한 3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3억 정도로 해가지고 짓자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그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커져가지고.
2: 현관은 뒤편으로 냈는데요. 배밭에서 바로 이어지는 경사로가 있군요. 동선부터 편의성까지 완벽하게 챙겼답니다.
0: 와, 요 금장 조명도 이쁘네요. 와, 이야, 이거 완전 통창으로.
2: 와, 여기 정말 내일 모레 팔순 노부부의 집 맞나요? 밖에서도 눈이 번쩍 뜨였지만 안에 들어오니 더 눈부신데요.
0: 밖에서도 느껴졌지만 실내에 들어오니까 정말 일반적인 주택 느낌이 안 나고 리조트 느낌이 납니다.
1: 저 밑에서는 굉장히 어두웠는데 이러니까 뭐 밤낮이 밝고
4: 저희가 그 통창 뷰를 이렇게 좀 중요시하게 또 생각을 해서 샤시에도 굉장히 또 힘을 많이.
0: 요거는 샤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시스템 창호. 우리 요 국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요거 설계 엄청 좀 잘하시는 분이 하신 것 같은데.
1: 그 면에서 건축가에 가면 뭐 저렴한 설계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2: 설계부터 자재까지 요새 말로 플렉스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의 3배 이상이 들었다네요. 글쎄 그렇게 잘 지은 덕분에 건축 잡지에도 실렸답니다.
5: 아 저희가 설계사분이 이제 그 저희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뭐 회장님 집을 짓고 있대요. 사실은 그분들이 먼저 의뢰하시고 설계하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짓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1: 회장 집 모습하고 우리 집 모습하고 거의 같아.
3: 회장은 회장 집인데
1: 반지야.
3: 130평인데 그렇고
5: 주위에 친구분이 많으신데 그 나이에 그 돈을 시골에 투자할 가치가 있냐고 심지어 뭐 바보 아니냐고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또 밖에서 들은 소리를 또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아 이건 너무 과하다.
1: 이 동네 경로당에서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6: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 정신 나갔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얼마 살까봐 그렇게 돈을 빚내가지고 진노하는 정도로.
3: 저는 좋은 집에 뭐 좋은 구조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았어요.
0: 아 이거 원형 기둥도 딱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게 라멘조로 이렇게 튼튼하게 잘 했나 봐요.
1: 집을 뭐 짓는데 철근만 28톤이 들어갔어. 세면 두께만 해도 1m 한 50 정도. 완전 완벽한 내진 설계로.
0: 결제할 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1: 아니, 집을 짓는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게 철근을 많이 넣더라고.
3: 세면 가도 안 무너져요.
4: 떳떳하게 뛰어.
2: 단열도 최고라 겨울에 보일러도 거의 안 튼답니다. 그런데 냉방비는 좀 들겠는데.
1: 태양광 전기 6kg를 했어요. 그 지금도 전기 쓰면 전기 요금 전혀 안 나와요. 전력량이 남아가지고.

0: 누적돼요. 계속 다음 달로. 그럼 여름철에 뭐 밤낮 틀어놔도 전기 요금은 없어요.
1: 너무 넓은 집이라 관리가 걱정이 됐는데 자식들이 로봇 잔디깎이 사다줘, 로봇 청소기도 사다줘, 손 하나 까딱 안 하신대요. CCTV도 달아드려서 방범 보안도 안심이랍니다. 근데 예전 집은 어떠셨어요?
0: 초가집에서 매년 연계를 만들어서 이고, 그러다가 스레트 지붕을 이고, 초가집에서 야옥집을 지니까 그렇게 싱크대도 있고 안에 물도 나오고 변소도 있고 하는 게 너무 좀 신기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집이 너무 허술해. 겨울에 되게 추운 날은
2: 단열이 안 돼.
0: 물묻은 손으로 방문은 괜찮지만 저 방문을 열면은 즉 들어붙고 할 정도까지도 그 난방이 잘 안 돼 있었어요.
3: 특히나 저희 엄마 좀 손님들 오시면은 좀 창피하셨고요.
2: 아니 좀 부끄러워요. 이 깨끗하게 안 해놓고 그냥 이리 누추하게 해놨는데 손님 오시면은 모든 걸 남 보이니까 좀 미안하고.
1: 특히 살림하는 입장에서 부엌이 가장 불편하고 부끄러우셨대요. 그래서 집을 지으며 가장 힘을 쓴 공간이 바로 주방이랍니다. 대바 쪽으로 창도 시원하게 냈고요.
4: 주방하고 이 동선들은 진짜 백평집의 사이즈거든요.
5: 주방에 제일 많이 신경 썼어요. 네, 네. 보면서 같이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이것도 부모님이 네. 제 엄마를 모시고 가서 그 쇼룸 가서 직접 보고 선택해서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도망갔어요. 본인이 아시는 뭐 이게 시골에 싱크대 공장에 관광하고 다르다 보니까 같이 와도 보지를 않고 아예 안 들으려고.
4: 연망 보는. 예,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파리를. 아이고, 아이고. 예.
1: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짓고 싶어서 예천 서울 간 장거리를 마다 않고 부지런히 모시고 다녔다네요. 그렇게 보는 눈을 키워 회장님 집 부럽지 않은 품격 있는 주방을 완성했답니다.
3: 예전에는 오래된 그런 식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4: 이번에 그릇 한번 싹 갈았습니까?
3: 네, 그래서 여기는 손님들 오시면 좀 보여주는 용도로 전시를 해봤습니다.
4: 아니, 어머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네. 옛날 거 버리는 거.
3: 네.
1: 옛날 집에서 숟가락 하나 못 들고 오게 그릇부터 이불, 가전제품까지 사남매가 전부 다 새 걸로 바꿔드렸대요.
6: 엄마.
2: 네.
6: 접시 이거 쓸까?
2: 써. 이쁜 거 써야지.
6: 아, 그래?
2: 예, 네, 이럴 때 써지. 언제 써냐.
1: 오늘은 소장님 초대해 집들이까지 하는 날. 그런데 최 여사님, 싱크대 한 구석에서 뭘 또 꺼내 오셨어?
7: 아니, 이쁜 여사님, 신자면서 내가 쓰던 접시 아니에요?
2: 이거 꺼내든 습관이 내가 저게 꺼내왔죠.
4: 원래 가족들을 모이시면 이렇게 드시나 봐요?
3: 예. 네.
2: 다 같이 모였을 때, 내외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고. 또 있고.
1: 귀한 손님 오셨다고. 와, 한상 똑 부러지게 차리셨네. 아이고, 우리 최 여사님 이리 손 크신 거 보니 통곡에 집중 게 납득이 가요, 납득이.
0: 뭐 이때까지 사평생을 살아나도 빚이 있어야 재물이 는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뭐 돈
2: 그
0: 빚 좀 내.
2: 아버지
0: 빚내는 건 뭐 그렇게 없어.
2: 우리는 빚 갚는 재미로 산다. 농사 지어가지고 또 빚 갚고 그렇게 사니까 재미있게 했어요. 그래.
4: 아, 여기가 이제 방 쪽인가 봐요.
0: 예, 뭐, 방을 뭐.
4: 야, 이게 또 히든 도어로 돼 있네요.
2: 이게 처음 오신 분은 완전히 벽인 줄 알았어요. 그게.

0: 침실이 이렇게 신혼방 같아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와, 욕조도 편백으로 신경 썼답니다.
1: 제가 들어오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에 어머님, 아버님 연배에 어떤 사람보다 좋은 침실인 것 같아요.
2: 예, 뭐, 무조건 좋습니다. 뭐. 딴 거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사는 게 편리하고 좋은 집에 사는 거 기분 좋잖아요.
1: 네. 맨날 웃으시고.
3: 예. 집을 안 짓고 그돈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또 집 있는 거 돈 써가면서 이래 집을 지어놓으니까 우리가 생활이 편하고 내 몸도 깨끗하고 옷까지는 또 깨끗하고 우리가 아버지가 또
1: 이런 좋은 환경에 아버지를 못 모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또 모신다.
0: 좋은 집에 살면서도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회한 한 조각. 쓸쓸한 옛집을 볼 때마다 좁은 집에서 춥게만 살다 가신 부모님 생각에 자꾸 목이 메이신다네요.
3: 여기서 우리 군함매 자녀들하고 오니까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41명까지 모였어. 그때는 어른이 계시니까 자녀들이 무조건 명절 되면 다 왔지.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물건 쓰던 단서, 요거 책장, 요거 다야 그대로 놔두고.
2: 집이 추우니까 여 항상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이리 주무시고.
3: 지금 또 아버지 얘기 나오면 눈물이 나.
0: 알죠. 그 마음 알다 마다요.
4: I kept wishing I was somewhere else, walking down a strange new street.
1: 여기가 이제 따님들이 신경을 좀 썼을 것 같은 2층이죠.
5: 예. 저희가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원목으로 해서 조금 힘 좀.
6: 그리고 어머님이 어제 올라가 쉽게 이렇게 손잡이를 다 만들었어요.
1: 예, 예. 야, 와, 호텔이다.
0: 2층은 수시로 내려오는 자녀들의 공간. 한가운데 아담한 주방이 있고, 오른쪽 끝에는 침실과 미니 테라스가 있군요. 아, 왼쪽에도 방 하나가 더 있었네요.
1: 2층으로 올라오자마자 이 남쪽으로 보이는 뷰랑 이 북쪽 대바트 보이는 뷰가 너무 좋아요. 애들도 여기 오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는지 리조트에 왔는지 구분이 안 갈 것 같으니까
7: 진짜 펜션에 놀러 온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0: 이 집을 지은 뒤로는 휴가는 무조건 예천으로. 왜 이렇게 좋은 숙소가 공짜인데 딴 데를 왜 가겠어요? 그럼 부모님은 자식 손주들 자주 봐서 좋고 집 한번 잘 지어놓으니 이게 일석몇조야 대체.
1: 여기 2층 테라스는 진짜 너무 좋아요. 옆에 소나무도 보이고 또 쫙 멀리 능선도 다 보이고 어머님이 원하셨던 집이 이런 집이죠?
2: 예, 그렇죠. 이런 집이래요.
3: 예? 예. 둘이 와서도 같이 가끔 차 한잔씩 먹자 하면서 올라오고 이래거든요. 이러면 좋아요. 여기 위치도 좋고.
1: 보통 저기 80이 넘으시면 우리가 살아봐야 몇 년 남았냐 그러고 자녀들한테 물려주자.
2: 우리 자녀들 주려고 돈 아껴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고. 노래에 이제
3: 자녀들 돈 주려고
2: 좋은 집 지어가지고 좋게 누리면서 사지. 그러면 인생이 즐겁고 또 건강도 하고 왔는데.
7: 부모님이 그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걸 저희가 봐왔잖아요. 부모님 정말 좋은 집에서 노후를 편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희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했었고요.
1: 좀 이야기 다 듣고 나니까 집이 좀 너무 감동스러워서 또 눈물 날라 그러네. 아버님이 자꾸 우셔가지고.
3: 네. 근데 아버지 얘기 안 하면 안 울어.
1: 아니, 나도 와. 나도 우리 고향에 계신 아버님 생각나가지고.
0: 눈물은 이제 그만.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흐뭇해 하실 겁니다.
1: 처음에는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이 지역에 조금 언밸런스한 집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관리하기 편하시라고 작은 집을 권하는데 이 집을 둘러보고 나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고 넓고 개방적이고 따뜻한 집. 그런 집에서 노년을 보내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거를 저는 아버님, 어머님 표정을 보고 확신을 했어요. 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집을 이제 다 둘러보고 나서 이 집을 보니까 흡사 뭐 회장님 집 같은데 충분히 아버님, 어머님은 이런 걸 가질 자격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편한 집이지만 작은 집은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좀 큰 집이, 넉넉한 집이 공간적으로도 더 기쁨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 금배! 나 아이고 고맙다.
2: 예.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8: 같이 오래 사셔야지.
0: 배농사부터 자식 농사까지 한평생 성실하게 풍년으로 일궈낸 두 분. 그러니 좋은 집 누리실 자격 충분히 차고도 넘치십니다. 아무녀. 이번에는 은퇴자들의 로망 1번지 양평에 왔습니다.
1: 여기가 20년 전부터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동네죠. 이학로 선생 생가도 보이고요.

0: 소장님, 여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 손을 꼭 잡고 내려오시네.
0: 아, 저희 어디?
2: 친합니다. 아, 멀리 오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 근데 이 물소리 산새 너무 좋아서 진짜 날도 좋고 산책하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0: 아유, 저희가 그거에 반해가지고 일로 오게 된 거죠.
1: 아, 이거 궁금한데 이거
0: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예예. 예. 아, 예. 꽃길도 있고.
3: 지인님 노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대저택을 지어 놓으셨나?
0: 저희가 아... 바로 저희 집입니다.
1: 이야, 예. 두 채네요, 두 채.
3: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그런데.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지어놓은 것 같은데.
1: 혹시 남편분 집, 아내분 집 따로인가요?
0: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아니.
0: 그건 아니고.
2: 전쟁의 나라를 앙부했잖아.
0: 사실은 저희 친구하고 땅을 공동 구매해서 데칼코마니로.
1: 외관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3: 그러게나.
2: 요 앞에 산이 이름이 매봉이에요. 그래서 매가 날아가는 형상이라 그래서 그 매봉을 보고 있고 저희도 날개가 돼 있고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0: 오, 저기 옆집 강아지. 제리야.
2: 제리. 제리야.
0: 제리.
1: 친구분을 먼저 안 반기고 강아지를 더 반기시는 것 같아요.
2: 그럼요, 그럼요.
0: 옆집이니까.
4: 아, 안녕하세요.
1: 아, 예,
4: 예. 아유, 박 소장님.
1: 아, 예. 아,
4: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
1: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3: 친구가 먼저 여기에 집을 짓자 제안했답니다.
1: 처음에 이 집 짓자고 꼬드기신
2: 맞습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네.
1: 근데 집이 보고 있으면 똑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달라요?
2: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레노베이션을 했죠.
3: 아, 언뜻 쌍둥이 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조금은 다르군요.
4: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직도 괜찮아요. 네. 한 7, 8년 됐는데 괜찮은데 이제 안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러길래 가차

0: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랬어요.
1: 무슨 돈이 없었다.
2: 완전.
1: 네. 아니, 지금 돈 나보다 더 많이 벌면서.
0: 저희 집도 꽤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고치는 바람에 저희 집이 오징어가 됐어요. 속상해요.
1: 뭔 속상해고, 네 취향이지. 선택이고.
2: 제가 취미 생활을 좀 했습니다. 예.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노후를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서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은 백수 5년차, 현업주부 5년차 남편 한용입니다.
1: 이 집을 하자 수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우리 남편의 그 섬세함과 디테일과 그 스케일의 논란 안에 김양형입니다. 네 명 다 좀 모던한 거를 좋아하고
3: 층고가 높고 깔끔하고 모던하고 냅다 다 바빴고 관여하기도 힘들고 맡기는 형태였어요. 설계하시는 분이나 짓는 분이나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분한테 맡기고 우리는 찝는 정도?
4: 9년 전 별 고민 없이 지은 집. 주중에는 서울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주말에 쉴 공간으로 지었답니다. 외국계 반도체 회사 지사장인 아내와 IT 기업에 오래 몸담고 있던 남편. 그런데 남편은 5년 전 조기 은퇴를 했답니다.
5: 저희는 둘 다 재료 했어요. 저는 무기재료를 했고 여기는 그 세라믹 공학과를 했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제 뭐 그 옆집 친구 같은 저랑 비슷한 공대생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 직장에서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어? 그 다 버티는 거지 지금 말한 것처럼
3: 하루하루 제 몸을 갉아먹고 있구나를 느껴왔어요. 실제로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아팠던 적도 있고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종양이 있었는데 뭐 그거 자체는 이렇게 심한 암이 아니니까. 림프로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발견이 돼서 림프의 절반 정도를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정도였는데 지금 완치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고요.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너무나 빠르게 달렸구나.
4: 살기 위해 조기 은퇴를 한 뒤 주중에도 이곳에 머물게 되면서 내 취향대로 싹 고치기로 한 거랍니다.
6: 여기 두 분이 지금 내려와서 지내십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2: 아, 지금은 예. 집사람은 아직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아. 제가 주로 여기 와서 살고 있고요. 아. 집사람은 주로 주말에만.
6: 진짜 궁금합니다. 이 건물도 독특해서 예. 또 안에 또 얼마만큼 잘 꾸며놨길래 또 옆에 분이 또 오징어라고 하시는지 궁금하고 예.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예.
4: 이 집도 현관이 뒤편에 있군요.
2: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오. 올라가시기 전에 여기부터 제가 자랑할 게 좀 있어요. 아. 현관을 보셨을 때 살이 좀 있거든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1: 또 하나의 살.
2: 약간 한옥 느낌을 주는 간살의 느낌이 있는 중문입니다.

0: 모던한 이전 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일본식 다다미도 보이고, 한국 전통의 결도 깃들어 있고, 제주 돌담의 정치도 담겨 있고 말이죠. 와, 이렇게 보면 또 발리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묘하다.
1: 와, 들어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다양해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재료가 섞여 있거든요.
2: 예, 예.
1: 심지어 눈에 보이는 재료에도 대리석, 타일, 목재, 금속, 패브릭, 그다음에 현무암, 이게 한 7, 8개가 보이는데 어울려요.
2: 실제로 제가 소재 자재를 고르는데 직접 제가 따라다녔어요.
1: 아.
2: 예를 들자면 이 고재 기둥이거든요. 이 고재 기둥 찾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렸던 것 같고요.

0: 그냥 평범한 원목이 아닌 고재 기둥이었군요. 세월의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1: 근데 저희가 천고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고재 기둥이 못 맞춰져요. 그래서
2: 결합을 했네요.
1: 결합을 했죠. 그래서 대목장님 작업실에 가서 설명드리고 실제로 크레인으로 올려서 돌려가면서 아, 이 결이 맞다 해가지고 다 맞춰보고.
0: 한옥 쌍주목장 이음 방식이라는데 보통 정성이 아니셨네요.
1: 짜투리가 남잖아요. 그 짜투리로는 계단을 만들어버렸어요. 여기 현무암벽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적인 석재를 채워도 돼요. 저희 집사람이 제주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제주도에 가서 쉬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무암 가자. 붙이는 작업만 한 2,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한땀 붙인 거거든요.
0: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로 전부 바꿀 생각을 하신 건가요?
1: 사실은 계기가 하나 있었던 게 제가 있던 회사에서 고객을 모시고 마케팅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임원분들을 모시고 이게 그 성북동에 있는 가구박물관이었어요. 근데 가구박물관이 한옥으로 돼 있거든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 창호가 딱 우리나라의 전통 간살이 딱 열리면서 바깥에 풍경이 펼쳐지는 모습이 와,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한옥식으로 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에다가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3: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려는 그 하자 보수를 하려고 했던 게 첫 번째였어요. 여기가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소문이 안 와서 여기저기 막 곰팡이도, 현관에 곰팡이도 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겨울에는 좀 춥고, 근데 그 하자를 고치려면 일단은 집을 다 뜯어야 돼요.
4: 기민적인 걸 많이
3: 본 거죠? 많이 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직장이 그런 직장이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것만 머리에 떠올라요.
1: 집사람은 단순한 유지보수형 시설물 개보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저는 기회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0: 아, 시작은 부부의 동상이몽이었구만요.
2: 이게 어떤 의도와 컨셉으로 지금 이게 구현된 겁니까?
1: 제가 열심히 이제 이미지 공부를 했죠. 한 몇 달을 이렇게 모아다 보니까 하나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와비사비라는.
2: 예. 와비사비가 그, 무슨.
1: 너무나 완벽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런 그 일본의 그 디자인 철학이에요. 그 와비사비라는 철학하에 집을 디자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바로 나온 깎아놓은 반듯반듯한 것이 아닌 좀 손때가 묻은 그런 자재들이, 소재들이 많이 쓰이게 된 거예요.
3: 힘든 취향이에요.
0: 그 힘든 취향을 뒷받침하신 분.
5: 도대체 와비사비가 뭘까? 아, 이게 찾아보니 정말 많은 이미지와 사진들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이제 일본을 가게 됐고요.
0: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해내기 위해 일본 답사까지 불사했대나요. 아우, 두 분 다 대단하시다.
5: 너무 좋은 고객님을 만났다. 근데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0: 자재 하나하나에 열정을 쏟아부은 데는 나름의 철학적인 깨달음 때문이라는데요.
1: 제가 은퇴를 이미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은퇴하기 직전까지는 모든 게 쌓아올리는 거예요. 쌓아올린다는 거는 관계도 쌓고 재산도 쌓고 경력도 쌓고 쌓아올리는 데는 완벽한 것들이 도움이 돼요.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지. 그래 쌓아가지고 딱 올려놨다 보면 은퇴한 순간부터는 이거를 좀 풀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풀어내는 데는 뭔가 좀 헐거운 게 풀어내기 편하거든요. 그 약간 좀 울퉁불퉁하고 모가 나기도 하고 루스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풀어내는 삶을 사는 데는 딱 안성맞춤이다.
3: 저는 또 유지보수에 대한 걱정이 있었죠. 이 집안에 나무를 많이 쓰면 이게 그 터마이트에 이게 취약하게 될 텐데.
1: 개미 힘든

0: 개미가 들어오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 다람이 저것도 벌레에 취약할 텐데 저걸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나 그 알코올을 써야 되나 뭐를 써야 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 표현하진 않았어요.
1: 강력한 두갈식이고 저는 구구절절히 얘기하다가 끝에 결론을 내는 스타일인데
0: 왜냐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1: 공대생 공대 껍데기만 썼던 문학소년 이게 차이.
2: 주방은 아일랜드와 조명, 테이블까지 남편이 직접 디자인을 했다는군요.
3: 진짜 이런 재료들을 보고 있으면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0: 저희는 주방을 모시고 삽니다. 저희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고 네.
1: 제일 즐기는 시간 자체가 요리하는 시간이어가지고
2: 결혼 후 지금까지 요리는 항상 남편 담당. 은퇴한 후에는 아직 현역에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더욱 정성을 쏟는다는데요.
4: 특히 안심 같은 경우는 버터를 녹여서 같이 구워줘야 풍미가 좋아지긴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버터라고 하면 그냥 아예 질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보카도 오일하고 로즈마리만 넣어가지고 순수한 고기만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요리에 하나도 작품을 완성하듯 섬세하게 공을 들이시는군요. 밥 한 끼를 먹어도 중요한 거는 실용이 아니라 감성이라나요.
1: 트러플 튀긴다. 나중에 야외 주방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그때는 내가 먹지를도 하고 중국 음식도 시작을 할 테니까.
2: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계단이라는데요.
3: 제가 살다 이렇게 놀라운 계단을 처음 보거든요.
1: 제가 처음에 이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디자인 해주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3: 왜?
1: 정말 우리 집 환경과 비슷하게 네. 계단에서 계곡에 물이 흐르는 듯한 모습을 꼭 연출하고 싶다.
2: 듣고 보니 정말 계곡물이 흐르는 것 같네요. 어느 카페에서 이런 테이블 본 것 같은데 레진과 원목을 이용한 레진 우드 슬랍을 합니다. 돌과 이끼까지 놓치지 않고 표현하셨네. 계단이 아니라 이건 예술 작품인데요.
1: 저 계단을 그냥 무의미하게 공간 이동의 공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저 계단 자체에 스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하다가
0: 글을 써.
1: 우연히
0: 집에다 그래.
1: 계단에도 써도 될 정도의 퀄러티를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미팅할 때 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다. 나는 바쁘고 그다음에 재벌 회장님들 회의 테이블 하기도 바쁜데 대놓고 안 해줘는 못하시고 그냥 웬만하면 나 비싸니까 가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2: 삼고초려해서 장인을 설득하고 원하는 디자인을 위해 제작 현장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몰입을 했답니다.
0: 나락은 뭐 전공이나 이런 거가 다 같았지만 나라면 결이 굉장히 틀린 사람이라는 거를 느꼈는데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예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그 업계에서 일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하는 게 아,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때 진짜 한 푼도 아깝지는 않았어요.
3: 이제 한번 올라가 볼까요?
1: 예, 올라가 보시죠. 예,
3: 밟고 올라가 됩니까?
1: 네, 예, 밟아도 됩니다.
3: 우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네요. 와, 여기도 진짜 고...

0: 공들였다. 이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네. 방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우와, 여긴 또 강렬한 색상.
2: 계곡을 건너면 아내만의 아지트. 통창 가득 푸르름과 자연을 담은 화사한 벽지가 하나의 풍경으로 연결되는 컨셉이라는군요. 욕실도 자연의 재료들로 채웠는데요. 아내가 주말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히 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답니다.
0: 이렇게 큰, 높고 큰 창이 있는 데서 자고 일어나시면 어떠세요?
1: 이런 기분 좀 들어요. 저 뭐 감히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보상이 되는 듯한 느낌? 이 누워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 앵글이 있잖아요. 저 나무에 이렇게 또 앵글이 있고, 이 약간 이 벽지에 풍경이 있고, 바깥에 전경이 있고 하니까 애니메이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우리가 동상이자 짓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집 짓다, 예, 밥 짓다, 실을 짓다, 예, 약을 짓다, 정성을 가득 들이는 거에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집을 지으신 것 같아요.
1: 여기에 이제 나중에 노후에 여기를 들어와서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고 이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숙제 다 했고 나는 이제 저기 터널의 끝이 보여. 내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나는 이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노후가 이제 행복한 삶을 이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평소에 힘든 거가 좀 덜 힘들어졌어요.
2: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 비로소 안착한 고요한 낙원. 치열했기에 지금의 여유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3: 아, 이제 와서 내가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집이네라는 느낌보다는 아, 원래 이랬어야 하는 공간이야 라는 느낌.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냥 행복해요, 여기 앉아있으면.
2: 사회적 성공이라는 이름 뒤로 가려진 진짜 나 자신을 되찾아준 집. 숨 가쁜 레이스를 끝마친 자신에게 허락한 생애 최고의 가치 있는 사치이자 가장 우아한 보상이지 않을까요?
4: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5: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6: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어릴 적 추억이 몽글몽글 떠오르는 전통 간식. 100% 보리가루로 만들어 구수함이 폭발하는 옛날 떡 레시피. 씹을수록 더 쫀득하고 구수한 건강 간식 보리개떡부터 한국인이라면 한 번씩 먹어봤을 길거리표 술빵 레시피. 중간중간 씹히는 옥수수의 달큰함과 막걸리의 향이 조화로운 옥수수 술빵까지. 유쾌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찰떡 광입니다.
2: 유기열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보리빵, 네. 보리떡, 네. 어릴 때 먹던 추억의 음식인데요. 네. 자, 오늘 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한번 해보려고 네. 하는데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2: 아, 네. 보리, 예. 가루, 예. 생보리가루예요.
1: 생보리가루.
2: 예, 볶은 거 아니고 생보리가루와 예. 예, 콩.
1: 이게 무슨 콩이에요, 근데?
2: 이게 호랑이 콩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게 없을 경우에 강낭콩 불려서 네. 삶아서 해도 되고요. 네. 뭐 요즘 한창 나오는 완두콩으로도 되고요. 네, 검은콩 불려서 박아도 되고요. 예. 괜찮습니다.
1: 집에 있는 콩 활용하시고 네네. 자, 부재료 또 볼게요.
2: 네, 부재료는 예. 여기 무슨 개떡에 예. 저거 들어가요.
1: 대파.
2: 대파 다짐이
1: 그러게요.
2: 들어가고요.
1: 근데 왜 간장도 네. 들어가고.
2: 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1: 소금이 아니라요?
2: 네네, 소금으로 간을 안 하고요. 예.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아무거나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물 반죽해가지고.
1: 아, 그게 쉽고 네. 재료가 굉장히 간단하고 네. 추억의 음식이라 빨리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보리개떡은 밀가루가 아닌 이 보리가루가 만들어서 네네. 보리가루로 만들어서 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요즘은 웰빙떡이라고 그러죠. 예. 옛날에는 안 그렇습니다.
1: 자, 그렇죠? 네. 자, 그럼 웰빙떡. 자, 보리떡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자, 이제 보리게또 시작할 텐데 네.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선생님?
1: 반죽해서 찌면 돼요. 끝!
2: 쉽죠.
0: 반죽해서 찌면 되는 거예요?
1: 네네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 물 하나 주실래요?
0: 예. 자, 큰 불 드릴게요.
1: 네.
0: 아니, 어제 조리 과정이 조금 많았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또 쉽게 가시는 거예요?
1: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요.
0: 자, 그럼 가보도록 네. 할게요.
1: 자, 보리가루.
0: 보리가루.
1: 생보리가루. 네.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0: 오.
1: 네. 간단하죠?
0: 네.
1: 물에다가.
0: 네.
1: 간장.
0: 간장.
1: 네.
0: 국간장이죠?
1: 네, 국간장. 자.
0: 네.
1: 참기름.
0: 참기름.
1: 네, 밥까지.
0: 자, 근데 선생님,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이런 개떡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약간 소금으로 간을 네, 하거든요?
1: 소금으로 간하는데, 간장으로.
0: 국간장하고 예, 대파도 예. 들어가고.
1: 맛있어요, 그럼요.
0: 예.
1: 아, 잠깐만요, 여기 쓰여 있어요.
0: 예. 네,
1: 이렇게 해서.
0: 그리고 네. 이제 밀가루로 저는 반죽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이 보리가루의 장점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1: 이 보리가루는 보리 그 껍데기만 슬쩍 벗겨가지고, 이거 저기 저 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식도 좋고
0: 그 보리의 그 고소한 향이라고 하나요?
1: 이게 고소해요. 예? 우리 보리밥 하면
0: 맞아요.
1: 예, 흰밥 한 것보다 훨씬 구수한 맛이 있고
0: 예.
1: 또 씹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골고루.
0: 그러게요. 네. 근데 제가 네. 오픈 때부터 막 추억의 음식이라고 하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본다고 하는데
1: 네.
0: 저희 뭐 할머니랑 네. 그다음에 저희 엄마 아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1: 네.
0: 보리밥에 대한 추억이 막 보리에 대한 추억이
1: 네.
0: 그냥 좀 어려웠을 때 예. 먹었던 추억이 많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 솔직히 저 어렸을 때 보리밥 안 먹었어요.
0: 그러니까.
1: 엄마가 퍼주면 엄마 좀 보리 좀 없이 좀 줘봐.
0: 맞아,
1: 그랬어요.
0: 맞아, 맞아요.
1: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들 안 먹으니까 그 보리를 가지고
0: 예.
1: 이제 예, 간식. 간식이었어요. 솔직히 이래서 충청도 지방에서 많이 먹죠.
0: 이제 물리니까
1: 이것도 간식으로. 저것도 해서 먹죠. 그리고 쌀이 주식이 있던 시절에 쌀이 예. 너무 적어가지고
0: 아이고
1: 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0: 그러게요. 네. 일단 이제 추억으로 네. 기억이 나서 이렇게 또 만들어보는데
1: 근데 이거 의외로 맛있어요.
0: 그래요?
1: 이거 뭐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지만 지금은 이거 웰빙이라고 그래. 웰빙.
0: 찾아먹는.
1: 네.
0: 그렇죠. 일부러 찾아먹는. 네. 웰빙 음식. 아, 찰지게 지금 반죽하셨는데 이런 거 이제 숙성한다고 하잖아요. 발효. 발효 맞나요?
1: 이거 발효 없이.
0: 발효해요?
1: 그냥 갑니다. 예, 발효 없이 그냥 갑니다.
0: 예. 예.
1: 좋죠?
0: 예.
1: 빠르고.
0: 자. 지금 이제 소분하시는 거예요?
1: 네. 한 여섯 조각 뭐 만들면 되고
0: 예.
1: 네, 더 우리 그때 나 손주랑 만들었어요 이거요.
0: 아이고.
1: 집에서요. 예, 근데 우리 손주는 요거 하나 가지고 여섯 개 만들어 이렇게도 만들었어요.
0: 본인이 그렇지. 먹고 싶은 크기대로.
1: 네네네네. 질문 하나 주시겠어요? 네.
0: 이렇게 해서
1: 네.
0: 이렇게 납작하게
1: 네.
0: 한번 먹기 좋은 크기로.
1: 네. 개떡 쑥개떡 드셔보셨어요?
0: 알죠, 알죠.
1: 네,
0: 너무
1: 네, 비슷해요. 예예.
0: 다 비슷한 느낌에.
1: 네.
0: 근데 이제 보리가 들어가서 고소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국간장이 들어가서
1: 네.
0: 약간 그 감칠맛 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1: 그렇죠.
0: 향이에요.
1: 네네네. 예.
0: 따로 양념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어요.
1: 간이 다 돼 있어요. 간이 다 돼 있고 거기다 파까지 들어가가지고
0: 그러게요.
1: 아마 새로운 맛일 거요.
0: 아니 뭔가 떡하고 지짐의 사이가 아닐까 느낌이.
1: 예, 약간 떡도 아닌 것 같고 지짐이도 아닌 것 같고 아리송한 맛인데
0: 좋은 것
1: 먹으면 뭐 예, 먹으면 먹을수록 뒷맛이 자꾸만 땡기게 하는
0: 예,
1: 그런 맛이에요.
0: 자, 이렇게 네. 한 여섯 개 정도 만들어봤는데요. 네. 취향에 따라 이제 크기는 조절하시고
1: 네.
0: 제가 이제 요 아까 준비했던 호랑이 콩.
1: 네. 자.
0: 예.
1: 다섯, 여섯,
0: 네.
1: 그냥 마음대로 박으세요. 뭐, 이거, 뭐, 순서에, 뭐, 입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0: 예.
1: 네, 그냥 박으시면 됩니다.
0: 집에 혹시나 네. 뭐, 강낭콩이나,
1: 예.
0: 만두콩 있으시면, 예. 그거 넣으셔도 됩니다.
1: 네, 까만 콩 불려서 넣어도 되고요.
0: 예.
1: 근데, 그냥 넣으시면 안 찢어질 때 잘 익질 않아요.
0: 예.
1: 그러니까, 꼭 삶아서.
0: 삶아서.
1: 네, 그렇게 넣으시면은, 이거 찔찔이 한 20분뿐이 안 찌니까.
0: 예.
1: 네. 이 간식,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0: 그렇죠. 좀 새롭기도 하고
1: 네.
0: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익숙하다고는 하시지만
1: 네.
0: 저희는 좀 새롭긴 한데
1: 네.
0: 사실은
1: 네.
0: 이런 떡에 콩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1: 네.
0: 그렇잖아요.
1: 다 이거 진짜 웰빙떡이에요. 웰빙떡. 그죠?
0: 몸에도 좋은.
1: 예, 예. 강낭콩 같은 거 껍질째 그냥 다 먹을 수 있고.
0: 맞아요.
1: 예, 그죠?
0: 이제 간식 먹을 때
1: 네.
0: 뭔가 출출할 때
1: 예.
0: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케이.
0: 자, 순식간에
1: 네.
0: 됐고 이제 쪄볼 차례죠. 떡을
1: 네.
0: 찔 차례인데.
1: 네. 김 오른 예,
0: 찜기에.
1: 네. 자, 넣겠습니다.
0: 미리 김 올려놨어요.
1: 네.
2: 진짜 간단하네요, 선생님.
1: 아유.
0: 근데 아직 찌지도 않았는데 이 향이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0: 너무 부드러운 향이. 예,
1: 여기다 파까지 들어가가지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떡하고는 약간 좀 다른.
0: 예. 요 속도로 한 몇 분 정도 찌면 될까요?
1: 한 25분 정도만 찌면 됩니다.
0: 25분. 네. 선생님, 네. 어느 정도 지금 잘 쪄지고 있는데 네. 이 얼마큼 찌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느낌이.
1: 아, 그래요. 이제 이거를 덜 찌게 되면
0: 예.
1: 왜 우리 그런 감각 알죠? 찐덕찐덕. 한 감각.
0: 아, 쫀득한 그 식감이 좀 달라질 것
1: 좀
0: 같아요.
1: 좀 찐덕찐덕해져요. 근데 한 25분 이상 30분 가까이 찌시면은 예? 이게 볼이 아니에요. 예. 볼이. 그렇기 때문에 푹 찌셔야 쫄깃한 맛이 있어요.
0: 아, 좀 네. 쫄깃한 식감이 있어야.
1: 네네.
0: 좀 충분히 좀 시간을 둬야.
1: 네네. 네. 그렇죠. 막 후다 꺼내면 안 돼요. 밀가루는 그렇죠. 달라요.
0: 좀 푸석할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러면.
1: 그렇죠.
0: 자,
1: 네.
0: 그러면 지금 25분 정도 저희가 쪄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1: 네. 예. 아, 기대된다.
0: 저도요.
1: 못 먹어봤죠?
0: 저는 처음이에요.
1: 네, 처음이죠?
0: 예.
1: 이거는 진짜 백만불짜리다.
0: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추억에 젖으셨을 예. 것 같은데 네. 한번 열어볼까요?
1: 그래요. 하나, 둘, 셋! 이야!
0: 우와!
1: 우와!
0: 우와! 어, 그 보리의 그 향과 그리고 이제 그 간장의 감칠맛 나는
1: 어,
0: 향이
1: 그쵸? 간하죠?
0: 너무 그냥 먹음직스러운데 네. 이거 한번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1: 네, 네, 그렇죠.
0: 어, 굉장히 촉촉해 보여요. 자, 선생님 그 찜기를 옆으로 가져와 볼게요.
1: 네, 그럴까요?
0: 잠깐만요.
1: 이거, 가져. 이거. 예. 아. 됐어. 오케이?
0: 이야. 아니, 굉장히, 겉모양은 네. 굉장히 촉촉해 보여요.
1: 아, 촉촉해 보이죠? 근데,
0: 그러면은.
1: 이제 밥 먹는 대신에 먹어도 돼요.
0: 어, 그럴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간도 세지 않고, 네. 슴슴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요. 아유, 이쁘다.
0: 와. 아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보면 쿠키인 줄 알죠, 쿠키. 그쵸?
1: 아, 이런 거 파는 거 있어요, 쿠키.
0: 예.
1: 맞아, 쿠키. 쿠키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아니야.
0: 근데 쫀득쫀득해요?
1: 예, 쫀득쫀득합니다.
0: 세상에.
1: 그쵸?
0: 아, 진짜 지금 TV 보시면서 추억에 젖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1: 예, 옛날에 어떻게 먹었는데.
0: 예.
1: 그러면서.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보리 개떡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보리개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국간장, 참기름, 다진 대파를 섞은 뒤 보리가루에 넣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나눠 빚어주세요. 빚은 반죽에 호랑이 콩을 박아줍니다. 생콩을 넣으면 익지 않을 수 있으니 콩은 꼭 삶아주세요. 김이 오른 찜통에 반죽을 얹고 25분 정도 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보리개떡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요즘도 고속도로나 이 도로가에
1: 네.
0: 옥수수 술빵 파는 걸 종종 보는데
1: 네.
0: 이렇게 아쉽게 이렇게 지나쳐서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오늘 더욱더 생각이 나는 옥수수 술빵
1: 네.
0: 재료들 한번 볼게요.
1: 네네네. 네, 네. 아, 옥수수 술빵이라고 해서 옥수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0: 예?
1: 옥수수만으로는 진짜 거칠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0: 오,
1: 네.
0: 그래서 거칠고.
1: 네. 옥수수 가루도
0: 예?
1: 이거를 저는 곱지 않은 걸로 사용했어요. 씹는 맛이 있으라고.
0: 예, 예.
1: 너무 고운 거는 전분화돼갖고 빵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0: 네.
1: 거기다 밀가루인데 그냥 밀가루가 아니고 강력분으로 사용했습니다.
0: 강력분으로.
1: 네. 그리고 설탕, 황설탕 조금에다가
0: 예.
1: 소금으로 간 맞추고
0: 예.
1: 올리브유를 좀 부드러우라고 놓습니다. 네. 그리고
0: 예.
1: 이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0: 이스트 들어가고요. 네. 그 옆에 뒤를 보면
1: 네. 영양 생각해서 계란 한 개 넣습니다.
0: 오,
1: 네.
0: 계란 넣고
1: 그리고 술빵.
0: 예. 막걸리 들어가야죠.
1: 막걸리.
0: 예.
1: 네. 또 영양을 생각해서 저는 옥수수가
0: 예.
1: 영양 가치가 많지 않아요, 솔직은. 그래서 우유랑 같이 먹는 게 영양 예. 만점이에요.
0: 오,
1: 모르셨어요?
0: 아, 좀 몰랐죠.
1: 아, 옥수수 드실 때 우유랑 같이 드세요.
0: 야, 이 두 가지 조합이 네. 참 좋다고 하니까.
1: 네네네. 자, 그래서 우유 들어갔습니다.
0: 예.
1: 그리고 요거는 비주얼 좋고
0: 예.
1: 또 씹는 맛도 더 있으라고
0: 맞아요.
1: 캔을 좀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이게 없으시면 아까처럼
0: 콩을 넣어도 되고요.
1: 네,
0: 완두콩 넣어도 되고.
1: 네, 완두콩 넣어도 되고
0: 예.
1: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0: 자, 이렇게 재료 준비까지 완벽하게 됐는데요.
1: 네.
0: 찐빵처럼 폭신폭신한 옥수수 술빵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옥수수 가루랑 이 밀가루 네. 이제 반죽을 해야겠죠?
1: 네네.
0: 자, 아까 이제 저희가 반죽을 해봤기 때문에
1: 네네.
0: 어떤 순서인지 대충 알게 됐어요.
1: 아, 그러세요?
0: 자,
1: 네. 근데 이거는 좀 슬로우 푸드라고 해야 되나?
0: 예.

0: 좀 발효 시간이 있어야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이니까
1: 예?
0: 진득하니 한 시간은 꼭 기다리셔야 됩니다.
2: 한 시간에?
0: 네, 한 시간에.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먹고 싶다.
1: 네.
0: 그러면 이 막걸리나 네. 우유를 렌즈에다 살짝 데피면 발효가 빨리 되겠죠?
2: 미리 아예.
0: 10분 정도 빨리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걸리 넣고.
1: 예.
0: 우유 넣고. 네. 네. 그 다음에 설탕도 주세요.
2: 이건 물이 네. 안 들어가지 마죠.
0: 네.
2: 설탕.
0: 네, 설탕.
2: 자, 맞아요. 달달했던 네. 기억이 나요.
0: 그죠?
2: 네. 막걸리 술빵이.
0: 그 다음에 소금.
2: 소금 넣을게요. 네. 소금 넣을까요?
0: 그리고 소금. 이 정도
2: 넣겠습니다.
0: 네. 그 다음에 달걀.
2: 달걀 넣을까요?
0: 네.
2: 자, 요거 그냥 들어가서 풀어요.
0: 네네네.
2: 자, 부드럽게.
0: 네.
2: 사실은 저희 이제 술빵, 이 옥수수 술빵, 저희 할머니께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0: 네. 그 다음에 이스트.
2: 예. 네. 이스트 넣고.
0: 네. 그 다음에.
2: 빵할 때.
0: 네.
2: 밀가루.
0: 밀가루.
2: 근데 밀가루랑 옥수수 가루를 섞는 이유가 또 궁금해요, 선생님.
0: 옥수수 빵이니까. 옥수수만 하면 맛이 없으니까.
2: 그쵸? 자, 그래도.
0: 옥수수 가루. 네, 좀 거친 걸로 했어요.
2: 예.
0: 네,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발효가 되겠죠?
2: 예.
0: 네, 자,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도 넣어주세요.
2: 반죽에요?
0: 네.
2: 자, 다 넣을까요?
0: 네, 다 넣으세요.
2: 오.
0: 그래야 부드러워요.
2: 그렇게. 예전에는 이 올리브 오일이 없었잖아요.
0: 그렇죠.
2: 그때는 이제, 그때도 맛있게 만들었겠지만, 올리브 오일 들어가면 훨씬 더
0: 그렇죠.
2: 부드러울 것 같아요.
0: 네. 버터보다 건강이 좋으니까.
2: 네. 색감도 네. 옥수수 가루랑, 옥수수 가루랑 밀가루 섞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연소랑으로.
0: 네,
2: 그렇죠. 네. 요거 제가 도와줄게요, 선생님.
0: 아, 그럴래요?
2: 자, 네. 이렇게 해서 열심히 네. 돌리면 되는 거죠?
0: 그렇게 돌리지만 말고요.
2: 네.
0: 십자로 하세요.
2: 아, 이렇게?
0: 예, 끈기가 생기면 빵이
2: 네.
0: 퐁퐁하지 않고 질기니까.
2: 아, 이렇게 십자로 끊어주듯이
0: 예,
2: 이렇게.
0: 예, 끊어주듯이. 네.
2: 자, 그 다음에 돌리기도 하고.
0: 돌려주고. 예.
2: 돌려주고.
0: 네, 예, 그리고 다시. 예.
2: 아니, 요즘 기계도 많이 나왔던데. 네.
0: 예, 됐습니다.
2: 요건데.
0: 예, 그 정도면 돼요.
2: 근데요, 그래요?
0: 네.
2: 좀 유의할 점 있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0: 마른 가루가
2: 예, 보이면 안 되는.
0: 보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2: 알겠습니다.
0: 네. 네.
2: 이렇게 마른 네. 가루 없이 준비했고요.
0: 네.
2: 지금 굉장히 포근포근해요. 쫀득쫀득하고.
0: 차지죠?
2: 예, 찰져요.
0: 찰지다.
2: 예.
0: 네, 찰지다 그러죠?
2: 찰집니다.
0: 네, 여기다가 이제 비닐 봉지를 씌우거나,
2: 네.
0: 랩으로 씌우거나,
2: 네.
0: 해서 60분 발효되면 이렇게 됩니다.
2: 이거 보니까,
0: 네.
2: 아까랑은 다르게 이게.
0: 다르죠? 이거하고
2: 공기 기포가,
0: 이거하고.
2: 예. 그죠? 열어볼까요?
0: 빡을 올라왔죠.
2: 자, 요 상태로 둔 건데,
0: 네.
2: 열어볼게요. 한 시간 정도 둔 거예요?
0: 네, 한 시간 정도.
2: 기포가 이렇게 뽕뽕 올라왔어요?
0: 네, 그렇죠.
2: 발효가 잘 됐는데요, 선생님.
0: 한번 그 감각 한번 보시겠어요?
2: 자,
0: 해보세요.
2: 들어봐요?
0: 네.
2: 우와!
0: 다르죠?
2: 예.
0: 이거하고 다르죠?
2: 다른 느낌이에요.
0: 예.
2: 우와, 우와.
0: 어머. 그죠?
2: 예. 예. 향도 더 좋아요, 그리고.
0: 그렇죠.
2: 진한 향이 나는데, 한 시간 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네. 한 시간 만에 됩니다.
2: 자, 이걸로 이제 네. 옥수수 술빵을 만들어 볼게요. 되게 찰진다.
0: 찰지죠?
2: 예.
0: 듬뿍 지워놨어.
2: 자. 저도 옥수수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옥수수 식빵도 좋아하고
0: 네.
2: 요것만 이렇게 파먹게 되더라고요.
0: 네, 그렇죠.
2: 자, 이것도 섞어볼게요.
0: 네.
2: 색감이 잘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0: 맛있게 생겼죠,
2: 맛있게. 예. 원래 이제 옥수수 술빵을 먹었던 우리 세대 그리고 저희 전 세대 이렇게 지나서 옥수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0: 그렇죠,
2: 그렇죠.
0: 네, 네, 옥수수가 들어간 거예요.
2: 발전이 돼서 지금은. 요즘 분들 입에 또 맞게끔.
0: 네.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2: 이렇게요?
0: 됐어요. 네.
2: 자.
0: 자, 긴 오름 찜통에 네. 30분 찝니다.
2: 30분이요?
0: 네.
2: 자, 이거 부으면 돼요?
0: 네네.
2: 향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아직 빵이 되기 전인데. 네,
0: 빵이 되기 전인데도.
2: 예.
0: 괜찮죠.
2: 자. 또 내려드릴까요?
0: 네.
2: 자. 자, 이렇게 내리는.
0: 그렇죠.
2: 자.
0: 이것만 해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2: 그러게요.
0: 네.
2: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0: 예.
2: 먹을 수는 없으니까.
0: 예.
2: 자.
0: 이렇게 해서
2: 30분
0: 후에는 맛있는 빵이 탄생합니다.
2: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0: 하나, 둘, 셋.
2: 예.
0: 자, 30분 탁 맞춰놓고.
2: 네. 30분만 기다려볼까요?
0: 네, 그렇죠.
2: 네. 네. 선생님,
0: 네.
2: 지금 옥수수 술빵이
0: 네.
2: 한 30분 정도
0: 네네.
2: 저희가 잘 쪘어요.
0: 네네. 근데 예. 따라서 안 쪄질 수도 있어요.
2: 아, 그래.

0: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불이 뭐 약하다든가 뭐 때로는 뭐 많이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살짝 안 쪄질 수도 있으니까
1: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한번 그러면 열어보고 잘 쪄졌는지 안 쪄졌는지 볼게요.
0: 뜨겁죠?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셋. 우와!
1: 우와! 아주 잘 부풀었어요, 선생님. 네, 네.
0: 자. 해서 안 따라 올라오면 다 쪄진 거예요.
1: 아, 아까 그 반죽이?
0: 네, 이렇게 여기가 깨끗해지면, 젓가락이 깨끗해지면. 예.
1: 다 익은 거예요?
0: 다 익은 거예요.
1: 야,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0: 그쵸.
1: 옮겨볼까요?
0: 옮겨볼까요?
1: 이야. 자. 자. 선생님, 뜨거워요.
0: 자.
1: 우와.
0: 자.
1: 이야, 세상에. 향이 너무 좋아요.
0: 와. 자, 예. 옥수수 술빵 완성. 너무 빨리 된 거 아니야?
1: 선생님, 정말 이 술빵 자체가 굉장히 달큰한 맛이 나잖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구수하면서 좀 정말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는 빵일 것 같아요.
0: 아, 이쁘게 됐다.
1: 그러게요.
0: 예. 이게요. 잘못하면. 우유가 없다고 해서 우유 양만큼 술을 집어넣잖아요.
1: 아,
0: 그 여기서 술 냄새가 너무 나요.
1: 맞아, 우리 할머니가 막걸리 너무 많이 넣으셔가지고.
0: 맞아요.
1: 막걸리 향이 강했는데.
0: 요즘 우유들 뭐 집에 조금씩 다 있으니까 우유를 넣으시면은 더 영양빵이 되겠죠?
1: 그렇죠.
0: 옥수수에 없는 영양가가 우유에 있으니까요.
1: 예. 네. 자, 모양이 투박해서 정감이 가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옥수수 술빵이 완성됐습니다.
2: 옥수수 술빵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따뜻한 막걸리, 따뜻한 우유, 황설탕, 소금, 달걀, 이스트, 밀가루, 옥수수가루, 올리브유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막걸리와 우유를 따뜻하게 준비하면 발효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반죽을 60분 동안 발효시켜주세요. 반죽에 통조림 옥수수를 넣어 섞어줍니다. 예열된 찜기에 반죽을 넣고 30분 정도 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옥수수 술빵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감칠맛을 책임지는 구운 소금과 국물맛 보장되는 천연 조미료부터 파근파근한 감자와 쫀득한 수제비의 맛있는 만남, 감자 수제비까지 6회 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0: 안녕 7.
1: 안녕 1. 널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야.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너 높이뛰기 잘하니?
0: 한번 해볼게.
1: 세 칸! 잘했어. 다시 해봐. 다섯 칸! 정말 훌륭해. 또 다시 해봐. 왠지 너에게 행운이 생길 것 같아. 7!
0: 더하기 1은?
1: 바로?
2: 8! 1, 2, 3, 4, 5, 6, 7, 8! 8, 8개! 잠깐, 다리인가? 어디 보자. 뭐든 상관없어. 전부 좋아. 나는 8! 나는 너무 멋져! 아무도 없나? 오, 안녕? 넌 누구니? 난 파리야. 난 또 다른 파리야. 잘 봐. 8.
0: 빼기 이름?
1: 바로 7.
2: 안녕.
0: 우와.
1: 봤지? 행운이 생길 거랬잖아.
3: 안녕!
2: 모두 안녕!
4: 손에 드는 솜씨가 대단한데?
2: 어디 그뿐이겠어?
5: 넌 누구야?
2: 난 파리야. 내 별명은 말이야. 옥토블록이야! 1, 2, 3, 4, 5, 6, 7, 8!

0: 산처럼 키가 커 암벽도 오르는 다른 옥토블럭 옥토블럭
1: 옥토블럭 등반 1, 2, 3, 4, 5, 6, 7, 8 등반
2: 기둥처럼 키가 커 널찍하기도 변신 네모 거미가 되어 기어다니는 발은 스파이더블럭 아 아니 옥토블럭
1: 옥토블럭 거미 1, 2, 3, 4, 5, 6, 7, 8 거미
0: 달리기 선수야 재빨리 달려나가 발은 옥토블럭
3: 옥토블럭
1: 옥토블럭 달리기 1, 2, 3, 4, 5, 6, 7, 8 달려
4: 다리 8개 영웅 누구보다도 강해 문어를 닮은 문어 블록이라고나 할까? 다른 옥토블럭!
3: 옥토블럭!
1: 옥토블럭! 문어가 또 뭘 할 수 있더라?
5: 내 세계 해염천 나르는 지렁이 다른 옥토블럭! 옥토블럭!
1: 옥토블럭 수영! 1, 2, 3, 4, 5, 6, 7, 8 수영!
5: 8이었던가?

0: 세계 챔피언이라고!
1: 옥토블록 간지럼! 1, 2, 3, 4, 5, 6, 7, 8 반지기!
2: 산처럼 키가 커!
3: 암벽도 오르는!
2: 저글링도 한 번에! 여덟 개씩!
1: 스케이트도 선수야!
2: 무적기도 착착 쳐! 춤 실력도 어마어마하고!
4: 다른 옥토블록! 옥토블록! 옥토블록!
1: 옥토블록! 1, 2, 3, 4, 5, 6, 7, 8!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0: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이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보여준다고? 나도 맛을 알 수 있지롱. 한번 볼래? 소리 소리 마술이 소리 소리 마술이

맞지 마!

이제부터 진짜!

너 날 줄 모르는 거야? 걱정 마, 내가 알려줄게.

다른 방법을 써보는 게 좋겠는걸?

Ha ha!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날아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자꾸 떨어지기만 하면 어떡해.

귀염둥이 정신 차려야지. 이제 떨어진 게 없기다. 좋아, 시작. 높이 높이 높이.

제일로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늘을 나는 거! 고마워! 이런 방법들을 써보는 건 어떨까?

없이 잘 준비된 거 맞지?

0: 완전히 망가졌잖아. 너무해.
1: 하, 애써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를 못하네.
0: 그래서 뭐야? 저도 노력은 했다고요.
1: 뭐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이제 내 차례니까 넌 계속 그 고물이나 만지고 있으라고.
2: 모두 집합! 훈련 시간이야!
3: 휴일인데 좀 쉬면 안 돼요?
2: 생명을 구하는 일에 휴일이 어디 있니?
4: 일렉트로도 물리쳤잖아요. 한동안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5: 테디 형이 일렉트로를 물리치는 걸 직접 봤어야 했는데.
6: 괜찮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4: 다들 잊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물리쳤거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형이 아니라 에어로 제트가 대단한 거라고.
7: 에이, 너 질투하냐? 코칠질이 꼬맹아.
4: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7: 아야야, 코칠질이 꼬맹이가 사람 잡네.
5: 에이, 왜 저래?
6: 아, 테디 오빠가 태호를 그렇게 부르거든.
5: 와, 아직도 코를 흘리나? 애도 아니고.
4: 뭐야? 꼬맹이가 거기 안 서?

0: 그만! 모두 집중해. 당분간은 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1: 메가대교 근방에 다수의 빙판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2: 빙판길이요? 한겨울도 아닌데요?
3: 맞아요. 말도 안 돼요.
1: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4: 지난번 눈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0: 다행히 아직 메가대교까지는 사고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번지고 말 거예요.
1: 그러니 그 전에 출동해 시민들을 돕는다.
5: 네!
1: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앞은 벌써 빙판길이야.
1: 이 주변 시민들은 내가 도울게. 너희는 그대로 메가 대교로 가.
2: 부탁해.

0: 다음부턴 계단에서 장난하지 마. 미끄러우면 꼭 난간을 잡도록 하고.
1: 아, 뭐야!
2: 다시 내려가야 하잖아! 이...
3: 태우 씨는 잘 지내고 있나?
0: 어? 조심해요!
3: 아! 고마워요, 파이어 로봇.
0: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3: 네, 죄송해요.
4: 허큘리스 액션! 차! 핀닉스 액션!

0: 얘들아, 다행히도 대교에는 아직 이상이 없어.
1: 그럼 괜찮은 건가?
2: 아니,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다리를 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빙판이야!
3: 시작됐어!
1: 어? 근데 저거 사람인가?
3: 잠깐만, 누가 빙판길을 타고 오는데?
4: 네, 아이스걸 선수, 빠릅니다. 하이어로보, 꼼짝도 못하는 순간!
2: 어? 뭐야?
1: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4: 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점!
1: 어?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빙판길을 만들어냈어!
3: 둘 다 조심해!
1: 어느새 여기까지 빙판이.
4: 이래도 피할 수 있을까?
1: 뭐야?

0: 내게 맡겨! 에어로 젯! 액션! 에어로 만젯! 에어로 젯트! 아, 미안, 미안. 차가 좀 막히더라고. 차량을 통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좋았어! 이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어!
1: 다 같이 포위하자!
2: 응? 뭐, 좀 하네. 인사는 잊지 마고 또 보자고. 어? 안녕!
1: 안 돼!
0: 아, 도대체 무슨 짓을...
1: 사라졌어!
0: 오늘의 안전교육!
3: 오늘은 파이어로브가 빙판길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1: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4: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0: 조심해야지. 나처럼 씩씩하게 걸으면 된다고. 안 돼, 안 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항상 조심, 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5: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요.
3: 특히 그늘진 곳은 바닥에 얼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위험천만 고드름.
1: 현재까지 파악된 아이스걸의 능력은 얼음을 만들거나 냉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 같다.
2: 아마도 부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일렉트로가 장갑에서 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야.
3: 부추와 장갑이라... 같은 편인 걸까요?
1: 그럴 가능성도 있지. 저 장비들이 둘 중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저 둘을 이용하는 더 위험한 악당이.
4: 겨우 일렉트로를 물리친 줄 알았더니 곧바로 다른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5: 자자, 어? 너무 긴장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내일은 야유회라도 가자고.
6: 좋아요.

0: 간다!
1: 나이스 리시브! 내가 태!
2: 제가 역시 최고처럼 테디 형님에게는 안 되지.
3: 저게?
1: 야 제이, 넌 왜 우리 형만 응원하냐?
2: 어? 테디 형님은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최고로 멋진 국제 소방관이잖아.
3: 그럼 우린?
2: 예? 미안.
3: 저 꼬맹이가.
4: 흥분하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0: 그거 기대되는데?
1: 자,
3: 뭐야? 이런 게 어딨어?
2: 하늘도 안 도와주네.
4: 어? 아니.
0: 맙소사, 토네이가 모두 조심해.
2: 뭔데, 팝콘?
4: 저쪽은 메가시티 중심가인데?
3: 그럼 당장 막아야지! 말해, 팀장님!
5: 우리도 확인했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6: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0: 걱정 마세요.
1: 고마워요, 파열로봇.

모두 안심하세요. 저 피닉스가 왔으니까요.

0: 액션! 탈칸도 등장! 에어로 젯! 액션! 대령님!
1: 이건 날아가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게.
0: 네, 부탁해요.
2: 메가시티는 토네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 설마 아이스골이 토네이도까지 만들어낸단 말인가?
3: 박사님, 저기 좀 보세요.
2: 아이스골?
4: 토네이도는 어찌어찌 막은 것 같지만 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
2: 전 대원은 즉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출동하라. 그곳에서 아이스글의 또 다른 음모를 막아야 한다.
0: 네!
5: 아유, 보세요.
3: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5: 뭐야?
6: 소화액을 써서 막아야겠어.
0: 그러자! 좋았어!
7: 아니야!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 이쯤은 막을 수 없게 될 거야!
0: 자! 자! 자! 놓치는 건 일단 내가 좀 막아볼게! 자!
6: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 하하, 그래? 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
1: 방법이 뭔지 말해봐. 이 형님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
6: 간단해. 나는 아이스걸을 막을 테니 형은 고드름을 한 방에 싹 없애버리는 거야. 할 수 있지?
9: 그게 뭐야?
0: 하지만 그런 거야 쉽지.
4: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선물!
6: 어? 사라졌어.
10: 형, 고드름을 부탁해.
1: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님. 에어로!

0: 꿈 성공이야! 역시 태병님 최고 최고 최고!
1: 이번엔 내 완벽한 지휘가 성공한 거라고.
2: 예예 예. 아무렴요.
3: 이제 팀워크는 충분히 다져진 것 같은데.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로봇은 돌풍과 고드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창문과 유리문 근처는 피해요.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3: 또 공사장처럼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해요. 바람에 날아올 수도 있어요.
0: 나무나 전신주 등도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4: 맞아요. 강풍 때문에 전기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1: 그래, 뭐니뭐니 해도 집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겠지.
0: 그럼요. 바람이 강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집안에 머무르도록 해요.
1: 모두 잘 알고 있네. 아주 좋은걸.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시원한 아이스 초코가 생각날 땐 안전 초코, 핫초코입니다.
1: 아, 맞습니다. 어? 여름엔 아이스 초코죠.
0: 어? 곰통령님?
1: 근데 철수님은 시원한 곳으로 여름 휴가 안 가시나요?
0: 여름 휴가요?
2: 우와! 가요! 우리도 여름 휴가 가요! 어디로 가지? 바다 산? 바다 산?
1: 아이, 곰초이가 신났네요. 아이, 두 분 여름 휴가 꼭 다녀오셔야겠어요.
0: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2: 어디로 가지? 초수님, 우리 정말 가는 거예요? 신난다. 제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면 좋은지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녀올게요.
0: 시끄러운 곰초이랑 같이 가는 건 휴가가 아닌데.
3: 너희 오늘 수학 시험 봤어?
2: 응. 우리도 오늘 봤다.
4: 아, 빨리 개고생 다 됐다.
2: 곰씨.
4: 안녕 초이야.
2: 있잖아, 보통 사람들 여름휴가 어디로 가?
5: 우린 계곡으로 가는데.
4: 맞아, 우리 같이 가기로 했어. 너도 갈래?
2: 우와, 그래도 돼?
4: 응,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5: 다 같이 가면 진짜 재밌겠다.
6: 예!
2: 저기.
0: 야. 안녕.
4: 철수야, 안녕.
2: 안녕.
7: 안녕. 가방은 왜 이렇게 커? 짐이 이렇게 많아?
0: 하, 무슨 짐이 이렇게 많냐고 물으신다면. 자. 안전에 필요한 구명조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선크림, 자외선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모자, 물에서 발을 보호할 워터슈즈, 물에서 눈을 보호할 물안경, 각종 약이 들어있는 구급 상자. 이런! 깜빡하고 직사광선으로부터 윤기 있는 털을 보호할 내 모자를 안 챙겨왔군. 전 핫초코 가게에 들렀다 갈 테니 먼저들 출발하시죠. 곰초이, 먼저 가라.
2: 네, 철수님. 이따 만나요.
0: 그래. 조심히들 가십시오. 예스. 아.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휴가지. 나 혼자 핫초코 가게에서 평화롭게 아이스 초코를 마시는 거.

0: 아, 혼자 휴가를 보내니 마음이 참 불편하군. 곰초의 이 녀석, 나 없이도 안전하게 놀고 있겠지? 그래, 신경 쓰지 말.
1: 교수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0: 곰초이, 계곡의 구조용품들은 비치돼 있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쓸 튜브나 장대 같은 것들 말이야.
1: 그런데...
2: 어디 보자... 저건가?
3: 아, 있어요. 준비돼 있어요.
0: 좋아. 그럼 물놀이 전에 준비운동은 했나?
1: 준비운동이요?
0: 아, 안 했군. 좋아, 날 따라 하도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물놀이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갑작스럽게 쥐가 나거나 부상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지.
1: 잘했다. 들어가자.
3: 잠깐!
0: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 그러니 심장에서 먼 쪽부터 차차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진짜 나만의 휴가를 즐겨볼까? 가만, 혹시 이 녀석...
4: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0: 곰초이, 구명조끼 입었나?
1: 구명조끼요? 아니요.
0: 뭐? 구명조끼를 안 입었... 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조수. 내가 가서 구명조끼 제대로 입혀줄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아, 곰초이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빨리 가야겠어.
1: 아, 참. 조수님, 어떡하지? 어떻게 기다려?
5: 얘들아, 빨리 나와. 구명조끼 입자.
6: 네.
5: 엄마가 깜빡했네. 초이도 나와. 빨리 와, 빨리.
7: 됐다.
8: 어? 초이 워터슈즈도 안 신었구나.
1: 아, 맞다.
8: 이러면 발 다쳐. 아줌마가 워터슈즈 가지고 올게. 기다려.
1: 네.

0: 조이야, 워터슈즈.
1: 아, 네, 잠깐만요.
2: 웃겨졌다. 어? 뭐지?

0: 아, 덥군. 이건 곰초이의 슬리퍼?
1: 살려주세요!
2: 야, 곰초이가 위험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다고 같이 들어가면 위험해. 그러다가 둘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1: 그럼 곰초이는 어떡해?
2: 저기 끝. 이걸 잡아라, 곰초이. 잡고 있어. 잡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1: 네. 고마워, 철순이. 고마워, 바비. 알아서 다행이다, 친구야.
2: 자,
1: 감사합니다.
2: 한 잔씩들 하십시오.
3: 역시 곰시멜론을 넣어서 이렇게 고소한가?
1: 그러게요.
4: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초코는 처음이네. 고마워, 철수야.
1: 어? 어디 갔지? 응?
0: 시원한 계곡에서 아이스 초코 한 잔, 초코. 이거야.
5: 안녕하세요, 곰통령입니다. 물놀이하다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이 구명조끼만 입어도 막을 수 있죠. 그럼 구명조끼 입는 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양팔을 넣고 지퍼를 올려 잠근 후 가슴 단추를 딸깍딸깍 채우고 가슴 조임줄을 양옆으로 당겨서 몸에 딱 맞게 조여주세요. 자, 됐나요?
6: 예!
5: 그런데 저 뒤에 보이는 건 뭐죠? 꼬리인가요? 네, 저게 바로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어도 저렇게 생명줄을 채우지 않으면
6: 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5: 바로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생명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생명줄을 하나씩 다리 사이로 통과시켜서 조끼 아래에 고리에 걸고 몸에 맞게 당겨줍니다. 다른 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으면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잘 알겠죠? 이 방송은 여러분의 안전을 생각하는 곰돌이 협회가 함께합니다. 곰곰!
7: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들어가 갑니다. 뻥뻥뻥. 어? 어떡해? 낭 떨어지라 앞으로 갈 수가 없네. 어떻게 건너가지? 아, 줄을 이용해서 건너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줄을 연결하면 출발! 우와! 줄에 매달려서 낭 떨어지를 건너가고 있어! 우와! 버스가 줄에 매달려서 이동하니까 마치 케이블카 같네! 오! 오! 진짜 케이블카다! 우와! 줄에 매달려서 이동하고 있어! 와, 나 진짜 케이블카 탈래!
1: 처음 타요, 케이블카.
0: 우와, 케이블카!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도 케이블카 타고 싶어요.
2: 오, 오케이. 자, 들어가세요.
0: 네.

케이블카에서 보는 풍경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정타요. 똥마똥마. 깜짝이야.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네. 무섭지만 용기를 내보겠어. 우와! 무리를 걷는 것 같다! 케이블카 정말 신난다!

좋다. 좋아, 재밌다, 재밌다. 성타요 싱싱싱. 예. 어, 재밌다, 재밌다.

0: 재밌네. 어? 사진 찾는 곳? 우와! 내 사진 정말 잘 나왔다. 어? 어? 어? 장난감 어디 갔지?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 어? 어? 어? 내 장난감! 어? 아, 정지! 정지! 정지!
1: 어, 탐나가 무슨 일이세요?
0: 어, 제가 장난감을 보내렸어요. 네네네. 이거 찾으셔야 돼요.
1: 아, 탄담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케이블카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에 도착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탄담에 탑승한 케이블카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에 곧 도착을 할 거예요.
0: 아, 다시 돌아온다고요?
1: 오케이.
0: 어, 다행이다. 네. 아, 정말 다행이에요.
1: 네, 다행이에요.
0: 케이블카는 돌아오는 거야.

같이 나니까 너도 좋지. 나도 최고 최고야. 우리를 나르는 느낌을 느껴봐. 어때? 신나지? 와.

0: 아니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기니? 여기 있어. 장난감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게임을 가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의 줄에 무거운 케이블카가 여러 대 매달려 있으면 엄청 무거울 텐데 대체 어떤 줄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씩씩! 씩!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케이블에 매달려 사람을 태우는 케이블카! 길이 없어도, 경사가 급해도 케이블카는 쉽게 운행할 수 있어. 유리창으로 바깥 풍경을 구경하면서 탈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많이 사용하지. 케이블카가 공중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튼튼하면서도 유연한 케이블에 있어. 케이블카의 케이블은 강철로 만든 선을 여러 개 꼬아서 만들어.
0: 왜 힘들게 꼬아서 만들어?
1: 여러 개의 강철로 만든 선을 꼬아서 사용하면 케이블을 더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 케이블 안에는 수많은 철사들이 모여있어. 철사 하나보다 여러 개가 모여있으면 더 튼튼하겠지? 그래서 여러 사람을 태운 케이블카가 매달려 있어도 끄떡없지.
0: 아, 그렇구나.
1: 이렇게 튼튼한 케이블은 케이블카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 크레인, 짚라인, 엘리베이터, 그리고 수색 구조 헬리콥터에서 봤던 호이스.

0: 모두 케이블을 사용하지.
1: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철사로 확인. 여기 일반 철사 한 개와 가는 철사 여러 개가 모인 케이블이 있어. 내가 이것들을 여러 번 구부렸다 펴볼게. 먼저 하나로 이루어진 일반 철사를 내가 구부렸다 피면, 자,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져. 곧 끊어질 것 같아. 끊어졌어. 자, 다음은
2: 가는 철사 여러 개가 모인 케이블을 힘을 줘볼게.
1: 끄떡 없어. 일반 철사 한 개보다 얇은 철사 여러 개가 모인 와이어 케이블이 훨씬 더 유연해. 케이블카의 케이블도 이런 거 맞지? 무겁고 흔들리는 케이블카를 버티기 위해서 여러 가닥이 모인 와이어 케이블을 이용하는 거 맞지?
0: 맞아. 바로 그거야.
1: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 씽씽. 케이블카는 운전기사님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서 움직이는 거야?
0: 케이블카 양끝에는 엄청나게 큰 원판이 있어. 이 거대한 원판이 돌아가면서 케이블을 이동시키는 거야.
1: 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볼을 해! 이게 바로 케이블카가 이동하는 원리지. 자, 이걸 이렇게 세워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고정 도르래와 모양이 같지? 케이블카는 양쪽에 누워있는 도르래의 원판이 돌아가면서 줄을 이동시키는 거야. 케이블카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도르래로 움직이는 튼튼한 케이블의 힘이야.
0: 바로 그거야, 탄다맨.
1: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튼튼한 케이블에 매달린 케이블카! 응?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0: 두다. 어? 어제 찐빵형 오빠가 아팠잖아.
1: 찐빵이 오빠 감기래.
0: 아, 근데 찐빵형이 막 열이 난다고 그러면서 춥다고 막 달달달달 떨고 그랬잖아. 이상하지 않아?
1: 그거 열이 나서 그래.
0: 어? 아니, 열이 나면 덥다 그래야지 왜 춥다고 그러냐고.
1: 그럴 수 있어. 너 감기 걸려가지고 덜덜덜 떨고 이불 안에 오래 있다가 큰일 날 뻔한 우봉구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그 우봉구 얘기! 아, 기억 안 나!
1: 아이고, 또 기억이 안 나는군.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0: 신난다!

0: 열이 날 땐 왜 덜덜 떨까? 봉구가 어느 날 감기 걸렸어.
1: 엄마야, 엄마야. 네, 열난다, 열난다. 네, 꼼짝말고 가만히 집에 있으라, 알았나?
0: 네, 나가서 놀고 싶다.
1: 안 된다, 캣다. 열나고 콧물 찔찔 나는데 어디 나간단 말이고. 이거 정말.
2: 아, 버티가 안 나오나?
1: 가만히 있어. 알겠습니다, 봉구 아버지. 나가요.
2: 네, 간다.
1: 아유. 아, 얘 아빠 기다리셔. 아유, 정말로. 어디 마음 급해가지고, 진짜. 아이고, 봉구 아버지, 버티 가십시다. 아,
2: 뭐 한다고 이제 나오는데?
1: 아이, 봉구가 열이 좀 나가지고. 아, 잘하는 게, 아이고.
0: 봉구야!
2: 아, 봉구, 오늘 감기 걸리가, 너희들이랑 못 논다.
3: 감기 걸렸대.
4: 오자노, 오늘 안 되겠다.
3: 가자.
0: 가지 마라! 이제 놀 수 있다! 친구들이 놀러 오자, 봉구는 밖으로 나왔지.
4: 먹고, 네 아픈 거 아니었나?
0: 아, 아니다! 나 한 개도 안 아프다! 이제 다 나왔다!
4: 다 나왔으면 됐네! 우리 고무줄을 할까?
0: 좋지!
5: 가자!
6: 사랑꽃하게 자랑지, 아기 사랑지.
3: 어? 우봉구! 아, 너 왜 이렇게 떨어?
0: 추워. 추워.

0: 감기한다. 춥다.
1: 이분이 나쁜 말이야.
2: 빨리 저기 있는 거 좀 가져와.
1: 저기서 가온다.
2: 빨리 빨리.
1: 어머야. 귀엽나.
0: 이제 안 춥다. 순이야 고맙대이.
2: 아 이제 봉구 쳐야 되니까 우리는 나가자.
1: 아직 봉구 아픈데.
3: 나가도 되나?
0: 근데 개한다. 내 이제 잘난다.
1: 봉구야 아프지 마래.
3: 아프지 마래.
2: 아프지 마.
1: 아프지 마래.
2: 아프지 마.
1: 빨리 가라.
4: 그리고 얼마 뒤.
5: 아이고 덥다 더워.
6: 덥지요 뭔가 아버지. 아이고 고생했어요. 아이고. 봉구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7: 봉구 사나.
6: 아이 봉구야. 엄마 아버지 왔다. 봉구야. 아이고. 야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노. 봉구야. 아이고 씨. 아이고 아이고 뜨거워라. 봉구 아버지 일로 와보소.
7: 와와 와.
6: 봉구야.
0: 봉구야. 나 너무 덥다.
6: 덥나?
0: 어지럽다.
1: 봉구야.
4: 봉구가 쓰러지고 말았대.
1: 봉구야.
7: 봉구야.
1: 이 사람을.
8: 이불을 덮고 있다 쓰러진 거야?
4: 그래.
8: 근데 누나 봉구는 처음에 열이 있다고 했지.

0: 있잖아. 근데 왜 나중에는 춥다고 덜덜 떤 거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1: 그게 그러니까 열이 났는데 왜 추웠냐면 그러니까 열이 났는데 왜 추웠을까요?
0: 그럼 빨리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1: 아, 그렇지. 호기심 딱지 나와라.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열 딱지야. 열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2: 어? 면역세포 대장님이다.
3: 그래, 나는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을 맡고 있는 면역세포 대장이다.
0: 근데요, 왜 또 다쳤어요?
3: 아,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좀 다쳤어.
0: 아, 근데요, 왜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는데 춥다 그러고 덜덜덜 떨고 그래요?
3: 그건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울 때 쓴 작전 때문이야.
1: 네? 작전 때문이라고요?
3: 그렇다.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면역세포들은 긴급 상황에 돌입하지. 자,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했다. 모두 출동! 출동!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군. 그래, 그 방법을 써야겠다. 면역세포들을 출동시킨 뒤에 나는 한 가지 작전을 더 준비했어.
4: 체온중추! 체온중추!
3: 비상이야,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했어.
4: 알지, 지금 바이러스들하고 면역세포들하고 싸우느라 열이 나서 정상체온보다 1도나 올라갔다고.
3: 그래? 그럼 너 이것도 알아? 우리 몸에 열이 나면 바이러스들이 힘들어한다.
4: 정말?
3: 어.
4: 아, 근데 지금은 정상체온보다 높아서 그 뇌느님이 열을 식히라고 할 텐데.
3: 아이, 그럼 이 정상체온을 지금보다 높이면 되지. 그렇게 되면 뇌느님이 춥다고 생각해서 열을 막 내실 거야.
4: 야, 안 돼! 그럼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우리까지 다 죽어.
3: 지금 비상사태라고. 바이러스들을 물리쳐야 우리가 살지. 물리자.
4: 아, 안 된다니까. 위험하다니까.
3: 어? 저게 뭐지?
4: 뭔데?
3: 뭐, 미안해.
4: 야! 야!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아, 정말.
5: 정상체온 40도로 설정됐습니다.
4: 아, 이거 뇌느님이 가짜 정상체온 보고 이거 열을 자꾸 내실 텐데 이거 큰일 났네.
5: 현재 체온이 정상체온보다 2.5도 낮습니다. 2.5도 낮습니다.
6: 아, 언제 체온이 이렇게 떨어졌지? 아, 추워.
3: 내 작전대로 뇌느님은 가짜 정상체온을 보고 춥다고 느끼게 됐지. 그래서 봉구가 춥다고 했던 거야.
6: 춥지. 너무너무 춥다. 비상!
3: 체온이 낮아 위험하다고 생각한 뇌느님은 비상경고를 발동했어.
6: 나 지금 엄청 추우니까 근육들은 떨어서 체온을 좀 팍팍 좀 올리라고!
7: 예, 알겠습니다!
3: 이때 뇌느님이 근육에게 마구마구 떨어서 열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공부가 심하게 떨었던 거야.
0: 아, 열을 더 많이 내려고 떨었던 거구나.
3: 맞아. 뇌느님이 가짜 정상체온에 속은 거지.
1: 근데 열이 아주 많이 나면 바이러스를 정말 이길 수 있어요?
3: 그렇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힘들어해서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어. 근데 내 작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0: 네?
7: 떨어뜨려.
3: 근육이 미친 듯이 떨어서 열이 난 데다
7: 떨어뜨려.
0: 하!
3: 우리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안 계속 열이 났거든. 거기다 봉구가 계속 이불을 덮고 있어서 체온이 점점 더 올라간 거야.
6: 왜 이렇게 더워졌지?
3: 뒤늦게 덥다고 느낀 뇌느님이 근육을 떨지 못하게 했어.
6: 근육, 아, 이제 좀 그만 좀 떨어.
7: 넵!
3: 하지만 이때다! 공격! 바이러스와의 전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이 계속 나서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된 거야.
4: 아니, 아니 지금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
6: 아, 야, 여기 왜 이렇게 뜨겁냐?
8: 그러니까 여기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아유 정말.
9: 아, 맞아.
4: 야, 하따라. 하따라.
3: 바이러스들만이 힘들어진 게 아니었지.
4: 아, 어떡하지? 아, 체온이 이렇게 높다면. 아,
3: 아. 높은 체온 때문에 체온 중추와 뇌는힘까지 위험해졌어.
6: 체온 중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상 체온보다 별로 안 높은데. 아, 나 왜 이렇게 덥고 힘든 거니?
4: 아, 나도 몰라요. 이렇게 높은 건 처음이에요, 처음. 아, 해열제가 필요해요.
3: 아, 결국 높은 체온을 이기지 못한 체온 중추가 쓰러져 버렸고.
6: 해열제?
3: 뇌는님도 쓰러졌기 때문에.
9: 부지럽다.
3: 공구가 쓰러지게 됐다. 저렇게 열이 심하게 날 때는 이불을 걷어주고 해열제를 먹어야 해.
0: 해열제를 먹으면 괜찮아져요?
3: 그렇다. 해열제는 진짜 정상 체온인 36.5도로 체온을 떨어뜨려주거든.
0: 아하!
3: 감기나 독감에 걸려서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는 거 꼭 기억해?
9: 네! 아, 그래서 열이 심하게 나면 엄마가 해열제를 주시는 거구나.
0: 맞아, 맞아. 근데 누나, 응? 어? 봉구는 어떻게 됐어?
9: 어, 봉구가 어떻게 됐냐면 엄마 아빠가 오셔서 해열제를 먹게 하고 몸도 닦아서 열을 내려줬대.
10: 아이고, 36.4도. 아이고, 됐다, 됐다, 됐다. 아이고, 해열제 먹고 몸 닦아주니까 열이 금방 내리빛네.
11: 엄마, 내 이제 안 힘들다.
10: 큰일 날 뻔했다, 아이가. 그러보니 밤에 늦다고 막 이불 차고 막 그랬기가.
11: 아이다, 내 밤에 이불도 잘 덮고 다시는 감기 안 걸릴기다.
9: 그리고 감기를 잘 치료하고 그 뒤로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항상 조심했대.
0: 잘됐다. 누나 누나, 나도 열이 안 나게 감기도 조심하고 독감도 조심할 거야.
9: 우와, 우리 어떤이 최고야.
0: 누나, 나 그럼 열딱지 주는 거지?
9: 노래 잘하면.
0: 오예, 오예.
9: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오예.

0: 올리지.
1: 우와, 우리 호떡이 잘하는데.
0: 쩍쩍쩍.
1: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0: 깜짝이야. 괴물 나올 것 같아.
1: 괴물이 아니라 번쩍하고 번개가 치면서 우르르 쾅쾅한 거야.
0: 번개?
1: 응, 비가 오면 번쩍하고 번개가 치거든.
0: 하늘에서 번쩍? 어떻게 번쩍거리는 건지? 누나, 우리 나가서 구경하자.
1: 어? 안 돼. 번개 칠 때 밖에 나가면 위험해. 너 비 오는 날 밖에 있다가 번개 맞아서 지지지지지지직한 코맹맹 탐정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지지지지지지지지직한? 아, 기억 안 나.
1: 아이고. 그래, 난 번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0: 우와, 누나 최고 최고.

0: 어느 마을에 시계탑이 망가지는 사건이 벌어졌어.
1: 오 마이 갓! 또! 또 시계가 망가졌다고! 또! 또! 또!
2: 예, 시장님. 벌써 두 번째입니다.
1: 도대체 누가? 왜? 어째서 이런 일이? 내가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범인을 잡고 말 것이다. 당장 잡을 수 있도록 해! 당장!
0: 예. 시장님은 범인을 잡기 위해 코맹맹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했어.
3: 벌써 두 번째로 시계탑이 고장났다. 첫 번째 사건은 언제 일어났나요?
2: 비가 굉장히 오던 며칠 전 밤, 시계가 망가졌습니다.
1: 오 마이 갓! 그리고 어제 또 시계가 망가졌어요! 도대체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누구야?
2: 아유, 시장님, 진정하십시오.
3: 진정. 와우. 가만, 어젯밤에도 비가 왔었는데. 그래, 이 사건의 공통점은 비 내리는 밤!
1: 밤?
3: 그렇다면 이건 분명! 아주 계획적인 도둑의 짓입니다! 그 도둑은 모두가 잠든 밤을 좋아합니다. 특히 자신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비 오는 날 밤에 움직였을 겁니다.
1: 오 마이 갓! 도둑이라니? 내가 시장으로 있는 한 우리 시의 도둑은 존재할 수 없다! 빨리 잡아줘!
3: 아우,
1: 탑이야!
3: 아우, 내 모자!
1: 빨리 잡아줘! 탑장님, 빨리 잡아주십시오!
3: 아우, 갑니다!
2: 아우, 시장님!
1: 몰라!
3: 도둑 잡기 수칙 하나! 범인은 반드시 증거를 남긴다!
0: 코맹맹 탐정은 도둑이 남긴 증거를 찾기 위해 곳곳을 샅샅이 뒤졌어. 하지만
3: 이런! 아니 머리카락도 지문도 발자국도 어느 것 하나 없어. 그렇다면 도둑 잡기 수칙 둘!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0: 비 오는 날 밤 코맹맹 탐정은 도둑을 잡기 위해 거리로 나왔어.
3: 범인은 분명 시계탑 근처에 숨어있을 거야.
0: 코맹맹 탐정이 시계탑 옆으로 간 순간 번개가 쳤고
3: 범인은 번개였어. 아우.
0: 코맹맹 탐정은 번개에 맞고 쓰러지고 말았어.
4: 번개에 맞으면 큰일 나는구나.
0: 맞아.
4: 근데 누나, 응? 어떻게 하늘에서 번쩍하고 번개가 치는 거야? 왜 번쩍하고 번개가 치는 거냐고? 왜?
3: 그게, 그러니까, 하늘이 깜짝 놀라서.
4: 하늘이 어디 깜짝 놀라?
3: 그치, 그건 아니지.
0: 아, 맞다!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번개 딱지. 번개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5: 누구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구름 마을에 살고 있는 은변아.
1: 양전아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6: 음전아, 양전아요?
1: 네, 우리는 전기를 흐르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4: 아, 근데 비가 오면 왜 번개가 번쩍하고 치는 거예요?
6: 아, 그게 구름 마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번개가 치고 말았어요.
5: 싸움이요? 그럼 둘이 싸운 거예요?
1: 무슨 소리? 우리 둘은 아주 사이좋은 이웃이랍니다. 뭐랄까, 느낌적인 느낌이?
6: 통하는 사이랄까?
4: 그럼 누가 싸운 거예요?
6: 구름 마을에는 우리 말고 다른 이웃도 살고 있거든요.
4: 다른 이웃이요?
1: 오늘은 농경계 축제의 날. 모두 같이 춤춰요. 우리는 얼음 알갱이들과 함께 구름마을에 살고 있어요.

0: 어디갔어? 모르긴 뭐 몰라. 이제 우리 차례지. 음악 큐.
1: 뭉게뭉게 축제가 신나게 진행되는 동안 구름마을은 뭉게뭉게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2: 그러면서 신난 얼음알갱이들이 더 빠르게 춤추기 시작했어요.
3: 더 빠르게 트위스트!
0: 아, 트위스트! 아, 트위스트! 아,
2: 정말 잘 춘다!
0: 트위스트! 와, 대단해!
3: 아, 옆으로 가라고!
0: 밀지 말라고!
1: 그런데 얼음알갱이들이 빠르게 춤추면서 서로 이리저리 부딪혔어요.
0: 아, 왜 밀쳐?
3: 아, 춤추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0: 아, 밀치지 마.
3: 아니야.
0: 아, 밀치지 마. 아유, 아유, 아유, 밀치는 거 도대체.
3: 너 방금 일부러 그랬지? 아, 좋아. 그럼 나도 이제.
2: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어요.
0: 나도 그랬고. 나도 가만히 안 있지. 나도 가만히 안 있지.
3: 아, 너도 옆으로
2: 싸우지잖아.
0: 우리니까 넌 빠져.
1: 다들 그만두래.
3: 넌 빠져.
1: 그렇게 얼음알갱이들에 의해 우리 양전아와 음전아는 갈라지게 됐어요. 양전아들은 위쪽으로,
2: 음전아들은 아래쪽으로.
4: 어? 그럼 둘이 헤어진 거예요?
1: 네,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됐죠.
5: 둘이 보고 싶었겠다.
2: 맞아요. 우린 내 느낌적인 느낌으로
1: 통하고 싶은 사이니까요.
5: 아, 돌아가.
1: 음전아, 보고 싶어. 보고.
2: 양전아, 나도 보고 싶어.
1: 음전아,
2: 너는 거기 있어. 내가 달려갈게. 우리 음전아가 양전아를 향해 달리는 순간 전기가 흐르며 번쩍하고 구름 속에서 번개가 튕겨져.
1: 번개가 튀는 건 우리의 느낌적인 느낌이
2: 느낌적인 느낌으로 통한 순간이었죠.
4: 근데 번개가 구름 속에서만 튄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시계탑을 망가뜨렸잖아요.
2: 그건 느낌적인 느낌이 또 다른 방향으로 통했기 때문이에요.
1: 구름 아래쪽에 음전아가 모이면 구름 아래의 구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양전아가 모여들어요. 어? 저기 음전아들이다. 음전아! 우리 여기 있어! 이리 와!
2: 양전아! 기다려! 내가 갈게! 음전아들이 구름에서 땅 쪽으로 달려나가면 하늘 아래로 번개가 떨어져요.
5: 범인은 번개였어. 아우.
1: 번개는 양전아와
2: 음전아 사이에서만 느끼고 싶은
1: 느낌적인
2: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느끼지 않게 조심하세요.
6: 네, 조심할게요.
5: 번개 칠 때는 밖에 나가지 말아야겠다.
4: 응, 맞아, 맞아.
5: 근데 누나, 호맹맹 탐정은 어떻게 됐어?
4: 다행히 벼락이 살짝 비켜간 바람에 크게 다치지 않았대.
7: 그래도 우리 마을에 도둑이 없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8: 아, 그래도 벼락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7: 물론입니다.
0: 넘어서 와.
9: 시장님, 탐정님.
7: 아, 그래.
9: 진정하십시오,
7: 시장. 아, 그래. 네. 자, 결제를 해볼까?
9: 네.
8: 아무 일 없었어요.
2: 그 후, 호맹맹 탐정은 번개를 제일 무서워하게 됐대.
8: 네.
7: 다들 나가보세요.
5: 그럴만도 하지. 벼락 맞았는데.
4: 그래.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번개 조심. 조심.
5: 그럼 누나, 나이 번개 딱지 주는 거야?
4: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될게.
5: 오예, 오예.
4: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5: 오예.
4: 구름 아래쪽
5: 음전하가
4: 구름 위쪽에
5: 양전아에게
4: 달려가면
5: 번개가 번쩍.
4: 우와, 우리 어떻게 잘하는데?
5: 또.
4: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5: 번개 딱지 받았다! 오예, 오예!

0: 먹고 말 거야.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푸른 바다를 품은 도시 부산. 이곳에 엄마가 된 수컷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양이죠? 바로 그때! 고양이들에게 수유를 하고 있는 성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1: 애기들한테 자꾸 쭈쭈 먹이면 안 되지. 나와.
0: 그런데 젖을 물리기엔 너무 큰 고양이들. 게다가 성탄이에게서 고양이들을 떼어놓으면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요.
2: 마치 무슨 엄마인 것처럼 행동해요.
0: 그렇다면 수컷 성탄이는 왜 젖을 물리게 되었을까요?
3: 안녕하세요. 이베스 고양이를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집사님, 반갑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세 마리 고양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들에게 젖을 물린다는 성탄이는 누구죠?
5: 저희 성탄이는 올해 13살 남아하고요. 저희 집 망 아기 고양이에요. 껌딱지라서.
0: 사람 나이로 72의 묘르신 성탄이입니다.
5: 이아는 지금 생후 150일 된 여자 고양이고요. 최고 장난꾸러기. 네, 완전 사고뭉치예요.
0: 그리고 사랑둥이 유야.
5: 무야도 유야랑 남매고요. 무야는 남자 고양이고 이 친구가 올 때부터 엄청 컸어요.
0: 마지막으로 한 덩치 않은 무야.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5: 오고고고고. 유야 먹자. 아이고,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0: 어디 보자.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사이도 참 좋아 보이는데. 2개월 전 이 집에 오게 된 유야와 무야. 성탄이가 이 둘을 너무 좋아하다 못해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며 유야 무야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쫓아가는 성탄이. 72 묘르신이 한시도 쉬지 않고 5개월 된 고양이들을 쫓아다닙니다. 어르신, 도대체 언제까지 쫓아다닐 거세요? 유야 무야가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니는데 이 정도면 집사 아닌가요?
5: 그러니까 처음 와서 한 이틀도 안 돼서 성탄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애기들을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보다는 성탄이가 먼저 애기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그 소리를 제가 너무 이상한 소리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어미냥이가 애기들 부를 때 내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0: 유야 무야를 자신의 새끼처럼 생각하는 성탄이. 하루 종일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탄이가 그들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5: 성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큰 고양이 수키가 고양이별로 가고 나서 그때부터 두 달 아직 안 됐는데 체중이 1.1kg가 빠졌거든요.
0: 평생을 함께했던 형 고양이가 2개월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성탄이.

0: 아, 그 죽기 전날 막 이렇게 마지막에 그 췌장암 플루라 이퓨전 차고 막 이래서 계속 물을 빼다가 결국에는 이제 호흡곤란으로 밤 12시에 근데 이제 죽기 전 얘한테 막 안겨가지고 얘 지금 오빠가 그루밍을 해주고 그러다 이제 새벽에 갔거든요.
1: 형 고양이 수키의 부재로 상실감에 빠진 성탄이 하염없이 창밖만 쳐다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0: 이렇게 있는 게 처음이라서 그래서 아기들을 데려오면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데려온 거죠.
1: 유야 무야가 오면서 다시 활력을 찾은 성탄이 녀석들 뒤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2: 일찍 이렇게 장난치면 어떡해. 유야 이리 와. 무야. 무야 아프니까 너 여기 잠깐 들어가 있자. 아이고 들어가 있자. 자자자자자. 으쌰.
1: 무야를 방 안에 분리시키자마자 방문 앞에서 무야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성탄이.
0: 아, 성탄이가 항상 아기들 어디 갇히거나 아니면 본인이랑 분리되거나 이렇게 그러면 엄청 걱정하면서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애기들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신호 보내면 막 바닥으로 막 빨리 꺼내달라고.
1: 간식으로 성탄이의 관심을 돌려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녀석.
0: 눈을 감아보.
2: 뭐야. 술 안 먹고 거기 문 지키는 거야? 이리 와.
1: 억지로 문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니 안간 힘을 쓰며 버팁니다.
2: 안 가.
1: 날이 갈수록 유야, 무야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는 성탄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탄이에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유야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뒤를 쫓아 들어가는 성탄이. 뭘 하나 들여다봤더니 아유, 수컷 성탄이가 유야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2: 이들한테 자꾸 쭈쭈 먹이면 안 되지. 나와. 이 나와. 아이고 이 나와. 아이고 또 안 나와.
3: 어미가 아니고요. 우리 할아버지. 13살 할아버지고. 그리고 저희 성탄이는 아예 젖이 있지도 않은데 애들이 자꾸 물어서 상처가 계속 나서 말렸어요.
1: 하지만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요.
0: 제 애기들이 막 찹찹거리면서 젖을 물고 있으니까 아 진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내 새끼가 커밍아웃 했나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4: 지금 보시면 원래 이 수컷 젖은 이렇게 흔적기관처럼 조그만해야 정상인데 이 아래쪽 젖을 하도 많이 물어서 그 원래보다 거의 한 5배 이상 젖이 엄청 도드라지게 두 개가 부풀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위쪽은 젖이 아니라 예전에 상처 있던 곳인데 이 상처를 계속 물어가지고 여기를 젖은 것처럼 빨아서 더 튀어나왔어요.
1: 시도 때도 없이 성탄이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유야, 무야.
5: 때리는 걸로 시도도 하셨었나요?
0: 네, 처음 보고 깜짝 놀라서 떼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애기들이 막 이렇게 약간 비몽사몽 하면서 떼면 다시 막 배를 파고들고 이렇게 무한 반복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아랫배를 가리면 막 위쪽을 파고들고 여기를 가리면 막 여기를 파고들고 계속 그랬어요.
1: 성탄이가 젖을 물리지 못하도록 환묘복도 입혀봤지만 결국 스트레스로 구토를 하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지금은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2: 약 하나 먹어볼까 우리? 진짜?
0: 땅땅땅땅
1: 성탄이의 수요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시도를 해보는 집사.
3: 아, 이거 레몬즙이랑 이거 애삽인데요. 애기들이 하도 성탄이 젖을 물어가지고 이거라도 발라보면 좀 나을까 싶어서 제가.
1: 과연 이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봤지만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는데 이번엔 성탄이 배에 레몬즙을 발라봅니다. 과연 성탄이는 단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항공관에서 세 마리 고양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집사. 오늘은 유야 무야가 성탄이 가슴에 바른 레몬즙을 피해 달아날지 궁금합니다.
3: 시간이 더 늦어질수록 애기들이 더 활발해져가지고 거의 뭐 한 밤 12시에는 무한으로 계속 오다다 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아랫집이 미안해서 일단 해지면은 거의 안방에 다 모여서 아침에 이제 한 5시까지 그렇게 강제 감금을 단체로 합니다.
2: 아니, 울면 절교야. 울면 절교라 했다. 울면 안 온다.
1: 하지만 집사가 잠자리에 들자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고양이들. 성탄이가 유야 곁으로 다가가서 핥아주자 성탄이 품으로 파고들어 젖을 무는 유야. 결국 오늘도 성탄이의 수유 끊기는 실패네요.
4: 그릉그렁그렁 하면서 찹찹찹 하는 그 소리에 깰 정도로, 그래서 분명 한 놈이 시작하면은 또 하나가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두 마리가 머리를 같이 대고 거의 먹고 있는 상태예요.
1: 한 발치 떨어져서 바라보던 무야도 결국 성탄이의 따뜻한 품 속으로 파고들어 젖을 뭅니다. 유야 무야를 향한 성탄이의 과도한 집착을 없애고 수유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4: 수유를 이제 한참 동안 하는 걸 제가 혼자 어떻게 저지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너무 생각만큼 안 되니까 아,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대안을 찾다가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1: 성탄이의 이상 행동을 고치기 위해 부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냥신.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 어렵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모인 애들이 악갱이들이 모였는데요?
4: 네.
6: 악갱이들 있고.
4: 얘네 두 마리고?
6: 네.
4: 우리 주인공이 여기.
6: 친구가 성탄인가요?
4: 네, 맞아요.
6: 오.
4: 네.
6: 근데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3: 네.
6: 잘 지내는 거 좀, 쟤네들은 되게 어려 보이는데, 한 4, 5개월 정도 됐나요?
3: 네, 이제 딱 150일
6: 정도. 아, 5개월 정도 됐어요?
3: 네.
6: 오. 오. 너무 좋아하는데? 얘 이렇게 만지는 거 좋아하나 보다.
3: 네, 맞아요. 네.
6: 그루밍 좋아해요?
3: 네.
6: 이렇게 해주는 거?
3: 털 빗기, 뭐, 심지어 다리깡으로 밀기도 좋아해요.
6: 다리깡으로 미는 것도 좋아해요?
3: 네, 그것도 거의 한 3분 내내 골골대면서.
6: 아, 진짜요?
3: 네, 네. 어릴 때부터 좋아해요.
6: 이런 아이들이 최근에 거의 없었어가지고.
3: 네.
6: 밤에 맨날 어디 밑에 있나, 어디 있나 만지면 막 하악질하고 했는데, 이렇게.
3: 너무 편하네.
6: 너무 편하네 하는데? 제작진들이
3: 네.
6: 준비한 영상 있다고 하니까
3: 네, 네, 네.
6: 그거 보면서 한번 같이 네. 이야기하고
3: 네.
6: 유야무야하고 성탄이 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고
3: 네.
6: 솔루션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1: 성탄이와 평생을 함께했던 고양이 숙희. 2개월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숙희와 이별 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성탄이.
4: 고양이가 죽고 나서 성탄이가 한 2주 동안 엄청 이렇게 정말로 많이 우울해 보였거든요. 벽을 쳐다보고 가만히 이렇게 있고 불로도 안 들어오고 그게 매일 저녁마다 반복이 되고
6: 네.
4: 그래서 이제 우연히 애기들이 입양 갈 데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데리고 오게 된 거죠.
1: 숙희의 빈자리를 채워준 유야 무야. 그런데 유야 무야를 향한 성탄이의 집착이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0: 제가 유아무야를 안고 이렇게 네. 뭐 안기만 해도 애들이 빽 소리만 나도 엄청 성탄이가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0: 따라다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아기들을 방에 넣거나 하면은 굉장히 과도하게 반응하고 꺼내달라고 하고 이런 네. 반응은 뭐 때문인가요?
1: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이들 돌봐줘야 된다라는 약간 강박, 그 다음에 이제 집착 행동 네. 때문에 생기는 이제 불안 같은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얘네들이랑 좀 떨어져 있더라도 좀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상이나 네. 교육을 해주시면은 그것도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은 아이가 떨어져 있으면 바로 아이들을 찾는 게 네. 얘네들이 곁에 있을 때만 네. 약간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심지어 유야 무야에게 젖까지 물리는 성탄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당황스럽죠. 어? 수컷이 무슨 젖을 물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암컷이어야지 젖을 물리고 수컷이 과연 그럴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모성 모방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 모방 행동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성애라고 하고 엄마는 모성애라고는 하지만 똑같이 내가 케어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대상을 찾고 정의한 다음에 케어하는 행동이거든요.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젖을 물리잖아요. 단순하게 젖을 물린다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젖을 물리면 보통은 옥시토신이 분비되거든요. 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그러면은 행복감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호르몬 자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케어가 나에 대한 케어인 거죠. 내 감정에 대한 케어. 그걸 이제 모성 모방 행동이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건 거죠. 적당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해야 되는데 적당하지 못하고 이게 과도할 경우에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상처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신체 일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공간이라고도 하는데 안전가옥처럼 얘네들의 공간, 그 다음에 성탄이가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면 성탄이와 유야무야의 공간 분리를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거실에 몰려있는 고양이의 놀이 공간? 아니면 베란다에 모여있는 화장실 공간? 그것도 아니면 숨숨집의 배치가 문제일까요? 고양이를 부탁해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찾아보세요.
1: 전형적인 담요 가정의 실수를 하고 계셔서 네. 왜냐면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편의상 밥자리 다 몰아놓고 화장실 다 몰아놓고 네. 스크래처 다 몰아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치우기가 정리 정돈이 편하거든요. 화장실도 한 번에 치우기 쉽고 밥도 한 번에 주기 쉽고 네. 물도 한 번에 주기 쉽고 그러다 보면 이 동선이 제가 봤을 땐 이 거실이랑 베란다로 딱 끝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안방인 거죠?
0: 네.
1: 안방인데 이게 애매한 거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고해 물건이. 화장실 여기 무조건 하나 빼고 네. 그다음에 밥자리 하나 만들고 네. 그다음에 뭐 좋아하는 거 간단하게 옮길게요. 일단.
2: 먼저 성탄이의 공간을 안방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쉬어. 아니야, 이거 네 거야. 이거.
2: 무거운 물건도 척척 옮기는 야옹신.
1: 쉬어. 그래서 이게 나는 이거를 제 생각에는 요 정도로 됐어요. 요 정도로 돼요. 이렇게.
2: 성탄이가 안방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탄이 물건을 재배치하자. 이렇게 휑했던 공간이 성탄이의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유야무야 공간과 성탄이 공간이 잘 분리된 상태.
1: 그래서 환경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0: 네.
1: 성탄이 공간과 일단은 아이들 유야무야 공간을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탄이의 불안해서 하는 행동 물론 네. 이제 자발적인 행동이긴 네. 하지만 아이가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또 이어서 교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할 게 이제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어도 자기가 자꾸 가서 네. 뭐 젖을 안 물리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얘네들 악갱이도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요 정도 두 가지 정도 할 것 같은데 애들을 일단은 안아서 이쪽에 넣어놓고 성탄이를 밖에서 보면 되겠죠, 저희가?
0: 네. 네. 네. 네.

0: 솔루션을 위해 유야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자. 성탄이가 바늘과 실처럼 따라옵니다.
1: 성탄이를 그럼 어떻게?
0: 성탄이를 분리시키자 또다시 시작되는 성탄이의 울음소리.
2: 왜냐면 지금 없을 때 네. 성탄이가 이런 소리 주로 내는 거예요?
3: 네.
2: 얘는 유야랑 무야랑 했을 때?
3: 네.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 소리를 계속해서 내요.
2: 이게 뭐냐면은 이거 되게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트릴링이라는 소리거든요. 네. 기대에 찬 소리. 내가 얘네들이 케어함으로써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3: 정말?
2: 네.
3: 아, 정말 이게 엄청나게.
2: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3: 얘네들을
2: 그루밍을 하거나, 젖을 물리거나 하는 게, 얘네들이 케어함으로써 진짜로 기대에 찬 소리를 내는 겁니다.
0: 그렇다면, 분리된 공간에서 성탄이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려면,
2: 유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얘한테 좋아하는 보상을 해주면 돼요.
3: 아, 네.
2: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다듬어주면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3: 네.
2: 그럼 얘는 이걸로 모성, 모방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아도 나한테 즐거운 일이 생기네?
3: 네.
2: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기분 좋은 일이 생기네? 그럼 해주시겠어요?
3: 네.
2: 특히 여기를 많이 해줄수록 좋아요, 모세님?
3: 네네. 아, 저기요. 네. 좋아하네.
2: 네. 빛에도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미간부터 미간을 못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3: 네네네.
2: 그 순인가요? 숙희? 숙희가 아마 구루밍도 엄청 해줬을 거예요.
3: 아, 그렇죠. 네. 서로 얼굴을 한 명.
2: 근데 얘네들은 구루밍 할 줄 모르거든.
3: 아, 네.
2: 받기만 할 줄 알지.
3: 맞아요.
0: 성탄이 표정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네요.
2: 성탄. 응, 알았어. 이거 해줄게. 이게 얘네들이 없어도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지금 방법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분리, 고양이가 다른 아이가 분리돼 있을 때 할수록 더 좋아요.
3: 아, 아예
2: 그 타이밍이요.
3: 네, 네, 아 타이밍.
0: 아 좋다.
2: 요거를 한 제 생각에는 5분, 그러니까 이거 빗질을 하루 종일 할 수 없으니까
3: 네네.
2: 그냥 5분 정도 하면서 쉬었다가 뭐 두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성탄아 하고 간식 주는 거.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네. 내가 얘네들한테 찾아가서 기분 좋음이 있는 것보다
3: 네.
2: 그냥 보호자님이랑 쟤네들을 찾지 않아도
3: 네, 네.
2: 그냥 기분 좋음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0: 다음 솔루션은 세 마리가 한 공간에 있을 때 유야무야와 놀아주기.
2: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한테 원씨 이거 장난감을 제공해 주는 게 맞아요. 관심 없게끔.
3: 네, 네, 네. 네.
2: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야 포토치 했다 그럼 뭐야?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기다리면 돼. 이렇게 빼면 돼. 그럼 앉잖아요? 그럼 두면 돼. 유야도 자. 터치 하고 자보고. 그럼 이거를 여기 있다가 얘가 있어도 자리를 옮겨서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놀이 하는 거예요. 뭐야?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게 올 겁니다, 바로. 보이죠? 두고, 관심 없잖아요. 유야도 잘했어. 옮기면서 신경 안 쓰고 얘 쉬고 얘도 놀고
3: 네. 아 정말
2: 네.
3: 너무 편하셨는데요. 네?
0: 유야무야가 노는 동안 편하게 쉬는 성탄이.
3: 앉아
2: 이거 주시면 안 돼. 이거 보여주시면 안 돼. 이걸 무조건 따라. 그렇죠. 터치하고 이렇게 앉으면서 네.
3: 아유 잘했죠.
0: 유야무야가 집사와의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2: 유야무야나 성탄이의 관계들이 너무 좋고 그들의 너무 좋은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나이에 맞는 맞춤식의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 그다음에 감정의 약간 뭐 위로나 뭐 이런 것들이 맞춤식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성탄이 같은 경우는 나이가 80, 사람 나이로 치면 뭐 70대, 72세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조금 움직임 많은 에너지 해소보다는 편하게 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야무야 같은 이제 5-6개월, 4-5개월의 악갱이들, 초딩이라고 하는 악갱이들의 경우에는 에너지 해소를 시키는 게 훨씬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죠.
0: 유야무야에게 심각한 집착을 보였던 성탄이.

0: 이젠 새로운 공간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성탄 어르신, 더 행복해지시길 고부애가 응원할게요.
1: 나이 잘했어.
2: 우리 성탄이가 새로 마련해주신 단독 공간에서 밥 먹고 나면 엄청 잘 쉬고, 그리고 확실히 피로도가 많이 해소가 돼서 일주일 동안 체중도 200g 들고, 그리고 알려주신 대로 우리 유야무야 예절극 하면서 확실히 단기간이지만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하숙이라는 느낌? 뭔가 정겨운 느낌 아닐까요?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처럼 애들의 거처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4: 몽글아, 약 잘 먹었어?
5: 잠시만! 이거 봐봐. 냄새 좀 봐. 응? 이거 뭐예요? 우리 잠자리 좀 고쳐주세요.
6: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7: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빙글의 옷을 완해 섬도.
1: 와, 너무 멋져요.
0: 하하, 완도를 떠올리면 빙글에 웃게 되는데요. 하하.
2: 맛있다.
0: 그림 같은 풍경에 이야기가 가득한 고장.
3: 그 유명한 그 어부사이사 사십수.
0: 대대로 귀한 보물도 넘쳐나는데요. 풍성한 맛과 멋의 고장이자 청정한 자연의 고장.
4: 이거 양자청만 돌문다.
5: 해신탕 나왔습니다.
0: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4: 와, 말 부럽다.
0: 완도의 진짜 매력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완도의 랜드마크 완도읍에 위치한 완도타워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보석 같은 남쪽 바다 섬들이 기지개를 켜는 시간. 그 황홀한 일출을 보기에 더없이 안성맞춤인 곳이 있죠. 완도 동망산 정상에 자리한 완도타워입니다. 또 완도 앞바다에는 일명 사랑의 섬이라 불리는 주도가 있는데요. 섬 전체가 상록수림으로 들어찬 주도는 위에서 보면 영락없는 하트 모양. 60여 년 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6: 어렸을 때 여기서 수영해가지고 저 건너가고 그랬어요. 저기 가면 떼밤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7: 네.
6: 야마시한 열매가. 그래가지고 그 떼밤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건너가고 그랬어요.
7: 아,
8: 여기를 파갖고 돌 같은 거 발파해가지고 개가 들어오게 그런 만들어 놨잖아요.
7: 아.
8: 그전에는 여기에 물 나오고 하면 배가 걸렸어요.
6: 저 앞에까지 바다였어요, 옛날에.
7: 아, 진짜요?
8: 네.
6: 여기 내리간 거예요.
0: 60년대 현재 완도항 부근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뻘밭이었는데요. 수십 년간 바다를 메꾸는 두 차례의 간척 사업으로 완도읍은 소규모 어촌에서 현대식 전망대까지 갖춘 소도시로 급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1: 와, 너무 멋져요.
9: 전망대 가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0: 높이 76m의 우주선이라는 별명을 지닌 완도의 랜드마크이자 명소인 완도타워.
5: 아, 여기가 지금 신지 보인다는데? 신지.
10: 바닷가 보여. 오늘도 한번 가보자.
5: 어떨까?
10: 네네.
5: 우와, 대박.
10: 진짜 잘 보이지?
5: 야, 이렇게.
0: 지난 2008년에 준공된 완도타워는 완도의 대표적인 섬들은 물론 멀리 강진 구음까지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데요. 타도해의 아름다운 전경을 동서남북 360도로 감상할 수 있고요. 특히 날이 좋은 날엔 멀리 제주도까지도 보인다고 하니 과연 완도 제일의 관광명소답죠.

0: 저희는 울산이고 동해 쪽이다 보니까 바다를 보면 바다 수평선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섬 투어 한 이유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고 5학년이니까 교과서에 뭐 다도해라는 개념을 조금씩 배울 것 같아서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바다 하면 그냥 바다만 보이고 섬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여기 오면 이제 섬이 많은 다도해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 목적도 있으니까.
1: 여러 군데 가봤어요, 타워를. 뭐 정남진 타워도 가보고, 진도? 거기도 가보고, 해남 이런 데 가봐도 여기가 제일 멋있더라고요.
2: 그런데 완도 타워에 가면 꼭한 번쯤 맛봐야 할 완도만의 이색적인 먹거리가 있다는군요.
1: 이거 전복빵인데요. 전복이 통째로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건강하고 맛있는 빵.
2: 완도 타워의 명물로 통한다는 전복빵.
3: 아니, 나는 두 개. 이렇게
4: 여기 네 개짜리는 얼마씩 해요? 어머, 그래요? 저도 하나 주실래요?
5: 이거 사가시게요?
4: 네, 맛있어서 손주들 주려고.
2: 대체 어떻게 만드는 빵일까요? 전복빵을 세상에 선보인 건 완도 읍내에 사는 지혜 씨 부부.
6: 요즘 빵이 또 대세잖아요. 전복을 빵에 올렸더니 식사 대용도 되고 누구나 손쉽게 전복을 드실 수 있게끔 개발하게 된게 전복빵입니다.
2: 전복 내장을 넣은 빵 반죽에 마늘버터 소스를 바른 찐 전복을 올린 뒤 오븐에 잘 구워야 하는데요. 전복빵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손이 많이 간다는군요.
7: 맛있겠다.
4: 진짜 왕 크다.
7: 너무 맛있겠다.
4: 요 봐봐. 하나가 다 들어왔어. 맛있다. 괜찮은 것 같다.
2: 자, 그맛참또 궁금하네요.
4: 전복이 통째로 들어있으니까 반짝반짝하니 전복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너무 맛있어. 힘이 빨딱 생기는 것 같고.
8: 우리가 전복을 사면 가정에서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려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요리가 된 것처럼 빵까지 같이 겸해 있으니까 그냥 한끼 식사용으로도 먹기도 좋고 참 불편함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4: 이제 미용에도 좋고 건강에도 따봉이겠죠?
9: 안드에 오시면 전복빵 꼭 드세요.
4: 맛있습니다.
2: 이제 남도의 숨은 보석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섬, 부산 윤선도의 섬이라 불리는 보길도로 떠나봅니다. 과거 제주도로 향하던 고산 선생이 이 섬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머물며 평생 창작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10: 선생님께서는 이곳에 머물면서 외부 손님을 맞이하고 배웅하고 또그 유명한 그 어부사이사 사십수 추나추동 사기를 이곳에서 창작을 하시죠.
2: 윤선도가 남긴 자취 중 가장 빼어난 곳으로 손꼽히는 세연정. 당시로선 꽤 이색적인 정자라는데요.
11: 중앙에 온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정자에 보면은 이 중앙에 온돌이 나 있는 정자 보는 게 어려울 겁니다.
2: 덕분에 겨울에도 이곳에 나와 직접 꾸민 정원을 바라보며 사색을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윤선도가 머문 보길도에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부영 마을이 있는데요.
12: 아버지, 안녕하세요. 여기 아버님 보길도는 뭐가 유명해요?
13: 황칠 전복. 우리 동네 전체 주민들이 전부가 거기에다 황칠 재배 농가, 바다하고 해풍하고 이게 절 맞아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보길도가 제일 잘 자라요.
2: 전라남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고유 수종 황칠나무. 예로부터 황칠나무의

0: 수액은 주로 왕실에서 사용한 황금빛의 고급 도료였다고 하는데요. 보길도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수령 200년 된 황칠나무를 비롯해 대표적인 황칠나무 자생지입니다.
1: 아니, 아버님, 이게 지금 황칠나무예요?
2: 네, 이제 이게 황칠농장인데요. 그 우리 여기 황칠 장목반에서 황칠나무 장가이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30여 년 전부터 마을 기업으로 황칠나무를 재배해온 부용마을. 황칠나무가 효자인 셈인데요. 산자락에 자생하는 황칠나무를 일일이 산 아래까지 옮겨 심어가며 농장을 일구고 온 정성을 다해왔답니다.
1: 아니, 어머니, 그건 뭐예요?
3: 머위떼요.
1: 머위?
3: 예, 머위떼. 이것이 여기서 지금 한참 철이잖아요, 이거 머위떼가.
1: 와, 근데 황칠나무 밑에 이런 것도 나와요?
3: 황칠나무 밑에가 있는 것도 이 머위도 더 약된데요.
0: 머위도 산삼나무라는 황칠의 덕을 좀 보려한 걸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뻥 아닙니까? 갑자기 웬일인겨? 무슨 일 났어요? 평소 사이좋은 이웃 사촌들로 아는데요.
2: 가라고, 나도 할게.
3: 이거 뭘 까라고 나?
2: 아니, 꼭 없다께, 나도 할게. 나도 할게. 없어, 나도 할게.
3: 알았다, 우리 거식이 다 무겁나 깨.
2: 아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3: 이거.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알았어.
2: 기억 보내면.
1: 지금 이게 뭐예요?
2: 이건 꽁.
1: 꽁알?
2: 네.
3: 12개만 깔,
2: 아주 귀한네요.
3: 12개만 깔다 이었을 시기다. 아이, 산에서 이 꽁이 여기는 흔하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지게 자연으로 지그가 이제 아니, 이렇게 나갖고 품어서 까지요. 그런데 12개 나한테 딱 12개 났으니까 지금 이르고 있는 상태였어. 새끼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
0: 행여 귀한 황칠나무에 해가 될까 치우자는 의견과 요즘엔 꽁도 귀하니 그대로 두자는 두 입장이 팽팽한데요.
4: 이거 갖고 가서 저 아니 당매양으로 까야 될까?
0: 알이 몇 개나 됩니까?
2: 12개.
1: 꽁이 원래 이렇게 알을 많이 나요?
2: 네, 꽁이 알을 많이 나지요. 아이고, 탈 없이 잘 부화 있으면 쓰겠다. 자.
0: 하하, 꽁도 황칠 좋은 건 아나 보네요. 허허.
3: 황칠, 여기가 황칠.
2: 아, 황칠. 네, 이제 황금색을
3: 네, 이쪽에서 흐르고 있어요.
0: 오, 귀하리 귀한 황칠 수액도 마침 눈에 띄었네요.
5: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흐르는 나무는 한 600평 중에 한 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귀하다 그 말씀이죠.
0: 수액은 물론 잎과 가지까지 버릴 게 없는 황칠 나무입니다. 특히 음식에도 황칠을 사용한다는데요. 아예 또 갑자기 웬 닭을. 캬, 목숨을 건 탈출. 닭이 요렇게나 빠른가요? 하지만 결국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닭잡기 내공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맙니다.
4: 황칠나무에서 쌀만 짝.
0: 이 마을에선 닭 요리를 할 때 황칠나무가 빠지지 않는데요. 닭의 잡냄새를 잡아주기 때문이죠. 닭이 익어가는 사이.
3: 막걸리 한끼 막걸리요.
0: 한쪽에선 황칠 막걸리를 대령합니다. 일반 물 대신 황칠물을 끓여 누룩과 잘 섞어 만든 수제 막걸리인데요.
4: 술은
0: 부영마을의 또 다른 자랑거리이자 특산물입니다.
3: 와, 맛있다.
4: 오메?

0: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해.
1: 너는 취했다.
0: 아니, 이렇게 다 먹으면 어떡해.
1: 너는 취했다.
0: 안 되지. 나눠 먹어야지. 이거 왜 다 먹어, 혼자.
2: 그 사이, 황칠 뱁속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보통 뱁속엔 이것저것 한약재가 들어가지만, 황칠 뱁속은 달걀, 황칠 나무만 넣어도 영양 만점.
3: 와, 이렇게 나, 무슨 약. 오, 오.
2: 우와, 잡내와 느끼함은 사라지고, 육질은 부드러워져 담백함이 한층 살아난다는데요. 게다가 더 몸에 좋은 건 황칠나무가 진하게 우러난 육수.
3: 어떠세요? 이
4: 맛이야. 너무너무 먹었어요.
3: 우리 총각분도 자, 한 잔 쭉 들어보세요. 맛있었죠?
5: 와, 닭에서 사골국보다 더한 고소함이 묻어나네요.
3: 그러죠?
5: 네. 우와. 너무 맛있습니다.
2: 이러니 그 옛날 진시 황제도 황칠을 불로초라 여겼고 일찍이 동의보감에도 황칠이 등장했겠지요.
3: 아버님, 기름이 없네요.
4: 아, 이제 황칠 잎과 황칠 나무를 엮기 때문에 그 미세한 기름 위에는 큰 미자는 전부 다 나무 잎이 다 빨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골보다 더 고소한 냄새가 나고 아주 말끔하죠.
2: 특히 농사일 마치고 다 함께 먹는 황칠 뱁속과 황칠 막걸리는 그냥 음식이 아닌 말 그대로 보양식.
6: 네, 다음이 되자 나가 챙겨줄게.
2: 하하, 몸에 좋은 귀한 약이라는데요.
7: 선배, 모두 건강하십시오.
2: 은은한 황칠 향이 코끝으로 전해지는 황칠 막걸리에
8: 황칠 막걸리 좋네요.
2: 담백한 황칠 백수까지
6: 맛있습니다.
2: 부영마을 주민들의 소망은 고향섬 보길도의 귀한 황칠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라는데요.
9: 백숙도 맛있고 막걸리도 맛있고 더 말할 수 없습니다.
10: 너무너무 좋고 내가 참 백산목도까지 살고 또야 오늘로 해파서는 오늘로 기분이 좋습니다.
3: 여기 분들은 아마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여기서 백세는 충분히 산다고 생각하시고요. 건강들 하세요.
11: 가면 오늘 술 취갖고 한번 니나노 한번 하고 가야 되겠어요.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고.
12: 난실로 내.

0: 봉돌길
1: 드세요.
2: 이봄 보길도의 황칠향에 한껏 취해보고 싶습니다. 다도의 크고 작은 섬들을 품은 완도바다. 그 청정하고 풍성한 바다의 기대, 부지런히 살아온 완도 어부들의 삶의 터전인데요. 젊은 시절 잠시 고향을 떠나 육지로 나갔던 김영일 씨. 하지만 다시 고향 청산도로 돌아왔다는데요.
3: 어디로 나가세요?
4: 제가 장도 앞에요.
3: 장도는 어디예요?
4: 여섬이요, 앞에.
2: 어느덧 일흔을 넘긴 나이. 아버지가 평생을 일했던 완도 바다에서 40년째 바닷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선 삼치도 잡았지만 요즘엔 그나마 힘이 덜 드는 통발을 쓰는데요.
3: 이거는 넣어놓은 지 얼마나 됐어요?
4: 이틀 됐어요, 이틀.
3: 이틀?
4: 네.
3: 힘들다.
2: 매일 바다로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4: 힘들다.
3: 우와, 이게 뭐예요?
4: 에이.
2: 영일 씨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녀석은 바로 문어.

0: 자, 건업 참 시다네요. 어잉? 하지만 괴방꾼도 있습니다. 고등어등 미끼를 넣고 통발을 거둘 때마다 요 녀석들이 말썽이랍니다.
1: 와, 이 다시마예요?
2: 예, 다시마.
1: 뭐가 이렇게 많지?
2: 굴수, 굴수.
1: 해삼이 더 좋아요. 군소가 더 좋아요.
2: 해삼이 더 좋죠. 해삼 바다 삼 아니요. 바다 삼.
0: 해삼보단 못하지만 바다가 주는 대로 만족하며 사는 게 어부의 삶이죠.
2: 장어다. 이거 청산 개짱을 개짱을. 우와, 또 힘이 일하고 좋니. 개짱어요, 청산.
0: 이러니 고향 바다를 떠날 수가 없죠.
2: 문어다. 잡혔어요. 이거 양자청산 돌문다.
1: 우와, 이게 돌문어예요?
2: 예.
1: 우와, 엄청 커요.
2: 예, 큽니다. 커요.
1: 이 돌문어 특징이 뭐예요, 아버님?
2: 이거 이제 이 핏문어라고 맛있어요. 딴 문어하고 틀려요. 저 운문이하고는. 오. 먹이가 좋아서. 바다 청정 지역이 나서니
0: 보기에도 힘 좋아 보이는 문어. 마, 어떻게 먹어도 맛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1: 아버님.
2: 예.
1: 완도 문어는 예.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2: 해신탕이라고 닭하고 전북하고 문어하고 푹 갖고 먹으면 보약이죠.
1: 보약이에요?
2: 예예. 예.
0: 남해 바다의 최고 식자재인 문어와 전복이 만난 완도 해신탕. 사실 돌문어는 주로 얕은 바다 돌틈에서 사는 참문어를 말하는데요. 뭐 이름이 어떻든 문어와 각종 해산물에 닭까지 푸짐하게 끓인 음식이 바로 보양식 중에서도 최고의 보양식이라 불리는 해신탕입니다. 특히 완도의 해신탕은 과거 장보고 대사가 군사들에게 먹이려 가마솥 때 직접 기른 닭과 갖가지 해물을 넣어 끓인 것이 원조라는 설도 전해주고 있는데요. 뭐 기원이야 어떻든 바다와 육지를 품은 특별한 음식이죠.
3: 해신탕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보이죠? 예. 이제 문어하고 이거 닭은 그냥 드셔도 돼요. 드릴게요.
0: 다양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와 달리게 담백함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바다의 향기를 가득 느낄 수 있는 별미죠. 특히 완도 해신탕엔 전복이 필수라는데요.
4: 이거 전복 살진 봐요, 이거. 와. 이렇게 두꺼운 전복 봤어요?
0: 또한 오독오독 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자연산 뿔소라도 완도 해신탕의 단골 식재료죠.
5: 자연산 뿔소라도 들어가 있고 가리비도 이렇게 큰 거 먹으니까 완도 바다를 크게 하나 먹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엄청 좋았습니다.
6: 와, 말 필요 없어.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은데 느낌 먹는 순간부터?
4: 정말 건강한 지는 맛이에요, 이게. 제가 요즘에 좀 기력이 없었거든요. 봄이라가지고 입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해신탕을 먹으니까 입맛도 돌아오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먹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7: 해신탕 드시러 완도로 오세요.
0: 청정한 바다와 섬이 좋아 섬의 고향 완도에 사는 완도 사람들. 그들에겐 그 바다처럼 품어주는 정겨운 고향 완도가 있습니다.

0: 맛있어 맛있어. 고기 짝꿍 부부 할머니 영감.
1: 그건 뭐예요?
0: 다리.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1000년의 세월도 이겨낸 종이 전통 한지. 이제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주목합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요?
1: 장성우 지장님이 400집 교고 계시는데 종이 가격이 120만 원 정도입니다.
0: 100번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탄생합니다.
2: 잘못 뜨면은요, 100장을 뜨면 두세 장 넘게 못 건질 수도 있어요.
0: 그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집념. 과연 명품 한지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배를 이어 보양식을 만드는 가족이 있습니다.
3: 구수하고 약초 냄새가 진해서 너무 좋아요.
0: 이 맛 하나를 위해 매일 위험천만한 산을 오르는 부부.
4: 최하 6시간, 8시간을 돌아다닙니다.
5: 아이고,
6: 야.
0: 좋은 재료를 위해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7: 소나무 특유의 떫고 맛에다가 닭을 넣으면 잡내가 아무것도 안 나고 연하고 맛있어요.
0: 힘들게 직접 채취한 한약재를 넣고 시작되는 인고의 시간. 고집스레 보약을 다리듯 푹 끓여냅니다. 능이 닭백숙이 완성되기까지 온 가족의 정성이 담겼습니다. 41년 내공의 손맛.
8: 어머니의 두부는 다른 집이랑 다른 게 띠용 하고 탱글탱글 하거든요. 푸딩처럼.
0: 매일 새벽부터 나와 80인분의 손두부를 손수 만드는 할머니까지.
9: 어머, 넘쳐요.
10: 갈아야지. 또 여기다 짜고 술 작업을 하겠다며. 그래서 이게 힘든 작업이야.
0: 가문의 비법을 대대로 지켜가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한 작업실. 저마다 작품에 몰두한 화가들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북끝에서 펼쳐지는 동양화의 세계,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전통 수묵화는 물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다양한 작품들이 이곳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한지입니다. 스며듦과 번짐의 미학은 동양화를 넘어 서양 화가들까지 사로잡았죠.
11: 한지라는 건 속성이 색을 스며들고 또 톤을 레이어를 만들기 굉장히 좋은 깊이감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붓실 그림을 그릴 때 붓과 만나서 생기는 그런 마찰들, 그런 것들이 되게 제 공간을 표현하기에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 그 수원 화성에 있는 방화수류정 그쪽에 연꽃이 있는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옷질은 이제 처음 접해서 그리게 되었는데 기본 하얀 한지에다가 옷질을 한 종이에요.
13: 한지가 한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12: 아, 그럼요. 엄청 다양한 종이가 있어요.
0: 그 중에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한지도 있다는데요. 꺼내는 것만 해도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한 대형 한지. 전통 방식으로 이 크기를 균일한 두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오랜 세월 기술을 갈고 닦은 장인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1: 한지 100호짜리인데 지금 한국에 딱 4개가 남아있어요.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합니다. 종이만. 네, 종이 한 장만.
11: 너무 귀한 종이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화가들 사이에서도 없어서 못 구한다는 귀한 한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경기도 가평군. 이곳이 바로 명품 한지의 탄생지입니다. 그 역사만 무려 136년.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죠.
14: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 만든 지 36년째 되고요. 4대째 이어가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장성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작업하는 작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종이 원료예요. 이것을 이제 티를 고른 다음에 그다음에 그 분쇄를 해가지고 종이 원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저하고 유일하게 같이 일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데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5: 고르는 거예요. 아,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다.
14: 네, 맞아요. 티 고르는 건 아직 저기 어머니한테 맡기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당나무가 이렇게 분쇄하면 곱게 찢어진 겁니다. 풀어져요. 여기도 뭐가 많이 있네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말려진 상태인데 이렇게 빳빳해야지만이 그림 그리는 데나 아니면 글씨 쓰는 데 용이합니다. 반지를 만들려면은요, 굉장한 정성과 시간과 인내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0: 정성과 인내가 만들어낸 한지의 우수성,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은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냈죠. 4대 장성우 장인이 아버지에 이어 그 전통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땔감을 모아 불을 피울 준비를 하는데요.
14: 한지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인데요. 당나무 껍질이죠. 한지의 원료가 당나무잖아요. 그 껍질을 익히기 위해서 불 떼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13: 아, 당나무를 익혀야지 한지가 만들어져요?
14: 네네네. 삶아야죠.
0: 사계절 내내 당나무 껍질을 삶기 위해 피우는 불. 겨울엔 그나마 수월하지만 여름이 되면 열기 때문에 땀 범벅이 되기 일쑤입니다. 불을 피운 다음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장인. 이게 다 뭔가요?
14: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당나무거든요.
0: 한지 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2년치를 보관 중입니다.
14: 저 당나무를 키워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잘라가지고 쪄가지고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 벗긴 다음에 완전한 외피를 벗겨놓은 상태가 이 백닭입니다. 1500kg 정도 될까요? 4만 장에서 한 5만 장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일 거예요.
0: 섬유질이 길고 질긴 당나무 껍질은 최고의 한지 재료인데요. 오늘 삶은 양은 30kg. 이 질긴 껍질을 부드럽게 삶으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재입니다.
14: 일반 물에는 절대로 안 삶아지고 잿물에만 삶아져요.
0: 수고스럽지만 장작불을 계속 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재가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작업이 반복됩니다.
14: 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종이에.
0: 양잿물 같은 화학약품을 쓰면 생산성은 높일 수 있지만 섬유질을 손상시켜 한지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번거롭더라도 섬유질을 보호하는 천연 잿물을 고집하는 것, 장인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죠.
14: 앞으로 뭐 4시간, 5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0: 인고의 시간이 지난 뒤

0: 드디어 확인해 봅니다.
1: 아, 살 익은 것 같아요.
0: 겉보기엔 그대로인데요.
1: 잘 삶아진 거예요. 힘이 안 들어도 안 들더라도 이렇게 잘 빠집니다.
2: 부드럽게 찢어지네요.
1: 네네. 이건 일반 물로 삶은 건데요.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힘주게 뜯어도 안 끊어져요. 어우, 굉장히 질깁니다. 안 삶아지거든요, 일반 물에는.
0: 좋은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법. 한지를 위한 인내의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3: 마른 당나무를 30kg 삶아요. 이제 두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천여장 정도.
0: 충분히 삶아내 부드럽게 변한 네. 당나무 껍질은 다음 과정으로 옮겨집니다.
2: 이거 고르실까?
0: 당나무 껍질에 박혀있는 티를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깨알보다 작은 티.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없애줍니다. 보도에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죠.
4: 띠의 종이가 깨끗하죠.
5: 안 떼내면 종이에... 좀...
4: 그럼요. 엉망이지 뭐.
0: 순백색이 생명인 한지. 작은 티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면 한지의 품격이 떨어지기에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25년간 한결같이 섬세한 손길로 작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4: 허리도 안 좋고 꼬부라졌어요 아주. 이거 25년 동안 했어.
3: 어떻게 작업 잘 되세요?
6: 네.
3: 네? 안 춥고? 오늘 저기 안편에서
4: 오셨네.
3: 친구 어머니세요.
2: 네. 아, 친구 어머니.
3: 네네.
2: 친구 아들이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4: 그럼요.
2: 친구 아들 칭찬 좀 해주신다면?
4: 뭐든지 잘해요.
2: 뭐든지 잘해요? 뭘 제일 잘해요?
4: 종이 뜨는 거.
3: 본업이 종이 뜨는 거니까 그거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티를 골라낸 당나무 껍질은 섬유질이 잘게 풀어질 때까지 기계로 찧어줍니다.
2: 손을 안 위험하셨는데?
1: 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손을 안 집어넣어요. 내려가 있을 때. 이제 맞으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그걸 자꾸만 넣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사고회를 네다섯 시간 하면은요, 그 원료가 분쇄가 되거든요. 그 분쇄된 것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0: 물에 닿자마자 녹듯이 퍼지는 섬유질.
1: 이렇게 되면 곱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한지를 뜨는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가.
2: 드디어 준비 끝이에요?
1: 네, 준비 끝이에요.
3: 한지일은 뭐 1년, 2년 사이에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한 3년 이상, 10년 이렇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쌓이고 경륜도 쌓이고.
0: 어느새 점심시간. 오늘은 특별히 할머니가 준비하신다는데요.
7: 나물 캐러야.
8: 오늘 점심 뭔데요?
7: 비빔밥이야.
0: 비빔밥 재료로 쓸 산나물이 지천에 널렸으니 멀리 갈 필요도 없죠.
7: 이것도 싸먹는 거예요.
8: 이건 뭐예요, 어머니?
7: 이게 물거리대라고 그래요.
8: 물거리대?
7: 네.
8: 이것도 뭐 비빔밥에 먹는 거예요?
7: 네.
8: 오.
7: 날걸로 싸먹어. 돌나물이야.
8: 돌나물?
7: 네, 이게 돌나물.
8: 오.
7: 이거 김치도 해먹고요.
8: 네.
7: 비벼먹고 그래. 이건 저 미나리 싹이라고.
8: 오.
7: 산 미나리.
8: 이거 맛이 어때요?
7: 쌉쌀하면서 이게 좋아요.
0: 금세 완성된 할머니 표 제철 산나물 비빔밥. 열반찬이 부럽지 않은데요.
3: 맛있게 드세요.
0: 오전 내내 힘을 쏟은 지라 밥이 꿀맛일 것 같습니다.
9: 맛있어요.
10: 향기가 좋고요. 정말 건강한 음식.
4: 얘도 좀 천천히 하시고 진지 달라붙고 몸 좀 아끼셔야 돼.
10: 네, 이제 좀 아껴가지고 하면서 일할게요.
0: 점심 식사를 마친 장인이 꽃을 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따라가 보니 집 옆에 있는 커다란 단풍나무 아래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1: 아, 어머니 길이 저기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수목장으로 제가 모신 거고.

0: 평생 한지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던 아버지. 부모님께 한지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1: 아버지 물질은 정말 기가 막혀요. 옥구슬이 쟁반에 굴러가듯이 정말 소리가 경쾌하다고 그랬었어요.
2: 고기 뜰 때
1: 물질이.
3: 뭐 저도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0: 그래서 두 분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4: 묻는다고 하셨을 때 네. 아버님 반응은?
1: 아버지는 좀 완강하게 많이 반응, 밀어내셨어요. 고생길인데 왜 이렇게 이 일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좀 버티고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마지못해 예,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5: 그래도 속으로 좋아하시지 않았을까요?
1: 뭐 좋아는 하셨겠죠. 아무래도
0: 고생스럽지만 자부심 하나로 걸어온 길, 그렇게 후회는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개된 작업. 한지 작업인가 했더니 수상한 풀뿌리와 씨름 중입니다.
1: 이거 황적규라는 풀뿌리예요. 종이를 매끄럽게도 해주고 일정한 두께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점액질이에요. 그리고 섬유와 섬유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0: 이름도 생소한 황촉규. 아욱과의 한해살이 뿌리인데요. 뿌리를 짓이기면 신기하게도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나옵니다.
1: 많이 나오죠?
0: 이렇게 추출한 점액질을 닭풀이라고 부릅니다. 한지의 평활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닭나무 섬유를 하나로 모아줄 닭풀까지 갖춰지면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한지를 뜰 때 사용할 전용 도구도 가져옵니다.
1: 이제 종이 뜨기 위해서 이 나무로 짜진 거를 발틀이라고 그러고 물속에 담가진 걸 발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이거를 여기에다 올려놓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종이 올려놓고 풀고 이제 종이를 뜨는 겁니다. 섞어가지고.
0: 아무리 공들여 만든 재료라도 잘 섞지 않으면 무용지물. 먼저 물을 부은 지통에 닭나무 섬유를 풀어줍니다. 여기에 닭풀까지 넣어 농도를 맞춰줘야 하는데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1: 덩어리이면 안 되잖아요. 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0: 온몸을 써야 하는 작업. 여간 고된 게 아닙니다.
2: 얼마나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1: 200회 좀 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2: 힘을 엄청 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힘드세요?
1: 아, 조금 힘들죠. 프로펠러나 이런 걸로 돌리면 이 끊어짐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점도가 많이 떨어져요.
2: 아, 더 기계로 풀어주면.
1: 네네.
0: 마침내 한지 뜨기가 시작됩니다. 대나무로 만든 발 위에 닭나무 섬유를 균일한 두께로 올리는 작업. 최소 수년간 몸으로 익혀야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6: 고령 같은 게 있나요? 그 잘 뜨기 위해서.
1: 네. 물이 골고루 가득 하는 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떠가지고 하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좀 물게 간다든지 그러면 앞이 두껍고 뒤가 얇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정한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 많이 쓰는 거는 물이 골고루 가게끔 하는 거.
5: 아, 그럼 많이 네. 여러 번 얹으면 두꺼워지는 거고.
1: 그렇죠. 한 번 할 때보다 조금 더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쓰는 사람들이 아, 요 정도 두께면은 한 뭐 그람수로 따지면 한 1g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목표가 12g이다. 그러면 12번 하는 거예요.
0: 발틀을 세로 가로로 움직여 우물 정자를 그리고 뜨는 것을 외발뜨기라고 합니다. 섬유가 촘촘히 얽혀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겨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서양 종이보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1: 이걸 굶글대라고 그래요. 굶글대. 굴린다고 해서.
0: 한지를 평평하게 해주는 굶글대가 지나가자 가장자리에 실 하나가 올라갑니다. 포개진 한지를 쉽게 떼어내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라는군요. 장인의 손이 지나

0: 할 때마다 한 장씩 탄생하는 전통 한지. 돌 앞에서 힘든 시간을 견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 한번 떠보실래요? 한번 떠보실래요? 조미? 좀 멀리 던지세요. 네. 겹쳐도 돼요.
0: 담당 PD,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1: 이렇게 하면 더 안 가, 네? 너무 세웠어요, 이거. 아니, 내가 뜰 때 잘 보라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주름지면 안 되는데, 힘으로 가고 뜨는 건 아니야,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뜨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죽어요.
0: 한 번에 만드는 양이 약 120장.
1: 아이고.
0: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오기 마련입니다.
1: 허리 이제 계속 숙이고 있으니까요.
2: 아,
1: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데,
2: 네.
1: 여기다 등을 기대고,
2: 네.
1: 뒤로 좀 피라고 그래요.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뭐 많이 아프셨겠죠. 네. 허리가 좀 네. 뻐근하죠.
2: 잠깐 쉬러 가시는 거예요?
1: 네, 네.
0: 체력 소모가 심한 만큼 한 번씩 쉬어줘야 합니다. 이곳은 만든 한지를 전시도 하고 작업도 하는 공간이라는군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더니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뭔가를 만드는 장인. 대체 뭘 하시는 거죠?
1: 이거 지승이라고 종이를 잘라서 꼬아서 풀어서 이렇게 엮는 거예요, 도자기처럼.
0: 한지를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 어느새 작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1: 가격으로 얘기하면 크죠, 사실상. 이 다랑아리는 결정났어요, 사실은.
3: 아,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1: 네, 위에 있는 거.
3: 뭐 얼마에 결정났어요?
1: 1억 5천에 팔려고 그래요.
0: 한지 한 올 한 올을 직접 꼬아 엮은 초대형 달항아리. 만드는 데만 무려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장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죠. 잠시 후 다시 시작된 작업. 건조하기 쉽게 압축기로 한지의 물기를 쫙 빼놨는데요. 건조 전 아직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았습니다. 압축된 한지를 한 장 한 장 손으로 떼어 열판에 붙여줘야 하는데요. 앞뒤로 주름 없이 골고루 말리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다리미 지린 셈이죠.
1: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판에 미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붓질을 해서 이렇게 쭈글쭈글하잖아요. 이 쭈글쭈글한 걸 피는 거예요. 이렇게.
0: 40도의 온도에서 5분이 지나면 우리가 아는 한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바로 다음 한지를 떼어내는데요. 마치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습니다.
1: 파지예요, 파지.
2: 응?
1: 파지예요.
0: 조심 또 조심했지만 파지가 나왔네요.
1: 아이씨.
0: 계속되는 파지에 장인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1: 네, 얇은 종이는 엄청 힘든 거예요. 아기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것도 파지 같아요. 종이 뜨는 사람도 이렇게 얇은 종이는 힘들어해요. 그때 잘못 뜨면은요, 100장을 뜨면 두세 장 넘게 못 건질 수도 있어요.
0: 36년을 종이만 떠온 장인에게도 쉽지 않은 얇은 한지. 이렇게 비칠 정도로 얇은 한지는 특히 더 어렵다는데요. 두께를 측정해 보니 0.05mm.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1: 종이 파손된 거, 유물들, 파손된 것들을 이제 수리할 때 쓰는 한지입니다.
0: 훼손된 유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사히 건조 과정까지 마친 한지.
3: 드디어 이제 종이 완성된 거.
1: 아니,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3: 또 있어요?
1: 네, 또 있습니다.
0: 기나긴 배장정의 마지막 관문, 도침입니다.
1: 도침은 그 미세한 그

0: 종이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적인 힘으로 아주 세게 내리치는 거예요.
1: 도침을 거치고 나면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질감도 탄탄해져 글씨를 써도 번지지 않습니다.
0: 매끈매끈하죠?
2: 네, 비교적.
0: 네. 지금 이 정도 두께면 글쎄요, 제가 안 재봤지만 한 이 종이 무게로 대략적으로 한 28g. 확실할 수가 없어요.
1: 과연 그 결과는?
3: 진짜 재보니까 진짜 28g 조금 넘는데.
0: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이거 소리. 종이의 소리. 이거 이렇게 좀 만져보면 바삭바삭한 소리 나잖아요. 이 소리로 조금 감을 잡아요. 좀 두꺼우면은 요 소리가 조금 더 강하고요. 좀 얇으면은 이 소리가 좀 약해지고.
1: 100번의 손길이 닿아야 완성된다는 한지.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0: 말려야죠. 안 말리면은 이제 곰팡이 나고 향이 나니까 다시 말려야 됩니다.
4: 셋이 새끼들이죠, 뭐. 자식들.
1: 천년을 가는 한지의 비결. 타협 없는 장인의 뚝심이었습니다.
0: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고 사회적으로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 한지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 산으로 둘러싸인 충청북도 괴산군.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바로 능이 닭백숙. 몸에 좋은 능이 버섯과 닭이 만나 탄생한 보양식인데요. 평소에도 인기지만 날이 더워지는 요즘 원기 회복을 위해 일부러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는군요. 예로부터 1능이 2송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난 능이 버섯. 부드러운 육질에 닭과 만나니 젓가락이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5: 너무 맛있지요. 입안에서 살살 녹지요. 육수도 직접 낸다고 들었고요. 또 능이 백숙이라서 능이도 들어가고 자연산 야채 같은 반찬으로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1: 사람들을 사로잡은 능이 닭백숙. 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6: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괴산에서 백숙집을 하는 이영란입니다. 저희 남편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지금 뭐 하고 있어요?
7: 아, 오늘은 저 닭 육수를 내려고 엄나무, 솔기, 무가피 뭐 이런 걸 손질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닭 잡내도 없고 맛이 좋습니다.
6: 저희 큰딸하고 사이 손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8: 안녕하세요.
6: 어떤 거 담당하고 있죠?
8: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6: 장인 장모랑 일하니까 어때요?
9: 아, 진짜 저희 친어머니, 친아버지처럼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좋습니다.
1: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부부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10: 산에 나물지 들어가려고요. 시나물이요.
7: 시나물?
10: 네. 아, 손님들 반찬을 해주려고요. 올해 26년째 같은데요.
11: 아, 아침마다 이렇게 산에 다니시는 게요?
1: 매일 시장 대신 산에 오르는 부부.
12: 산에는 길이 없어.
1: 손님상에 오르는 재료를 직접 채취하기 위해서인데요. 능숙하게 길도 없는 산을 거침없이 오릅니다.
11: 아니 무슨 나물 캐러 어디 길도 어디까지 가세요?
10: 더 올라가야 돼요. 능선으로
1: 올라갈수록 숨이 턱턱 막히고 발을 내딛기조차 버거운 산세. 그럼에도 부부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모릅니다.
11: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10: 이제 절반 왔어요.
1: 숨 고를 틈 없이 계속되는 상황.
11: 저 아버지 같이 가주세요.
1: 한순간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0: 어씨.
1: 괜찮아요?
0: 네, 괜찮아요.
2: 큰일 날 뻔했네요.
3: 시나물이 높이 있어요?
4: 요새는 숲이 우거져가지고 시나물도 귀해요.
2: 이렇다 보니 산 깊숙한 곳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새 산을 오른 지 두 시간이 넘어갑니다.
0: 어머니가 내버려 두고 아버지만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5: 날 산에만 오면 날 버려둬요. 있어? 대답 안 해.
2: 날다람쥐처럼 빠르게 산을 누빈 남편이 먼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4: 우산 같이 생겼다라서 우산나물이라 해서 네. 이게 나물로 너무 맛있어요.
3: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이렇게 캐도 돼요?
4: 아, 저희가 그 임산물 작목반을 구성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임산물을 채취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2: 아내도 수색에 나섭니다.
5: 여보, 여기 치나물 있어요.
1: 이게 치나물입니다.
2: 산의 전기를 먹고 자란 취나물. 진한 향과 맛이 일품입니다.
1: 연하면서 크네요. 산이 깊을수록.
2: 역시 자연산이네요. 그 사이 나물 채취를 마친 남편이 갑자기 소나무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4: 아, 소나무인데 이게 저 소나무 가지 치기를 해줘야 소나무도 잘 크고 그러는데 소 가지를 우리가 이제 닭 육수 내는데 좀 사용합니다. 시원하죠. 그 잡내도 없어지고.
2: 부부가 흘린 땀이 오늘도 손님 상을 채웁니다.
4: 봄에는 나물 종류를 이제 채취를 하고 가을 되면 그 야생 식용 버섯을 채취를 다닙니다. 능이 버섯, 동영상.
2: 매년 가을 산에서 채취해둔 각종 버섯. 그중 능이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6: 오늘 뭐 했어?
4: 솔잎하고 치나무 좀 뜯어왔어. 우선 슬프만.
2: 산에서 돌아오자 딸 버들 씨가 부부를 맞이합니다. 3대째 가업을 잇는 든든한 지원군인데요.
3: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산 다니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6: 감사하죠. 힘든데 쉬셨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제가 3대째 하고 있기도 하고 쉬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직은 제가 혼자 하기는 사실 많이 버겁다 보니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있어요.
2: 다음은 재료 손질 사위 담당입니다.
7: 육수 만들려고?
8: 예, 육수 준비하려고요.
2: 모두 능이 닭백숙 국물 재료입니다. 따로 가마솥에 끓여내는데요.
8: 엄나무도 들어가고, 솔잎도 들어가고, 오가트도 들어가고, 후추포.
2: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군요.
3: 육수를 따로 내시는 거예요?
8: 육수를 끓여서 좀 우려내면 그냥 바로 하는 것보다 국물이 더 진하고 더 맛있습니다.
2: 한약재라 보약을 다리듯 오랜 시간 푹 끓여냅니다.
8: 센 불에 한 2시간 정도 푹 끓였다가 잔불로 이제 한 4-5시간 정도 쭉 끓여서 좀 우러나오게 좀 하고 있습니다.
2: 그동안 쉬지 않고 뒷산으로 향합니다.
3: 뭐야?
2: 이때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입구. 사람 한 명 들어가기에도 빠듯한데요. 대체 무슨 공간일까요?
9: 네, 김장김치를 다 묻혀서 가을에 묻혀서 겨 이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8: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 최상의 맛을 위해 산속 저장고에서 묵혀온 김치입니다.
3: 아, 그 김치 냉장고를 따로 안 쓰세요?
9: 예, 따로 냉장고를 쓰진 않고 있습니다.
2: 능이 닭백숙과 찰떡궁합이죠.
8: 맛이 더 시원하고.
2: 그 사이 공들여 끓인 국물이 완성됐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5: 소나무가 들어가서 약간 그 소나무 특유의 떫은 맛. 닭을 넣으면 닭이 잡내가 아무것도 안 나고 연하고 맛있어요.
2: 보양식 능이 닭백숙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니 뭐니 해도 닭. 손이 많이 가도 먹는 이의 건강을 생각해 토종 닭을 직접 키우는데요. 재료에 따라 음식 맛이 결정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군요.
3: 닭이 되게 큰데요?
9: 아, 예. 닭이 토종닭이라 좀 일반 닭보다는 많이 큽니다.
2: 식사 시간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리.

0: 위에 올립니다.
1: 처음에 넣을 때 끓이면 되게 흐물흐물되기도 하고 향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네, 과감하면 돼요.
0: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끓여낸 능이 닭백숙. 먼 길 달려온 손님들 기다린 보람이 있겠는데요.
2: 초등닭백숙이야.
0: 여름이 오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역시 보양식의 대명사답네요.
3: 기운이 좀 떨어졌을 때, 뭐 조금 쌀쌀해졌을 때, 그리고 많이 더워졌을 때는 항상 생각나는 음식이죠.
0: 부모님이 직접 채취해온 덕분에 주방에 넘쳐나는 것이 산나물. 일일이 손질해 요리할 준비를 하는데 다양한 종류가 들어갑니다.
1: 두릅이랑 어슬이랑 우산나물, 참나물, 치나물이요.
0: 3대 주인장의 손길 아래 산채전이 익어갑니다. 어허, 보기만 해도 산나물 향이 코끝을 스치는 것 같군요. 능숙하게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내면 별미 산채전이 완성됩니다.
1: 나물 맛을 좀 더 많이 느끼시라고 반죽을 조금 덜 넣으려고 나물이 다 많아요.
3: 산채전 드릴게요.
0: 향긋한 향이 가득한 산채전. 손님들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2: 맛있어.
0: 맛도 정성도 배를 잇습니다.
4: 딸이 또 이어받으려고 하고 딸들이 매주 와서 도와주니까 행복해요. 같이 딸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0: 이어서 찾아간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딴 곳이지만 점심때가 되자 조용하던 이곳이 순식간에 북적입니다. 벌써 꽉 찼네요.
5: 두부전골 나왔습니다.
0: 주인공은 바로 두부전골. 맛의 비결은 양념이 아닌 두부 자체에 있다는군요.
6: 맛있어요, 나물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두부니까 다른 집에서 사다가 하는 음식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0: 한번 맛보면 꼭 다시 찾게 된다는데요.
7: 일주일에 한 번씩 입 밝기로 오더라고요.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입에 착착 붙는 맛.
0: 어떤 방식으로 요리해도 정성 가득한 손맛이 느껴진다는 두부. 어떻게 손님상에 오르게 됐을까요?
8: 안녕하세요. 41년째 두부를 하고 있는 최양숙이라고 합니다. 두부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9: 예스부터 해도 갈아야지 또 여기다 짜고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8: 내가 일하는 작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가마는 이게 벌써 30년째 불 떼고 이렇게 두부를 많이 했던 가마예요.
10: 좋았어요, 어머니.
8: 어, 아들 왔어? 우리 아들이에요. 여기 오면은 이게 힘든 일을 가정이나 뭐가 망가지거나 또 나무가 없거나 그러면서 나무꾼들을 주고 항상 우리 아들 오면 마음이 흐뭇하고 든든해요.
11: 이제 우리 며느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있어?
12: 돌나물 뜯고 있어요.
11: 우리 며느리는 지금 우리 식당에서 반찬을 만드는 담당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녁 좀 다리가 아파 죽겠다 그래요. 너 또 내를 뜨신다고 안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인데.
12: 좀 힘든 거 좋아하잖아요. 어머니가 제일 힘들죠. 제가 뭐 그 세 발에 피죠.
0: 그날 오후 장사가 끝났지만 최양숙 할머니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9: 한 8시간 넘게 불어야 되니까 지금 담그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두부를 할 수가 있지.
0: 다음 날 새벽 6시. 휴일 빼고는 늘 1등으로 새벽을 여는 할머니.
9: 아침 새벽서부터 12시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요. 다 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든 작업이겠어.
0: 그 옛날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지금도 전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10: 어머니, 맨손으로 하면 안 뜨거워요?
9: 이거야, 쌀이 이제 간단하게 굳어서. 네.
10: 아, 굳었어요, 쌀이?
9: 그럼, 변하지 않지. 꾸덕 쌀이 돼, 이제. 이제 갈아야 돼요.
0: 변함없는 두부 맛을 위해 콩 농사도 지을 만큼 두부에 진심인데요.
10: 양이 얼마나 돼요?
9: 80인 나오는데.

0: 그것만 이제 다 효진이 되면 그때는 문 닫고 장사를 안 하지.
1: 두부를 매일매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0: 매일매일 하세요.
2: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갈아내는 작업은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죽처럼 되직하게 나오는 콩물,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콩물은 끓이다 바닥에 눌러붙어 두부를 망치기 십상인데요. 되직한 콩물은 둥둥 떠서 눌러붙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할머니만의 지혜죠. 끓어오르는 거품을 한순간에 가라앉히는 비법도 있다는데요.
0: 이거 들기름 넣고 하는 거예요.
1: 들기름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0: 거품을 삭히는 역할. 이게 안 삭으면 끓으면서 이게 다 넘쳐. 그래서 이걸로 안 삭히면 이제 다 넘어서 두부가 없어.
1: 안 넘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기름이?
0: 그럼 안 넘치게 해.
1: 오.
0: 삭히는 거예요.
2: 아직 갈 길이 먼데 잠시 손을 멈춥니다.
3: 안녕하세요.
0: 그래, 어서 와.
4: 안녕하세요.
0: 아들한테 제대로 기다렸다.
2: 어머니 걱정에 타지에서 귀향한 아들 내외인데요. 가게 일을 돕고 있습니다.
0: 이게 두부에 이렇게 막이 쫙 앉아요. 이거 치즈 같은 거야. 먹어봐, 먹어봐. 다 흘러 갔어.
3: 네.
2: 손두부를 만들 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랍니다.
3: 고쳐. 고소해, 고소해. 제가 요즘 또 하는 일이 또 있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병행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1: 근데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혼자 다 하시던데 보니까.
3: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래서 그게 제일 속상해요.
2: 죄송한 마음에 더 열심히 돕는 아들입니다.
3: 끓인 콩물을 비지랑 콧물이랑 이제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2: 두부를 만들 때 필요한 건 오직 순수한 콩물. 뽀얀 색깔만 봐도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중요한 간수 넣기는 전문가인 할머니가 맡습니다.
3: 간수를 붓게 되면 콩물이랑 두부 결정체랑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결정체에 남은 거를 두부 틀에 넣고 안치면은 두부가 되고.
2: 간수를 넣으면 우리가 아는 순두부가 되죠. 요리용 모두부를 만들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데요. 틀에 넣고 굳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굳히기. 완성이 코앞인데 서두르면 안 될까요?
1: 손으로 막 이렇게 더 누르면 더 빨리 빠지지 않아요?
0: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1: 왜요?
0: 간수물은 네. 이렇게 은근히 빼야지. 삭아서 네. 하면 이게 딱딱해져. 두부가 딱딱해지면 부드러운 맛이 덜하고 이게 은근히 빼야만 이게 부드러워요.
2: 한 끗 차이로 맛이 결정되는 두부.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0: 이거 눌러질 동안에 가서 또 나물 채취를 해야지.
2: 잠깐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할머니.
1: 아, 며느리분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4: 어? 어머니가 대장이 따라오라면 가야죠.
1: 아, 그래요?
4: 인들레 천지네. 다 뜯어버리겠네.
2: 봄에는 봄나물. 여름, 가을에는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가 손님상을 채웁니다.
4: 이게 손맛이 좋네.
1: 아, 손맛이 좋아요?
2: 오, 민들레도 먹나요?
0: 이거 날거로 샐러드처럼 붙여도 되고요. 강경화의 지코의약이야.
2: 그런데 할머니 허리엔 사연이 있습니다.
0: 이게 다친 지가 한 20년 됐겠는데? 아는 아저씨가 아이 오드배 타고 가자. 여기 뒤에 타라. 사람 소리가 나니까 옆으로 피한 게 나가 털어졌는데 그 다음서부터인지 허리가 점점 굽기 시작하더라고.
4: 그러니까 사다 가자고. 사다 가자고. 허리가 꼬부라지든 말든 난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갔다 얘기를 들으면 되게 행복해하세요.
2: 자나깨나 손님들 생각에 쉬지 않는 할머니. 어느새 모두부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1: 이야.
0: 예쁘죠? 나 나쁘죠? 냉정한 맛 알아. 어, 이놈은 잘 나왔네, 그래. 속으로.
2: 최양숙 할머니의 41년 내공으로 완성한 손두부.
4: 이 어머니의 두부는 다른 집이랑 다른 게 탱글탱글하거든요. 젤리처럼, 푸딩처럼. 띵 하고 탱글탱글해져서 그 비법이 진짜.
0: 살을 물고 늘어져. 안 떨어지면.
2: 직접 드셔보시는데 맛은 어떨까요?
0: 잘 됐어요. 맛있어. 자꾸 따끈하죠?
2: 담당 PD가 부럽네요.
5: 일반적으로 먹는 두부보다 훨씬 부드럽고 더 고소해요.

0: 새벽부터 나와 얻어낸 귀한 결과물. 정성이 담긴 80인분의 손두부가 오늘 장사의 미천입니다. 점심이 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주방도 금세 분주해집니다.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들기름을 듬뿍 넣고 지글지글 부치면 고소함이 두 배인 손두부 구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1: 두부 샐러드예요?
2: 네. 아, 엄청 맛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상큼한 두부 샐러드도 맛있지만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칼칼하면서 시원한 손두부 전골. 마지막에 들기름까지 아낌없이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2: 두부 들기름이요.
0: 끓는 소리만 들어도 입맛이 도네요.
2: 언니, 간 좀 봐주세요.
0: 손맛을 물려받은 며느리지만 음식간만큼은 할머니께 확인받습니다.
2: 어머니 없으면 저 못해요.
1: 이어받으셔야죠.
2: 아유, 저 어머니랑 같이 하겠습니다. 할게요.
0: 오늘도 찾아온 손님들에게 새벽부터 빚은 손두부를 내는데요. 41년 내공이 응축된 두부 전골. 오늘도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3: 맛있어. 맛있어. 역시 맛있어.
4: 자네가 두부 같은 거를 가끔 배워서 제가 해먹을 수 있다는 거 시어머니한테 이거를 전수받았다. 내가 이게 맛있게 한다. 이거를 남겨주고 싶으니까 열심히 할 것 같아.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많은 그 특별 전시실 중에서 지금 온 국민이 좋아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유의 방입니다. 사유의 방은 이 불상 중에서 반가 사유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금동으로 만든 브론즈로 만든 거의 실물대 크기의

바누아투 사유상 중에 AD 600년 전후에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그 바누아투 사유상의 그 사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있는 보살상의 모습이거든요.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불가사의하다고 뻔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분을 비교해보면 한 분은 그 옷을 갖추어서 입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아주 현세적인 분인가 하면은 또 한 분은 이 반나신으로 육체가 드러나는 모습에 여기 목덜미에만 선이 하나 딱 가 있는 신체를 드러내 있는 상태로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 있어서 그 관람하는 분들은 그 편안한 마음 이 중생을 구제하려는 이 보살이 갖고 있는 아주 절대자가 가질 수 있는 편안한 미소를 느끼게 되는데 한 가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정면에서 보고 뒤로 돌아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두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이 앞으로 쫙 그 빨려드는 것 같은 긴장감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공간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뒤로 가서 보면은 바닥이 약 5도 정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반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앞쪽으로 쫙 내려가는 그 긴장감을 주었기 때문에 또 천장에는 은하수를 상징하고 있는 조명이 빛나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모두 다 이 부처님 세계, 절대자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미소를 감상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내가 그 안내하고 싶은 것은 고려청자실이에요. 고려청자가 왜 유명하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밥그릇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를 능가하는 거는 못 만들었습니다. 세라믹을 능가하는 그릇은 못 만들었어요. 우리가 플라스틱 그릇도 쓰지만은 그래도 용기로서 가장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사용하기 좋은 것은 그거는 자기예요. 청자가 처음 퍼펙트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9세기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이테크도 그런 하이테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고려 사람들이 중국의 청자를 수입해 쓰다가 우리 자체에서 청자를 만들어서 10세기 넘어서 11세기 되면 퍼펙트한 청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고려 청자입니다. 기원 10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가 청자의 시대인데 이 청자의 시대의 대표적인 중국의 청자하고 고려 청자를 비교해 놓으면은 퀄리티에서 고려 청자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정말 보석처럼 비치빛으로 빛나는데 고려 청자는 청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루청인 줄 아는데 청자는 그린청입니다. 푸른 신호등의 푸른 빛깔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고려 청자는 비색 청자라고 해서 비치빛이 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도자기는 어떤 도자기든 아름다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깔이고 또 하나는

는 형템이고 세 번째는 문양이에요. 근데 청자에서는 이 문양이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음각으로 하거나 양각으로 해야 되는데 음각 양각을 하면은 빛깔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거가 조각식으로 하는 상형 청자가 발달을 합니다. 형태 자체가 문양화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향로. 이 향로를 보면은 칠보 향로라고 해가지고 위에 지구이 같은 게 딱 덮여 연꽃 봉우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형태미도 오묘하지만은 내가 그 향로 보면서 제일 감동받는 거는 이 향로를 받침이고 있는 토끼가 세 마리 있는데 이 토끼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도 아주 가만히 예, 벌스는 그 토끼 같은 그런 그 유머가 들어가 있는 터치가 이 한국인들만이 보여주고 있는 유머 감각입니다.

상감청자는 상감이라는 것은 새겨 넣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매병이라고 하는 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예, 운항문이라고 하는 구름 새털 구름과 학을 넣으면서 흰색과 검은색을 넣어놨는데 그게 청자하고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면서 해맑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중국은 일찍 청자를 포기하고 백자로 갔는데 고려에서는 상감청자가 발달되면서 청자의 수명이 100년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저 매병이 처음에는 술병이냐 꽃병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이게 꽃병이냐 술병이냐의 문의를 넣었더니 그 당시 박물관장님이 꽃을 꽂으면 꽃병이고 술을 담으면 술병입니다 이렇게 그 대답을 했어요. 근데 둘 다 맞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송나라 때 만들 때에는 술병이었습니다. 근데 송나라 때 그 무덤을 중국에서 발굴했는데 천년 전에 무덤인데 거기에 숙이 담긴 채 나온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백자의 시절로 가고 이 청자는 무덤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골동품이 되니까 18세기 청나라 때의 문인들이 저 술병을 갖다 놓고 꽃꽂이를 하는데 매화꽃을 많이 꽃꽂이를 했어요. 그래서 매병이라는 이름이 됐던 거죠. 그 청자실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두 개만 딱 봐도 우리 고려인의 생활감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그림을 보면 어느 박물관이든지 그 대표적인 장르는 회화입니다. 회화실이 좋은 거에는 거기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인문 정신이 들어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게 단원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그거는 당시 사람들의 삶을 복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거긴 서당 풍경도 있고 씨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씨름을 보면은 올림픽 중계하듯이 이렇게 앵글이 위에서 이렇게 내리비치잖아요.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이 씨름을 하면서 청사빠가 들배지기로 들어 올리니까 홍사빠가 안다리를 걸어가지고 들리느냐 꺾이느냐 그 찰나를 그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청사빠 편이고 누가 홍사빠 편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저걸 넘어간다고 안타까운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심쓰라고 용쓰라는 사람이 있죠. 엿장사가 엿이 안 팔려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이 김홍도 그림 속에서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동시 축약으로 돼 있어서 서민들의 삶의 그 채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게 회화실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는 3층에 있는 에밀레종 방으로 가면은 참 멋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인데 이 신종의 별명이 에밀레종이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3개의 종 중에서 가장 큰 종이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무게가 18.9톤입니다. 약 20톤 됩니다. 높이가 3.3m예요. 두께를 보면은 아래쪽은 내 손바닥 되면은 이게 다 찰 정도 28cm고 위로 올라가면 11cm 되는 게 이렇게 둥근 형상으로 되어 있죠. 종소리가 여운이 길어요. 맹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땅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운으로 쭉 가는 거가 1분 이상 퍼집니다. 그 소리의 여운이 에밀레라 뭐 이렇게 들렸던 모양이죠. 근데 이 종소리의 그런 여운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종이 갖는 특성이라 기계공학 음향학에서는 코리안 벨은 별도의 학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덕대왕 신종에 보면은 연화당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자리를 쳤을 때만이 원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력, 인문 정신이 있었던 게 우리 8세기 통일신라 문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성덕대왕 신종 재현에는 우리 방에 가게 되면은 그 종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분석과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종소리 세 방을 딱 쳐주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그래서 서양의 종은 귀로 감상하는 건데 코리안 벨의 경우에는 마음의 깊이에 울림을 주고 있다 이런 그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나오면은 저 아래에 거울 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한국 정원이 전개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 거울 못의 정자 하나를 복원하면서 우리 역사의 그 사라진 자취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직접 청자로 구워서 청기화로 얹은 것이 지금 거울 못에 있는 그 양의정, 청자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거울 못을 그 바라보면서 그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요하고 세계 모든 정원에 반드시 필수가 연못이에요. 그 거울이 거울 못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이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은 비치는 거, 풍광이 비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비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춰본다는 의미를 써서 그 거울 못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쓰고, 또 어떤 데는 그림자 못이라고 해서 영지라고도 합니다. 박물관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거울 못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고 국중박의 아름다운 풍광이 거울 못에 비치는 것도 보면서 우리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미술에 그리스 로마 조각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인도네시아 것도 있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유물도 있고 일본,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으로 많이들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생활의 조건, 사회에 형성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사랑은 세상을 구원할까? 사랑은 세상을 구원한다. 이 테마에 소개할 만한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를 아십니까?
1: 네.
0: 발음하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작가예요. 왜냐? 침튀길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0: 도스토옙스키 하면은 침 딱딱딱 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놀릴 때 로봇캅2 도스토옙스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들이 이제 침튕인다가 도망가는 그런 작가인데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작품이 몇 개 있어요.
1: 네.
0: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건 죄와 벌이라고
1: 네.
0: 하는 작품입니다. 죄와 벌은 머리 확 들어오잖아요, 제목이.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벌 뭔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을 많이는 모르실 거거든요. 라스 콜리니코프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우리 현우 학생처럼 대학생이었어요.
1: 네.
0: 대학생이었는데 가난해서 대학을 더 이상 못 다닌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굶어요. 돈도 없어서 하숙비도 못 내고 식비도 없어서 먹을 걸 사 먹을 수도 없어요.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었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비루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죽을 인간인가 아니면 나는 다시 영웅이 될 만한 상인가 이걸 본인 스스로 시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본인 이걸 시험을 해요. 그 시험으로써 악인으로 알려져 있던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전당포 노파라고 하면 이미지가 수전노 이미지거든요.
1: 네.
0: 저 수전노는 이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 내가 저 악한을 죽이리라. 이처럼 눌러 죽이리라. 그걸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당포 노인을 죽이러 가요. 근데 실수로 노인의 순수하고 착한 여동생까지 죽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나는 악인만 죽이려고 했는데 선인까지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1: 네.
0: 욱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를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서 아주 심한 죄책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소냐라고 하는 매춘부예요. 이 소냐라는 사람이 근데 왜 그 거리의 여자가 되었느냐면 아버지가 직장이 없어졌고 개머는 폐병에 걸렸고 밑에 줄줄이 이복 동생이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돈벌이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길거리에 나서게 됐던 그런 사실은 굉장히 착한 여자죠. 근데 이 착한 여자에게 라스콜리니코프가 가서 고백을 해요. 고해 성사하듯이 마치 신부님을 찾아가듯이 내가 죽였다. 너 그 사건 알지? 사실 범인은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냐가 굉장히 연약하고 빈곤층의 최약층이거든요. 근데 소냐가 갑자기 엄청난 힘을 내요.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일어나. 지금 당장 나가서 교차로에 서서 우선 당신이 더럽힌 저 땅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춘 다음 온 세상을 사방을 향해서 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해.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생명을 보내주실 거예요.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려서 설득을 합니다. 그 연약했던 소냐가, 더럽혀진 여자라는 말을 들었던 소냐가 마음의 회개 속죄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라스콜리니코프가 거기에 감화를 받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뚜벅뚜벅 광장으로 가요. 가서 서서 여러분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그 노파를 죽였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소설이 딱 끝나요. 저는 그 끝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후일담이 얘기가 조금 붙어 있어요. 자, 너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 돼서 유형을 갑니다. 저기 추운 곳으로 유배를 가요. 벌을 받으러 가고 소냐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고 거기 있는 죄인들에게 항상 뭐 따뜻하게 웃어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하는 성녀 같은 일을 합니다. 소냐와 라스콜리니코프의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2: 사랑이 그들을 부활시켰고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었다.
0: 이 장면은 소냐도 스스로 구원을 받았고

0: 라스콜니코프도 자기도 죄를 다 고백하고 평화를 찾아서 둘이 그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결국 이제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성스러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신곡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그 전에는 기독교가 있었겠죠. 기독교의 성녀 이미지가 단테 신곡으로 와서 다시 죄와 벌과 같은 근대 문학에서 소냐의 이미지로 살아났다. 이게 지금 어느 영화 감독의 혹은 어느 소설가의 책상 위에서 또다시 다른 얼굴로 살아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를 느끼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라이벌은 누굴까요?
1: 톨스토이.
0: 톨스토이죠. 이게 유명한 그 라이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를 되게 많이 묶어 생각을 해요. 도스토옙스키 얘기했으니까 이제 톨스토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톨스토이 작품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톨스토이가 상당히 일찍부터 인기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인기 있었냐면 1910년대. 이전부터 톨스토이의 이름이 알려져
1: 진짜요?
0: 있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톨스토이 선생은 이런 식으로 잡지에 많이 나왔어요. 그때 조선의 문인들, 그러니까 우리 선배 문인들이 사랑했던 작가는 인도 타고르를 성인으로 봤고 톨스토이 역시 굉장히 훌륭한 사상가이자 성인이다라고 해서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톨 선생, 막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일 한국에서 일찍 알려지고 사랑받았던 건 부활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부활이라는 작품. 부활이라는 작품도 사실 죄아벌하고 조금 궤가 비슷하긴 하거든요. 한 남자가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여인을 통해서 약간 승화시켜서 극복하는 그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톨스토이의 만년 작품이고 톨스토이가 이그의 나의 쓴 최초의 소설이야라고 공언했던 작품이 안나 카레리나라고 해요. 솔직히 저는 톨스토이 작품을 대부분 읽어봤는데 안나 카레리나가 제일 재밌어요. 그 중에서는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불륜이 나와요. 치정이 나옵니다.
1: 재밌죠,
0: 예, 네, 불륜. 그래서 아침 드라마의 전형으로 생각되는 불륜 이야기가 사실 좀 짜릿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밌어하는 건 사실 누군가의 흠집, 뒷담화 이런 걸좀 재밌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안나 카레리나를 좀 뒷담으로 조금 그녀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사랑의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죽은 그녀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나 카레리나거든요. 카레리나는 이렇게 읽으면 된대요. 왜 톨스토이는 안나를 저렇게 까내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게 잘 이해가 되는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곤 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원래 원제목이 두 커플, 두 결혼이에요. 이 원제가 되게 제목이 늘 중요하다니까요. 제목이 상징적인 거예요. 두 결혼, 두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두 결혼, 두 커플, 이걸 생각을 하면 이 안나 카레리나의 어떤 횡축하고 종축이 연결이 좀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커플이 등장해요. 우선 유명한 안나. 이 세계관 최강의 미녀입니다. 안나. 그다음에 브론스키 역시 왕자님 뺨치는 남주예요. 자, 이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저희 저를 가르친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안나 카레리나는 주인공이 안나가 아니다. 기차다. 처음에 기차가 등장하고 끝에 기차가 등장해요. 안나와 브론스키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 사랑에 빠지는 장면. 그 확인하는 것도 기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종일관 아주 강력한 주인공을 단한 명만 뽑으라면 하나만 뽑으라면 기차다. 기차에 의한 기차의 기차를 위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우선 이제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재밌습니다. 안나는 유부녀입니다.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나는 검은 머리에 신비로운 눈동자를 가진 세계관 최강의 미녀고요. 이 안나가 자기 오빠를 만나러

0: 기차를 타고 도착합니다. 근데 그 기차역에 마침 브론스키라고 하는 미남자도 도착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총각이에요. 그런데 둘이 보는 순간 약간 스파크가 튀겼어요. 자, 근데 유부녀고 미혼남이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무도회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한 커플이 등장해요. 남자 이름은 레빈. 시골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시골 영주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레빈이 톨스토이 본인이에요. 너무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요. 네. 왜냐? 톨스토이는 백자 가문의 사남이에요. 사남이니까 이제 순서대로 영지를 받았겠죠? 그래서 네. 본인도 농사법에 관심이 많았고 농노들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 평등하게 지내려고 그 보기 드문 귀족의 모습이죠. 네.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설 안에서 레빈이 딱 그렇게 나와요. 레빈이 시골 남자예요. 이제 와갖고 도시에 와갖고 신부를 찾아다니는데 나는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아. 빨리 내려가갖고 미랄 추수가 지금 몇 가만가 세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어. 네. 근데 여기 와서는 아내를 얻으려면 춤도 춰야 되고요. 이렇게 딱 무도회에서 멋있는 남자인 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톨스토이의 자기 반영체인 것 같은데 와서 키티라는 여자한테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키티가 브론스키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엇갈린 이제 이 네. 사각관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안나는 유부녀, 사랑을 자기 남편만 해야 되는 여자. 근데 브론스키하고 둘이의 사랑에 빠집니다. 네. 키티는 브론스키를 쳐다봐요. 레빈은 키티를 쳐다보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안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교기에서 매장이 돼요. 아들을 빼앗기죠. 그리고 브론스키랑 둘이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계속 예술과 여행을 즐기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레빈은 키티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연애로서의 사랑 읽게 된 작품이긴 하지만 레빈은 마음에 안 들어요. 레빈은 왜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저 여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좋아했다는 걸로 키티한테 좀 삐집니다. 키티, 그녀는 내가 아니라 브론스키를 사랑하네?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사랑하고 얼굴만 보고 사랑하다니 실망이야. 흥치풍 하고서는 영토로 내려가요. 그리고 키티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키티의 어머니가 본인의 이상형이었대요.
1: 조금.
0: 예, 그렇죠. 자, 보세요. 더 심한 얘기도 있어. 네. 키티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굉장히 잘 돌보고 이렇게 대가족을 꾸려나갈 줄 아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머니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티의 어머니를 보고 저런 여자가 나 장래 내 부인이 되면 좋겠어. 어린 레빈이 생각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집에 자매가 쭈루룩 있는데 네. 저 자매 누군가하고는 반드시 결혼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2: 어머니를 닮았을 테니까.
0: 그래서 첫 번째 딸의 사랑을 느껴요. 근데 첫 번째 딸이 시집을 갔어요. 이제 둘째 딸이 이렇게 사랑을 느낍니다. 둘째 딸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와 결혼하냐면 안나 오빠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둘리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셋째 딸이 키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뭐지? 내리 사랑도 아니고 사랑이.
2: 찔러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0: 그러니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갔거든요. 저는 온니원이 아니면 열정적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빈의 사랑을 온니원 열정적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열정적인 사랑은 오히려 안나와 브론스키 둘이서 하는 거죠. 세상이 다 우리를 배신해도 우린 사랑할 거야. 이런 모토로 둘이 네.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나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교계 명성 센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센터 역할을 했던 여자예요. 네. 사교계 센터급이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됐어.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 남편도 알게 됐어. 남편한테 경제적 지원도 끊겼고 남편이 아들을 안 보여줘. 데리고 가서 너 이제 아들 만날 생각 하지 마. 네 아들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한테는 남은 게 브론스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진 안나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시전을 해요. 자, 브론스키를 흔드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는데 너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큰일이다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브론스키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전부를 쳐요. 브론스키한테 일하고 있는데 보내요. 빨리 안 달려와? 빨리 안 달려와? 살찔 안 아픈데, 덜 아픈데 달려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헐레벌떡 또 돌아와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남자가 지쳐가는 거예요. 남자가 지쳐가는 걸 아니까 여자가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행의 악순환을 거치다가 나중에 안나는 이를 생각합니다. 저 남자가 나의 전부인데 날 사랑 안 하나 봐. 난 살 자신이 없어. 그리고 홧김에 아편을 먹어요.

0: 그리고 나서 슬픈 마음에 나 떠나버릴 거야. 기차역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뭔가 쎈 느낌이 들어요. 네. 내가 죽으면 브론스키는 슬퍼하겠지. 네. 나를 잃고 너가 얼마나 슬픈지 한번 봐봐. 네. 기차가 빵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뛰어내릴까 말까 방설. 또 빵 하고 들어와요. 그때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안나가 뛰어내려서 딱 착지하자마자 아니 걔 뛰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차가 너무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안나는 죽고요. 브론스키도 딱 합니다. 브론스키는 또 막 자기도 죽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사실은 멘탈이 나간 상태로 전쟁터를 갑니다. 자신에서. 죽으러 가는 거죠. 이런 파탄난 연애 이야기. 이거는 완전히 연애로서의 사랑 이야기와 연애가 아닌 어떤 가정적인, 가정을 완성하고 싶은 어떤 사랑의 이야기. 이 두 커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드라마.
1: 네,
0: 이병헌 씨하고 김태희 씨.
1: 네, 알아요, 알아요.
0: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러브 할까요? 이런 얘기 나와요.
1: 네, 알아요.
0: 아시죠?
1: 그 장면 알아요.
0: 아죠. 그래서 러브 합시다. 이병헌 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러브가 무엇이냐. 우리의 나라에는 원래 연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연애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춘향이하고 이들은 연애했거든요.
1: 그렇죠.
0: 네. 네. 이팔청춘 걔는 한창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 나이에 연애를 했어요. 16세에.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연애를 했지만 거기 연애했다고 안 나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연애질합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연 따로 쓰고요. 정 따로 쓰고요. 색 따로 썼어요. 그런데 러브라는 영어 단어가 일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한 게 연애입니다. 그 연애는 번역된 신조어예요. 남녀 간의 애정을 의미하는 그 러브의 번역을 위해 연애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그게 이제 들어와서 그 모던 걸 모던 보이 신여성 있었잖아요. 네네. 원래는 연애라는 걸 잘 몰랐는데 그 개념이 생겨서 막 둘이 막 싱쿵싱쿵하면서 이렇게 꽁냥꽁냥하는 연애가 시작이 됐던 거죠. 저는 그래서 아 연애라는 말이 없었구나라는 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연애가 완전히 좀 달궈지면 우리가 정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열을 영어로 하면 패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 패션에 정열, 뜨거움,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열이라는 것은 너무 아뜨거 사랑인 거야. 아뜨거 사랑. 아주 달구어진 사랑. 네. 그래서 정열적인 사랑은 사실은 평생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나와 브론스키가 선택한 게 정열적인 사랑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화르륵 타올랐다가 기착한 앞에서 그냥 화르륵 꺼진 비극적인 사랑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안나가 자기 사랑이 정열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한 어떤 장면이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론스키에게. 당신 모르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내게는 당신의 사랑밖에 없어요. 당신 사랑이 내 것이라면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느껴요. 내게 굴욕이라는 건 없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 사랑이 없어지면 나는 껍데기예요. 나한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런 사랑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랑이 달아나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반대되는 레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레빈이 형이 있었어요. 들장이. 근데 혁명을 하다가 병을 얻어요. 죽기 전에 레빈 자기 동생을 부릅니다. 갔더니 막 냄새도 나쁘고 형은 막 다 죽어가고 있고 막 너무 더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키티가 딱 팔을 걷더니 씩씩하게 와서 자 침대 시트 다 걷어내고 환자 싹 씻기고 그다음에 옷도 싹 갈아입혀서 머리도 싹 빗겨고 목욕까지 탁 시켜놓고 마지막에 레빈이 형하고 인사를 그런 깔끔한 곳에서 하게 해요. 그때 레빈이 키티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되게 부부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형하고 막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별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와갖고 촥 해주는 거예요. 그때 키티한테 새로운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역시 레빈한테는 잘 감정이입이 안 돼요. 아니 와이프가 청소를 잘 안 해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형을 잘 닦아주지 않아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와이프가 갑자기 와갖고 무슨 종군 간호사처럼 그 뭐 죽음의 상황을 정리하니까 혹시 키티 당신 너무 멋져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어디서 봤냐면 그 카운셀러이자 목사인 게리 채프먼의 베스트셀러 작이 있어요. 책 제목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사람마다 이건 사랑이야 라고 느끼는 언어가 다르대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는 말 잘한다 잘한다 하면 사랑을 느낀대요. 저 사람은 사랑해주는구나. 네. 사랑 줘야지.

0: 사랑해 주세요. 호스키 같은 사랑해 주세요. 나중에 어떤 남편감이 되렵니까?
1: 남편감.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려면 일단 잘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브로스키처럼 생기면 좋겠지만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0: 네. 어디에서 사랑을 느끼세요?
1: 아, 봉사. 사랑을 느끼는 것.
0: 봉사라든지 스킨십 아니면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1: 말씀해 주신 다섯 개 중에서는 저는 함께하는 시간을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낼 때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연인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되게 흔한 말이지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랑 같이 뭘 하고 싶다라는 거는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뭐 영화도 보러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보고 싶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되게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도 생각해요. 네.
0: 이 대답은 상견례 프리패스 대답입니다. 합격이에요. 네, 네.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문학작품도 좋지만 비문학을 뽑으라면 사실 이 책을 뽑아요. 네. 지금 보시겠지만 이 책 지금 안 팔아요. 표지가 바뀌었을 거예요. 네. 되게 옛날에 샀어요. 여기 지금 너덜너덜한 거 보시죠?
1: 테이프를 붙이셨네요.
0: 테이프를 다 붙여서 네. 들고 다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은 왜 그런 시 있잖아요. 그 새들은 사랑인 줄도 모르고 사랑을 했다라고 네.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사랑도 배우고 훈련해서 잘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책을 한 권 꼽으라면 학술로서 접근하는 네. 책을 꼽으라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더 아트 오브 러빙입니다. 이 책의 메인 모토는 이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기술이야. 스킬인데 조금 더 훈련되면 아트 수준까지 갈 수 있어. 그리고 사랑은 훈련을 해야 돼. 라는 모토예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라는 게 전 너무 신선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성리학, 하나의 기독교를 믿는 그런 중세 시대를 거쳤잖아요. 네. 그때는 사랑을 교리로 배우든 종교로 배우든 사람들이 배워요. 미사를 들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유럽 사람들이 중세 사람들은 가졌을 거예요. 네. 근데 사랑의 기본값으로 깔려있는 세계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네. 그런 게 중요한 욕망이 중요한 근대 사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배울 곳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성당을 가고 모든 사람이 성리학 규범을 알았기 때문에 네. 뭐 공자의 말씀, 인의 예지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기독교의 말씀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들었다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해요. 사랑을 배울 곳이 없어서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고 있어. 여기서 잘못된 사랑은 집착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깨똑으로 어디야? 어디야? 30분 간격으로 어디야? 지금 어디야? 뭐해? 막 이런 거. 네.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갔는데 계속 깨똑깨똑깨똑 왜 연락 안 해? 왜 답변 안 해? 막 그러고 술 먹었지? 친구들이랑 술 먹었지? 내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이런 미저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네. 듣기만 해도 무섭죠? 듣기만 해도 네. 무섭죠? 네. 아무튼 이런 사랑이 나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학자답게 우선 처음에 물어봐요. 사랑은 기술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네. 물어보고서 형제의, 모성의, 에로스의, 자기의, 신에 대한 사랑 이렇게 종류별로 모든 사랑을 다 검토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요. 사랑은 연습이 필요한 거야. 훈련이 필요한 거야. 너 혼자 너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자, 그래서 그 BTS의 Love Myself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 노래 가사랑 비슷해요.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BTS 노래 들으면서 많은 소녀들이 나는 되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꼈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렴 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되게 기운을 많이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비슷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무려 1956년 도작이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 때 어떤 단계를 거냐면 딱 태어나면 이게 내 손이다? 이게 내 손이다? 이게 손이니까 빨아야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1: 그렇죠.
0: 그냥 눈앞에 있는 나의 주 양육자, 엄마라고 쳐요.

0: 엄마를 보고 거울 단계를 겪습니다. 그녀가 나고 내가 그녀야. 엄마가 현학생 놓고 화장실 갔으면 현학생 울었을 거예요. 왜? 내 세계가 사라졌으니까. 엄마가 돌아와요? 내 세계가 돌아왔어.
1: 그렇죠.
0: 그리고 유난히 엄마나 주 양육자를 보고 방긋방긋 웃었을 거예요. 왜? 그는 나니까. 내가 사랑할 존재니까.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점점점 사회화가 된다는 건 우리 둘만 영원히 마주보면서 꽁냥거리는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엄마고 현학생이 내 자식이라고 쳐봐요. 그래서 우리 애기 우쭈쭈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엄마하고 둘이 있으면 완전히 충족이 되는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빠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는 사실 현학생한테 그렇게 큰 힘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애기 때는. 근데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엄마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보, 어서 오셨어요?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내 나인 그녀가 반응을 하네? 이래서 나와 엄마 간의 1대1 관계가 끊기고, 아빠, 이게 언어예요. 사회입니다. 사회가 들어와서 삼각형이 형성돼요. 이걸 사회화라고 부르거든요. 이 상황이 안 되면 제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사회화가 돼야죠. 그런데 인간이 성인이 돼 살다가 다시 완벽히 둘이서 마주보고 있는 데칼코마니 모양을 그리는 때가 와요. 그게 연애의 순간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둘이 카페에 앉아 있어도 3시간이 3분처럼 흘러요. 어머, 아침에 만났는데 벌써 해가 져서 헤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녀와 나가 완벽하게 대칭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행복한 어린 시절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심리학의 아버지는 프로이드잖아요. 에리 프롬은 프로이드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프로이드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리비도를 주는 거야. 리비도는 학술적으로는 성적인 에너지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자체라고 생각해도 돼요. 특히 처음 사랑을 해보면 막 뭔가 막 주고 싶잖아요. 막, 아, 막뭐 해주고 싶고 뭐라도 막 이벤트도 해주고 싶고 막 줘요. 그런데 그녀가 우리 헤어져 딱 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 내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녀에게 증여를 한 거야. 무상 증여를 다 해버린 거야. 근데 그녀가 헤어지지. 그래서 나의 잔고를 에너지 잔고를 살펴봤더니 제로야. 영원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갯돈을 열심히 부었는데 개주가 먹튀한 사건이랑 비슷해요. 눈 떴는데 어머 영식이 엄마 날랐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울잖아.
1: 당황스럽죠.
0: 그쵸. 그때 잡으러 다니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스토커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나한테 나를 사랑할 에너지가 1도 남아있지 않아서 나를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고 울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너무 힘들고 노래방 가서 난 괜찮아 부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너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너부터 사랑해. 너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에너지 리비도를 너한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애를 둘을 낳아서 키웠는데 애기를 위해서 내가 보호할 대상이 생겼다고 하니까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주게 돼요. 밥 먹는 거 시간 아끼게 되고 화장실 가는 거 잠자는 시간도 다 없어. 상관없어. 애기만 잘 보면 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주고 나면 내가 우울증이 와요. 헛헛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막 불컥불컥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내 모든 걸 희생해서 다 주면 걔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져. 나중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정말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사랑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부터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자. 자기 예를 강조해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에리 프롬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학 작품도 보고 뭐 구원의 사랑, 정열적인 사랑, 그다음에 사랑의 이론도 봤지만 그래도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항상 사랑 앞에서 우리는 사랑 잘 모르니까 겸손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인이어갖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언젠가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사랑이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랑은 네 마음속 화분에 식물을 심어서 잘 키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음속에 식물을 심어두고 그 사람이 식물인 듯 곱게 곱게 물도 주고 해도 주고 하면서 길러주는 거.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0: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현우 학생은 또 생각이 들어요?
1: 사랑이라는 걸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 중에 이성 간의 사랑에만 좀 집중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배워야 될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고전과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재밌게 들었고 또 고전에 이제 나왔던 사랑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현재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참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더더욱 기대될 수 있는.
0: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1: 네.
0: 해요.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전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35년째 글쓰기로 밥을 먹고 있고 20년 넘게 글쓰기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스느님에 관해서인데요. 스느님은 일머리의 핵심이고 문해력의 결정판입니다. 말과 글을 다루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은 쓰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쓰는 힘, 그러면요,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력, 이런 것을 떠올리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여 글 한 편 똑 떨어지게 쓰는 능력, 이것이 쓰는 힘입니다.

냅니다.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글은 한눈에 의미가 전달됩니다. 어떤 글이든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글은 일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만 망치는 게 아니라 글쓴 사람의 평판도 경력도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쓰는 힘은 곧일 잘하는 글을 쓰는 능력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데요. 문학적 글쓰기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일하는 현장에서 쓰는 글은 언어 예술이 아니라 일하기의 기술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멋들어진 글을 쓰려는 데 있습니다. 일 잘하는 글은 멋진 글이 아니라 의도에 맞는 글입니다.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이 멋있는 글입니다. 일터에서 쓰는 글은 잘 쓰기가 아니라 잘 읽히기가 핵심입니다. 잘 쓴다, 못 쓴다가 아니라 잘 읽힌다, 아니다로 평가해야 합니다. 문해력을 완성하는 쓰는 힘. 점점 더 어렵게 여겨지시나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ABC하게 쓴다. ABC 이세 가지를 충족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는 글, 돈이 되는 글을 쓸수 있습니다. ABC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오디언스, 독자를 특정하여 써라. 그러니까 타깃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베네핏. 독자에게 읽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라. 독자가 왜이 글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콜 투 액션, 독자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해라. 이 말은 글 쓰는 목적에 맞게 필요한 행위를 요구하라입니다. ABC하게 쓴다. 이 법칙을 기억하였으면 글쓰기가 의외로 수월합니다. 잘 읽히는 글을 쓰는 비법 하나 더 드리자면요. 저처럼 글밥 먹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 하나 소개할게요. 세상에 못쓴 글은 없다. 고쳐 쓰기 전에 글만 있을 뿐이다. 이것입니다. 의외로 글쓰기를 원샷 하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고민 고민하다가 후다닥 쓰고 그렇게 끝내는 분이 참 많은데요. 글밥 먹는 사람들은요. 생각 생각하다가 후다닥 쓰고 두고두고 고쳐 씁니다. 고쳐 쓰면 얼마든지 좋아지기 때문에 잘 쓰네, 못 쓰네, 이런 고민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글쓰기 원칙 ABC는 내 글을 고쳐 쓰는 과정에서도 유용합니다. A, B, C에 맞게 눈과 귀에 거슬리는 곳을 수정하면 거뜬하니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을 빨리 합니다. 몸에 밴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런데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일 잘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도 프로세스대로 씁니다. 쓰기 전에 반드시 쓸거리를 만드는 작업부터 하는데요. 글로 쓰려는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전하고 싶은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고 의도와 목적에 맞게 메시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쓸거리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쓸거리, 메시지를 만드는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후로는 그것을 풀어서 글로 써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 잘하는 글쓰기는 생각하기, 메시지 만들기, 쓰기 이런 경로를 거칩니다. 이 단계를 하나하나 거치면서 전달력 높게 메시지가 완성되고 메시지가 완성되면 곧바로 글이 일을 합니다. 반면에 글쓰기에 절절 매는 사람들은요, 아이디어와 메시지를 만드는 과정 없이 무작정 고민하거나 무작정 쓰기부터 합니다.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메시지 만들기에 실패하면 어떤 글쓰기 기술로도 일하는 글쓰기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전해드린 글쓰기 비법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실행하기가 힘들겠다고요? 그러실 줄 알고 이 방법을 템플릿으로 만들었습니다. 붕어빵 굽는 틀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생각과 자료를 흘려 넣기만 하면 일하는 글이 바로바로 만들어집니다. 이것 하나면 어떤 글이든지 다쓸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오레오, 오레오 공식입니다. 오레오 공식은요, 논리 정연한 글쓰기를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기적 같은 공식입니다. 이 공식 하나면 보고서 쓰기에서 SNS, 카카오톡 같은 채팅,

슬랙이나 노션 같은 협업 도구, 이메일, 자기소개서 쓰기, 블로그나 페이스북 콘텐츠 만들기, 이런 모든 글쓰기 작업들이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레오 공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레오 공식은 딱네 줄로 만들어진 생각의 틀입니다. 일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합니다. 일머리는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삼박자로 돌아가죠. 이 논리 삼박자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 오레오 공식입니다. 오레오는요, 의견을 주장하는 오피니언의 O, 이유를 제시하는 리즌의 R, 사례 제시하기에 example의 E, 마지막으로 의견 강조, 제안하기, 오피니언, 오퍼의 O를 연결하여 만든 것입니다. O, R, E, O 이네 단계를 거치면 어떤 생각도 논리정연하게 쓸수 있습니다. 생각을 오레오로 정리하면 결론이나 주장이 명확해지고요. 왜 그런 결론과 주장이 나왔는지 합리적으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 주장을 실행하는 방법까지를 포함합니다. 논리적인 글쓰기에 이것 말고 또 있을까요? 오아리오 공식을 사용하시기에 더 편하시라고 기본 문장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O. 내가 하려는 말은 이러이러하다. R.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E.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러이러하다. O. 그래서 뭐뭐하면 좋겠다. 이 문장에서 빈 곳을 여러분의 생각이나 자료들로 채우면 누가 읽어도 논리정연한 글이 완성됩니다. 참 쉽죠? 오레오 문장식으로 생각을 정리할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문장이 완전해야 한다는 건데요. 문장에는 주어, 수러, 목적어 이런 성분이 있잖아요. 이런 성분이 빠짐없이 갖춰진 것을 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써야 생각이 명확해지고 빠르게 전달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잘 생각하느냐가 생산성과 성과를 지배하는 그의 전부인데요. 제대로 일하려면 제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기가 겁나신다고요? 고민만 된다고요? 글 쓰려면 머리가 하얘진다고요? 오레오 하십시오. 오레오 공식을 습관적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뇌가 머잖아서 논리적으로 포맷됩니다. 일머리 문해력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요약 서비스가 대세인데요. 인터넷 기사 요약 서비스는 옛날 얘기고 유튜브도 드라마도 요약합니다. 메신저에서도 채팅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약한 것만 접하는 사람과 잘 읽고 잘 파악하고 잘 생각해서 요약할 줄 아는 사람, 이두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세줄 요약 글만 읽는 사람, 세줄 요약을 척척 할줄 아는 사람, 만일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누구를 뽑고 싶을까요? 호흡이 긴 콘텐츠를 주의 깊게 흡수하고 핵심과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인공지능 디렉터로 정말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요? 요즘 하는 일들은 그의 지식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지식은 대부분 읽고 생각하고 쓰기로 작동되고요. 다시 말해, 문해력이 제대로 작동될 때 일머리가 최대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해력이라는 활주로를 깔아보십시오. 탄탄한 활주로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추진력으로 더 높게,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날아오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문해력은 당신 인생의 활주로다로 하겠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기 EBS에서 다 녹여버리는 게 100배 더 낫다고 봐요. 사랑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아니, 뭐라고 소리예요, 그게. 아낀다. 아낀다. 아낌을 받는다. 쌀 한 가마니를 여기다 쑤셔놓으면 완전히 분명하게 가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답이 없는 거예요. 항공기의 사랑밖에 못해요, 우리는. 예, 진짜 마지막이에요. 매번 그래요. 이 끝날 때쯤 되면 마음이 한 360강 정도를 하는 게 나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중간쯤에는 그랬어요. 왜 바보같이 16강 정도나 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끝날 때 되니까 뭐 좀 그래요. 마지막을 앞두고 제가 딱 얘기할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너저분한 얘기 쓰지 마요. 이제는 나는 당신을 아껴요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을 쓴 다음에 부려보라고. 못 부린다고. 내가 어미를 아낀다 그러면 어미를 부리면 안 돼. 김치 해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뭐 해달라고 해서도 안 되는 존재인 거야. 마지막 아낌의 언어 기억나죠? 아낌의 언어. 아끼면 아끼는 사람이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말.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아? 라면서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 수첩 꺼내가지고. 2016년 스카프 사줬다. 나열하는 거야.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 그러면 관계는 깨지잖아. 우리가 강연을 쭉 들어오면서 배웠던 거 기억나죠? 연기. 불교에서 제일 심각한 말이에요. 이 조건 기억나죠? 조건. 원인 아니다. 연기. 원인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원인이 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 지금 다루는 건 연기의 아낌의 기술. 아낌의 테크닉. 아트. 원래 아트라는 말이 우리는 예술이지만 막 이게 주물럭주물럭 뭐 하는 거예요. 뭐 만지는 거. 실천적 기술이야. 연기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비유를 들게. 제가 좋아해요. 물고트기. 내가 아끼는 대상이 벼야. 벼죠. 내가 농부야. 농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모 심은 다음에는 물고트는 것밖에 없어요. 요 아이가, 요 벼가 자라는 거는 태양이, 바람이, 비가, 습도가, 오만 벌레들이 영향을 다 끼쳐야 벼가 자라요. 그런데 물꼬를 안 트면 이 벼는 죽어요. 물이 차오르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어떤 농부가 물꼬 트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다 신경을 써. 태양도 신경을 쓰고, 뭣도 신경을 쓰고, 습도도 신경을 쓰고, 바람도 신경을 쓰고, 다 신경을 써. 비가 좀 안 오면은 논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해. 그러니까 힘들죠. 비가 오면 쉬면 된다. 비의 일을 농부가 하지 못해요. 바람의 일을 농부가 하지 못해. 왜 오바들을 해요? 왜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해? 아무리 물고 잘 터주고 비 잘 오면 뭐예요? 태풍 하나 불면은 그냥 벼는 끝나는 거야. 내 탓 아니라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내가 물꼬를 터줬느냐라는 문제야. 물꼬를 안 터주면 어떻게 돼요? 벼 죽는다. 물꼬 터주는 일은 태양도 못해. 바람도 못하고. 벌레도 못해. 이해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래요? 어떤 사람한테 물꼬 트기만 하면 된다고. 왜 오만 설레발들을 쳐요? 학교에 가면, 아이가 학교가 가면 학교의 선생님이 태양이야. 왜 학교에 여러분들이 가? 이걸 잘해야 된다고요. 나는 어떤 존재가 내 아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람이 잘 되는데 하나의 연애 불가의 하나의 조건. 나는 그것만 난 잘하면 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안 되면 그 벼는 죽어. 때때로 오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양 역할을 해주다가 농부 역할은 안 해. 피곤하대. 힘들대. 제가 왜 원인을 제거했는지 알겠죠? 연기라는 개념이 중요한 건 연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개념이야. 시타르타나 나가르주나가 얘기했던 연기는 그런 거야. 원인이란 얘기를 쓰고 싶지 않아. 오만해지거든. 내가 다 통제해야 돼. 내가 학교 가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 괴롭혀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나는 집에서 이렇게 애들을 교육시켰어요. 여기서도 해주세요. 뭐 이러고. 고마워해야 돼요. 학교에 가서. 태양을 고마워하는 건 괜찮아. 바람을, 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물꽃트기에. 사랑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여러분 때문에 절대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딴 태양도 있고 바람도 불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바람 불고 태양이 일조량 있는 거를 여러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 기우제 좀 지르지 마. 기우제 지르지 말고 그냥 자요.
물고 틀때 물고 터야 되랬잖아.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돌볼 때, 아낄 때. 내가 아끼는 그 대상이 병원에 누워서 잘 때는 좀 자! 그 옆에서 눈 뜨고 기도하고 있지 말고. 아마추어들처럼. 이거 알아요? 그 내가 아끼는 사람에 대해, 그 내가 아끼는 사람에 대해, 나만이 할수 있는, 농부한테는 물꼬트기지. 나는 뭐를 할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찾으면 힘들지가 않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피곤하다고 짜증도 안 부려요. 이 물꼬트기의 지혜를 봅시다. 한 대상이 행복해지는 거는 여러분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나랑 결혼했더니 남편이 행복했다. 개소리 하지 말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분명히 여러분이 잘해줬으니 그 남편이 행복한 건 맞아. 그런데 다른 조건도 다 갖춰줘야 벼가 자라는 거야.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나가서 음악도 듣고, 뭔지 아시죠? 거기가 다 행복한 거야. 고마워해야지. 다른 모든 것들에 고마워해야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다른 연들, 다른 조건들이 안 좋아지면 그 사람은 붕괴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고마워 여겨야지. 여러분들은 작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행복해지거들랑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한 사람이 행복해졌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되는 물꼬트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것만으로 결정되진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꼬트기를 충분히 했잖아요. 그런데도 벼가 쓰러질 때 있지.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이 아이를, 어미를, 아비를 잘 해줬는데도 안될 때가 있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것까지 내가 통제가 안 돼.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오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 없으면 그 사람 죽을 것 같죠? 죽지 않아. 힘들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힘들어. 많이. 근데 붕괴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잘 아끼면 이리 얘기해요, 나중에. 제가 한게 없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 반면 여러분이 잘안 아꼈다면 내가 이렇게 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요? 아낌의 금지된 언어 막 나오기 시작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낌의 기술, 연기에서 배웁시다. 아낌의 기술을 물꼬트기에서 배웁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제때에 논에 물이 차서 벼들이 잠겼을 때, 숨못 쉬려고 그럴 때, 슉 빼주는 거. 아이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물꼬를 터준 거야. 놀라운 거죠. 내가 언제 텄지? 이럴 수도 있어. 지나가다가 튼 거예요. 그, 맹자라는, 제가 아주 싫어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유학자니까. 유학자들은 싫어해요. 왜 유학자들을 싫어하냐면, 보수적이잖아. 보수적인 건 이성복 시인이 얘기했던 그말 그대로라고. 방법을 가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리 사랑해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제사를 지낼 때 홍동백서로 치르잖아. 그 방법이 있죠. 막 싸우잖아. 감을 어디다 놔야 될지 막 이렇게 싸우잖아. 이해되죠? 그거 지켜. 근데 그 방법을 가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게 짜장면이야. 홍동백서를 왜 차리냐고. 사랑 때문에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혁명은 사랑 때문에 바꾼다고. 사랑하는 거, 내가 아끼는 대상과의 관련에 대해서 맹자가 명령을 내린 거야. 물망, 물조장. 이게 뭐냐면요. 망자가, 이거는 물자는 하지 말라라는 뜻이야. 이게 뭐냐면 망. 잊지 말자. 여기 사망할 때 망자랑 마음심자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없어진 거야, 뭔가가. 그리고 조장. 돕는 거예요. 돕는 거고. 장이 자라나는 거야. 길게 자라나는 거. 조장하지 마라. 뭐 그런 말 들었지? 조장. 야, 사태를 조장하지 마! 라는 게 조장이 뭐냐면 잘 되라고. 벼가 잘 자라라고 돕는 거야. 조장한다. 자, 이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아끼는 대상에 대해서요. 맹자에 나오는 거예요. 이구전이 왔을 때 깜짝 놀랐죠? 맹자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장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씨.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농부가 있는데 벼를 아꼈어요, 벼를.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벼를 아끼니까 벼가 보면은 이렇게

물속에 또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물에 덜렁 덜렁 가느다란 대롱이 있잖아. 근데 어차피 자라야 되잖아요. 그 농부가 간 거야. 아주 노래 가서 이만큼씩 뽑아준 거야. 장이라는 게 커지는 거니까 이만큼 도와준 거야. 한 5cm 뽑아주는 거야. 이렇게 쭉쭉쭉쭉. 애정이가 까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더럽게 힘들다. 그 논에 그못 심는 것도 힘들지만 이거 올리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올렸잖아. 그리고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돌아왔어. 가족들한테 얘기한 거지. 너무 고생을 했어. 나는 벼를 아껴서 벼가 자라나는 수고를 내가 다 대신했더니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아들이 가본 거지. 그러니까 물에 둥둥둥둥둥둥 떠 있는 거야. 조장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하라. 그게 아이든 남편이든. 막 그런 게 먹이는 거 있잖아. 남편들 같은 경우 영양제 싫은데 막 쑤셔 넣는 사람 있잖아. 여보, 먹어요. 그래서 영양제 통이 30통이야.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조장이란 말이에요. 조장이 뭔지 알겠죠? 아,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심각한 거예요. 조장하지 않으면, 길게 자라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조장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당장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 조장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게 자라고, 길게 자란 내 아이의 모습, 잘 자란 내 아이의 모습, 건강해진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면 까먹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자유방임의 사랑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맹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잊지도 말래. 비유가 뭔지 아세요? 논에 가서 김은 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잡초들은 제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식물 키워보는 사람은 알아. 그 본체를 건드리면 안 돼. 그 자라는 힘을. 그럼 죽어요. 아이를 꽃이라고 생각하면 꽃술이야. 아이를 만지면 죽어. 100% 조장한다고. 괜히 꽃 만들고 이렇게 틀면 더 예쁘게 자라겠네 이래가지고 그거 만지면 죽어. 그렇다고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 야, 왜 이게 왜 힘들어요?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얘기 있잖아. 잃어버리지 말래. 잊어버리지 말면 어떻게 돼요? 매일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 딸, 내 남편, 내 아이, 내 동생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럼 조장한단 말이에요. 가서 잘 되려고 또 조장을 한다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이러면은 가서 조장해. 조장하지 마라! 그러면 까맣게 잃어버려. 이 사이에 쓰라는 거예요, 맹자가. 잊어버리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마라. 잊어버리게 되면 조장도 안 해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조장하잖아.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별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조장하기 쉽지, 가서. 내 남편, 내 아내, 어미, 아들, 딸, 잊어버리지 마라 이제 아껴줘야지 이런 생각을 품으면 가서 조장한다. 넌 지시 이렇게 뭐라도 해. 이책좀 버렴 뭐 이런 것들 한다고. 조장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 에이씨 그냥 자유방임으로 키우자 이런다고. 요 사이에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끼는 게 이런 건데. 물망 물조장. 조장하지도 말아요. 조장하지 마라라고 그런다고 까먹으면 안 돼. 까먹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가서 조장하면 안 돼. 어떻게 할 건데? 요 사이에 있어. 요 사이에 어딘가에.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속상한 거야. 어? 물망 물조장의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인생의 진정한 고민과 진정한 결단은요. 뭐를 선택하도 개운하지가 않아. 유치한 선택들은요, 클리어하게 뭔가를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안 그래요. 삶이 그러면 뭐 다들 깔끔하지. 깔끔하지 않은 문제야. 그 사이 어디엔가의 균형의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도 시원치 않고 저걸 해도 시원치 않으면 그때 진짜 현실에 이르는 고민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서만, 관념 속에서만 흑백으로 딱 나눠서 끊어진다. 노을과 노을 아닌 부분을 어디서 자르려고 그래? 무지개가 어디서 흐려지는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거 만만한 줄 알아요, 현실은. 이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만만하지 않아. 개운치가 않아요, 사실은. 아니,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이지라는 얘기.

야, 조장하라라는 얘기야. 이런 건데, 이게 힘들다.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마라. 요 사이로 가라라고. 의미심장하죠? 의미심장하다. 잊지 마라. 그러면 조장하기 쉬운데, 조장하지 말래. 조장하지 마라. 그러면은 잊고 싶은데, 잊지 말래.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합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이게 내가 이 벼를 키웠나도 잘 몰라. 내가 해준 건 잡초 제거해주고 김매 준 거밖에 없고 벼를 건드리면 안 돼. 야 그거 힘들다. 아이를 만지지 말아요. 여러분 손을 함부로 타게 하지 마. 망가진다. 꼭 키우듯이 요 얘기 요 얘기들. 요번에 착수처는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 착수처예요. 여기서 착수처는 제가 뭐를 정했냐면, 삶의 어떤 좌우명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이만하면 잘 살았다라는 이만하면이란 단어를 빼기. 다 빼야 돼요. 이만하면 사랑했다라는 말도 빼야 돼. 이만하면 행복했다도 빼야 돼. 이만하면 자유롭다도 빼야 돼. 자유롭거나 말거나예요. 잘 살았거나 말거나예요. 이만하면 잘 살았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40평 얻었나? 어? 아이들 대학 가고 취업 됐나요? 남들 보기에 이만하면 잘 사는 거야. 남들 보기에 스스로 돌아보세요. 잘 살았나?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야. 남들 보기에 이만하면 사랑했다도 한번 생각을 해봐. 아이한테 8시간 병고 하나 해줬어. 아낀다는 아이한테. 그리고 8시간에서 물러날 때가 있잖아요. 직장을 가거나. 근데 딸한테 한마디 하는 거지, 아이한테. 8시간 동안 병고 안 했으면 이만하면 너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얘기 못하지. 8시간을 해도 모자란다. 10시간을 해도 모자른 거예요. 삶은 그런 거예요. 이만하면이란 단어 쓰지 마세요. 너저분하니까. 죽을 때까지 이만하면 잘 살았다. 돌아가 보세요. 그래. 뭘잘 살았어요? 그래. 45평이면 잘 살았어요? 이만하지 못하지? 60평으로 갑시다. 이만하면. 그게 뭐잘 살았어요? 잘 살았기는.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항상 부족해야 돼요. 차라리 이만하면 잘 살았다 말고, 차라리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합시다. 70 먹은 할아버지가 그래야 돼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내일 다시 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했다 하면 사랑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했다고, 그쵸? 삼겹살 구워 먹었다고 가족이 사랑한 거예요? 어? 제비추리 먹으면 더 행복해 하겠네? 그렇게 들어가야 될까요? 양쪽으로? 사랑했거나 말거나죠. 근데 아끼는 사람은 알잖아. 어머니, 3시간 휠체어 밀었으니 이만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요양병원 가서 4시간 있었어. 이만하면 사랑한 거예요? 안 그렇다. 나가라고. 면접 시간 끝났다고 내보내도 어떻게 해야 돼? 아프죠? 더 봐야 되는데, 더 봐야 되는데, 부족해야 된다. 인생에서 100%요. 이만하면 자유롭다도 어떻게 쓸수 있어? 이만하면 자유롭다가 어딨어? 자유롭거나 말거나지. 삶은 질적인 거야. 마지막 착수처, 삶에서의 착수처는 거기에 있어. 이만하면 너를 다 사랑했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잘못된 거야. 우리가 아낄 때는 그러진 않아. 계속 아껴야 돼. 이거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렇게 아끼는 거야. 이만하면이란 단어를 없앴으면 좋겠어. 70, 80 먹은 어르신들도 없애야 된다. 아, 이만하면 경험할 거다 했지. 경험할 거 많습니다. 그래야지 오래 사시고요. 그래야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이 눈 감을 때 눈부처를 보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들어야 돼. 엄마, 잘 사셨어요. 이만하면 잘 사신다라는 얘기야. 이만하면 자유롭게 사셨어요. 이 얘기를 듣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거부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 얘들아. 나는 못 살았다. 난 부족하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의 착수처는 그거야. 이만하면이란 단어 없애기. 이만하면 사랑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만하면 자유롭다. 이런 너저분한 얘기 하지 말게. 반드시 되진 않아. 인생은 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망은 품을 수 있어요. 김선호 주인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화비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랬으면 좋겠다. 바란다. 이런 표현을 쓴 게. 눈부처를 계속 보면 눈부처가 내 것도 보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는 거야, 다. 이게 뜻대로 안 돼.
근데 희망은

0: 품을 수 있죠. 이 어쩌면 애련한 시 우리 이 시청자분들도 모조리 다 눈 감으실 때 와, 이거 봐야 되는 것들이요. 이거 보고 돌아가신다. 자, 합의 그날이 오면 읽어주실 분 나와주세요. 네, 이쪽 오시.
1: 합의 그날이 오면 길끝에 당도한 바람으로 머리채를 묶은 후 당신 무릎에 머리를 대고 처음처럼 눕겠네 꽃의 은하의 무수한 눈부처와 당신 눈동자 속 나의 눈부처를 눈 속에 모두 들여야지. 하늘을 보아야지. 당신을 보아야지. 화, 비, 화, 비. 내 눈동자의 마지막 담는 풍경이 흩날리는 꽃 속에 당신이길 원해서 그때쯤이면 당신도 풍경이 되길 원하네. 그날이 오면 내게 필요한 건 이름 붙이지 않은 꽃나무 한 그루와 당신뿐, 당신뿐, 되지요.
0: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 시원섭섭하죠? 예. 분명히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아유, 이게 바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러면 또 조장하고 또 뭐 이렇게 복잡해진다. 그냥 낚시터에 이렇게 바늘을 들이웠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 혹여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이 물고기가 돼서 제 낚시 바늘을 문것 같아. 여러분이 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낚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 탓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어쨌든 삶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 아, 강신주가 좋은 인연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강연이, 이 책이 좋은 인연이었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아, 저는 뿌듯하죠. 저는 또 행복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끼자라는 말, 사랑한다는 감정적인 말, 쓸데없는 말 말고, 아낀다, 아낀다, 아낀다라는 말만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16강 전체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2: 야, 너 뭐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2: 너 이거 몇 개야?
4: 네 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2: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2: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새벽부터 넌 이발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

0: 아, 요즘 제 그 알고리즘에 과학 기사들이 좀 뜹니다.
1: 오.
0: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아, 내가 과학 프로 MC였구나. 아, 이럴 때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아이, 캐테르시스가 막 올라와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게, 아, 투명망토 기술이 좀 개발이 됐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반도체 교수님 왔다 가시자마자 구글에서 터보콘트를 발표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야, 그런 재미가 없더만요. 예, 예, 예. 아, 그리고 뭐, 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노벨상 기사 같은 것도 좀 있더라고요.
2: 오. 재작년에는 사실 예쁜 꼬마 선충 연구로 노벨상 타서 제가 되게 뿌듯했었는데,
0: 네네.
2: 작년에는 이제 면역학 분야에서 이제.
0: 아, 면역학.
2: 쾌거가 나온 거죠.
0: 아, 면역이라고 하면 그 자가 면역, 그 내 면역계가 다 공격하는 거.
1: 오.
0: 뭐 그런 것도 이제 있잖아요.
2: 네, 그 자가 면역과도 관련이 깊은 연구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 중에서 매우 특별한 면역세포를 찾아낸, 발견한 공로로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0: 잘 됐네. 이게 또 약간 면역질환 같은 게 또 정말 웬만한 분들은 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죠?
3: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0: 그것도.
3: 네, 자가 면역이고요. 크론병.
4: 건선도 그렇고.
0: 탈모도.
3: 원형 탈모만.
4: 1형 당뇨는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0: 아니, 근데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하고 노벨상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2: 예를 들면 면역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그 메커니즘.
0: 아.
2: 그거를 찾아낸 공로로 사실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0: 이 메커니즘을 찾아내면은 더 이상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하는 일은 없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미래에는.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는 역시나

0: 어? 또 오셨네?
1: 아, 환영합니다. 예. 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교수님, 반갑습니다. 신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예. 저는 카이스트에서 면역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의철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또 이제 지난해 그 노벨 생리의학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거든요. 아, 예. 예. 작년에 상 받은 게 굉장히 좀 큰 쾌거죠?
2: 아, 맞습니다. 네. 면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고요. 네. 사실은 또 그거보다 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노벨상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면역학으로 수상받은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 그것도 제가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면역학자로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지난번 출연 때보다 어깨가 많이 올라가요.
2: 아, 그렇죠. 네. 네.
3: 지난번 출연은 노벨상 수상
4: 이전이었죠.
3: 이전이셨군요.
2: 아니, 근데 이제 뭐 제가 받은 건 아닙니다만. 네, 네. 사실은 면역학 분야에서 네. 노벨상이 나온다는 건 또 같은 면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큰 어떤 뭐 영광이거든요.
1: 그렇죠. 네. 면역학 분야에서 그러면 노벨상을 몇 번이나 탄 걸까요? 많다고 하셨는데.
2: 한 15번 정도?
1: 15번이요? 네. 진짜 많네.

0: 15개는 와.
1: 지난해 탄 게 그 특이한 세포를 발견해가지고 네. 탔다고 하던데요.
2: 그 이름을 일단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말로는 네. 조절 T세포.
1: 조절 T세포?
2: 네, 영어로는 Regulatory T-cell. 그대로 직역한 게 이제 조절 T세포가 되겠죠.
1: 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킬러 T세포 있잖아요.
3: 네, 맞아요.
1: 킬러 T.
2: 예.
1: 예, 예. 근데 조절 T가 나왔다고요?
2: 킬러 T세포 하면 뭔가 아까 군인이라는 얘기를 누군가 하셨는데.
1: 그렇죠.
2: 뭔가 적을 좀 무찌르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절 T세포 하면은 뭔가 그거를 적당하게 너무 좀 오버하지 않게 좀 조절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 이미지가 따로 그대로 맞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우리 면역계가 한번 또 대단한 녀석이 출몰을 했구나라는 그런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알아봐야죠. 그러면 빨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자가면역 질환을 좀 앓고 계신 분 계실까요?
4: 저 있습니다.
0: 뭡니까?
4: 건선이 있습니다.
1: 아, 건선. 네. 아, 근데 요즘에는요 많아요. 건선도 많고 요즘에 진짜 많아요. 예. 네. 저는 이제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이제 알러지인데 저는 알러지도 이게 면역 질환인지 그것도 궁금하게 왜냐면 이상하게 봄만 되면 막 계속 나와 이게 나 이게 막 나와요 막 이게 기침을 확 안 하는데 콧물이 찍 하고 나올 때도 있고 이거 이 알러지도 자가면역 질환인가 이거 궁금합니다.
2: 저도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똑같이 있습니다.
1: 있어요. 네, 저희 지방인데요. 네.
2: 지금 이제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을 얘기하다가 네. 어떤 게 있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알레르기까지 얘기가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면역 반응이 원래는 우리 몸에 들어온 뭐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발달을 한 건데
1: 그렇죠.
2: 이게 너무 쓸데없이 오버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면역질환인 거죠. 이런 종류의 면역질환을 통틀어서 하이퍼 센스티비티. 그 한국말로 과민반응.
1: 과민반응.
2: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버한 것도 방향이 좀 중요해요.
1: 방향이요.
2: 예를 들자면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요. 예. 우리가 꽃가루, 동물털, 어떤 진먼지 진드기.
1: 외부 요인.
2: 이건 외부는 맞는데 외부인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환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에 있는 우리 몸에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는데 남은 남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오버할 때 이것이 알레르기입니다.
1: 알레르기, 과민반응. 예. 알레르기. 그러면 잠깐 면역 질환은 아닌 거예요.
2: 약간 이거. 다르죠. 약간
1: 약간 다릅니다.
2: 이제 오늘 주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면역에서 나와 남의 구분이거든요. 네네. 자가 면역 질환은 남이 아니고 나에 대한 거일 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1: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2: 예.
1: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2: 예.
1: 외부에서 예. 뭔가 접촉이 됐을 때 내가 오 하면서 이렇게 뭔가 나타나는 예. 반응은 과민 반응이다.
2: 맞습니다.
1: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조절 T세포가 이제 발견이

0: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몸에는 그럼 T세포 종류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까?
1: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T세포라고 하는 거는 면역에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 많이 이제 들어보신 걸 거예요. 근데 T세포라는 게 한 1960년대에 처음 이제 밝혀졌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항상 그렇지만은 처음 발견됐을 때는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죠. 아, 여기 두 가지가 다른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는 도움 T세포입니다.
0: 네. 도움 T세포요?
1: 네, 영어로는 헬퍼 T셀이에요.
2: 아, 진짜 도움이네요. 네,
1: 도움 말 그대로 도움 T세포입니다. 두 번째, 킬러. 킬러 T세포. 네, 그 저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던 거죠. 이름 그대로 그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죽여줘요.
0: 싸움꾼.
1: 네, 싸움꾼 같은 느낌이 좀 있죠. 하지만 모든 친구들한테 싸움 거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그렇지. 암세포한테만 네. 하는 건데 1960년대에 T세포가 처음 발견된 다음에 한동안은 아, T세포인 두 가지만 있다. 라고 이제 알고 있었었어요. 1995년도에 조절 T세포를 이제 보고할 때까지. 이 T세포를 연구할 때도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세포가 보이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도움 T세포, 킬러 T세포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은요. 예. 이게 현미경 분자하고 구분이 안 돼요.
0: 아, 구분이 안 돼. 아.
1: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럴 때 마커라는 걸 이용합니다. 분자 마커라는 걸 이용해요. 꼬리표처럼. 그래서 한동안 알려진 것이 이제 이 도움 T세포는 CD4.
0: CD4?
1: 네, 그게 이제 마커의 꼬리표
0: 마커 이름이에요. 붙여놔요?
1: 그게
0: 어떤 CD4.
1: 또 킬러 T세포는 CD8.
0: CD8?
1: 네, 그 두 개가 아주 대표적인 마커예요.
0: 그러니까 CD4, CD8이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물질로 구별한다는 거죠?
1: 그렇죠. 예, 아. 그 세포 표면에 그 마커가 있습니다.
2: 아. 그러니까 약간 초록색 스티커 붙이고 그렇습니다. 노란색 스티커 붙이고 예. 빨간색 스티커 붙이는 거죠.
1: 근데 이제 갑자기. 1995년도에 예. 이게 남들을 좀 조절하고 억제하는 세포가 있어. 그게 발견된 게 조절 T세포였는데요.
0: 걔가 약간 중재자 같은 거네요.
1: 맞습니다.
0: 예. 아, 그래요? 예. 중재자 같은 조절 T세포. 예.
1: 근데 걔네들이 이제 CD4 중에서 예. 이런 게 따로 있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0: 됩니다. 아, CD4에 마크2?
1: 같은? 아, CD4에서 버전? 이제 CD25라는 딴 게 있을 때는 아. 조절 T세포. 그게 없을 때는 도움 T세포.
0: 아, 네. 그렇게 가는구나. 예.
3: CD4 마커는 기본으로 있고.
1: 예. 그렇습니다.
3: CD4만 있냐? CD25도 같이 있냐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운명이, 예. 세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예. 걸 알게 된 거죠.
0: 자, 우리가 이제 T세포 삼총사를 배웠습니다. 조절이, 그리고 킬러, 도움이.
1: 맞습니다.
0: 예, 이렇게 삼총사를 만났는데.
3: 여기 약간 매칭이 되지 않나요?
0: 그렇죠.
3: 킬러.
0: 킬러. 아, 이쪽이 조절이.
3: 조절이?
0: 조절이, 그리고 도움이. 그래서 이제 이 T세포 삼총사, 얘네가 우리 몸속에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딱 침투를 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 같이 이제 싸운다는 건데. 근데 이제 T세포들, 얘네들은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고 도와줄까?
1: 아.
0: 잠깐만. 넌 조절이잖아. 여기. 반갑다. 여기 킬러야. 반갑다, 킬러야. 이렇게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뭘로 알아? 어떤 메커니즘을 알아볼까요?
1: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도움 T세포, 킬러 T세포, 조절 T세포가 서로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지만.
0: 그렇죠.
1: 사실은 더 큰 범위에서 소통이 일어납니다. 도움 T세포는 뭐 킬러 T세포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막 세균 같은 걸 잡아먹는 대식세포도 있고요. 네. 항체를 내는 B세포도 있거든요. 도움 T세포는 걔네까지 다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까?
0: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보고 도와줄까? 예,
1: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이토카인입니다.
0: 사이토카인? 예, 아마... 사이토카인 뭐 폭풍 할 때 그 사이토카인?
1: 그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토카인. 이게 이제 만약에 저도 면역세포, 도움 T세포고 이대한 교수님도 옆에 있는 어떤 뭐 대식세포라고 쳐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물질을 냅니다. 옆에 있는데 물질을 내요.
0: 물질 내요.
1: 그러면 이 물질은 단백질이거든요. 이것이 얘한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세포들은 자기 표면 위에 굉장히 다양한 수용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이토카인을 내면은 딱 여기가 딱 붙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벌써 딱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얘 이름표인 거예요, 이름표.
1: 예,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과 사이토카인 수용체를 통한 이 신호가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면역학을 배운 학생들이나 면역학자들도 이거를 이제 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0: 단백질인데 종류가 많다는 얘기예요.
1: 네, 그래서 이거에 이제 뭐 인터류킨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건데, 네. 인터류킨 1번, 2번, 3번, 4번, 5번, 33번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학생들 같으면 이런 것들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아주 골치가 아프죠? 이것들이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느냐?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병사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다양한 종류의 시그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시그널을 전달합니다. 야,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잡아먹을 세균이 저기 들어온 것 같아. 빨리 지금 정신 차려. 그럼 얘가 막 활성화됩니다.
0: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라는 그 단백질.
1: 예, 예.
0: 그 세포들만의 그 특유의 단백질을 내뱉어가지고 신호를 준다.

0: 지금 여기 먼저 터졌네.
1: 아, 그런 겁니다.
0: 라고 하는 것도 예, 이제 예, 그쪽으로 예. 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여기에서 사이토카인 단백질을 내뱉었는데 예. 이쪽에 있는 애가 어떻게 눈치를 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닿지 않잖아요.
1: 아까 세포라고 얘기를 가정을 했잖아요. 예. 그럼 여기 체액이 이제 녹아 있거든요. 예. 만약 물 성분인 거죠. 예. 그럼 내가 물에 녹는 단백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타고 갑니다. 그래서 옆에 근처까지 퍼집니다. 아, 실제로는요. 아. 아주 이제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면 네. 여기에서 나온 사이토카인이 네. 뭐 이런 데까지도 가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2: 여기에 있는 애들이
1: 피를 타고 갈 수가 또 있으니까.
0: 피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3: 근데 사이토카인이 단백질이면 단백질은 사실 생각보다 되게 튼튼한 물질이잖아요. 예. 이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많아진 걸 어떻게 줄여거나 제거할 수가
1: 생각보다
3: 있어요?
1: 생각보다 이제 사이토카인 단백질 중에서도요. 좀 작은 단백질이어서 한번 액션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금방 없어집니다.
3: 그럼 사이토카인 예. 폭풍 너무 많아진
1: 경우는
3: 거예요?
1: 예. 이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면 아까처럼 모든 면역세포가 다 활성화되고 이제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운 게 아니고 해로울 수가 있는 거죠. 네.
0: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1: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0: 사이토카인 폭풍 적당히 내뱉어야 되는.
1: 그러면 여기서 벌써 이제 여러분들은 금방 답을 아실 거예요. 조절세포들도 자기네들이 내는 특징적인 사이토카인이 있거든요. 네. 걔네들 역할이 뭘까요?
4: 아, 이거를 더 이상.
1: 이제 그만.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그만.
0: 됐어. 네. 가라앉았어. 저기 처리했대. 네,
1: 맞아요.
0: 근데 그럼 뭐 그 적을 알아보는 것도 그러면 네. 단백질로 소통해서 알아내는 걸까요? T세포가 어떻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건지.
1: 이것이 지난 한 100년 넘게 시간 동안의 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겁니다. 오늘 주인공이 좀 그래도 T세포니까 네. T세포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T세포가 왜 T세포인지 아세요?
5: 왜 T?
1: 네.
0: T?
5: 네. 모양이 T처럼 생겼나?
0: 네. 꽂혀 있어가지고 T.
6: 감정이 좀 없고 좀 냉철해서.
0: 직접적인.
5: 아, MBTI가 그때부터 있었나 봐요.
0: 직설적이고. 직설적인.
1: 이 T세포를 발견한 사람이 자크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장기 중에요.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0: 흉선. 흉선 어디 쪽에 있어요?
1: 예, 우리 여기 명치 쪽에 보면 여기 흉골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예. 가운데 있는 뼈, 그 뒤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있는데 이것이 기능이 뭔지를 몰랐어요.
0: 흉선이.
1: 이게 또 특이한 거는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요, 굉장히 쪼그라들어요. 굉장히 쪼그라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영어 이름으로 THYMUS, 사이모스라고 합니다.
0: 사이모스.
1: 예. 그런데 그 자크 밀러가 이 사이모스를 이 생기에서 어릴 때 제거를 해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떤 면역세포가 안 나오는데 얘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에 취약해지고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새로 발견한 이 세포는 흉선이 있어야지만 생기는 거네. 그래서 사이모스 디펜던트 흉선 의존성 해서 이걸 T라고 그 사이모스에서 T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발견을 보더라도 이 T세포라는 거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생기려면 이 흉선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네네네. 근데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로 거기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관.
0: 학교예요? 흉선이요?
1: 예.
0: 흉선이 T세포 양성학교예요?
1: 네, 맞습니다.
0: 거기서 네. 일반적인 교육을 다 합니까?
1: 예.
5: 그래서 어릴 때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컸다가 교육을 다 받고 나면은 어린이 되면은 작아지는
0: 그러면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영화 존윅에 나오는 그 킬러 학교 같은.
1: 아니, 그런 거 맞아요. 진짜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6: 근데 교육기관이라고 말하기에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좀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1: 아, 무시무시해요.
0: 무시무시해요. 예.
1: 자, 이제 왜 무시무시하고 또 왜 킬러 학교가 맞는 얘기냐. 우리 몸에서 처음에 이제 T세포를 이제 생성을 시킬 때는 골수에서 많이 만듭니다. 일단 처음에.
0: 티세포 골수에서 많이 만듭니다.
1: 많이 만들어요. 그냥 무작위로 막 만듭니다. 막 만들어요. 근데 만들다 보면 나에 대한. 내 항원. 자기에 대한 T세포도 생깁니다. 무작위로. 그렇죠. 막 만들다 보니까. 흉선을 지나가는 동안에 나에 대한 것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흉선을 나중에 다 성숙해서 빠져나오는 세포들은 뭐만 남을까요?
5: 남을 공격하는
1: 남에 대한 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좀 신기할 정도로.
0: 나에 대한 것들은 싹 다 죽어버리고 남을 공격할 수 있는 애들만 나온다.
1: 그렇죠.
0: T세포 말고도 그러면 다른 면역세포도 다 흉선에서 교육을 좀 받을까요? 안 그러면 무조건
1: 예, T세포만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요.
0: 무조건 T세포.
6: 근데 그 흉선에서 T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T세포는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실제로 어떻게 제거를 하나요?
1: 이런 거죠. 흉선의 자체도 내 세포잖아요.
5: 네.
1: 흉선 세포가 내 세포니까 거기 이제 이 T세포가 아직 성숙되지 전의 것들, 아까 막 무작위로 만든 것들 지나갈 때 흉선세포의 내 것, 내 단백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만나면은 얘네들이 아직 이제 미성숙 단계일 때 이제 자극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때 자극을 되면은 걔네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Activation Induced Cell Death라고 합니다.
0: 셀 데스.
1: 활성화에 의한 유도되는 세포 죽음.
5: 그러니까 걔네가 죽어야지만 네. 나중에 나갔을 때 나를 공격 안 할 수 있는 거죠.
6: 근데 사실은 흉선에서 자기를 공격할 가능성을 테스트를 하는 거면 사실 흉선이랑 또 근육이랑 또 다른 장기는 또 다르잖아요. 그럼 걔는 거기 살아나간 애들은 뭐 간이나 뇌나 맞습니다. 이런 것도 공격할 가능성을 테스트 안 받은 거 아닌가요?
1: 여기에 바로 샘플러의 또 묘미가 있습니다. 샘플러.
0: 샘플러?
1: 여러분들 어떤 약간 고급 뭐
5: 맛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1: 패밀리 가면은, 레스토랑 가면은
5: 잠깐 맛보기
1: 나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을 때 샘플러 시키면 어떻게 나옵니까?
5: 그러니까 다
1: 조금씩 조금씩 나오잖아요. 흉선의 에어라는 단백질은 내 몸에 있는 각종 그 장기에 나온 단백질들을요 조금씩 조금씩 나 샘플링으로 다 나오게 해줘요.
5: 아 진짜?
1: 예, 그러니까 흉선에는 근육의 단백질, 인슐린 세포의 단백질, 뇌세포의 단백질, 간세포 다 많이는 아니에요.
0: 조금씩 샘플로.
1: 예, 그래서 이 샘플러를 맛본 T세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거되는 거죠.
6: 와,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3: 그 골수에서 T세포가 생겨서 흉선을 거친다는데 아까 T세포 세 종류를 했잖아요. 그 여기서 그 직업군도 흉선에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셋 다 흉선에서 나오는데 살아남은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도움 T세포가 되고요. 어떤 애들은 킬러 T세포가 되고 어떤 애들은 조절 T세포가 되는데
5: 약간 그런 거네요. 훈련소 가면은 훈련소에서 보직 배정 받잖아요.
1: 비슷합니다.
6: 네. 아, 그러니까 흉선에 들어갈 때까지는 세계의 운명 중에 뭐가 될지 안 정해져요.
1: 아직은 모르는 거죠.
2: 그런데 이제 자가 면역은 왜 생기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가 면역, 이건 어떻게 발견했냐.
1: 면역학으로 두 번째 노벨상이 1908년도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분이 받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제 폴 에를리라는 분이 받았는데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생학문인 면역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이거는 내가 증명한 건 아닌데 면역은 이래야만 되라는 걸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추론인 거죠. 합리적 추론인 거죠. 자가 독성 공포예요.
2: 자가 독성 공포요?
1: 네. 우리 오늘 하는 얘기하면 자가 면역 공포. 아. 그분은 그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나와 남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근데 야 이런 면역 반응이 어떻게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2: 오, 그럴 수 있죠.
1: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는 몰랐지만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래야만 돼. 안 그러면 내가 파멸되잖아. 이걸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연구소에.
6: 아까 전쟁이랑 군대의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 군대들이 사실은 적군으로 혹은 외국의 적국으로부터 침입을 뭐 방어해 주는 걸 보면 와 정말 소중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역사적으로 그런 비극들이 많았잖아요.
1: 그렇죠.
6: 군대가 자국민 시민들을 살상하는 그런 비극들이 많았는데 우리 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나라고 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생각했고
1: 제기했던 거죠.
6: 실제적으로도 이제 탐구를 하게 되는 거는 조금 더 이후의 시기에 탐구가 됐다는 거죠.
1: 그러다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막 점점 이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가진 질병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내 면역계가 나를 공격해 생기는 거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0: 뭐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도 이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1: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자가 면역 세포들이, 그러니까 자가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들이 잘 공격하는 또 그런 장기들이 좀 있어요. 자가 면역이랑 유명한 게 류마티스 관절염 있잖아요.
0: 그렇죠.
1: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 이런 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크론병 같은 거. 이건 장을 공격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유명한 자가 면역이라는 게 루푸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루푸스라는 거는 항체가 내 몸 여기저기를 그건 다 건드립니다. 내 항원에 대한 항체를 내려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누구의 도움? 도움 T세포.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점점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T세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T세포.
1: 왜냐하면 결국은 항체에 의한 그 자가 면역 질환도 도움 T세포가 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킬러 T세포가 직접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움 T세포나 킬러 T세포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가장 핵심적인 거란 걸 이제 점점 T세포를 알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까 기억하세요? 나와 남을 구분하는데 그 T세포.
0: T세포.
1: 그 킬러 학교, 흉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그거를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추 면역 관용이라고 합니다.
0: 중추.
1: 네, 중추. 면역은 기본적으로 남에 대한 거잖아요.
0: 네.
1: 남에 대한 거는 면역이 자꾸 활성화돼야 되죠. 근데 아까 자꾸 나에 대한 거는 면역이 뭔가

0: 해야 되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야 된다? 나에 대해서는 면역이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1: 아, 그렇죠.
0: 남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 현상을
1: 그렇죠.
0: 우리가 이제 면역 관용이라고 또 얘기를
1: 나한테
0: 해요.
1: 관용이 돼야 되는데.
0: 그런데 이제 이 흉선이라는 거는 T세포가 교육받고 나오는 장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앙으로 친 거예요. 중앙군사학교처럼 친 거죠.
1: 그래서 가운데 있습니다.
0: 그래서 자, 그럼 이걸 질문을 다시 또 바꾸면은 중추 면역 관용이 완벽하게 일어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없죠. 없죠.
0: 전혀 없죠. 그런데 실제로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 있어요.
1: 있어요.
0: 있죠.
1: 많죠.
0: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흉선에서 나를 공격하는 세포를 다 제거하고 나온다고는 했지만 항상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뭐 이런
1: 그렇죠.
0: 것처럼
1: 오류가 있다.
0: 오류가 있는 거죠.
3: 샘플링을 해서 많은 음식들을 맛보지만 모든 음식들을 다 맛보고
0: 그렇죠.
3: 제대로 제거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면역질환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의 피를 보면은 이제 다 흉선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T세포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완벽하게는 거기에 자가, 나에 대한 T세포가 없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있습니다.
1: 있어.
0: 그런데 또 있다고 해서 다 자가면역질환이 생기느냐?
1: 그것도
0: 아닙니다. 아닙니다. 관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1: 오.
0: 그러니까 말초에서도 이걸 이제 말초라고 그러는데 말초 면역 관용 메커니즘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1: 말초 면역 관용이요?
0: 중추 면역 관용을 한번 걸러져서 나왔어요.
1: 걸러져 나왔는데.
0: 나왔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또 걔네들이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더 막아주는 장치가 한번더 있다.
1: 어디에요?
0: 이제 우리 이제 이 중추, 흉선이 아니고 우리 몸 여기저기.
1: 여기저기에? 말초 면역 관용까지 그러면 이제 오면은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진정이 되고 우리 몸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거참 다행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를 그걸 뚫고 온다라는 거는 이제 그 말초에서도 거르지 못한 애들이 이제 있다는 거
0: 그렇죠.
1: 아니에요?
0: 그래서 작년 노벨상이 조절 T세포라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은 면역 반응을 이제 금방 시키는데. 찾아냈잖아요. 중추 면역 관용에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말초로까지
1: 나온
0: 그 자가에 대한, 나에 대한 T세포를 야, 너 이렇게 좀 나대지 마. 라고
3: 조절.
0: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조절 T세포가 하는
3: 저희가 초반에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럼 T세포랑 이런 구체적인 질환들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건가요?
0: 그래서 이것들도 병마다, 질병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혹시 백반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1: 아, 이거 마이클 잭슨도 알았던.
0: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멜라닌 색소를 내는 그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멜라닌 색소를 나는 이 세포에 대해서 킬러 T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멜라닌 색소를 내는 그 세포를 다 제거하겠죠. 그러니까 색소가 거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반증이라는 건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킬러 T세포가 하는 바로 그런 유발하는 자가면역질환이 될것 같아요. 여기다 한 가지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면역학자들은 특히나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면역학을 연구할 때는 가장 이제 이용하기 쉬운 인간이 누구냐면 나
1: 자기
0: 자신입니다.
1: 그렇죠.
0: 저는 한 번은 제 피를 꺼내가지고
1: 한번 했어요?
0: 연구 좀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봤는데
1: 어때요?
0: 저는 백반증이 없거든요. 근데 제이 피를 돌아다니는 T세포 중에서 제 멜라닌 색소를 내는 그 멜라닌 세포를
1: 공격하는
0: 공격한 세포가 꽤 있어요.
1: 오.
0: 꽤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제가
1: 안 하고 있네.
0: 한두번 제가 검사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1: 이거는 그거네.
0: 누가 있을까요?
1: 야, 조절이가 있는 거지.
0: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2: 그러면 만약에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유전적으로도 좀 전이가 될 수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좋은 이제 질문이신데요. 엄마가 뭐 걸리고 뭐 아빠가 뭐안 걸렸을 때도 뭐 아이가 뭐 50%가 걸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아주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어떤 자가 면역 질환들 이런 분들은 유전성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기 부모님이 그러면 자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100%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유전성이 성향이 좀 소인으로 약간 작동할 수는 있지만 뭐 부모님이 걸렸다고 자기가 꼭 걸리 이런 건 아닙니다.
1: 나한테 안갈 수도 있어요.
2: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유전이 되는 건지 되게
0: 글쎄요, 알레르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약간은 부모님이 뭐 그런 게 있으면 좀더 걸릴 확률은 높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뭐100%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4: 자가 면역 질환이 뭐 1차, 2차 그중 면역 관용을 거치고 조절 세포까지 통과해야 생기니까 솔직히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0: 그냥 어떤 유전성인 게 있어가지고 선천적으로 그냥 자가 면역 질환이 그냥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들이 아주 아주 아주 드뭅니다.
1: 아주 아주
0: 아주 아주
1: 있긴 있는데
0: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무관한 얘기고요.
1: 오늘날 갑자기 생기는 우리 자가면역 질환은요.
0: 예, 이런 것들은요. 예. 실제로 아직도 의학계가 아직 미스테리예요. 사람들은 많은 중론에서는 그것도 역시 감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감염.
0: 예, 그러니까 감염. 이제 어떤 종류의 감염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항원에 대한 자가면역, 그 말초 면역 과정이 잘 유지되고 있던 거를 뭔가 좀
2: 건드렸구나.
0: 그렇죠. 뭔가 평형을 깨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것들이 많은 중론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확증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죠.
1: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교수님이 내 거 피를 빼가지고 봤더니 나는 이 백반증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백반증이 없는 거는 뭔가 조절이 되고 있다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가 잘못 켜지거나 하면 예. 그런 애들이 이제 다시 스위치 켜듯이 확 켜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0: 말하자면 분자적으로 닮은 기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연히 세균에 감염됐는데 그 세균의 단백질이 내 단백질 조각하고 너무 유사했던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그러면 내 면역계는 그 세균을 없애려고 막 활동을 했는데 남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 세포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2: 약간 네.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산에 가면은 버섯 되게 이쁘게 생겨서 식용버섯처럼 생겼는데 그게 알고 보면 독버섯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은 약간 몸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1: 치료하려면은 그러면은 내 면역세포를 싹 없애버리면 어이구, 나 그러면 어떻게 무기실을 살아야 되는가? 무기실.
0: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자가면역 질환 환자예요. 그러면은 야, 자가면역 질환 환자니까 면역계 다 없애. 그럼 면역계 다 없애는 건 쉽습니다. 그건 네. 쉽지만 그러면 그치.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1: 살 수가 없죠.
0: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또 우리가 맞닥뜨리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가장 핵심은 내 항원에 대한 그 공격하는 그 자가면역세포만 딱 어떻게 억제를 하거나 제거를
1: 그렇죠,
0: 하고.
1: 그렇죠.
0: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포는 면역세포는 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힘든 거거든요.
1: 그 약 약물 같은 게 없나요? 좀 치료할 수 있는. 예.
0: 이 자가면역 질환이 뭐 50년대, 60년대 알려진 다음에 네. 한동안 이제 지금까지도 쓰고는 있죠. 여러분들 스테로이드. 여러분들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1: 잘 쓰면 안 된다.
0: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스테로이드는 대개 면역을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스테로이드를 약으로 쓰고 있죠.
2: 저도 그 건선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연고를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쓰면은 금방 가라앉죠.
0: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스테로이드는 약간은 좀 무작위적인 폭탄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면은 당장 내가 염증이 심하고 자가면역이 심할 땐 그걸 가라앉히는 건 맞는데 네. 그러다 보면 그걸 좀 오래 쓰고 하다 보면 뭐까지 망가질까요? 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그렇지. 대한 그런까지 같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는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약들이 나오냐면 아까 사이토카인 기억하세요?
1: 네네네.
0: 그러면 잠시. 사이토카인 같은 경우도 사이토카인이 서로 면역세포를 서로 막 활성화시키면서 어떤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만 어떤 세포들이 지네끼리 막 서로 활성화됩니다. 그럴 때는 그 사이토카인 아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원래 이렇게 막 신호를 주는데 이거를 못 붙게 여기 항체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항체약들, 이거 우리가 사이토카인 차단제 이런 약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2: 약간 그런 예. 거네요. 항암도 표적 항암제처럼.
0: 비슷한 거죠. 예.
2: 네.
1: 그 조절이가 우리 조절이 소중한 우리 조절이가 나중에 이 면역 치료제, 자가면역 치료제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0: 당연하죠.
1: 조절이를 좀 채워준다든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한 5년 정도 있으면. 조절 T세포 주사 같은 게 줄기세포 주사는 아니지만 조절 T세포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2: 그래서 자가면역 치료제
1: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내 피로 뭔가 만들어낸 조절 T세포.
0: 실제로 그런 걸 좀 해봤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포기하기는 이른데요. 세포를 직접 넣어주는 건 아직까지 큰 성공은 못했어요. 근데 그 대신 이런 건 가능하겠죠. 꼭 세포를 직접 넣어주지 않더라도 어떤 약물이 있어서 그 세포를 내재적으로 늘리게 해준다든지 좀 더 활성을 좀 더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도 조절 T세포를 이용해서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것들은 아직 성공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
1: 성공한 게 없지만 기대는 해볼 만하다.
0: 그렇죠.
1: 좋습니다.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느끼시는 게 이게 만약에 이제 1차에서 중추 면역관용만 있었다 하면 우리는 오래 못 살아요.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1: 말초 면역관용까지 2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0: 맞아요.
1: 게 너무
0: 맞습니다.
1: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너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오늘 방송 보시고 댓글에 조절아 고마워, 조절아 고마워 좀 많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 조절이.
0: 예.
1: 조절 T세포. 지난해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우리 조절 T세포를 저희와 만나게 해줬습니다.
0: 예,
1: 이 스토리를 좀 말씀 좀 해주시죠.
0: 세 분이 같이 받으셨어요. 네. 일본의 사카구치 교수님, 그다음에 미국의 브롱코랑 람스델 교수님. 이 세 분이 받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카구치 교수님, 일본 분이.
5: 혼자 받아도 돼요?
0: 혼자는 너무 좀 센 것 같고요.
5: 둘.
0: 한 80%는 먹어야 되지 않나. 아.

0: 80%, 10%,
1: 10% 정도에.
2: 왜 사카고치 시문 교수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네. 생각하시는지.
1: 예. 저희 사카고치 네. 교수님은 말 그대로 아까 그 조절지 세포를 발견한 분이에요. 그냥 진짜래요. 조절지 세포의 발견 자체는요. 1995년도에 논문을 냈습니다.
3: 1995년.
1: 그거에 기반이 된 논문이 1982년도예요. 82년도 논문이 뭐냐. 네. 이제 그 사카고치 교수님이 생쥐, 마우스를 가지고 연구하고 계셨는데요. 근데 3일째 흉선을 제거했던 얘들이 자가면역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3: 아~
1: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합리적인 가설을 세운 거죠. 야, 원래 흉선이, 원래는 T세포가 교육받고 나온 기관이잖아. 보통 3일 전까지는요. 다 교육받을 걸 웬만큼 받고 나옵니다, 이게. 근데 이 얘기는 3일 후에 뭔가 나오는 뭔가가 있는데, 얘들이 혹시 면역을 뭐 억제하는 거 아니야?
3: 아~
1: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일 제거는 했는데, 그냥 정상 성체 마우스. 거기서 T세포를 꺼내서 그냥 전체를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안 생겨요.
3: 아~
1: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아, 이게 3일 후에 그때 나온 T세포가 뭔가 억제하는 게 있고, 정상 마우스는 그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면역을 적극적으로
2: 개입을 하고 있다.
1: 개입을 하고 있다.
2: 분명히 개입을 네. 하고 있다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1: 이거를 82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예요? 냄새를 맡은 거죠. 그럼 이분이 13년 동안 뭘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마커 잠깐 얘기했잖아요.
3: 예, 예, 예.
1: 그 전까지는 도움 세포는 무조건 CD4, 킬러 세포는 CD8였는데 이게 95년도 그 논문에서 한 건데요. 야, CD4 중에서 CD25라는 걸 발현하는 걔네들. 얘네들이 바로 조절 세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그 시험 어떻게 했느냐? 정상 성체 마우스에서요. 세포 다 꺼내요.
2: 꺼내 다
1: 꺼내. 그다음에 아까 자기가 이 조절 세포라고 의심되는 그거 있잖아요.
2: 예, 25.
1: 그것만 딱 제거합니다. 그 어떻게 돼요?
3: 면역이
1: 막 생겨요.
3: 아.
2: 근데, 조절이가 없으니까.
1: 네. 요걸 다시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생겨요.
3: 아.
1: 이게 너무 그냥, 이 논문은 아주 안 길어요.
2: 명확하네. 네.
1: 명확해요.
2: 그냥 딱딱딱 떨어지는, 네. 약간 딱딱 네. 떨어지는 맛이 있네요.
1: 맞아요.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3: 네. 네.
2: 아니, 근데 세포를 찾고, 사실 마커도 달았어요. 사카고치
1: 네.
2: 교수님.
1: 네. 네. 네.
2: 그러면은, 네. 사실, 이분이 혼자 다 먹어도 돼요. 근데 노벨상을 세 분이 탔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뭐 그냥 응원하셨대요? 아, 뭐, 잘한다. 사카고치, 사카고치, 잘한다. 잘한다. 뭐예요? 두 분, 나머지 두 분은요?
1: 그 람스델 브롱코 교수님은 사카고치 교수님이랑 같이 공동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뭐 존재 잘 모르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스컬피 마우스라는 게 있었어요.
2: 스컬피 마우스?
1: 네, 스컬피라는 게
4: 뭐
1: 비듬성 피부가 있는 마우스, 네. 약간 그런 건선 같은 아까 그런 증상이 있는 마우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가 얘네들이 어떤 유전자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런 질병이 생길까 궁금했던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우리가 유전자 사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그 당시에 이렇게 어디에 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 원인 유전자를 찾았어요.
3: 네.
1: 그 유전자의 이름이 FOXP3입니다.
2: FOXP3.
1: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마우스들은 돌연변이가 있는 거예요.
3: 네.
1: 그러니까 정상 생쥐들은 그런 스컬피 증상이 안 생기는데.
2: 돌연변이들이.
1: 예, 얘네들은 FOXP3 유전자가 정상이에요. 근데 거기 돌연변이가 생기니까, 예. 오, 얘네들이 피부에 면역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건성 같은 질환이. 그 논문을 2001년도에 논문을 냈어요.
3: 네.
1: 냈는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조절세포 다른이 없잖아요.
2: 없죠, 없죠, 없죠. 전혀 다른 분야인데. 네.
1: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하다가 FOXP3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가 있어.
3: 아~
1: 사람도 찾았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3: 아~
1: 근데 그 질환이 IPEX라고 하는데 IPEX라는 네, 질환인데요.
3: IPEX?
1: 굉장히 드문 질환이에요. 이거는 유전성 질환인데, 근데 보니까 아까 그 스컬피 마우스 똑같이 FOXP3에 돌연변이가 있는 거예요.
3: 아~
1: 네. 그러니까 야, 이게 FOXP3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게 기능을 못하면 이 뭐 환자분들이나 환자나 또는 생쥐나 자꾸 자가면역질환이 생겨.
3: 네.
1: 여기까지 알게 된 거예요.
2: 자가면역과 관련된 약간 유전자를 발견한 네. 거예요. 그 두 분이.
1: 네. 2001년도 논문이에요.
2: 예, 2001년도에.
1: 그런데 아마 이제 사카고치 교수님은 네. 1995년도에 발견은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생물학계의 사조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이런 세포가 이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것만은 좀 부족해요. 뭔가. 확증이 안 돼요. 근데 얘를 예답게 만들어준 어떤 주조절인자. 이걸 찾아줘야지 우리가 그 세포를 발견했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5: 저희 분야에서 더 많이 쓰는 용어 같긴 한데 네, 저희는 그냥 마스터 유전자라고 많이
2: 마스터 유전자요?
5: 마스터 유전자. 눈을 만드는 뭐 마스터 유전자, 팩스6 같은 유전자들. 그다음에 FOXP3 이런 것들이
1: 맞아요.
5: 어떤 그 세포가 무엇이 됐게끔 혹은 어떤 구조가 만들어낸
2: 대표 유전자.
5: 마스터 유전자. 마스터가 뭐라고 하면 밑에 애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죠.
1: 근데 2001년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중요한 면역 그 조절을 하는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2: 사카고치 교수님이 그 논문을 본 거죠.
1: 네,
2: 2001년도 거를.
1: 그렇죠.
2: 두 사람 거를.
1: 맞아요. 어떻게 했느냐. 조절 세포를 내가 분리한 다음에 네. 그 FOXP3를 넉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을 아예 없애줘봤어 일부러. 그랬더니 얘가 조절 세포 기능을 못해요.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T세포는 맞지만 조절이가 아닌 다른 애들 있잖아요. 네네. 도움 T세포나 킬러 T세포. 얘네들한테 FOXP3를 넣어줘봤어요. 네.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2: 조절 T세포가 돼요. 군대 같은데 훈련소 가면은 딱 이렇게 너는 무슨 병, 너는 무슨 병, 너는 무슨 병 이렇게 딱 정해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FOXP3였던 거군요.
1: 맞아. 네, 그러니까 이 FOXP3는 일단 T세포 입장에서 얘가 있으면 조절 T세포, 얘가 없으면 조절 T세포가 안 돼.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거를 사이언스에 논문을 냈습니다. 네. 2003년도에.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더 이상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사카고치 교수님이 95년도에 그 논문을 한번 냈고 무관한 논문이었지만 이 책을 읽는데 힌트를 주는 논문을 냈고 두 개를 통합한 논문을 다시 사카고치 논문 교수님이 2003년도에 냈고 이렇게 되면서 이 스토리가 완성이 된 거죠.
0: 아, 그러면은 여기 세 분이잖아요. 노벨상 상금을 얼마를 받았을까요?
5: 1,20억 정도 되잖아요. 1,20억을 3분의 1씩 나눠서
4: 그거를 비율대로 나눠
0: 3분을 나눈 거예요?
4: 근데 아 이거 3분의 1은 좀 그렇네요. 최소 50% 받고 25% 25%
2: 그거 맞긴 하죠.
4: 줬어야 되는
1: 그렇죠. 3등분이에요? 아 왜냐면 그거 모르시는군요.
2: 3등분이에요?
1: 노벨상을 맥스 최대한 3명까지 드리잖아요. 그럴 때 어떨 때는 50, 25, 25일 때가 있고요.
5: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1: 그 조절 스포와 관련된 발견이다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2: 신기하다.
5: 지금 우리 주인공인 조절이가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그런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이렇게 조절 T세포의 작용이 중요하다고 알려진 것들이 있나요?
1: 그렇죠. 실제로 그 환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조절 T세포가 굉장히 수가 줄어들어 있거나 아니면 조절 T세포가 조절 기능을 안 하고 자기가 오히려 덩달아서 도우미처럼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바뀝니다. 예, 이럴 때도 있어요.
4: 정체성을 잃어버렸군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 보니까 분명히 조절 T세포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있는데 사실 모든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무조건 조절 T세포가 망가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다른 원인이 또 있고
0: 있겠죠.
1: 하다 보면 조절 T세포의 어떤 비정상적인 조절도 그 원인 중 하나가 되겠죠.
0: 그 조절 T세포 발견이 앞으로 우리 질병 치료에 어떻게 활용될까요?
1: 그럼 암에서는 문제가 뭘까요?
4: 암에서는? 계속 생성하는.
1: 이제 암 환자에서 암 조직을 보니까요. 세상에 조절 T세포 너무 많은 거예요.
5: 암 세포가 조절이들을 유인하는 거군요.
1: 네, 그리고 조절 T세포가요. 조절 T세포들 이렇게 마커들을 보면은 얘는 평범한 조절 T세포가 있고 굉장히 활성도가 높은 조절 세포가 있거든요. 암 세포 주위에는요 숫자도 늘어나 있지만 이 활성도가 높아진 조절 좀 세진 조절 세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야, 이 조절 세포를 없애면 암 세포 주위에서 그러면 면역 반응이 올라가겠는 걸 이런 것들은 실험적으로 이제 생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생존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조절 세포의 발견 때문에 약이 나오는 쪽은 조절 세포의 활성을 높여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한 쪽보다는 조절 세포를 암 조직 주위에서 좀 빨리 선택적으로 없애가지고 오히려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을 높이는 쪽 이쪽이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5: 근데 제가 듣다가 그냥 지금 생각난 아이디어인데 그럼 조절 세포들이 많잖아요. 그게 아까 마스터 유전자 FOXP3의 차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많이 있는 애들 FOXP3를 꺼버리면
1: 가능하죠.
5: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걔네들이 공격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 가능하죠. 건가요? 예. 이런 점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무슨 유전자를 없애면 이게 약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신약 개발이 시작이 되는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기초 지식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고요. 다만 그럼 FOXP3를 어떻게 꺼버릴까?
5: 네. 거기서
1: 이런 말하네요.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아이디어가 더 필요한 순간이 되겠지.
0: 뭐 암 세포가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암 주변에 우리 조절이들이 쓸데없이 너무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예, 이 얘네들을 좀 걷어내면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1: 맞습니다.
0: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만큼 우리 몸 안에 우리 3대 T세포들이 있지만 다 소중하지만 우리 조절이 새롭게 알게 된 우리 조절 T세포의 역할이 정말 크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듣다 보니까 이제 면역학 분야가 노다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맞아요.
0: 근데 이쯤에서 예언을 해본다면 다음 노벨상이 기대되는 아직 풀리지 않는 면역학의 어떤 미스테리 그런 시장이 또 있을까요?
1: 있죠. 옵니까? 있습니다.
0: 뭡니까?
1: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람들의 목숨을 많이 앗아가는 것 질병이 말라리아, 혈액, 에이즈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아직 백신이

0: 개발 안 되거나 네. 개발됐을 때 별로 효과가 좀 약간 안 좋은 백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에서 백신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개발한다? 무조건 노벨상.
1: 아,
0: 이건 이제 무조건 이제 있을 수 있는.
2: 나와야죠.
0: 예.
2: 아, 나와야죠.
0: 또 하나는 사실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2: 아무도 모른다.
0: 만약에 티렉 같은 경우도 이런 세포를 발견한 게 전에는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20년 후에 노벨상이 주어지는 면역학 분야에서 뭐가 있는데, 아직 그 존재도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2: 아, 뭐가 나올지 모른다. 예, 예. 미지에 뭔가가 또 있을 예. 것이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는 아까처럼 뭔가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가 모른다는 걸,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말고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이거를 알아가는 게 가장 또 즐거운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3: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되는 거.
0: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되는. 예, 네, 맞습니다.
2: K-POP이, K-컬처가 지금 대박이 나는 것처럼 맞아요. 이제 우리 네. K-사이언스가
4: 신해철, 신해철 교수님이 K면역.
2: K면역, K사이언스가 이제 전 세계에 펀치를 날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5: 저희가 그때까지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 노벨상 타시면 바로 그때 그 주에 한 번 더 촬영을.
0: 된다면 바로 그냥 그날로 그냥.
2: 아우, 요즘 내 몸이 왜 이러지? 아우, 면역력이 떨어져가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 면역세포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절 T세포가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절 T세포, 내 몸 안에 조절 T세포한테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 예,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늘 고생하고 있는 맞아요. 우리 T세포들, 그 삼총사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우리 조절 T세포, 정말 놀지 말고 계속해서 내 몸을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해줬으면 좋겠고, 진짜 영원히 함께하자.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조만간에 또 멋진 연구로 인사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6: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7: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2: 저기 그러니까 저기 조그마한 저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 겁니까?
7: 초기 우주에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2: 초기 우주에 은하?
7: 네, 우주의 나이로 환산하면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2: 이게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7: 맞습니다.
2: 아, 3억 년인데?
7: 네, 맞습니다.
2: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8: 이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리는 실제로 253만 광년이에요.
4: 오차가 좀 큰데요?
8: 아,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말.
2: 네. 근데 오차가 좀 크잖아. 세월에 누가 오차라고 불러.
8: 우주에서는요?
9: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되는 길이 좀 있어요.
6: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 빨간 데는 못 가죠.
7: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은하,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2: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저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깔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장애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번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새로운 경제 트렌드 관련된 이야기 정리를 좀 해가고 있습니다. 쭉 정리가 좀다 됐어요. 구독 경제, OTT 서비스, 가상화폐, NFT까지 정리하면서 영어 표현들 중요한 거 알아봤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기 이코노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럼 저게 뭐야 이러신 분들 많을 텐데, 내용을 아시면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자, 기그란 단어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그는 뭐냐면, 대리운전 기사님한테 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앱으로 불렀어요? 그분이 오셨죠? 그분이 뭐 하러 오신 거냐면, 기그를 하러 오신 거예요. 기그. 그게 뭐냐면, 한 회분 뭔가 일을 기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배달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음식 배달앱을 시켰죠? 그러면, 배달하시는 분이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갖다 주셨네? 그것도 하나의 기그예요. 택배 보내려고, 혹은 뭐 저기 퀵 서비스 보내려고 내가 서류를 어디 보내야 돼. 그래서 택배 기사님.

0: 직접 오셔가지고 그걸 받아 가셨네. 그한 회분, 그한 일을 게이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일회성으로 하는 걸 게이크라고 그래요. 자, 그런 것이 많은 요즘의 경제입니까, 아닌가? 많죠. 엄청 많죠. 네? 서비스 생각해 보면 그걸 게이크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게이크 이코노미. 이제 뭔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셨으니까 문장에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기 이코노미, 우리 subscription economy 했듯이 구독 경제, 기기 이코노미의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들어볼게요.
1: Gig economy, gig economy.
0: 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작은 일거리를 구하는 거죠.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Use online platforms to find small jobs. 자, 한번 배달하는 거. 이게 big job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번 배달하는 걸 수십 번, 수백 번에서 이게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small jobs, 작은 일거리, 그냥 한번 배달하는 거, 그런 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자와 실제 요거 서비스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Use online platforms to find small jobs. 들어볼게요.
1: Use online platforms to find small jobs. Use online platforms to find small jobs.
0: 맞아요. 자, 이게 그리고 수요가 발생함과 동시에 즉시 실행되죠. 내가 미리 다음 주에 내가 대리운전 부를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난 지금 대리운전이 필요하거든. 지금 눌렀거든. 그럼 그분이 지금 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누르면 수요가 되는 거고 그분이 곧장곧장 실행을 해주셔야 되죠. 이게 기기 이코노미의 특징입니다. B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자, be completed. 완성이 돼야 돼요? 즉시. Immediately. 어디서? On demand. 어디서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on demand. 바로 수요가 발생함과 동시에 그 즉시 실행에 옮겨줘야 되는 게 기기 이코노미의 특징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1: B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B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0: 됐죠? 그쵸? 오케이. 자, 요거를 갖고 문장을 넣어볼게요. 요즘은 수요가 발생함과 동시에 즉시 실행되는 직업이 많다. 그죠? 이게 기기 이코노미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딱 누르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런 직업들이 많다. Many jobs ar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these days. 그죠? 우리나라는 없지만 뭐 쓰이진 거의 쓰지 않잖아요. 우버 같은 거. 그죠? 미국은 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는 뭐 이렇게 택시가 워낙 발달해서 택시를 많이 이게 이용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버가 가장 대표적인 기기 이코노미의 특징이에요. 그죠? 라이드를 해주는 거. So many jobs ar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these days 하면 요즘에 바로 수요가 있음과 동시에 해결되는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직업들이 많다. 자, 이거 들어볼게요.
1: Many jobs ar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these days. Many jobs ar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these days.
0: 이해가 되셨죠? gig economy 조금 이제 세부적인 단어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일거리 하나를 찾아나서다. 자, 하나하나를 이제 gig라고 한다 했어요. 그럼 gig to gig 옮겨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gig 하나 하고 오후에 gig 하나 하고 저녁에 gig 세개 하고 이렇게 gig이 쌓여가지고 수입이 되는 거죠. Go from gig to gig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Go from gig to gig, go from gig 하나의 gig에서 다른 gig으로 넘어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가 다 독립적인 gig이기 때문에 자 들어볼게요.
1: Go from gig to gig. Go from gig to gig.
0: 그리고 한꺼번에 두 개를 하기가 힘들어요. 자 한꺼번에 딱 하나. 뭐 대리운전을 하면서 두 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source 구하다라는 얘기예요. source가 one job at a tim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만, 그죠? 한 번에 하나씩만 할수 있어요. source one job at a time, source one job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만 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자, 들어볼게요.
1: Source one job at a time. Source one job at a time.
0: 구하다의 의미로 소스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뭐 가면서 배달을 세개 배달하는데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전해주고 전해주고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개념 자체는 한 번에 하나씩인데 그걸 이제 응용해서 두세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있겠죠. 자,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 이게 gig economy라는 것 자체가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다른 풍토의 그런 직종이나 직군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fundamentally change our ways of working. way of working이 뭐예요? 일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 다시 한번. Fundamentally change our ways of working. Our ways of working.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거 갈까요? 자,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1: Fundamentally change our ways of working. Fundamentally change our ways of working.

0: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 기기 이코노미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크게 바꿔놨다고 그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동사를 요거 쓰시고 The gig economy has fundamentally changed our ways of working.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다시 한번, The gig economy has fundamentally changed our ways of working. 들어볼게요.
1: The gig economy has fundamentally changed our ways of working. The gig economy has fundamentally changed our ways of working.
0: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gig economy 직종들의 예입니다. Order delivery at home. 자, 이거 그냥 배달 주문을 시키다니까 집에서 배달. 네? 뭐 음식 배달 같은 거. 앱으로 이렇게 했죠? 그럼 배달해 주신 분 배정이 돼서 오시잖아요? 그분이 뭐한 거예요, 지금? gig을 하나 한 거죠? Order delivery at home. 가장 대표적인 gig economy의 특징, 자, 수요 중에 하나죠. 들어볼게요.
1: Order delivery at home. Order delivery at home.
0: 대리운전.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Designated driver,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저희 매니지먼트 영화에서도.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designated driver 하면 친구들끼리 술 먹다가 한 명이 술 먹으면 안 돼요. 운전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designated driver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서비스잖아요.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서비스 시키면 되겠죠. Drive for a designated driver. 자,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자, 대리운전 서비스를 와달라고 부르다. Call for 해야 돼요. 들어볼게요.
1: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0: 이것도 대표적인 gig economy 특징 중에 하나죠. 차량 서비스를 부르다. Hail a ride. Hail이 부르다예요. Hail a cab 하면 택시 이거 있죠. 이게 Hail이에요. Hail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는 거. Hail a drive. Hail a ride 하면 요즘 앱으로도 부르니까 와주세요라고 누르면 Hail a ride 하는 거고 길에서 이것도 Hail이고 요즘엔 시대가 다르니까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서비스를 부르다. Hail a ride 들어보세요.
1: Hail a ride. Hail a ride.
0: 자, 문장 내볼게요. 난 전화기 앱으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불러. 핸드폰 앱으로 몇번 부르잖아요. I usually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on an app. On an app. 그렇죠? 휴대폰 앱으로 부른다. I usually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on an app. 전화해서 부르지 않고 그냥 앱으로 부른다. 들어보세요.
1: I usually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on an app. I usually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on an app.
0: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죠. 오케이. 자, 그다음 정리 좀 해볼게요. 수요가 발생함과 동시에 즉시 실행이 되는 거. 즉시 실행이 되는 게 아까 뭐였죠? B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이거 붙이면 되죠? 들어볼게요.
1: B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B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0: Gig economy의 특징이었었죠? 자,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 Fundamentally change our ways of working. Our ways of working.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아예 바꿔놨다. 들어볼게요.
1: Fundamentally change our ways of working. Fundamentally change our ways of working.
0: 대리운전 서비스 부르다.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Call for 하시면 되죠? 들어볼게요.
1: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경제 트렌드 이번 주에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개념도 좀 잡고 영어 단어도 같이 매칭을 좀 시켜보고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사이트에 가서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 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질문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유빈아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 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Like versus similar. Like versus similar.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like 그리고 similar입니다. 뭐와 비슷하다, 뭐와 같다라고 할 때 이 두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like입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like라고 외래어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영어식으로 발음하실 거면 like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like 해볼게요. Like. 좋아요. 네, like는 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서로 닮은 경우에 like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물의 종류나 뭔가 특성이 같은 경우 이럴 때도 like를 정말 많이 써요. 일단은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s like her mother. Friendship is like wine. Like father, like son. Like, 뭐뭐와 같은. Like.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네, 그녀는 엄마를 좋아한다 아니죠. 여기서는 엄마와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she is like 혹은 she's like. 네, 누구 닮은 거예요? 그녀의 엄마와 닮았어요.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네, 아빠 닮았으면 she's like her father. 아니면 남자면 he's like his fathe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이요. 네, friendship is like wine. 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와인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지 맛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정은 와인과도 같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사물과 뭐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은 와인과도 같다. friendship is like wine. Friendship is like wine. Do you agree? Do you think friendship is like wine? Okay.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Like father, like son. 아니면 like mother, like daught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래서 아빠와 아들은 똑같다. 정말 비슷하다. 닮았다. 이런 말입니다. Like father, like son. Like father, like son. 주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 그거 봐. 당연하잖아. 아들은 아빠 닮았잖아. Like father, like son. 좋아요. 이거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Like father, like son. Like father, like son. 다음은 similar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se, me, 그 다음에 l 발음, ler. 네, 끝까지 r 발음을 힘을 주시면서 마무리 하셔야 돼요. similar. 오케이? 강세는 앞부분이에요. similar. similar. very good. 오케이. similar. similar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similar 단어를 사용하고요. 형태나 성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similar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similar가 단어가 조금 길어서 그러는지 살짝 더 포멀한 느낌은 나긴 해요. 하지만 회화에서 둘 다 사용해요. 오케이, 문장들 좀 볼게요. She's similar to her mother. My thoughts are similar to yours. They are very similar. Similar, 비슷한, similar.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similar.

to her mother. 그녀는 엄마와 비슷해. 네, 그리고 like와 좀 다르게 similar 다음에 누구를 비교를 할 때는 to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는 similar to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he's similar to her mother. On the other hand, if you use the word like, like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she's like, 그 다음에 바로 her mother 나오면 됩니다.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thoughts, 내 생각들은 are similar to yours. 내 생각도 너와 비슷해. 그래서 너와 그리고 너의 생각들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my thoughts are similar to yours. My thoughts are similar to your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y're very similar. 그것들은 아주 유사해. 그래서 뭔가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품 두 가지 있는데, 오, 그것들은 아주 유사해. 그러면 they're very similar.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y're very similar. They're very similar. 정리해드릴게요. 네, like는 뭐와 같은이라는 의미고요. Like, 그 다음에 similar, 뭐가 비슷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like가 좀 더, 정말 더 많이 비슷한 느낌이 사실 좀더 나요. 오케이? 근데 similar도 이거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많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very similar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similar는 A와 B를 이제 비교할 때는 similar to B 이런 식으로. 오케이? 혼동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She's similar to her mother. She's similar to her mother. She's similar to her mother. She's similar to her mother. She's similar to her mother. Great job!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check out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의 테마는 바로
1: Saving Money.
0: Saving Money 또는 Saving Up Money.
1: Saving Up Money.
0: 이런 의미로도 지금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Mm-hmm. 오늘은 특히 이제 Save Up Money, 돈을 모으는 것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것 같은데요. Okay.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1: Yes,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opic. I save up money with a savings account. Mm-hmm.
0: 저는 저축 계좌로 돈을 모읍니다. 저축 계좌를 영어로 savings account라고 해요.
1: Savings account.
0: 네, 그래서 저는 저축 계좌를 이용해.

0: 네, 여기 나오는 즉흥적인이라는 단어는
1: spontaneous.
0: 네,
1: spontaneous.
0: spontaneous. 그래서 spontaneous holiday, 즉흥적으로 떠나는 휴가를 말해요.
1: Mm-hmm.
0: 그런 것과 같은 something fun, 뭔가 재미있는 일이든 mm-hmm. 아니면
1: or she says or perhaps something less pleasant like an expensive doctor's appointment. It's always good to have savings.
0: 네, 그러니까 unexpected situation
1: yes.
0: 이걸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1: Yeah.
0: Or perhaps 그러니까 즉흥적인 휴가처럼 재밌는 거 아니면 어쩌면 something less pleasant mm-hmm. 덜 즐거운 일이든
1: mm-hmm.
0: 예를 들어 like an expensive doctor's appointment. Mm. Doctor's appointment 진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1: yes.
0: 병원 진료.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돈이 많이 들든 간에
1: yes.
0: It's always good to have savings. 저축한 돈이 있는 건 항상 좋아요.
1: Mm-hmm.
0: Which I absolutely agree with.
1: Yes, you need to have a nice cushion there.
0: Mm-hmm.
1: Next she says, and I foun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for me to save money is by starting a savings account.
0: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I found that,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거죠.
1: Mm-hmm.
0: So that the most effective way for me to save money,
1: mm-hmm.
0: 제가 돈을 아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is by starting a savings account.
1: Mm-hmm.
0: 저축 계좌를 여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So a savings account, so you can't freely take money out.
1: Yes, at least where I'm from in America, mm. it's not connected with a card mm-hmm. or anything, mm-hmm. so you can't actually take out money unless mm. you go to the bank and transfer 네. it somewhere.
0: 이게 이제 나라마다 은행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1: Right.
0: 기본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컨셉 자체는 이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돈을 그냥 마음껏 그 데빗 카드랑
1: right.
0: 체크 카드, 현금 카드랑 연결해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1: Mm-hmm.
0: 진짜 우리가 적금 붓듯이 mm-hmm. 돈을 저축하기 위한 계좌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1: Mm-hmm. Okay.
0: Okay.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have tried to actively put money aside at the end of each month, but I found that that wasn't very helpful because sometimes I'd forget, sometimes I would only be able to deposit less than I was hoping for.
1: I have tried to actively put money aside at the end of each month.
0: 전에 이렇게 해본 적도 있대요. I have tried to actively, 적극적으로 mm-hmm. put money aside. Put money aside, 돈을 한쪽으로 놓는다는 거는 떼어놓는다.
1: Yeah.
0: 즉, 좀 아끼려고, 모아놓으려고 mm-hmm. 해본 적이 있대요. At
1: yes.
0: the end of each month,
1: mm-hmm.
0: 다달이 돈을 최대한 절약해서 쓴 다음에 이만큼 남았다 해서 그걸 아끼려고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1: But I found that that wasn't very helpful because sometimes I'd forget.
0: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I found that 여기서 아까도 나왔지만 I found that 이라고 하면 mm-hmm. 뒤에 나오는 내용 주어 동사 이 내용을 경험을 통해 발견한 걸 말합니다.
1: Yes.
0: 그래서 그래서 되더라고요 라고 번역해 놓은 뭐뭐 더라고요 이 느낌이 바로 I found that에 있고요. That wasn't very helpful because sometimes I'd forget.
1: Mm-hmm.
0: 가끔은 잊어버리곤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1: Mm-hmm. And another way it wasn't helpful, sometimes I would only be able to deposit less than I was hoping for.
0: 네, 여기서 deposit 나오고 있죠?
1: Yes, deposit.
0: 네.
1: Deposit.
0: Deposit 반대말은 또 withdraw가
1: withdraw.
0: 있어요. 그래서 deposit, mm-hmm. withdraw.
1: Withdraw.
0: 예금하다, 인출하다.
1: Mm-hmm.
0: 그리고 withdraw 같은 경우에는 이제 with, 우리가 흔히 함께라고 할 때 그 with 뒤에 이제 D-R-A-W였는데 거기에 이제 AL까지 붙여서 withdrawal 하면 그게
1: oh,
0: 인출.
1: Withdraw.
0: Deposit 같은 경우 그냥 이대로 써도 명사가
1: yeah.
0: 되죠.
1: It's a deposit.
0: It's a deposit.
1: Yeah.
0: So sometimes I would only be able to deposit less than I was hoping for. 아, 이번 달 말에 이만큼 예금해야지라고 mm-hmm.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적게 돈이 남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1: Right,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Whereas with the savings account, it's nice because it just automatically takes it out of your account. And it's also nice to check up on your savings account and be surprised at how much money has already accumulated.
1: Whereas with the savings account, it's nice because it just automatically takes it out of your account.
0: Whereas, 반면, mm-hmm. with the savings account, 저축 계좌를 이용하면, mm-hmm. 그거를 통해서는 it's nice. 좋대요.
1: Mm-hmm.
0: 뭐가? 왜냐하면 because it just automatically takes it. 이 부분이 좀 발음이 약간 takes it 하고 takes that 하고 좀
1: right.
0: 중간점으로 들렸는데요.
1: Takes it out.
0: 네.
1: Takes it out.
0: Takes it out of your account.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계좌에서
1: mm-hmm.
0: savings account로 자동으로 돈을 빼가기 때문에
1: yeah.
0: 죽음에 가기 때문에 좋대요. 이걸 다 쓰고 나서 남은 거를 예금하려고 하면 많이 안 남으니까.
1: Right.
0: All right.
1: Perfect. And lastly, she says, and it's also nice to check up on your savings account and be surprised at how much money has already accumulated.
0: 그리고 또 뭐가 좋으냐면 also nice, 이것도 하면 좋다고 해요. To check up on your savings account. Mm-hmm. Savings account를 일단 만들어서 지금 돈이 쌓이고 있는데 mm-hmm. 이걸 확인하는 거를 잔액 확인하는 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Check up on your savings account. Mm-hmm. But I think you can also say just check your savings account.
1: Yeah, you can just check your savings account 네. as well.
0: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check.
1: Yeah.
0: 그런데 check upon도 괜찮아요.
1: Yeah, they're both okay in this 네. case.
0: 확인을 해보는 거죠. Mm-hmm. And be surprised 하는 것도 놀라게 되는 것도 기분이 좋은 경험이라고 해요. Mm-hmm. Surprised at how much money has already
1: accumulated.
0: 네.
1: accumulated.
0: accumulate 모이다 축적되다. Hmm. 그래서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보고 오 이만큼이나 벌써 모였네라고 놀라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Mm-hmm. Be surprised at이라고 했는데 be surprised by도 쓸 수 있어요.
1: Yes.
0: 뭐뭐에 의해서 놀라다. Mm-hmm. 둘 다 쓸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As I grow older, I've started to notice the importance of having savings because you never know when you're going to be encountered by an unexpected situation where you have to spend a lot of money at once. Whether that's something fun like a spontaneous holiday or perhaps something less pleasant like an expensive doctor's appointment, it's always good to have savings. And I foun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for me to save money is by starting a savings account. I have tried to actively put money aside at the end of each month, but I found that that wasn't very helpful because sometimes I'd forget, sometimes I would only be able to deposit less than I was hoping for. Whereas with the savings account, it's nice because it just automatically takes it out of your account. And it's also nice to check up on your savings account and be surprised at how much money has already accumulated.
0: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You never know when. 언제 뭐뭐 하게 될지 절대 모른다. 1차적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언제 뭐뭐 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You never know when 입니다. 두 번째로 at the end of each 하면 매 무슨 무슨 말에 예를 들어서 뭐 매주 말에 매월 말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되겠는데요. At the end of each 그 다음에 you never know when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예시 보고 올게요.

0: 네, 한번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you never know when이라는 걸 이용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산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 덧붙이면 좋겠죠. You never know when it'll rain.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Repeat after me. You never know when it'll rain. One more time. You never know when it'll rain. Perfec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 도움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친절하게 대해라 이런 말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문장. You never know when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When you will need his help. 그 사람의 도움이 언제 필요하게 될지. You never know when you will need his help.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You never know when you will need his help. One last time. You never know when you'll need his help.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으로는 at the end of each

0: 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 볼 텐데요. 돈을 모으는 방법과 관련된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 good way to save money is to transfer half of whatever you make that month to your savings account. I'm currently cutting off 10% of my monthly allowance to go straight into my savings account. It forces me to save money since I have zero control over my urges.
0: 네, 하나씩 다시 읽어볼게요. 투미 씨가 뭐라고 말했나요?
1: Toomey says, A good way to save money is to transfer half of whatever you make that month to your savings account.
0: 네, half of whatever you make that month는 여기서 whatever you make는 whatever amount of money you make. 여기서 make가 만들다가 아니고 벌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Mm-hmm. 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whatever가 얼마나 벌든지 그 돈을 양을 돈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mm-hmm. 그 달 버는 돈의 그게 얼마든지 간에 절반을 mm-hmm. transfer 이체하는 거 mm-hmm. 송금하는 걸 transfer라고 mm-hmm. 해요. 그래서 online transfer 하면 이제 mm-hmm. 온라인 송금이 되는데요. Right. A good way to save money is 이렇게 하는 거. 그달 번 금액을 얼마가 됐든지 절반 딱 잘라서 mm-hmm.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To your savings account. Okay. 저축 계좌로 돈을 보내놓는 것이 좋은 돈을 모으는 방법이래요.
1: Alright, yeah. perfect.
0: I agree.
1: Yeah, and Richard says, I'm currently cutting off 10% of my monthly allowance to go straight into my savings account. Mm-hmm. It forces me to save money since I have zero control over my urges.
0: 네, 하나씩 보자면, I'm currently, 지금, now,
1: right now,
0: these days, I'm currently cutting off 10% of my monthly allowance. Mm-hmm. 원래 한 달에 쓰던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돈. 그

0: 것의 10%를 잘라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to go straight into my savings account.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인데 그중에 10%를 바로 저축 계좌로 가게끔 하고 있대요. It forces me, 저를 억지로 뭐뭐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Save money, 돈을 여기서 돈을 모으게 해주고요. Since I have zero control over my urges. Urge, 욕구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충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사고 싶어 그러면 그것도
1: I have the urge to buy it.
0: 예, 이거 먹고 싶어. I have the urge to eat it. I have the urge to
1: see it.
0: See something, see a movie or something. 그래서 돈을 모으게 해주고 절약하게 해준다고 해요.
1: All right, great.
0: Yeah, great techniques.
1: For sure, those were some great methods and also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That's right. Bye.
0: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뭐 여기 우리 대기는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만 not the gravity. 친구들 이제는 gravity 알죠? 중력이죠. 중력은 바꿀 수가 없어요. So that's why they can jump. 이래서 아주 가볍게 느끼니까 점프해도 좀 높이 점프할 수도 있고요. 아주 신났습니다. Footprints from the first astronauts. 최초의 우주 비행사의 발자국도 보이고. 네, 아주 신나게 노는데. Okay, let's continue reading. A real and proper lunar lander on the actual moon. Toby's so not going to believe this. So that's what they left behind. Suddenly, from out of nowhere.
1: Yikes!
0: What's going on?
1: Energy bolts.
0: We must have activated your Earth's alien defense system.
2: We have an alien defense system?
1: It's not a very polite defense system.
0: That energy bolt powered up the lander. At least we can see where the lasers are coming from now.
2: Not anymore.
1: Everyone, run to the car!
0: 네, 자, 모두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죠? 자, 이렇게 뭐 lunar lander도 여기 보이는데 suddenly from out of nowhere 뿅, 뿅. 네, 어디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데 여기에서 자, 버그가 we must have activated your Earth's alien defense system. 자, Alien Defense System은 뭐 외계인 방어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 외계인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킨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슈노이 가족하고 버그하고 해리가 다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이다 뿅뿅뿅뿅 이러는 거죠. So as you can see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 에너지 볼트가 it actually turned on the lunar lander. And then from this picture, 빡! 폭발한 거예요. All right, let's look at stop and think. 자, 시노이는 지구의 외계인 방어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Actually, that is false. 아니죠. 왜냐면 시노이가 we have an alien defense system? 아니,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네, 이렇게 질문을 하죠. All right,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Okay, so, 자, alien defense system. 막 이제 공격을 받는데, 오, 좀, 이제 좀 위험해지네요. All right, let's see what happens next time. Please join me again soon. Take care, everyone. Bye!
3: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4: EBSE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유후.
0: 와, 한 주 뭔가 이렇게 wrap up,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날인데요.
1: 너무 잘했죠. 아,
0: 여행 영어로 우리 랩업 해야 됩니다.
1: 그래요. 열심히 했으니까 좀 떠나야 돼요.
0: 그럼요. 예. 자, 오늘 제목은요. 공항과 유모차 파트 1입니다.
1: 오.
0: 자, 공항 직원에게 유모차에 관해서 물어보

0: 텐데요.
1: 네.
0: 이제 아무래도 뭐 슬기 씨도
1: 저도
0: 뭐 아시겠지만
1: 그렇죠. 유모차 사용을 지금도 하고 있고
0: 네.
1: 또 이제 여행 갈 때 유모차가 진짜 큰 짐이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아.
0: 그래서 이제 특히나 비행기에 가지고 타야 되는 거 관련해 가지고
1: 네.
0: 이제 뭐 넣을 수도 있겠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이트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앞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거.
1: 도어 투 도어라고 하던데요.
0: 그거를 영어로 우리가 표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맨날 문장으로 얘기 못 해 가지고 단어로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졸업할 수 있겠네요.
0: 오늘 기회입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입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이 유모차를 게이트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Right.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엄청 편리하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1: 와우.
0: 간단하지만 좀 임팩트 있잖아요, 그렇죠?
1: 그쵸, 그쵸. 저도 항상,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은데, 뭐가 감사한지 그저 땡큐만 하고 있어요.
0: 안 됩니다.
1: 안 되죠.
0: 오늘은 다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1: 네.
0: 자, 그렇다면 이 유모차를 게이트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직원에게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 유모차를 게이트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이 유모차.
2: Are you asking about this?
1: 예. 예,
2: What about it?
1: this baby car,
2: Baby
1: yeah,
2: car.
1: baby car,
2: Okay.
1: I will bring to gate.
2: You will?
1: It's okay?
2: Oh, you're
1: Yes,
2: asking?
1: yes, yes.
2: 어,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1: Step.
2: Yeah,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at the gate.
1: Toss step.
2: Don't toss it, just give it to them.
1: Give.
2: Okay?
1: Okay.
2: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1: You can
2: You can pick it up
1: get up.
2: after you get off the plane. You know,
1: Plane.
2: when you arrive,
1: Drive
2: you
1: and
2: get
1: then
2: off,
1: I
2: you pick it
1: pick.
2: up.
1: 오케이. 오, 엄청 편리하네요. 감사합니다. It's too simple.
2: Too simple?
1: Yeah.
2: You don't like it?
1: No, I like it.
2: Oh,
1: So simple.
2: so simple.
1: Yes,
2: Yeah,
1: thank you.
2: no problem.
1: 되게 까다롭다.
0: 네, 오늘 실용 영어 많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1: 네.
0: Don't worry, don't worry.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4: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3: How convenient. Thank you.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오늘 굉장히 실용적이고 특히나
1: 맞아요.
0: 어린 자녀가 있는 그런
1: 네.
0: 부모님이라면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실제로 제 동료나 아니면은 저랑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틀어놓고 아침 등원 준비를 하더라고요.
0: That's nice.
1: 그래서 이런 문장은 진짜 너무 실용 영어.
0: Okay.
1: 그분들께
0: Very, very nice.
1: 네.
0: 오늘 또 파이팅 넘치게 되네요.
1: 그쵸.
0: 예. 자, 이 유모차를 게이트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라는
1: 네.
0: 질문 해보겠습니다.
1: Can I take this?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어디? To the gate, 게이트까지. 그러면 이 유모차겠네요, 여기. 유모차는 그거잖아요. 애기 자동차. Baby car. Yes. 화살표도 또 잊지
0: 아기
1: 말고요.
0: 자동차
1: Baby car.
0: to the gate.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카, 약간 눈물이 날려고 그러는데요. 네,
1: 왜요?
0: 베이비카,
1: 애기가
0: 타는
1: 타는
0: 차니까요. 아,
1: 차예요.
0: 그렇군요. 자, 정답은 stroller. Oh, come on.
1: 왜 롤러가
0: 이거는
1: 나와요?
0: 무조건 알아야 되죠.
1: 어머, 왜 롤러가 나오지?
0: Stroller. Stroll 한다는 게 이렇게 거니는 겁니다. 그래서
1: 아.
0: stroller이라고 쓰게 되죠.
1: 와.
0: 베이비카는 왠지 막 이런 느낌이 좀 나오잖아요,
1: 아,
0: 그렇죠?
1: 카니까.
0: Right. So stroller이란 단어는 여러분 뭐 유모차, 이제 유아차라고 하죠. 꼭 알아둬야 되는 기본 단어입니다.
1: 저는 맨날 베이비카

0: car, baby car 했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baby car
1: 베이비
0: 이러면서 계속 굴렸는데.
1: 굴리면서 그냥 stroller 하면 오케이 바로
0: 아,
1: 나왔을 텐데. 그렇죠. 자,
0: 그렇군요.
1: 앞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0: 네네.
1: 자, 근데 발음할 때 스트롤러,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0: 아쉽네요.
1: 이 모양을 좀 많이 모아서 R 사운드 제대로 돼서 약간 치읓 비슷하죠? stroller처럼
0: 네.
1: 살짝 변하게. 여러분들, 이 모양 모으시고 혀 많이 당겨주세요. 자, 발음 갈게요. stroller, stroller.
0: Stroller,
1: There
0: stroller.
1: you go. 자, 참고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0: 네.
1: 이렇게 접이식 유모차, 유아차는
0: 네.
1: collapsible stroller.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0: Collapsible.
1: collapse 한다는 게 원래 무너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0: 아.
1: 접이식은 이렇게 무너지듯이 돼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foldable 쓰셔도 괜찮아요.
0: 아,
1: foldable, right?
0: foldable.
1: 접을 수 있는
0: 네.
1: or collapsible stroller.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1: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take this stroller
0: 예.
1: 가져가다. 어디로요? to
0: To
1: the
0: the gate.
1: gate.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0: Yes.
1: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 그것을 가져가는데 어디로다가요? To 어떤 곳으로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그 가방을 체크하는 데 있잖아요. 처음에 거기서 이제 미리 물어보는 거죠. 저기 게이트까지 갈 건데 거기까지 이렇게 내가 갖고 지금 절로 가져가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0: 네.
1: 중요한 것도 take의 과거형 뭐죠?
0: Take a took.
1: took. 얘도 알아야 이 병작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0: 네.
1: 그렇죠? 자, so for example, right? 이 책을 가져가라. 근데 어디로 가져가냐면 그 도서관으로 가져가라. 자,
0: 아하.
1: 도서관 영어로 뭐예요?
0: Library.
1: That's it, right?
0: 네.
1: So 이책 가져가.
0: Can you 아 가져가. Take this book.
1: Take this book. 그 도서관으로.
0: To the library.
1: That's it. Take this book to the library.
0: 네.
1: 이렇게.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쓰면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0: Took.
1: took. 혹시 수의사 영어로 뭔지 아세요? 스펠링 세 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0: Van.
1: 비슷해요. Van?
0: Van 아니에요?
1: 비슷해요. Vet.
0: 아, vet.
1: V-E-T.
0: 아,
1: vet.
0: vet.
1: 자,
0: 아.
1: 나는 내 개를 데려갔어요.
0: 예.
1: 어디로? 그 수의사에게로.
0: 아, I took my dog to the vet.
1: There you go.
0: Oh, yeah.
1: Take 아니라 I took my dog. 누구에게로? To the vet.
0: Mm-hmm.
1: 완벽합니다.
0: 네.
1: Alright. So 여기 그리고 여기 끊어주면 되겠죠.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0: 네.
1: Take this book to the library.
0: Take this book to the library.
1: I took my dog to the vet.
0: I took my dog to the vet.
1: Okay. 자, 이번에는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0: 네.
1: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0: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1: Al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 그러니까 직원이겠죠, 그쵸?
0: 네.
1: 네. 그냥 거기 저희 직원들에게 맡겨주세요.
0: Oh. Yes. Just leave it. With our there. Oh, leave it. 그냥 그거를 leave. 그냥 두세요 같은데. With our 직원들. 거기에 있는. 그죠? 그럼 직원이니까 our 직원?
1: 뭐 이거는 사실 다양한 단어가 올수 있긴 한데
0: 네. 아,
1: 그, 공항에서도 많이 듣죠.
0: 일하는 사람이니까 worker 아닐까요?
1: Okay.
0: Yeah, worker with our worker there.
1: Okay. Alright. So just leave it with our worker there. 이걸 딱 들으면
0: 네.
1: 사실은 여기서 worker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여기 지금 보면 보세요. 직원들이라고 했죠.
0: 아, 맞네.
1: 이 직원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체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체의 의미로 쓰는
0: 아.
1: 거. 이건 100% 알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0: 아, staff.
1: staff. right? staff는 이 자체가 이미
0: 복수죠.
1: 이, 맞아요.
0: 오.
1: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복수라기보다는 전체 개념을 나타내는
0: 그쵸,
1: 거를
0: 예.
1: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스태프도 스태프스가 가능해요.
0: 그래요?
1: 그거는 다양한 팀들인 거예요.
0: 아하.
1: 맞습니다. 그래서 스태프 자체는 하나의 팀을 나타낸다. 그래서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태프 뭐 흔히 말하는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한 명을 얘기를 할 때는 스태프 멤버이라고 하셔야 돼요.
0: 오.
1: 이렇게 한 명이고 she's our staff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팀이니까.
0: 아, 네네.
1: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는 가능하죠. She is one of our staff. 우리의 staff 중에 하나다. Right? 근데 저는 staff member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0: 네.
1: 사실 근데 crew 또 마찬가지죠.
0: 아, 크루 많이 멤버 들어봤어요.
1: 이렇게. 네. 자, 누구한테 맡겨라 라고 얘기를 썼죠, 지금. Leave 네. it with our staff there. 자, leave 한다는 거가 남겨두는 거 아니에요?
0: 그쵸.
1: Right? 오케이. 자.
0: 남기라.
1: 이거를 남기는데요.
0: 예.
1: 누구와 함께 남겨두냐면,
0: with someone.
1: Yes. 그래서 예를 들어, 물건 같은 게, 수트케이스가 네. 있을 때, 그것을 남겨두는데, 남기면 지금 슬기 씨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0: 그쵸.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원에게 이렇게 그 사람과 함께 그 물건이 있을 수 있게.
0: 아.
1: 그래서 의역이 되면서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맡기다 정도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leave로 해도 이해가 가죠, 그죠?
0: 네.
1: 남겨도 그 사람이랑 같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거 나한테 맡겨.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남겨라?
0: Leave it.
1: Leave it, right? 나와 함께.
0: With me.
1: Leave it with me. Right? 그럼 나와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
0: 그쵸.
1: 물건이 뭐가 됐든 간에. 나 그 열쇠 그 여자분한테 맡겼어. 자, 그러면 나는 그 열쇠를 남겨뒀어.
0: I
1: 과거로
0: left the key.
1: I left the key.
0: Yeah.
1: 그 여자분, lady와 함께.
0: With the lady.
1: 그죠. I left the key with the lady. Make sense?
0: 네.
1: Alright, so key를 이제는 누가 갖고 있어요? 그 the lady.
0: Lady.
1: You know?
0: 예.
1: 그래서 전치사 with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오호.
1: Okay? 자, you guys,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Leave it with me.
0: Leave it with me.
1: Oh, I left the key with the lady.
0: I left the key with the lady.
1: 자, 제가 누구와 함께 있게 그냥 둬라 네. 하는 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직역으로.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맡기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0: Yes.
1: Leave it with me. 그리고 leave it to me. 이게 있어요.
0: 네.
1: 이거는 뭐예요? 물건을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결국 상대방이. 그래서 보통은 물건을 맡긴다라고 할 때 이걸 쓰게 돼요.
0: 아하.
1: 근데 얘는요.
0: 예.
1: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할 수 있어.
0: 오.
1: 그럴 때 맡긴다라는 느낌이에요. 물건을 맡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거를 내 쪽으로 던져줘라.
0: 아하.
1: 그래서 내가 그걸 해결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는 의무, 임무 같은 거 있잖아요. 미션 같은 것을 나에게 던져줘. 그럼
0: 네.
1: 내가 그걸 해결할게라는 느낌.
0: 요게요?
1: 이해하셨어요? 이게. 얘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0: 네네네.
1: 얘는 물건 맡기라는 뜻이고요.
0: 그쵸.
1: 차이가 있죠, 그죠?
0: 네네.
1: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0: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1: Oh, by the way, 여기서 there이라고 하는 게 at the gate가 되겠죠,
0: 그렇죠? 네.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예스,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1: 자, 그리고 extra info를 줍니다. 뭔가
0: 네.
1: 정보가 더 있어요.
0: 어.
1: 비행기에서 내리신 후에 찾으실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You can pick it up. 그것을 pick up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끊을게요.
1: 근데 언제 할 수 있어요?
0: After, 뭐 한 후에요. You on the plane. 그 플레인에서 내린 후네요.
1: 오케이.
0: 내리다 하니까 네. 여기서 you 내리다. You
1: 볼까요?
0: 그 저기 아 테이크오프랑 게드오프 둘 중에 하나인데요.
1: 오!
0: 둘 중에 하나 있죠?
1: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0: 자, 근데 uh-huh. 제 생각에는 on the plane이잖아요.
1: Uh-huh.
0: 그러니까 get이에요.
1: on the plane인데 get? 오케이.
0: Okay. get off.
1: 오케이. Okay. All
0: right. 왜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는.
1: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Alright, so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완전히 맞습니다.
0: 우와!
1: Very, very nice. Take off는 이륙하다는 뜻이죠.
0: 아, 그래요?
1: 네, 그것은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거는 take란 단어랑 헷갈린 거 아니야?
0: 그 내릴 bus. 때는 뭐예요?
1: Get off.
0: Get off가 하나밖에 없어요?
1: Get off.
0: 아,
1: or get out.
0: Get out.
1: 그렇지만
0: take는 없어요?
1: Take는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Get off or get out입니다.
0: 아, 옷을 벗다 할 때 테이크 오프 있나요?
1: 야.
0: Yeah. 아, 맞네.
1: 그거랑 관련없습니다. 지금
0: 깔렸네요.
1: 이것저것 막 완전 믹스업이 돼 있는데.
0: 왜냐면 오프 돌림이라서.
1: 라이, 오프 돌림. 오케이. 자, 우리가 내리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
0: 네.
1: 그것은 get off을 쓰던가 get out을 쓰면 되는데 아무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아, 이렇게 여러 명이 타서
0: 네.
1: 마치 무슨 하나의 판 위에 올라가서

0: 가는 것 같은
1: 네.
0: 뭐 예를 들어 비행기, 버스, 배,
1: 응.
0: 열차 이런 것들은 거기서 out 한다고 안 하고 이렇게 비접촉이 된다 해서 off를
1: off.
0: 쓰게 돼요.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에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몸을 빼서 내린다라고 할 때는 get out을
1: out.
0: 쓰는 거고요.
1: 그럼 택시는 get out이에요?
0: Yeah.
1: 아하.
0: Right? 그렇지만 plane이니까 여러 명이 판에 앉아 있는 느낌.
1: 네.
0: 그래서 들어갈 때도 get in이 아니라 get on이 되겠고요. 내리는 거는 get off가 되는 겁니다. Very, very nice.
1: 아,
0: Alright. 자, 그것도 하나 같이 여러분들 참고로 필기해 두실까요? 타다라고 할 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plane에 타다.
1: Get on.
0: 그렇죠. Get 네. on the plane.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1: 네.
0: Okay. Again, 택시, 뭐 일반적인 자동차 이런 거는 get in.
1: Get in.
0: Alright. 자, 요거 나왔어요.
1: After.
0: 이거를 저는 이제 확장형 패턴이라고 불러요.
1: 네.
0: 문장 두 배가 되는 거,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솔기 씨 여기 you can pick it up. 말 되죠?
1: 예, 찾으세요.
0: You can pick it up,
1: 예,
0: right? 근데
1: 있어요.
0: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기 위해서
1: 그쵸.
0: 언제요? After you get off the plane.
1: You
0: know?
1: 네.
0: 그래서 after 뒤에 you get off the plane은 평소문 딱 갖추고 있죠. 평소문이죠.
1: 맞아요. 맞아요.
0: That's right. So, after 한 다음에, 물론 이제 뭐 시간도 쓸 수는 있어요. 뭐 after 11, 뭐 날짜 같은 거, after 뭐 Tuesday or something. But 오늘은 평소문을 넣어서 뭐뭐인 후에.
1: Yeah.
0: 예를 들어, 이거 엄청 많이 써요. 끝나고 전화해. 이걸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돼요.
1: 오.
0: 그렇지 않아요?
1: 예. 네.
0: 끝나면 전화해. 너 픽업하러 갈게. 이런 거 있죠?
1: 네.
0: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1: 예.
0: 다 마치는 거, 끝난 거를 done이라는 형용사였습니다. I'm done.
1: done.
0: Are you done?
1: 응.
0: Right? 자, 나한테 전화해.
1: Call me.
0: Call me. 내가 done 한마디로 다 끝난 후에.
1: After you are done.
0: You're done.
1: 음.
0: Hey, call me after you're done. 엄청 엄청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1: 아,
0: call me after you're done.
1: done.
0: So after the you are done. 완벽한 평소문이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는 도착했어.
1: 에.
0: 내가 떠난 후에.
1: 아하.
0: 자, 그는 도착했다. 그걸로 쓰세요.
1: 예, he arrived.
0: He arrived.
1: Yes.
0: 내가 떠난 후에.
1: After you leave.
0: Leave.
1: Left.
0: Left. 왜냐면
1: 과거.
0: That's right.
1: 예.
0: Okay. 요런 식으로 가는 거죠. So 요렇게 요렇게 두 배.
1: 우와.
0: 길어지는 확장 패턴.
1: 네.
0: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Call me after you're done.
1: Call me after you're done.
0: He arrived after you left.
1: He arrived after you left.
0: 그렇죠. So 여기서는 after you get off the plane 하고 나서 pick it up 해도 된다.
1: 네.
0: 자, 우리가 pick up은 무조건 사람을 자동차에 태운다. 뭐 내가 너 5시에 pick up 할게.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이거는 물건을
1: 찾다라는
0: 뜻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네.
0: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티켓 예약해놨다. 그런데 그거 픽업만 하면 된다 하잖아요.
1: 그렇게 써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그래서 사람만을 상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그리고요 반대로 만약에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맡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람 내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 쓰면 되거든요. 혹시
1: 그쵸.
0: 아세요?
1: 물건을
0: 보통 많은 분들이 픽업은 하시는데 이 반대 걸 모르시더라고요.
1: 그러게요.
0: 어디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건데.
1: 드롭.
0: 드롭하고 전치사도
1: drop up.
0: drop.
1: 아, drop off인가 보다.
0: 어허.
1: Yes, drop. 오늘 off 때문에 오늘 제가 애를 많이 먹네요.
0: Okay.
1: drop off.
0: Alright, 여러분 교재에 꼭 필기를 해주시고요.
1: 네.
0: drop off. 근데 off는 안 쓰기도 해요. You can just drop it over there.
1: 아하.
0: 떨어뜨려도 된다는 걸 그런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1: 네네.
0: off가 좀 강조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So drop something off or just drop something 이러면 아, 맡기다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을 좀 많이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1: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0: Okay,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Yes.
0: 아주 심플하고 중요한 겁니다. 엄청 편리하네요. 감사합니다.
1: 오! 네. 와우! 편리하네요. 이 편리하네. 오! 아, 편리하네요니까. 와, 그거잖아요.
2: 아우, 좋아.
1: How comfortable. 예, 와, 이거 진짜 편안한 애인가, 이거는? 모르겠다. 야,
0: 거기 갑자기 소파가 있나 봐요. 여기서 how comfortable. 네.
1: 왜냐면 이렇게 엄마들 막 네. 짐을 이고 지고 하다가 갑자기 유모차 딱 간다. 편안해.
0: 아, 편안해.
1: 느낄 수 있어요.
0: 오케이.
1: 네, thank you까지.
0: 그렇게 느끼기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어기 때문에.
1: 맞아. 네. 아, 이게 생각이 안 나요.
0: 그렇죠. 아. 이 comfortable은 뭔가 몸이 편안한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 사람 이랑 같이 있으면 뭐 마음이 편안해. 네. 이런 근데 용도가 굉장히 편리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convenient라는 단어. ATM 같은 것은 ATM은 아, 그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아니죠? 네. 편리한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Convenient. V-E에 강세를 짓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V-E에 강세 주고요.
1: 네.
0: Convenient. Convenient.
1: Convenient. Convenient.
0: 자, 그리고 참고로 편의점은 영어로 뭐죠? 이거는 뭐 기본으로 알아야 되겠죠. 편의점, 편리한
1: 상점.
0: 가게죠. 예, 그렇죠.
1: 그러면은 컨닝을 살짝 할게요.
0: 아, 괜찮아요.
1: Convenient store.
0: 오케이. 자, 거의 맞았습니다. 어? 얘는 뭐요? 사실은요. 명사를 섞었어요. 아! Convenient store.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소리가 겹치면서
1: 네.
0: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convenient랑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1: 그러네요.
0: 왜냐면은 걔도 store. 발음을 할 때 T 사운드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두 개 차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미리 이 단어를 알아두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겠죠. convenient store, right?
1: 네.
0: 자, 마무리로요. 감탄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how 다음에 이 편리한 이거 그 품사가 뭐인 것 같아요?
1: 형용사.
0: That's right.
1: 네.
0: How 뒤에 형용사를 쓰면 와, 엄청 뭐뭐하네.
1: 그쵸. 그러니까
0: 이거 사실 직역해도 그런 감탄 느낌이거든요.
1: 네.
0: 하, 얼마나 뭐뭐한가.
1: 어~
0: 직역하면 원어민들은 하, 얼마나 편리한가요? 이렇게 얘기를
1: 네,
0: 한 거예요.
1: 네, 네.
0: Yes? Not bad, right?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엄청 이상하네. 얼마나 이상한가.
1: How weird.
0: How weird or how strange.
1: How strange.
0: 이런 느낌. 어, 엄청 친절하시네요. 얼마나 친절한가.
1: How kind.
0: How kind. 이렇게 가능하겠죠.
1: 네.
0: 자, 연기 한번 해볼게요. How strange.
1: How strange.
0: How kind.
1: How kind.
0: 아, 본문으로 갈게요. How convenient. Thank you.
1: How convenient. Thank you.
0: Very,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How convenient. Thank you. How convenient. Thank you.
0: All right,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이 유모차를 게이트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1: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0: 그렇죠. Stroller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1: 네.
0: 두 번째. Stroller. 엄청 편리하네요. 감사합니다. 감탄하는 느낌.
1: How convenient. Thank you.
0: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3: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0: How convenient. Thank you. How convenient. Thank you.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1: 응?
0: Take something to 보통은 어떤 장소가 되겠죠, 그렇죠?
1: 아, 네네네.
0: 가져가는 거.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셔야 되고요.
1: 네.
0: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개를 수의사한테 데려갔어.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나는
1: 네.
0: 내 개를 데려갔어.
1: I took my dog
0: 그 vet에게
1: to the vet.
0: To the vet. 이러면서 VET도 알아두시고요.
1: 네.
0: 두 번째, 이 책을 도서관에 가져가. 이 책 가져가.
1: Take this book.
0: 그 도서관으로.
1: To the library.
0: To the library. 이 유모차를 게이트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제가 이 유모차 가져갈 수 있을까요?
1: Can I take this stroller?
0: 그 게이트로.
1: To the gate.
0: There you go.

0: 읽어보겠습니다. I took my dog to the vet. Take this book to the library.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자, 다음은요? 감탄하기.
1: 네.
0: 감탄. 자, 엄청 친절하네요.
1: How kind.
0: You got it. 엄청 이상하네.
1: How strange.
0: How strange. 응? 엄청 편리하네요.
1: How convenient.
0: Yes. Mm-hmm. 읽어보겠습니다. How kind. How strange. How convenient. 아유, 수고하셨어요.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Can I take the stroller to the gate?
3: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2: How convenient. Thank you.
0: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5: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4: Oh.
5: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4: Oh, how convenient. Thank you.
5: No problem.
0: 수고하셨습니다. 아, 금요일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되다니
1: 그러니까요.
0: 너무 뿌듯해요.
1: 우리 시청자 nice. 여러분들도 뭔가 yeah. 이게 보람될 것 같아요.
0: Of course.
1: 네.
0: 자, 지난 영작 퀴즈 정답 mm-hmm. 알려드릴까요?
1: 사진에 이 숙녀분은 누구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Okay.
1: Who is this lady in the picture?
0: There you go. Who is this lady in the picture? Mm-hmm.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1: 네.
0: Take, 목적어, mm-hmm. 그 다음에 to, 명사.
1: 아.
0: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여권을 카운터로 가져가. 내 여권을 카운터로 가져가.
1: 오호.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 번 영어 문장 써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자, 여러분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같이 해주시고
1: 아, 중요하죠.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1: 네.
0: See you on Monday.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Mm-hmm. 드디어 한 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 아, 또 열심히 달려왔죠.
0: That's right. 네. 자,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공항과 유모차라고 해서 지난번에 파트 1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제가 베이비카라 그래가지고. 아,
0: 그렇죠. 예. 그 스트롤러를 가지고 이제 가는데 뭔가 게이트까지 갈 수 있는 뭐 서비스 얘기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1: 네. 네.
0: 자, 그것에 이제 파트 2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유모차, 유아차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보여주네요. 요것도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 유모차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나요?
2: I'm here to assist you. Have you got a
1: help
2: question?
1: me, help
2: I
1: me.
2: can help you, yes,
1: Yes.
2: sure.
1: This 그 baby car, baby car, baby seat car. You know? Oh, you know.
2: Babies, no, that's a stroller.
1: 그거. Stroller, bring in the airplane. Bring. Take this
2: Oh, you're
1: stroller.
2: asking, can you?
1: Yes. Understand?
2: I do.
1: Okay. 이거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렇게 딱 접히거든요. 이렇게 접혀요.
2: What is broken?
1: No. Broken, no. This is 그 폴딩.
2: Folding. Okay,
1: Folding
2: foldable.
1: stroller. Yes.
2: 아, okay.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오버?
2: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Overhead?
2: Yeah, overhead
1: 아,
2: bin.
1: overhead bin.
2: Yeah, you don't have to check it.
1: You don't have to check.
2: You don't have to check it.
1: Check it.
2: You don't have to. You can just take it on the plane.
1: Only my body and
2: Stroller on the plane. You don't have to check it in.
1: Okay, I see.
2: Okay.
1: Okay, thank you.
0: 아이고, 결국에는 말안 통해서 그 현장에서 중고로 파셨다고 딴분한테. 아, 그렇군요. 아,
1: 급하게
0: 유모차를.
1: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 있어
0: 사연 또
1: 하시더라고요.
0: 올리셨군요.
1: 올렸어요.
0: 안 됩니다. 우리 소통을 해서 아, 이거 비행기 가지고 탈수 있냐, 뭐
1: 네.
0: 접이식이다. 이거 단어 몇 개만 해결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 그쵸.
0: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See you.
3: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4: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dialogue.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나요? 라고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 Can I take this stroller? 여기서 끊어도 사실 완벽한 문장 같아요.
0: 오.
1: 근데
0: 어디예요?
1: on the 비행기. 그래서 비행기니까
0: 네.
1: on the plane 할게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정답. Perfect.
1: 와우.
0: 비행기란 단어가 나오게 됐죠.
1: 네.
0: 사실은 이거는 예전에도 그런 거한적 있었어요. 뭐이 water bottle 가지고 타도
1: 네.
0: 되냐라든가 다른 것으로 했는데 stroller만 바꾼 거죠. 그렇죠? 요거로만 바꾸게 됐는데요. 자, 아무튼 plane 비행기고요. 이거 이제는 여러분들 please. Alright. 얘는 암기를 할 만하죠.
1: 저
0: 그렇죠?
1: 이제 기억해요.
0: 네.
1: 네.
0: 특히나 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거 그렇고 뭐 이거는 뭐 나이 상관없이 다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1: 그쵸.
0: stroller, 유모차, 유아차가 되겠고요. 읽을 때 여기 tr mom 이렇게 되면 얘가 t하고 r을 충돌을 하면서 치읓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롤러가 아니라 입모양을 좀 모으면서 stroller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두번 갑니다. stroller, stroller.
1: Stroller,
0: There
1: stroller.
0: you go. So stroller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탈수 있냐? So 여기서 나오는 패턴 우리 또 복습 겸 가야 됩니다.
1: 네.
0: Right. So take something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로다가 on
1: On
0: the
1: the
0: plane 이렇게
1: plane.
0: 얹어 놓는다
1: 네.
0: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Take something on the plane 가지고 타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라이터 같은 거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타야 되는지
1: 예.
0: 혹은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수트케이스에 넣어야 되는지
1: 네.
0: 실제로 그런 규정 같은 거를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1: 요즘엔 또 보조 배터리를 절대로
0: 그러니까요.
1: 그 짐칸에 올리면 안 된다고
0: 맞습니다.
1: 하잖아요.
0: 그래서 내가
1: 예.
0: 게스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1: 그죠.
0: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1: 규정을 잘 모를 때는 네.
0: 그렇죠.
1: 무조건 확답을 받아야지
0: 뭔가
1: 안심이에요.
0: 이게 불이 날 것 같은 화재를 발생시킬 것 같은 거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1: 그렇죠.
0: So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라이터를 가지고 탈 수 있나요? 그 비행기에 어떨까요?
1: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0: 그렇죠.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무슨 뭐 battery on the plane? 이렇게 또 이런 좀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물어봐줘야 돼요.
1: 그쵸?
0: 자, how about this? 당신은 그거를 가지고 탈 수 있어요, 비행기에.
1: You can take that.
0: Take it.
1: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0: That's it?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이러면은 yes. OK를 받은 거예요. Right? Okay. So, 명사가 뭐가 됐든 간에, 뭐 이게 됐든 간에, 아니면 이런 대명사가 됐든 간에 take 한다는 건 가지고 타는 겁니다.
1: Yes.
0: 이 경우에서는.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1: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2: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1: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이번엔 stroller입니다.
1: 네.
2: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1: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0: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 Yes.
0: 아, 근데 이게요. 접이식 유모차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접혀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 네.
0: 왜냐면은 그게 아무래도 그 위에 보면은 짐칸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1: It's a foldable stroller. 지난번에 살짝 언급 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0: yes,
1: 쓰는 거군요. It like this. 아, 이거는 접힌다. 그러면 접힌다라는 동사.
0: 네.
1: 그죠?
0: 근데 다행히도 앞에서 나름 힌트가 나왔어요.
1: 그쵸? 이 foldable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0: That's right.
1: It 우리 fold잖아요.
0: 오호. 오.
1: Fold. 와.
0: 이시니까요?
1: Yeah.
0: Okay. Alright. 자, 최근에 에러가 되게 많았거든요. 슬기 씨가. 근데
1: 한 번은 못 맞춘 적 많아요.
0: 계속 요즘에 틀리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야 네. 되는 거니까.
1: 그쵸, 그쵸?
2: So,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Perfect. Very nice.
1: 네.
0: 우리 왜 예전에 이불 개고 뭐 옷 개고 그러니까 이불은 아니고 옷 같은 거 갠다라고 할 때 fold를 썼잖아요.
1: 맞아요.
0: Right? Folding 뭐 the clothes 이런 식으로. So fold는요. 접는 것도 되고요. 그 자체가 접히는 것도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수동태로 쓰고 이럴 필요가 없이요. fold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So 그거는 이렇게 접어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접혀요. 이렇게 되는 거죠. Fold. There you go. 자, 그리고 foldable. 저번에 한번 제가 언급했었죠, 진짜.
1: 네.
0: 그래서 이 단어, 그냥 stroller가 아니라 foldable stroller이다. 한 거는 얘는 보세요. fold 뒤에 able 나왔죠.
1: 접을 수 있는 유모차.
0: 네. able이라는 게 붙어버리면요. 그거는 네. 할 수 있는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접힐 수 있는.
1: 오.
0: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많은 단어들이 그런 좀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1: 네.
0: So 이게 의역이 되면서 접이식인 이렇게 되겠죠. foldable stroller.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단어 말고도요, collapsible 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1: collapsible.
0: 조금 단어가 어렵기는 한데, 뭔가가 collapse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 collapse? collapse, what is it?
0: 이거는
1: 네.
0: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다, 붕괴되다, 혹은 이렇게 주저앉는 거 있잖아요.
1: 예.
0: 그것도 collapse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stroller가 있으면 이렇게 주저앉듯이 접히는 거 있죠.
1: 아, 이것도 지난번에 살짝 얘기해 주셨어요.
0: Did I? 네. I did. Oh, okay, okay. So 이 두 개 다 돌아가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foldable, collapsible. 어떤 거를 써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it's a foldable stroller and it falls 하고 나서 마지막에
1: like this.
0: Like this. 자,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1: 네.
0: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 주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직접 보여줘야죠.
0: 네. 그래서 제가 예문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자, 이거 동사 오면 이거예요. 이해되나요? 아, 쉽지 않아요.
1: 약간 둥그름 잡는 것 같아요.
0: 네. 예. 그래서 뭔가 예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접힌다고는 했는데 뭐 물론 웬만한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1: 그렇죠.
0: 정확하게 어떻게 접히는지 보여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1: 그래서 글로 읽는 것보다 영상을 한번 보면은 이해가 빨라요.
0: Of course. 네. 그래서 이 like this의 힘은 저는 세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자녀가 있는데
1: 네.
0: 아이한테 예를 들어 뭔가를 보여줄 때는 예를 들어 영어를 가르쳐준다면 그 행동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주면 그 영어가 같이 흡수가 되거든요.

0: right? 뭐 예를 들어서
1: 맞아요.
0: 뭐 move your hand like this 이렇게 그러면 like
1: 네.
0: this 아 move your hand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구나. 그래서 언어도 같이
1: 네,
0: 들어와요.
1: 완전
0: right.
1: 흡수되죠.
0: 그래서
1: 네.
0: like this 이렇게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너의 팔들을 이렇게 움직여.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 강사님이
1: 네.
0: 너 당신의 팔들을 움직이세요 이렇게.
1: Move your arms like this.
0: 그렇죠. Move your arms like this.
1: Yeah.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넘어지다라고 할때 무슨 down이죠?
1: Fall down.
0: 그러면 과거형은
1: Fell down.
0: 한번 해볼게요. 야, 그녀가 이렇게 넘어졌어.
1: She fell down like this.
0: Like this. 그렇죠. 그러면
1: 예.
0: 상대방이 비주얼리 확 오겠죠.
1: 그쵸.
0: 너무나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Move your arms like this.
1: Move your arms like this.
0: She fell down like this.
1: She fell down like this.
0: Alright. 본문도요.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1: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0: There
1: this.
0: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0: 자, 다음 볼게요.
1: 네.
0: 아마 머리 위 선반에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접힌 걸 보여주면 거기서
1: 네.
0: 일하시는 분이 사이즈를 보고, 아, 이거는 사실 위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뭐 들어가 있는 결정을 할수
1: 그죠,
0: 있겠죠.
1: 그죠. It should fit in the
0: 자, it should
1: 자,
0: fit.
1: 그거는 fit 할 거예요.
0: Okay.
1: fit해요. 머리 위 선반에 in the 선반 on the head. 겠네요.
0: 이거
1: 선반.
0: 어디 말하는 줄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타면
1: 짐칸이에요.
0: right 툭 하면 슝 내려오는
1: 네.
0: 거.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근데 선반이니까
0: 한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1: 그래요?
0: 정말 지금 선반 이렇게 쓰시려고 하신 거
1: 아이,
0: 아니죠?
1: 설마 shelf. shelf인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shelf. shelf on the head. 예. 네. 머리 위. 머리 위 선반.
0: Good idea.
1: Yeah.
0: 자, 만약에 shelf가 이제 선반이라는 뜻 맞기는 한데
1: 네.
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위에 이렇게 선반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고 다니는 느낌이 이러고 다니는 느낌이
1: 아,
0: 있어서
1: 진짜요?
0: 네네 그거는 아니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It
1: 그렇구나.
0: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어머머머머.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0: Right. 이거는
1: 아.
0: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그 인플라이언 아나운스먼트 그죠? 기내방송문에서 영어로 100%
1: 아,
0: 듣습니다.
1: 그래요?
0: Right.
1: 와.
0: Overhead가 머리 위에라는 뜻이고요. Bin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 통, 깡통 뭐 아니면 이런 수납 공간을 얘기를
1: 예,
0: 해요.
1: 하긴 오는 바로 위죠.
0: 그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1: overhead가
0: Again, 무거울 거예요.
1: 맞겠네요.
0: 네네.
1: 예.
0: So overhead bin이라고 하는 게 머리 위 선반 짐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1: 네.
0: 자. 우리가 뭔가가 어딘가에 맞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된다. 오케이, okay, so fit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예요.
1: 네.
0: 근데 그 뒤에다 in을 추가하세요.
1: fit in.
0: Something fits in somewhere. 그럼 뭔가가 그 안에 딱 fit한다. 네,
1: 아하.
0: 맞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예를 들어서 그 상자, 그 카트에 안에 맞을 거야. 맞아. 이렇게
1: 아,
0: 할게요. 아,
1: 맞아.
0: 맞았다. 자, 호다. fit의 과거형이 뭔지 아세요?
1: fit.
0: yes.
1: 어.
0: fit은 과거도 fit이에요. 그래서
1: 네.
0: 주의하셔야 됩니다. fitted 뭐 fat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1: 네.
0: fit.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그 상자는 그 카트에 맞았다.
1: The box fit in the cart.
0: 그렇죠. The box fit in the cart. 자, 이번에는 얘도 활용해 볼게요.
1: 네.
0: 아, 그거 아마 맞을 거예요. 어디에? 그 트렁크에.
1: It should fit in the
0: 그렇죠.
1: trunk.
0: It should fit in the trunk. 트렁크 맞아서 들어갈 거다, 거기에 딱.
1: 네.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이것도 중고거래 할때 많이 얘기합니다. 그 차에 실리나요? 트렁크에 들어가나요? 예, it should fit in the
0: Yes, yes. 우리가 뭐 해외 가가지고 택시를 탈 때도 많으니까.
1: 네.
0: 자, 읽어볼게요. The box fit in the cart.
1: The box fit in the cart.
0: It should fit in the trunk.
1: It should fit in the trunk.
0: Very, very nice. 아, 참고.

0: 참고로 여기 나온 조동사 should는요.
1: 네.
0: 아마 뭐뭐 할 거예요.
1: 어허.
0: 이런 식으로 경험상, right?
1: Yes.
0: 경험상 내가 좀잘 알고 말할 때, 아마 뭐뭐 할 거예요. Hey, you should 이런 식으로, right?
1: 그죠,
0: 뭐
1: 그죠.
0: 예를 들어서, yeah, it should work. 아마 그거 될 거야. Yeah, he should be here soon. 아, 걔 아마 곧 여기 올
1: 올
0: 거야. 좀
1: 거야.
0: 내가 알고 얘기를 할 때, 그렇죠?
1: 어허.
0: 경험상. 그래서 여기서도 이분이 공항에서 워낙 오래 일했으니까,
1: 그쵸.
0: yeah,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연기가 가야 돼요. 그래야, 아, 내가 좀 안다라는 느낌의 should구나.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0: Okay, we have only one more sentence
1: Oh.
0: left.
1: 아.
0: 수화물로 붙이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1: 그쵸.
0: 합니다.
1: 수화물로 붙이게 되면은 아이를 이제 그 공항 내에서는 계속 걸어 다니게 해야 되니까 또 보챌 때 짐도 많은데 애도 들어야 돼서
0: 근데 또
1: 힘들더라고요.
0: 수화물로 붙이면 이게 또 부서질 수도 있고,
1: 약간 파손 위험이 조금 있죠.
0: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뭐 어디, 케이스나 아니면은 뭐 박스에 넣을 수 있는 게
1: 그럴 수가
0: 아니니까. 그쵸,
1: 없죠.
0: 그쵸.
1: Yeah. You don't have to.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요. 수화물로 붙일 필요. 그쵸? 그러면 to?
0: 이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1: 그래요?
0: 네.
1: 아,
0: 지금
1: 수화물로.
0: 보세요. 수화물로 붙이다. 이게
1: 그죠?
0: 영어로 뭐지?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뭐 직접 풀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Try. 해보세요.
1: 짐으로 가는 거. 그러면은 이 수화물로 붙이는 게 태그를 달게 되잖아요. 그러면 태그를 써볼까요? 칸이 너무 좁으니까. 태그.
0: Target. 오케이. 간단하게 해봤는데, 자, 이거는, 내가 왜이 생각을 못했지 할 수도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check it.
1: 뭐야?
0: 왜? 비행기 타러 가면은 거기서 체크하는 거 있죠? 네.
1: 그쵸.
0: 그거를 수화물 붙이다잖아요, 사실은. 거기 왜서
1: 맞아요.
0: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티켓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붙이는 거니까,
1: 그쵸,
0: 그
1: 그쵸. 아,
0: 행위를 체크한다라고
1: 체크라고
0: 합니다. 그래서
1: 하는구나.
0: 가방이나 뭔가를, 이제 붙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check을 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check-in이라고 쓰시는데,
1: 예. 네.
0: 그거는 이제,
1: 호텔에서.
0: 그렇죠.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자체가 체크인해서 티켓을 받거나, 그것만
1: 네.
0: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수화물을 붙인다라고 할 때는 check을 동사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다, 뭐, 기본적으로는 확인하다,
1: 네.
0: 그리고 수화물을 붙이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가 맞겠죠. check.
1: Check.
0: Alright.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가방들 있잖아. 그거, 어떻게 붙였니? 이렇게 얘기를
1: 아.
0: 하면 붙이다가 이제 뭔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 Check니까.
0: 그렇죠. 넌 너의 가방들을 붙였니?
1: 과거예요, 근데. Did you check your luggages? Baggages?
0: bags.
1: Bags.
0: 왜냐?
1: 아.
0: luggage도 짐 되는데
1: 예.
0: 걔는 그렇게 하려면 그냥 luggage 하고 끝내야지 luggages란 말은 없습니다.
1: 아.
0: luggage, baggage는 셀수 없는 단어예요.
1: 아, 그래요?
0: So 만약 셀수 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bags,
1: Bags.
0: right? Hey, did you check your bags? 이렇게 하면 돼요.
1: 오.
0: 그러면은 너 그거 했니? 이렇게 한다든가. 자, how about this? 나 벌써 내 여행 가방 붙였어. 자, 여행 가방 우리 보통 뭐예요? 막옷 넣는 가방.
1: Suitcase.
0: Yeah. 그러면 나 벌써 내 수트케이스 붙였어.
1: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0: That's it.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이건 확인한다가 아니라 이게 붙이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단어 체크 별거 아닌데 얘를
1: 우와.
0: 모르잖아요. 그럼 잠깐만 send?
1: 어?
0: 뭐라 그래야 되지?
1: 그러니까
0: 아예 아니면 tag?
1: 태그
0: 잘
1: 붙여야 되니까 뭘 붙여? 스탬프까지
0: 뭐
1: 갈수 있어요.
0: 맞아요.
1: 예.
0: 뭐 attach 뭐 난리
1: 여러 가지
0: 납니다.
1: 갑니다.
0: That's right. 그래서 이게 적당한 동사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Did you check your bags?
1: Did you check your bags?
0: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1: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0: 근데 여기서
1: 네.
0: 수화물을 꼭 붙여야 된대요?
1: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대요.
0: 안 그래도 된대요.
1: 네.
0: 그거 어떤 덩어리에서 알수 있어요?
1: Do not have to.
0: You don't have to do it, right?
1: 네.
0: So, don't have to 라고 하는 문법 패턴이죠.
1: 네.
0: 얘는 모르면 아예 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1: 해석도 안
0: 무조건
1: 되고
0: 알아야 돼요.
1: 들리지도 않죠.
0: That's right.
1: 네네.
0: So, you don't have to do something. 아니면 뭐 주어가 뭐 3인칭 단수면 don't가 아니라 doesn't
1: doesn't.
0: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뒤에
1: 네.
0: 행동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불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페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불로 해도 된다 이런 느낌?
1: Yes. You don't have to pay now.
0: 오,
1: 나 진짜 네이티브 같죠? You don't have to pay now.
0: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문장이죠.
1: 어, 맞아요.
0: 나중에 내고 싶은 거.

0: 신난다.
1: 그렇죠. You don't have to pay now. How about this?
0: 네.
1: 자, 주어를 3인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단수로.
0: 네.
1: 그녀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녀가 어떤 뭐 VIP 패스 같은 걸 산 거예요.
0: 네,
1: so
0: 네,
1: 그녀는
0: 네.
1: 기다릴 필요 없어요.
0: Yeah, she doesn't have to wait.
1: Wait, 그죠? She doesn't have to wait. Yes, yes. 주어 바꿔보면서 연습도 하고요.
0: 네.
1: 약간 여유가 된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 Didn't have to.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낭독해보겠습니다. 상상하면서.
0: 네.
1: Oh, you don't have to pay now.
0: You don't have to pay now.
1: Oh, she doesn't have to wait.
0: Oh, she doesn't have to wait.
1: 자, 그리고 체크할 필요 없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Oh, you don't have to check it.
0: Oh, you don't have to check it.
1: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0: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1: On the plane?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렇게 접혀요.
0: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1: Like this. Mm-hmm. Like this 중요합니다.
0: 네.
1: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2: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You don't have to check it.
1: 알라이 레이디스 앤 젠틀맨, 입영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0: 네,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보시죠.
1: 오케이. 자, 첫 번째는요.
0: 네.
1: Take something on the plane. 이거는 stroller뿐만이 아니라 공항에서 너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꼭 아셔야 됩니다. 보고하셔도 돼요.
0: 네.
1: 자, 그거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있어요. 당신은 그거를 take해도 돼요. 그 비행기에.
0: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1: On the plane.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Like this.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제가 이 유모차 가져가도 돼요? 그 비행기에?
0: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1: On the plane.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이 라이터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0: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1: There you go.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Oh, 좋아요.
0: Yep.
1: 자, 다음은요. Like this.
0: Mm-hmm.
1: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하죠.
0: Like this. 이게 조금 약간.
1: 아, 죄송해요. 제가, 손을 이렇게 씻는 거란다. Like this.
0: Like this. 이거세요? 예.
1: I like that.
0: 좀 더
1: like
0: 역동적으로.
1: 오케이. Okay, 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이렇게 접혀요. 그거 이렇게 접혀요.
0: It folds like this.
1: Like this.
0: Mm-hmm.
1: 자, 두 번째. 걔는, 그녀는 네. 이렇게 넘어졌어.
0: Oh, she fell down like this.
1: 그렇죠. She fell down like this. Fall down이 넘어지는 겁니다.
0: 네.
1: 완전히 주저앉은 느낌이랄까? 오케이. 자, 세 번째.
0: 네.
1: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를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0: 그렇죠.
1: 두 팔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0: 자, move your arms like this.
1: Like this.
0: 예.
1: 이렇게. 좋습니다.
0: 그렇죠.
1: 자, 읽어볼게요. It falls like this. She fell down like this.

0: Oh,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1: Is it?
0: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1: Oh, yeah.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0: Wow, okay, thank
1: take
0: you.
1: It. Yeah, no problem.
0: 가자, 우리 애기.
2: 한 주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 또 이게 금요일이라고 엄청 열심히들 해주시네요.
2: I know.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husband barely smiles.
2: Yes. S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네. Barely는 거의 아닌 건데 주어 동사 매칭하는 거에 영향 안 줍니다.
3: 네.
2: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Take 명사. On the plane. 이렇게 하게 돼서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3: 네.
2: 그건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3: 어허.
2: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3: 좋습니다. 여러분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오케이.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조금씩 리뷰도 해주는 센스 아시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3: See you.

have a background in this field. 저는 이 분야에 경험이 없습니다. So, 경험이 없습니다. 여기서 경험할 때 뭐 experience, you know,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죠. But actually, I don't have a background. 그러니까 이런 education이나 어떤 교육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다 없는 거예요. So 전혀 여기에 아주 새로운 분야예요. Alright? So, in this field, field는 분야이죠. You can say in this area, it's really all the same. I don't have a background in this area, in this field. Alright, looking at the next sentence. 하지만 저는 여기에 발을 들여놓고 싶습니다. Okay, so here is a good expression for today. But I would like to get my foot in the door. Okay, 거의 좀 비슷하죠? So, I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죠? To get my foot in the door.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Get one's foot in the door.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 문이 딱 있으면은 발을 여기에 딱 안에 들어놓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뭔가 어떤 기회의 시작인 거예요. So, to get your foot in the door means the first step to start this process. 그러니까 물론 아무 경험도 없지만 뭔가 시작을 하고 싶다. 뭔가 여기에서 일단은 들어오고 싶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배우고 더 이제 성장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All right. Get one's foot in the door. We'll talk more about that. All right. I'm willing to start from the bottom. We've got a great pattern here. I'm willing to. 특히 이런 인터뷰에서는 이런 패턴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 의욕이 넘쳐 흘려요. Okay? 뭐, I want to start from the bottom. 이것보다는 I'm willing to. 저는 기꺼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Right? I want to 보다는 당연히 I'm willing to. 뭐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so you're showing your desire, your motivation to do something. Alright, let's look at the answer all one more time. I don't have a background in this field, but I would like to get my foot in the door. I'm willing to start from the bottom. Yeah, 밑에서부터. Okay,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and patterns. All right, key phrase. Get one's foot in the door. 자, 문에 발을 들여놓다. 네, 발을 한번 들어가면은 일단은 들어갔잖아요. Right? So, 어쨌든은 job 할 때 막 따지지 말고 일단은 들어가라. 이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막 지금 아직도 취업을 못하는데 그냥 일단 들어가라. Just get in there, all right? And then you can work your way. All right. I took the intern position to get my foot in the door. I took the intern position to get my foot in the door. 나는 문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인턴을 시작했다. 네, 많은 사람들이 internship을 왜 해요? Right. You want to get your foot in the door. 여기 딱 경험을 하고 또 이 경험 통해서 다른 기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I took the intern position to get my foot in the door. She started as a secretary to get her foot in the door. She started as a secretary to get her foot in the door. 그녀는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 비서 일부터 시작을 했다. 네, 회사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다 되겠어요? Right? 뭐 과장이 처음부터 안 됩니다. You start at the bit, you start at the bottom. So, she started as a secretary to get her foot in the door. She started as 뭐, you know, like janitor to get her foot in the door. 그러니까 처음에는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For those of you who still are looking for a job,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All right, next one. I'm willing to.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 패턴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기꺼이 하다, 뭐 I want to, I would like 보다는 정말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So, I'm willing to work on the weekends. 이런 인터뷰 할 때, 뭐, 아유, 가끔가다 우리 주말에도 근무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oh, I'm willing to work on the weekends. I'm willing to work on the weekends. 저는 주말에 기꺼이 일하겠습니다. So, 그냥 뭐, 아, 뭐, yeah, I can't. 이런 것보다 바로, 네, 그런 태도를 아주 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All right, next one. I'm willing to take a lower salary. I'm willing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패턴 잉글리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 오늘은 공부가 별로 하고 싶은 기분이 안 드네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지금 공부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 나 그거 별로 안 땡겨.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뭐 할 기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여기처럼 I don't feel like ing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feel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느끼다 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feel like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뭐 하고픈 기분이 들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don't feel like ing 라고 얘기를 해서 나 뭐 할 기분이 아니야 라는 의미가 돼서 아, 나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야 라는 얘기들 정말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I don't feel like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I don't feel like ing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할 기분이 든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feel like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feel like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저 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라는 의미 혹은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를

0: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거에 반대로 저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아요. 저 그거 별로 안 땡겨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쵸? don't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feel like 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 나 지금 그거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별로 안 땡겨. 혹은 나 지금 그거 할 기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I don't feel like ing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첫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쇼핑 가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나 지금 쇼핑 갈 기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여러분 쇼핑을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쇼핑보다는 go 쇼핑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쇼핑을 하다라는 것 자체는 shop이라는 동사지만요. 여러분이 이제 쇼핑을 하러 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느낌으로 go 쇼핑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feel like going shopping.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don't feel like going shopping.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feel like going shopping.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영화 볼 기분이 아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영화를 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쵸. 바로 watch a movie를 얘기를 해서. I don't feel like watching a movi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나 지금 영화 볼 기분이 아니야.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don't feel like watching a movie. 한번만 더. 시작. I don't feel like watching a movie. 라고 얘기를 해서 아, 나 지금 영화 볼 기분이 아니야.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나 지금 놀 기분이 아니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play라는 동사가 떠올리겠지만 play라는 동사보다는요. 이번에 go out이라는 거 혹은 hang out이라는 거를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놀 때는요. hang out이라는 단어를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I don't feel like hanging ou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바깥에 나가서 놀다란 의미가 됩니다. I don't feel like hanging out. 아, 나 지금 놀 기분 아니야.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don't feel like hanging out.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feel like hanging out. 해서 나 지금 놀 기분 아니야.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나 지금 얘기할 기분이 아니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말하다라는 동사, talk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니야. 얘기할 기분이 아니야. 다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I don't feel like talk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나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don't feel like talking.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feel like talking. 그래서 talking이 아니고 talking. talk이 살짝 내려가는 소리니까 you talk이라는 소리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feel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feel like로 되는 순간, 그쵸? 뭘 하고자 하는 기분이 든다란 의미가 돼서 I don't feel like ing로 나 지금 뭐할 기분이 아니야 라는 얘기들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 don't feel like going shopping. I don't feel like going shopping. I don't feel like watching a movie. I don't feel like watching a movie. I don't feel like hanging out. I don't feel like hanging out. I don't feel like talking. I don't feel like talki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야. I don't feel like talking이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아, 미안해. 나 그때 얘기할 기분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시점을 과거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얘기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I don't feel like ing에서 뭘 바꿔주시면 될까요? 그쵸? don't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지금 기분이 뭐할 기분이 아니다 라는 의미라면 I didn't feel like ing로 얘기를 하면 나 아, 내가 그때 상황에 그거 할 기분이 아니었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 그때 나 얘기할 기분이 아니었었어요. I didn't feel like talking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didn't feel like talking. 한번 더. 시작. I didn't feel like talking 해서 I don't feel like ing는 지금 현재 뭐할 기분이 아닌 거. I didn't feel like ing는 그때 당시에 과거의 상황에서 그때 뭐할 기분이 아니었다는 거. 구분 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론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영화 볼 기분이 아니야라는 거. I don't feel like watching a movie 라고 배웠었거든요. 자, 그럼 요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영화 한편 땡기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한 편이 보고 싶은 기분이 든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I feel like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I feel like watching a movi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영화 한편 땡기는데? 라고 얘기를 할때 쓰는 표현이 바로 I feel like watching a movie가 됩니다. 그래서 I don't feel like ing는 아, 나 그거 별로 안 땡긴다. 혹은 나 지금 그런 거 하고자 할 기분이 아니야. 라는 의미라면 오늘 뭐 영화 한편 땡기는데? 오늘 뭐 먹고 싶은 게 하나 뭐 치킨이 좀 땡기는데? 이런 얘기들 할때 여러분이 쓸수 있는 표현 바로 I feel like ing. I don't feel like ing로 얘기를 하는 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기분이 들다라는 거를 feel like으로 얘기를 하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feel, 느끼다. 근데 뒤에 like가 붙으면서 뭐 하고자 하는 기분이 든다라는 거. 근데 ing를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기분이 들거나 하고자 하는 기분이 들지 않아서 그거 할 이제 기분이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I don't feel like ing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really, really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여러분,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 다시 해보는 Try Again에 바로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행지를 갔다가 돌아오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 그 중간 과정은 다 지루해야 되잖아요. 재미없고 고통이고요. 그래서 영어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과정을 즐기셔야 나중에 결과도 좋죠. 그죠? 지금은 무조건 참고 나중에 영어 잘하면 그때부터 즐거울 거야. 이거는 마치 여행을 가서 여행 목적지는 보지 않고 도착했다 빨리 와야지. 이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제가 과장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도 즐거운 행복을 찾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let's go and find our happiness with this, righ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actually give it a try? 이거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냥 나가는구나, 좀 있으면 이근철이 가르쳐주겠네,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도 역시 give it a try, 미션을 직접 해본다라는 느낌으로요. 자, 힌트를 드립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이 다소 문장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완벽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뭐뭐 할 필요가 없어.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당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동작을 쓰시면 되겠어요. 어떤 상태나. 자, 그럼 이걸 가지고요. 어떻게 응용되는지 차곡차곡 step by step.

스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try it out. 스텝 1. 첫 번째 거는요. 너는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이걸 할 필요가 없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다니까. 예,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어감은 언제 쓰이나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식의 느낌이잖아요. You don't have to.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여기 있다는 뜻은 뭐예요? Here. 그러면 존재하는 거니까 be here. 아, you don't have to be here. 어렵지 않죠? You don't have to be here. You don't have to be here. 자, 내가 이것을 할 필요는 없어. 3초 고민하셔야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답이 뭔데 빨리 알려줘. 이게 아니고요. 이걸 할 필요가 없다. 하다는 뭐죠? Do. You don't have to do. 그 다음에 이것이니까 this. You don't have to do this. 됐죠? 아니면 this 대신에 이렇게 it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You don't have to do it. 됐죠? 그 다음에 설명할 필요는 없다. 설명하다. Explain. 자, 그래서 you don't have to explain.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예, 이게 스 발음 다음에 PTK가 나오면 영어에서는 100% 예외가 없습니다. 100% 뿌, 뜨, 끄로 발음 납니다. 푸트크가 아니고. 그래서 explain이라고 발음하는 원어민은 한 명도 없고요. explain, 뿌뿌뿌처럼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you don't have to explain. 서두를 필요는 없어. 서두르다 뭐죠? 서두르다? 그렇죠. 예, 바로 you don't have to. 그렇죠. hurry. 자, 빨리빨리 빨리. 예, 그래서 느낌이 허리를 예,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빨리빨리 뭔가를 할수 있으니까. 예, you don't have to hurry. 서두를 필요 없다. 네 가지입니다. 기본 패턴이 있고요. 그 패턴을 가지고 어감을 잡으셔야 돼. 쟤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뒤에 네 가지 나오니까 동작해 드릴 거예요. 보고 읽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 너딴일 해도 돼. 자, your turn. 네, you don't have to be here. 됐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안 해도 돼. 자, your turn. You don't have to do it. 됐죠? 세 번째는요, 설명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다 알아. 자, your turn. 그렇죠? 뭐, 어떻다, 저렇다 설명하는 거죠. You don't have to explain. Explain 살리시고요. 네 번째는요, 예, 서두를 필요 없어. 서두를 필요 없어. Your turn. You don't have to hurry. 연결되셨죠? 네 가지 다 정리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너 그거 요리할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cook. You don't have to go there. You don't have to party. 파티할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study. 공부할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아주 수십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요걸 늘려볼게요. Step 2.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완벽할 필요는 없어. 다소 철학적인 문장이지만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죠. You don't have to. 완벽하니 뭐예요, 영어로? Perfect이죠. You don't have to be. 그 다음에 뒤에 perfect. 예. 발음은요, perfect 아니고요. perfect.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perfect. perfect. 뭐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to가 나와야 됩니다. 뭐뭐 하려고. 그래서 to be happy. You don't have to be perfect to be happy. You don't have to be perfect to be happy, babe.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잖아요. 노래도 딱 연결되고요. 여러분, 실제로 행복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직업이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가져야 그때부터 더 행복할 텐데, 그럼 그 전엔 다 불행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행복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your happiness is always inside of you. 항상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의 잣대로 스스로 자꾸만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You don't have to be perfect to be happy. Alright? 지금도 행복하시죠? 저는 행복한데? 자,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걸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자, 뭐라고 할까요? You don't have to do it. 아까 나왔죠? You don't have to do. 이것이니까 this. 그렇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For me. You don't have to do this for me. 자, 뒤에서 for me까지 연결합니다. Hey, you don't have to do this. For me. 동작이 연결되고 장면이 떠올라야지. 글자를 자꾸만 보시면은 나중에 글자는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Hey, you don't have to do this for me. 됐죠? 마지막 세 번째 거. 스스로 변명할 필요는 없어.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You don't have to explain. 설명할 필요 없어. 근데 변명은 뭐지? 막 뒤에 여러 가지 뭐 excuse도 생각나고 you don't have to excuse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you don't have to explain.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다라고 해서 yourself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렇죠? Okay, I'll give you a chance to explain yourself. 소명할 기회를 줄게 라는 그런 표현에서 한번 정리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You don't have to explain yourself. 내가 다 알거든. 자, 나왔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완벽할 필요 없으세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행복하기 위해서 완벽할 필요 없어?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이 뭐예요? 아,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야. 자, 그렇다면 영어로 You don't have to be perfect to be happy. 그럼 나는 최선을 다한다? I'm just doing my best.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완벽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행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visit our website to see this program again. Alright? Watch it many times. 자, 다음에 와서 많이 반복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bye.

0: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1: Hi.
2: Hello.
1: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all about books, but we don't have a book to show you.
2: We don't.
1: No, Elmo had a very special book, but Elmo left it somewhere. Oh, now how's Elmo going to tell everybody about books? We need to find another book.
2: Hold on, wait a minute, Elmo.
1: Huh?
3: I am a book.
1: Eh? Oh, Elmo knew that.
2: Keep watching for more about books today on Sesame Street.
1: Nice save, book.
2: You're welcome.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나는 김상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자전거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더위, 더위예요. 더위는 무슨 뜻일까요?
0: 더위는 덥다, 매우 덥다, 너무너무너무너무 덥다는 뜻입니다.
3: 더위는 요즘처럼 더운 기운 또는 더운 날씨를 뜻해요. 시원한 바람을 쐬며 더위를 이겨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요즘 날씨가